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열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풍으로 옥석 양성백에 한 쌍을 더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기 쉬운 질병들, 특히 우리 머리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에서 나타나는 질병 하면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일 흔하게 보는 게 특히 우리 지금 인구가 로령화에 들어서면서 치매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뇌세포가 손상 오면서 오는 질병들입니다. 특히 우리 중풍 봅시다. 우리 길거리를 가다 보거나 혹은 병원에서 보면은 중풍이 와서 한쪽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혹은 말을 잘 못하거나 이런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른쪽을 못 쓰든 왼쪽을 못 쓰든 그 발이나 다리가 문제 생겨서 잘 쓰지 못하고 반신불수 오는 게 아닙니다. 혹은 말을 못한 데서 말을 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 머리에 있는 언어 중추라든가 운동 중추라든가 이런 신경들이 손상받아서 그 다음에 이 전달이 아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뇌세포에서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 왔다 하면은 특히 오른쪽에 있는 그 혈관이 막혀서 오른쪽에 운동신경 중추를 압박하고 손상 왔다 하면은 왼쪽 발다리를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왼쪽에서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 왔다 할 때는 오른쪽 발다리를 못 쓰면서 언어장애 거슬러 옵니다. 이래서 중풍이 왔다 해서 다 언어장애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중풍이 와도 발다리는 못 쓰지만 말은 잘하고 이거는 왼쪽 우리 막혔을 때 이런 걸 볼 수 있죠. 때문에 이런 머리에서 생기는 많은 이런 변화들 다 뇌신경세포라든가 뇌세포가 손상 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중풍 후유증도 좋고 치매도 좋고 그 외 우리 실면증도 다 이 머리에 있는 이런 그 멜라토닌 분비가 아이 되는 겁니다. 뇌세포가 많이 손상 오게 되면은 별난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는 중추신경이 모여 있는 사령부란 말입니다. 머리에서 모든 명령을 내리죠. 때문에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뇌에서 생기는 이런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고 예방하자면 이런 건뇌보신환 같은 약을 꾸준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건뇌보신환은 이런 뇌세포가 손상 오는 여러 가지 원인 치료를 합니다. 그 원인 치료라는 게 바로 콩팥이나 간이나 비위나 이런 오장육부의 생리기능을 높여주면서 이런 예를 미스퍼를 건강하게 하죠.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예, 저기 건네보시 하는 우리 이모가 지금 중풍이 와서 쓰는데 대문에 와서 예, 한 보름 출연에 나왔습니다. 그래 나와서 인사 이거 썼는데 효과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영조증과 불약에 우리 이모는 이렇게 언어장에 와서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더니 어제는 말을 알아듣고 수말을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입이가 뒤떨어진 입은 어제는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이가 저 왼손이가 이렇게 오그라졌던 게 다섯 손가락이 오그라졌는데 두 손가락이 펴졌습니다. 이거에 반년 썼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영 좋습니다. 이 약에 쓰던 중간에서 중풍이 많이 썼습니다. 그랬는데 이 약의 효과 아주 빠릅니다.
1: 중풍 후유증이 다 머리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약 쓰면 빨리 회복됩니다.
2: 그리고 후유증이 없습니다. 제프의 아이옵니다. 그리고 소변 다수 그렇게 심하더니 어제는 소변도 나가는 게 영 잘 나가고 냄새도 없어지고 그리고 어제는 화장실을 겨우겨우 다니더니 어제는 자기 손으로 화장실을 다닐 수 있어요. 영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 좋죠.
2: 하우가 봐도 정말 든든히 보지요.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저만에 없지. 그래서 이번에 너무 좋으니까 약이 이게 우대 좋을 때 좀 맛있어하겠다 하더라. 계속 쓰자고 소리.
1: 네.
2: 오늘 배달 받다 그래 전화 드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이래서 모든 질병들이 보면은 그 원인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서 대뇌신경이 그걸 유관되는 대뇌세포가 손상이 온 겁니다. 예, 특히 우리 기억력을 책임지는 하이마 부분이 뇌세포가 손상하다 하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걸 오래 더두게 되면 치매가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되면 파킨슨병 같은 게 옵니다. 역시 대뇌에 있는 흑질이란 부분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 잠을 자게 하는 디산스 엔진이라는 호르몬 역시 우리 그 대뇌에서 분비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건의 보시고 싶습니다. 나는

0: 올라갔나 보다. 거울이 그리 아프니까 지네. 거울이 아프니까
1: 거울이 터지듯이 아플겁니다.
0: 영속만 아프게 비싸게 아파. 그렇게 항상 두절 그때도 오겠지. 먹으면 조금 진도이 되고 그것도 아니에요. 주사를 맞으면 이래도 안 갑니다. 약 먹고
1: 네.
0: 그래서 이분이 보시한 순간 오더니 이 땀이 아예 올라가지 않습니까?
1: 예, 이 25가지 약 종류 내서 그 반 절반은 간이 좋아지는 약입니다.
0: 예, 그래 그런지 그렇게 효과 빠르고 예, 다시 제가 나약을 이렇게 줬습니다. 예. 그런데 난 또 다친 아픔, 저도 사전 차수 얼마나 잡은지도 모른다. 아, 예, 그렇다고. 저도 작지, 예, 그렇지. 그런데 역시도 또 죽은 그런 증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심장도 나빠서 그동안 숨이 차고 놀라고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때 자꾸 화는 그리 납니까? 심장 나쁜 사람 이렇습니까? 자꾸
1: 간이 나쁜 사람들 화가 나고 간이 나쁘면 심장열이 세진다. 올림이 이래서 예?
0: 그래 그렇습니까?
1: 예.
0: 자꾸 그것도 화나지 여기 좋은 말이야 또 그래 다 팔아뜯기는 것도 자꾸 그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예.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1: 간에도 빈만이 쌓이면 그렇습니다. 머리도 터지는 듯이 아프고 혈압도
0: 혈압도 돌도 아예 되면 혈압도 돌도 아무것도 머리에서 소리가 안 나고
1: 네.
0: 자꾸 소리가 나면 밤에 잘 수도 없고 오지랖증이 나고 골이 아프고 그냥 이랬습니다. 그러니 네. 지금 이 약을 쓴다고 이런 증상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1: 그런 걸 싸 없습니다.
0: 예, 그래 난 좀 이 좋은 약을 좀 계속 써보려고 예. 오늘 보니까 열각도 잘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이번 의대 활동은 열곽 쌓아도 열곽을 드립니다. 보내 15곽 쌓아야 15곽 드렸죠. 그래서 적게 사는 사람도 우대를 해드립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0: 예.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이요?
2: 네.
0: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도 우리 한쪽 말로는 투이해수라고 합니다. 이 약국에 가면 투이해수 잠자는 약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도 머리에 있는 손과 체란 부분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3: 네. 건네보시오하니 나는 이 건네보시오하는 순계 용자이랬습니다. 우리 오빠 먼저 써서 예. 야 양말한 게 없다. 게 무슨 어둠이 좋은가 할까나 콩팥이 허해가지고 예. 소변 네 번 내지 다섯 번 넣었는데 그때 사람 아바라 못 자게 해서 그래서 그냥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너무 나빴답니다. 그러니까 한 날에 지금 우선은 우리 오빠는 넉달 썼습니다. 예. 한 번 내지 두 번 볼까 어디 살 것 같아 어디 배에 다 떨어진 것 같단다. 우리 오빠는
1: 예.
3: 먹었으리
1: 직접 콩팥이 좋아지는 이야기입니다.
3: 예, 확실히 콩팥이 좋는 약이 그것이 다 이렇게 좋다고 다 그래서 뭐 콩팥이 좋다는 얘기는 모종의 연약이 좋다 해도 정말 이 약은 확실히 좋다는 그랬대요. 그래서 또 써보니까 예, 나는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뭔가 소변은 그렇게 한 번에 두 번 보는데 그거는 이렇게 정상인데 밤에 이렇게 뭔가 소변 볼 때 자꾸 아플까 하고 허리 아프고 이렇다 말입니다. 허리 아프다 예, 소변 볼 때니 그러니까 그게 허리도 무슨 뭐 콩팥이 죽이라고 하는데 내 아무래도 나중에 이거 콩팥이 그리 좋아지나 따라 이렇게 난 이제 한 50일 썼습니다. 그러니 예. 허리 정말 아예 아프고 예, 소변 볼 때니 좀 힘이 나서 예, 이렇게 뭔가 그 배출하는 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힘 많이 줘서 소변 잘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콩팥이 세게 돕는 약이 옳지 않고 뭡니까 선생님. 예. 그러니까 그게 콩팥이 도와주는 이제 이 머리에 좀 무겁고 기억력이 없고 이런 것도 예, 좋고 예, 울어봐야 되겠다. 나 기억력이 없어 이 기억력이 좀 돕는 것 같다. 원래 이건 그건 시황이 됐고
1: 미시포를 살고 이야기지 않습니까.
3: 예, 예, 그 원래 건네보시오 하니 내일을 놓고 콩팥은 아 글씨 그런데 어쨌든 이게 소변에 나는 것도 한 번도 보니까 나하고는 배 없는 걸로 찍어서 이 약 계속 달고 사겠다는 거였대다. 그래 우리 일이 수행이 좋을까 예? 우리 오빠 좀 말해서 내 요새야를 좀 약이 좀 싸서 하게 열가기 거기 좀 나던데요 상가하자 그랬다.
1: 예, 제가 받으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선생님.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이런 행동의 지배는 사령부에 속하는 무리에서 명령한다 이겁니다. 사람은 약 86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뇌세포들이 건강해야만이 이런 멜라토닌 분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도파민 분비요, 여러 가지 이런 머리에서 진행되는 이런 생리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데 벌써 이 한 60살 넘어먹고 우리 MRNA 해보면 노바이스 빙벤이요, 어님의 머리 혈관이 모세 혈관이 막혀서 이런 진단이 많이 나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네.
4: 예, 수고하셨어요. 저도 건조보수할로 누워 환자입니다.
1: 예.
4: 예, 저도 건조보수할로 어찌 먹었는가 하면, 지난해에 그런, 한번 이게 세이클렛도 딴 말이군요. 세이클렛 치료를 하고 나왔는데, 어째서 그냥 뒷골이 그냥 아프고, 뒤에서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이 기억들이 와를, 용인에 건망증이 왔죠.
1: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심지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게 좀 더 바쁠 겁니다.
4: 그래 그냥 어디서 떠나서 어디 동무들 놀라가면 어디서 너는 그리 사람 기억만 자꾸 물어봐 말을 자꾸 물어보는가 말하고 또 하고 건망증이 와를 용인다. 자 그래서 내 약 두 번 썼어. 약 써도 안 되는 게 방송 들어볼까? 네. 우리 동네 말하더라. 야구, 동네 벌써 살을 먹어보라고. 그런데 뭐, 먹어서 벌써, 얼마 안 먹은 게 벌써 기억력이 증가되는지, 다른 사람이 무슨 물어봐도 자꾸 물어보는 그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 지금. 그리고 난, 손이 그리 나빴어. 그냥 그때, 허리 다리 어찌 아파서 다리 아파서 나는 볼까에 문제는 가를 볼까. 저를 세게 했는데, 아이들 게 동네 벌써 살을 먹고 지금 허리 다리 문제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호흡과병이 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4: 글쎄 말이 너무 신기합니다. 좀. 그리고 나는 손이 서면 또 잦아서 할랄 뜨는 게 대여섯 번씩 나가고 요즘에는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이 약을 지금 열심히 먹습니다. 이제 다른 약 그리었지만 이거 기억력이 좋아지니까 너무 좋아서 열심히 먹은데 그러면 요즘에는 저는 소비를 두 번이나 한 번이나 나가고 기억은 특히 기억력이 지금 좋아지니까 열도 없어. 그래 이번에 활동이 그리 좋다는데 이번에 저를 열 꽉 싸겠어. 우리 언니도 좀 기억력이 나쁘다 말입니다. 열 꽉 싸면 열 꽉 싸겠어. 예. 그래 오늘 내
1: 콩팥이람 나쁜 걸 오래 두면 특히 콩팥이 나쁘다는 사람들 나중에는 이 치맥을 넣기 쉽다 말입니다.
4: 혹시 그게 무슨 물어보십니까?
1: 이 약은 여러 가지 약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약을 주로 소화놓고 할라래 뭐 이라드까지 치먹던 사람들 이 약이가 그런 여러 가지 약을 다 필요 없이 이 약 한 가지 갖고 될 수 있는 약입니다.
4: 하여튼 이 약이 한 번씩만 더 들었습니다. 어느 약보다는. 난 그래 오늘에 열 꽉 받아봐라면 열 꽉 받아봐라면 그래 20가 가지고 누구나 해?
1: 그렇죠. 네.
4: 영 좋았어. 우리 언니가 같이 먹겠는데 오늘 받아봐주시오. 내가 번호가 얼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4: 501-2797. 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1: 건조보신환 하면은 우리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적게 들어가도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할 수 없고 너무 많이 들어가도 또 안 좋습니다. 약이라는 게 다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30종이 이상부터는 우리 크게 지탱해야 합니다. 그래서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런 약종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이름 있는 제약공장 산동둥어어조라는 제약공장 이게 양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고 우리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제약공장이 이름 있고 실험 넣을 수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들었고 약 처방 자체가 1771년도 건중황제부터 쓰면서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도 있습니다.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일두발 장상.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0: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1: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9.3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들판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고 온 대지도 물감을 들인 듯 은은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부드럽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계절, 행복한 9월 보내시길 바라면서 연변의 아름다운 9월의 향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박경만 작사 작곡의 너와 나의 연변을 김선희 가수의 노래로 듣고 오셨습니다. 연변의 가을을 가장 포근하게 만드는 것, 그건 역시 연변 맛이 아닐까요? 연변의 산과들이 준 신선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다양한 연변 특색 음식들을 이어지는 노래에 담아봤습니다.

연변의 맛, 이 노래와 함께 연변 특색 음식, 냉면, 불고기, 김치 등 다양한 연변 맛을 느껴보았습니다. 연변은 우리에게 푸른 꿈을 심어준 포근한 안식처입니다. 연변 사랑을 갉은 병창으로 흥겹게 노래한 가요. 류운정 작사, 황기욱 작곡의 내 사랑 연변이여를 연변 가무단 여성 중창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연변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고향이죠. 푸른 하늘, 맑은 공기, 낯익은 얼굴들이 그리워지는 연변의 모습을 이어지는 노래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연변은 내 고향일세.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연변은 새시대 물결 타고 번영해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날로 도약하는 연변의 기상을 노래 속에서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강효삼 작사

푸르른 가을 하늘, 구름송이마저 이 계절에 유난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풍요로움으로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우리 연변, 이 계절의 활기와 희망을 노래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등만 작사, 남려령 작곡의 날에 치는 연변을 도명일 전예성의 이인창으로 보내드립니다.

북장단에 맞춰 울려 퍼지는 흥겨운 노랫소리. 고향 땅에서 활락의 기쁨을 느껴볼 수 있는 가요로 이어드립니다. 지혜선 작사 작곡의 어화동동 우리 연변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통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하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창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앞서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관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키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새로 승급한 황진순타의 혈배강이 이번에 특대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5세트에 3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8세트 가게 되죠. 약과으로 따지게 되면 16과학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리거나 18세트 가게 되죠. 그러면 36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7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세트부터는 우리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증성 받을 수 있습니다.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30세트 가게 되죠. 그럼 약곽을 따지게 되면 60곽 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리죠. 그럼 모두 70곽 가게 되죠. 예, 그래서 45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친구가 12번 또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삼복처리는 원래 도르대를 놓고 말하게 되면 예, 황제내경에서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침을 자주 맞으면 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건 제일 좋습니다. 예, 날씨가 좀 추워지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맞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황제내경의 그 원칙대로 나가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저한테 직접 문의하실 분들은 우리 그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합니다.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시간에 제가 그 혈압에 대해서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전화온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오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압 하게 되면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책을 소개해 드리겠는가 하면 옛날에 이 책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성对你隐瞒了什么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가 쓴 겁니다. 이 작가 이름이 린네이 마이크 타그터 이렇게 썼습니다. 마이크 타그터. 그래서 이 사람이가 미국의 유명한 이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우리 환자들한테 무슨 걸 속였는가? 예, 이걸 몽땅 폭로하는 책입니다. 네, 뭐 CT로부터 시작해서 혈압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혈압약에 대한 이거 네마크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 이분이가 말하는 게 뭐인가 고혈압이라는 거는 평상시에 우리 음식을 좀 조절하고 단련 좀 하고 사람이 이 마음 깊거나 가짐 깊거나 병행을 하고 방송하고 예,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조절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 병원의 이사말 듣고서 대구 혈압이 아까지고 하는데 글쎄 혈압을 조절하는 건 좋겠지만 문제는 혈압을 조절하는 이런 약들 여러 가지 많습니다. 리니어제에 속한 칭류사친 같은 약, 그 다음 베타쇼티지에캉지, 메톨롤 같은 약에 가일리즈 통도 주단지, 뭐 쇼번디핀 같은 리쉐핑이라는 이런 진정되는 이런 약이라며 클로딩이라며 이런 약들을 많죠. 자지도바라며 이런 약들을 써가지고서리 혈압은 별로 공제됐지만 마지막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저혈압 증상이라는 게 많이 나타납니다. 저혈압이라는 건 T-way식 低血压라는 게 생깁니다. T-way식 低血压라는 건 가만히 누워있다가 불쇠턱 일어나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 나고 엄중한 사람들은 저를 그 자리로 쑥 쓰러집니다. 예, 요새 지금 날씨가 더우면서 혈압약 잡순 분들이 또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생깁니다. 어제 그런가 혈압이 낮다는 것은 머리에 거지 피를 공급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 저혈압 표준이 뭔지 지금 환자분들이 지금 개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고혈압만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거기만 집중하고 혈압이 어디서 내려가면 좋다. 예, 다 병원의 의사들 말 듣고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대뇌에 혈액 공급해야 되게 되면 심장에도 혈액 공급해야 되고 청력감퇴가 생깁니다. 이 귀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귀에서 막 소리 나거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 어째

0: 공급해야 되고 청력감퇴가 생깁니다. 이 귀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귀에서 막 소리 나거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 어째 요새 자꾸 귀에서 자꾸 소리 나서 막 신기해 난다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어서 저혈압이 생기면서 나공수 부주 생기면서 귀에서 소리 나는 겁니다. 예. 글쎄 우리 중의각도에서는 뭐 곰팥질을 상해서 그렇다. 막 당연하죠. 모든 서약은 곰팥질 다 상합니다. 예. 우리 그 어린요제도 보면 곰팥질 대다수가 상합니다. 간도 손상받고 예. 간이 많이 손상받게 되면 특히 저혈압이가 간이 손상받습니다. 그러면 밥맛이 없고 배가 짱이 나고 예, 이런 현상들 나타납니다. 소변도 잘 나가지 않고 예. 심장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심장이 자꾸 두근두근거리고 이랬습니다. 예. 그리고서 평상시에 아니 무슨 우리 가족에는 당뇨병 이런 병사가 없는데 예. 내력이 없는데 아니 맨 안에 당뇨병이 오고 왔습니다. 혈당이 높아집니다. 우리 이 책에 썼습니다. 리뇨제를 쓰기 쓴 사람들, 특히 대부분 혈압약들이 리뇨제가 많습니다. 칭루이 사이친 같은 이런 약을 오래 쓰게 되면 당뇨병 발병률이 11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토롤 오래 쓰게 되면 로인분들이 암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토플리 같은 이런 약들을 오래 쓰게 되면 곰팥이가 손상받으면서 髋구 구슬한 게 생깁니다. 髋구란 게 어딘가 골반, 그 다음에 쪼구, 전진통 쪼구 있지 않습니까? 이거 통틀어서 우리 髋구랍니다. 그래서 치아구하고 쪼구 이걸 합해서 우리 髋구라죠. 이런 데 자꾸 골절이 생긴다고 뜻입니다. 그러면 구도화해서가 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 이래 말하게 되면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이게 혈압이 막 높아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데 예, 이럴 때 우리 옛날에는 이런 좋은 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황진수한 타이드 2년 전에 우리 잠깐 이렇게 하다가서리 약을 미처 생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약을 뭐 아무래나 갖다가 막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꼭 당지에 이런 약재들, 그러니까 우리 천연적인 약재들 다 검사가 엄합니다. 이걸 몽땅 갖다가서리 전 그거 거기면서 유효 성분 추출한 기술이가 500돌든 작은 분자로 된 게기 때문에 예 그래서 45가지 중약재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45가지 중약재는 45개 이런 지방에 독출한 이런 약재를 또디어 잘 갖다가 한다. 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번에 생산이 따라가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쉐베캉하고 황진수한 타이가 지금 승급해서 장창연소 이래 하나는 전문 중풍 치료하는 게고 하나는 전문 심장 치료하는 게고 이래 결합해서 나온 겁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이 황진수한 타이가 해배가 이번 입장까지 저는 이렇게 어떻게 나오고 나면 또 다시 창건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치료를 한게 한 8년 넘어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골이 아프고 그냥 맥이었고 그렇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섯이 혈압도 쓰리 아이들이 정도에 많이 나타나가지고 가슴도 답답하고 그냥 특히 어떤 때문에 가슴도 좀에 계속 확 맥히는 것 같고 손이 올라요. 예, 일단 좀 뛰어도 있다니까 좀 겨울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호시가다 또 밤에 또 방수에 또 그렇게 이런 증상도 또 나타나고 예.
0: 요새 더 할 때.
2: 그렇지만, 예. 그리고, 예, 두분 또, 또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두분 더.
2: 그리고, 예, 예. 이 혈압도 그렇게 해야 됐어도 많이 하고, 이것도 바꾸면 많이 바꿔서 예, 먹었습니다. 그래도, 예, 어때, 제대로 약을 선택하지 못해 그런지 잘, 뭡니까,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네. 이 손발이 자꾸 많이 마하고, 그 다음에, 마하고 이러니까, 그냥 자꾸만 좀 먹고 그랬는데, 계속, 그 다음에, 그래도 아이들 사람 막 이런 매이었고, 예.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래서, 예. 이 약을 뭡니까, 이 약을 먹었습니다. 황진수한 타이레. 네. 예, 좀 안 게다, 예. 45가지 이런 천연 약재로 조합된 이런 약이다 그런지 효과도 빠르고, 예. 그 다음에, 예. 이전에 정말 약 그렇게 여러 가지고,

0: 먹고 저거 넣고 저리고서 먹고 이래도 예전에 네. 그래 잘 나선 거 모르겠던 게 이 항아지만 뭐 어떤가 겨도 선생님들 그러니까 친구 치료도 받고
1: 그러다 또
0: 예 예. 그래 오게 남편 뭐니까 그 신고를 같이 또 해 먹었습니다.
1: 어, 예.
0: 예 그러니까 여러 말로 있으니까 예. 이 효과를 보고 지금은 좀 많이 언제 그랬던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1: 네.
0: 예, 예, 예, 이거 예, 계속 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따, 저, 뭐니까, 약을 먹긴 우선 한 달간 두 달 먹었는가, 계속 이렇게 좋아질 때 좀 계속 좀 더 먹자고 그랬다.
1: 네. 이번에 우리 활동 좋습니다. 10세트 이상부터 우리 또 오늘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강 10곽 또 드리지 않습니까? 공장 측에서 예, 이번에 활동 참가하신 예.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2880018번 전화 치신
0: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3: 예, 예. 선생님 저는 예. 혈배강 이제 쓴지 8달 가깝습니다.
1: 네. 황진수한테 혈배강 지금 같이 쓰죠.
3: 예, 예.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3: 근데
1: 예.
3: 병원에서는 예, 진단받기는 위축이라고 진단받았는데
1: 예.
3: 예, 내시만은 뭐 자연히 그렇게 된다고 괜찮을 거라고 얘기해 주는데
1: 네.
3: 계속 증상이 악화되는 아까 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1: 네, 그런 말이 맞지 않습니다.
3: 예,
1: 뭐 연세들은 다 그렇다게 하면 연세들은 다 뇌위축이 옵니까? 치매 오고.
3: 예, 예. 너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1: 네. 예.
3: 예. 전화를 걸면서 전화기를 찾는 게 한두 번입니다.
1: 어, 예, 예.
3: 예. 시장 갔다가도 여러 가지 물건 사고는 한두 개는 당사꾼 앞에 두고 올 때가 있고 예.
1: 예.
3: 머리 굳어지 않으면 기운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층집에서 사는데
1: 응.
3: 어떤 때는 두꺼운 물건이 내려와서 생각난다 말입니다.
1: 아, 예.
3: 그래서
1: 예.
3: 다시 또 힘이 없는 것들은 올라가서 씩씩거리고서 또 그 물건을 생각난 것도 가지고 내려올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관심병이 돼서 가슴이 항상 답답하고 맥이었고
1: 응.
3: 어떤 때는 혈압이 떨어져서 쓰러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예, 요실금이 있어가지고 소리는 정말 창피한 대로 기저귀를 타고 다니고
1: 네.
3: 변비는 무슨 어떤 너무 오래 해서 기억도 안 난다. 너무 몇 년 했던지도.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아 이게 좀 안에 한 번 좀 믿어보자고 소리는 혈배강하고 권신보를 같이 썼는데
1: 네.
3: 근데 그 친구에서 내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친구에서 요실금도 아무래도 거기서 효과를 봤는지 요실금도 해결됐고
1: 네.
3: 지금 기저귀를 아예 탑니다.
1: 어, 예. 대단한 예. 효과를 봤죠.
3: 변비도 기본상 떼었습니다.
1: 예.
3: 변비도 약을 떼었습니다.
1: 예. 예.
3: 그래서 효과 나서 지금 내 혈압 때문에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혈배강 덕분에 이젠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1: 네, 됩니다.
3: 만약에 혈압이 올라간다 할 때는 혈배강 자량해서 먹으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1: 네, 혈배강이 예. 직접 혈압을 조절해서
3: 예, 어떤 날에는 막 8알씩 먹은 적이 있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8알씩 잡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에.
3: 맞습니다. 그래서 걔도 아무리 혈배강 8알 먹어도 부작용이 없더라 말입니다.
1: 없습니다. 500달러도
3: 있는데. 예, 그러니까 난 지금 애들도 좋고 임신부도 좋고 다 먹을 수 있는 약이라니까 나
1: 그래.
3: 믿음이 더 간단 말입니다.
1: 예.
3: 예. 예. 그래서 선생님 주말에 저도 이런 날이 있구나 늙음하게도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번에 이런 큰 효과를 보고서는 너무 기쁩니다.
1: 네.
3: 특히 선생님 두 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1: 네. 예.
3: 믿고 약을 쓰면서 큰 활동에 참가해요. 친구도 할 수 있고 값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소리는 이번에 무슨 활동에 꼭 참가하겠습니다.
1: 네. 지금 활동 15세트 더 드리고
3: 15세트
1: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도 공장 측에서 혈배강 10곽도 더 드리고

0: 그리고 또 짐 12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1: 예, 예. 예. 그 짐 막기 위해서도 그런, 그런 활동에 참가해야 되겠습니다.
0: 예, 선생님. 예.
1: 예,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1: 런연들을 위해서,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도 혈액암은요, 그럽니다.
0: 예, 예.
3: 그래서, 예. 아바이는 부모마다 가도 소리.
0: 여기
3: 다 숟가락도 어디 가 떨어진지 모르고, 예, 그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0: 아, 파킨슨 증상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3: 그런데, 예, 지금 이 혈액암 먹으면서부터, 예. 아니, 말도 똑똑히 하고, 밥도 제대로 먹습니다.
0: 예.
3: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0: 예, 옆에 사람 편안하죠. 예.
3: 좀 바빴댔습니다.
0: 아, 예.
3: 혈압이 운동되지 않아가지고, 항상 머리가 흐릿흐릿한 게 정신이 나지 않아 됐습니다.
0: 네.
3: 근데 지금은, 예, 저기 그런,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 그렇던 그것도 낫고, 예.
0: 네.
3: 저기 그런 90만원 먹지 않아도, 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네.
3: 그래서 어찌나 가운데, 예, 우리 둘이 다 지금 이것을 먹고서리 좋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0: 네.
3: 일단 큰 활동에 참가해서 많이 싸서 둘이 같이 먹겠습니다.
0: 네. 예, 이번에 큰 활동 참가하세요. 침도 12번 맞을 수 있고,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288-0018.
0: 예, 예.
3: 감사합니다,
0: 예.
3: 선생님.
0: 예, 예.
3: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러다나까나 우리 지금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동맥경화, 동맥경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기실은 우리 메톨롤 오래 쓰게 되면 예, 동맥경화도 생기고 기억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절대 예, 의사들이 우리 환자들한테 무슨 걸 속였는가 예, 이런 말은 안 해야죠. 예? 메톨롤 오래 먹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좁은 디핑 오래 먹게 되면 피부병이 온다. 이런 말 알아야죠.
2: 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말씀 주세요. 예.
4: 예, 나는 이 방송 듣다가 소리 지내, 나는 나도 기뻐서, 모두 환자들도 그렇게 효과 보고 이래고, 나도 효과 많이 보니까, 기뻐서 내 지금 전화 또 겁나.
0: 네, 예, 예.
4: 어제 그랬는가 하면, 예, 나도 예. 이 날씨도 보니까, 나 다른 때 같았으면, 예. 꼼짝 못했습니다. 저혈압이 돼서.
0: 저혈압이 돼서, 예.
4: 예, 이래 햇빛에 나갔다 오게 되면 벌써 꼭 증상이 나온다 말인다.
0: 예.
4: 머리 휑하고 예숙예숙 하고 예, 며칠은 그럼 죽어난다 말인다.
0: 네.
4: 아, 그래도 내 이 시간에 우리 지금 오래 얼마 덥습니까?
0: 네.
4: 더운데 예. 한세 나갔다 채서 싸가지고 와도 이롭습니까?
0: 예, 피 충족함 이롭습니다. 예.
4: 야, 나는 예, 혈압이 한 일 이날 때 거서 60에 90에 초과는 못된 환단다.
0: 대단히 센 저혈압입니다. 예.
4: 예, 그래서 이날 때 거서 계속 쉼하고 예, 맥이 없이 살고 거서 예, 무슨 맑은 날이 없이 예, 머리띠에 하고 서리 밥이 맛이 없고 예, 정말 형편없이 지내봤습니다.
0: 네.
4: 그런 게 내 황진센터에도 내 써봤습니다. 그런 게 약이 떨어지는 바람에
0: 네.
4: 뭔가 고약을 쓰다가 약이 떨어지거나 네. 선생님 문의돼서 그다음에는 진단받고 이 혈액을 다시 또 바꿔서 쓴 게 두 개 다 내 써봤습니다. 두 개 다 용 줬습니다.
0: 네, 네, 좋죠. 네.
4: 예, 그게 아직은 내 지금 요 종합으로 나온 거는 못 써봤단 말이에요.
0: 예.
4: 예, 못 써봤는데, 예, 갑자기 그 두 가지 다 써본 게, 예, 지금 대단히 좋습니다. 머리 어지러운 게 없고, 예.
0: 그렇지.
4: 한번, 예, 이때가 선생님, 밥이 맛이 없다는 게 없습니다.
0: 예.
4: 예, 내 다른 해, 이리 더보면, 이 사람이 더보면 밥이 얼마 맛이 없어지니까.
0: 예.
4: 그런 게, 예, 올해 들어와서도, 예, 이 날씨 더운데도, 예, 하나도 이롭습니다. 어지럽거나, 예, 예. 머리 아프거나, 맥이 없거나, 이런 증상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맞습니다. 심자가, 예, 전신의 오장육부를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위장도 움직이는 게도, 예, 심자에 잘 돼야 위장도 잘 움직이는 겁니다. 예.
4: 예. 그래, 내 선생님께서 친구 맞고 이러고 하면, 내 작년 여름부터 올 여름에도 또 어떻게 하는가 안에 지내봐도, 예, 하나도 증상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약이 정말 특수하게 효과 달라는 약입니다.
0: 네.
4: 두 가지를 다 써봤지만 해도 이 이때 거서 약 써도 이 약이라는 약은 못 써본 게 없습니다. 나오는 독도 다 써봐도 다
0: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4: 예, 그래서 이

0: 이약 선택한 게 그런 뭔가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내서 혈압이 다 올라가 봐서 81-125입니다 지금.
1: 어머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진대와 치맞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다른 데가 다 치료해보고 아이대 가서 마지막에 제한테 와서 또 치료한 게 다 서로 우리 환자분들이 서로 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0: 예, 예. 서로 교류하면서.
1: 교류하면서, 예.
0: 예, 나도 그 사람 그런 중에 한 환자인데.
1: 예. 예. 병이 나사지니까 서로 교류하는 게지요. 예.
0: 예. 그러니까 나 기분이 좋으니까 자연적으로 자꾸 말이 이게 얘기 좀 나누고.
1: 지수로 얘기 나가죠.
0: 예. 예. 아, 선생님도 용 교류 잘하시잖아요.
1: 농담하고
0: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에게는 병이 절반 다 떨어진다.
1: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0: 그래 기분이란 게 그래 이 기분이 몇십 프로 차지한다는 게 이게 그래 하는 게 있을 때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나는 아픈데 없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나는 어찌 싸운지 어지러운 거는 저래 친구 마스가 없을 때다.
1: 네.
0: 예, 그리고 이 그런 뭐 계속 가슴이 답답해서 소화하게 되고 얼른 일어서리 줄이 막 꽂히던 게 구수살 사라지니까 살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잠 자지 못해서 이 신발 그렇게 나쁜 사람 이 밥이 용 잘 먹으니까 힘도 나고 기억력도 내용 없었으니까
1: 네.
0: 그런 우울증도 있고 말도 하기도 싫어하고 하던 게 말도 잘하지
1: 네.
0: 어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쉽고 어떻게 효과 보면 자꾸 말하기 쉽고 이렇다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예, 좋으니까 나 그렇지 아프니까 나 언제 그런 말하기 싶은 용기 나오겠습니까?
1: 네.
0: 예, 그래 어찌 좋은지 얘네 너무 좋아서리 이제도 그래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구나 해서리 이제는 그래 전화 또 다시 그렇습니다.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그래 나도 이제 그 황제살 타이고 이제 처방 큰 게 나왔으잖아.
1: 예.
0: 이제 조금 싸서 그건 하루 한 번씩 먹는다 했다가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이제 딱 많이 싸가지고 그 이따가 이미 헬저랑 싼데 하고 같이 먹을 예정이야.
1: 대소치요 그럼. 예.
0: 예. 내 지내볼까 이렇게 올 여름에도 이렇게 더운데도 잘 지내는 거 보면 내 정말 선생님들 어떻게 감사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이 제일 좋습니다. 정말
1: 그렇지.
0: 정말 효과 빠른 약입니다.
1: 예.
0: 이 좋은 약은 나는 이때가 좀 처음 써본다. 약이란 거 많이 써봐도 정말 진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약이 같습니다. 정말.
1: 맞습니다. 예.
0: 예. 내 같은 게 되는 거 보니까 나 정말 진짜 사람 구하는 약이 없을 때라.
1: 예.
0: 그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고혈압이하고 오래 먹게 되면 또 우울증이란 게 오고 성공동 장애는 무조건 옵니다. 이 콩팥이 대량적으로 상하기 때문에 피로하고 또 밥맛이 없고 밥 먹기 싶은 생각이 없고 욕망이 없죠. 이런 현상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그 만약에 믿기 쉽지 않으면 그 약을 싸다가 그 약의 그 설명서를 쭉 보세요. 거기 부작용 다 씁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네,
3: 혈배강순 환자입니다.
1: 네.
3: 저는 이 경색도 있고 풍도 오고 해서 이 약을 쓰는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3: 그동안에 머리에 좋다는 약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돈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1: 네.
3: 선생님이 혈배강을 설명하시는 거 듣고서 싸서 쓰기 시작한 게 그런 거리 운동치 못했는데 그런 거리 인증 돌아오고 우울증이 심하고 혈압이 높던 것도 혈압도 얼마 안 있으니까 인증이 혈압이 도절돼 있더라.
1: 네.
3: 그리고 지금 새로운 약이 황진수한
1: 타입.
3: 예. 예. 들어간 약이고 45가지 약제 들어간 약이니까 효과 특수하게 좋습니다.
1: 네.
3: 이 약 먹기 전에 위하고 딸로 먹고 골과하고 딸로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 새로운 약을 먹으니까 난 다리하고 팔이 오르드는데 그 2-3일이니까 난 먹으니까 난 다리하고 팔이 오르드는 게 인상이 났습니다.
1: 예.
3: 팔이 지금 확이 납니다.
1: 예.
3: 그리고 정신이 나고 그래서 지금 용구도 기분이 좋고 살 것 같습니다.
1: 예.
3: 이렇게 효과를 빨리 본 약은 내 처음입니다.
1: 그렇지.
3: 이 약이 정말 특수한 약입니다.
1: 예.
3: 예, 전분의 약도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 약이 더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1: 예.
3: 그래서 내 이거 써보느라고 먼저 적게 쌌습니다.
1: 예.
3: 그래 너무 효과 좋아서 내 약을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3: 예.
1: 2880018번에 전화 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전화칠 때 앞에다 0433 붙이고 소리하세요. 그렇게 되면 전화 무조건 걸립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태 또운 굳은 얼굴로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다시 물었다. 나중에 석달개가 정나라 군대와 담판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일, 그건 말이 담판이지 실은 기말일세. 노인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태평군은 사방으로 포위된다다가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생장을 구할 수도 없었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것이지. 삭달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지만은 몇 해 동안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지. 정군이 태평군을 한 걸음 한 걸음 핍박하는 것은 적장의 머리를 원하기 때문이었으니 삭달개는 부하들의 목숨이라도 건져볼까 하고 낙병장한테 편지를 썼다오. 졸세를 하려고 두 임금을 모시는 일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할 일이 아니지만은 군사를 구하는 일은 의로운 뜻을 품고 떨쳐 일어난 자라면은 반드시 해야 한다. 대장부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 변방을 열고 나라에 보답할 수 없을진데 어찌 목숨을 아까워하겠는가. 하지만 이 목숨으로 우리 군사들을 구할 수 있다면은 나를 버릴 것이다. 이 편지의 내용을 청나라 황제에게 전해주기 바란다. 우리의 병사들을 죽이지 말고 백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백성으로 살게 하고 군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덕을 베풀어달라. 이 조건을 들어준다면 나 석달개는 자결하고 태평군은 항복할 것이다. 나는 이대로 싸우다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고 머리와 몸이 떨어지더라도 욕되지 않을 것이다. 당구경과 정군의 장수들은 편지를 받아보고는 속임수를 쓰기로 했네. 장수 양응강과 유격왕 송림이 병사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석달개를 만났지. 그들은 석달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였어. 그러면서 대도하는 쉽게 건널 수 없는 천연 요새인데다가 태평군이 이미 포위되었으니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러 가면서 심하고에 가서 뒷일을 의논하자고 했어. 석달개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 석달개가 거느린 장수 한 명은 심지어 양응강과 송림을 죽이려고 했으니 말이오. 하지만 그들이 하늘에 맹세한다는 둥 어쩐자는 둥 하면서 달콤한 말을 늘어놓자 석달개는 그만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어. 이튿날 석달개는 몇 사람을 데리고 양응강을 따라 심학으로 떠났어. 하지만 양교에 숨어있던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지. 세상을 호령하던 영웅은 어이없게도 그렇게 스스로 올가미에 걸려들고 만 것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지요? 석달개는 어디로 압송됐습니까? 이튿날 대수보로 끌고 갔다가 곧장 성도로 압송해갔지. 그리고 얼마 뒤 죽여버렸네. 석달개를 신문한 관리는 떳떳하고 굳센 기백이 얼굴에 서려 있었고 비굴한 기색이 없이 꿋꿋이 절개를 지켰다고 했어. 죽으면서도 그는 태연하였지. 청나라 조정은 석달개의 무리를 베어 호부까지 끌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구경시켰어. 북경까지 가려고 했지만은 길에서 썩는 바람에 그만두었다고 했지. 가장 처참한 것은 2천 남짓 남은 태평군 병사들이었어. 무사히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속여서는 대수보로 데려간 뒤에 6월 19일 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몽땅 죽여버렸단 말이오. 대수보에 가면은 버려진 무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네. 모태똥은 한참 지나서야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석달개는 분명 영웅입니다. 하지만 적들이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믿었지요.
그러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네요. 착한 백성들은 언제나 적들에게 환상을 품고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노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선생 말이 맞네. 석달계는 적들이 자기 머리만 욕심내는 줄 알았지만은 적들이 어찌 그의 머리만 가지려 했겠는가. 때마침 하늘에서 전동 소리가 들려오면서 집안이 어두워지었다. 노인이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다. 가맣게 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고 이때로군. 석달개가 이끄는 군대가 지나갈 때도 이런 날씨였네. 노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에 들어와 앉으며 술잔을 들었다. 자네들 군대도 대도하를 건너러 간다지. 내 말을 명심하게 빨라야 하네.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기울였다. 땅을 뒤흔드는 천둥소리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다.

장계석은 대도와 상공을 시찰하면서 모태똥을 두 번째 석달계로 만들려고 한다. 주위번들의 마음은 엄청난 압력에 시달려 꿈속에서도 배에 관한 걱정뿐이다. 홍군은 차로를 지나 이족 지역을 완전히 벗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좁은 산골짜기와 구불구불한 산길이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었으니 어디 가나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발하고 샘물이 흘렀다. 풍경은 아름다웠으나 구경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은 빨리 대도를 건너려는 생각뿐이었다. 전사들은 지휘원들보다 홀가분한 편이었다. 저지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지만 대수로워하지 않았다. 그건 그들의 상급에서 도맡아 처리할 일이었다. 홍군 전사들은 이족 지역을 지나며 보고 들은 재미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걸었다. 하지만 지휘원들은 사정이 달랐다. 선두부대 사령인 요백승과 정치비원 서병진은 말이 없었다. 요백승은 늙은 부루마를 타고 간신히 걸어가는 홍군대오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의 목에는 망원경이 걸려져 있었고 몸에는 지도 가방과 자루가 휜 우산을 메고 있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돌레의 산봉우리, 냇물, 들꽃, 전사들의 웃음소리는 모두 남의 일이었다. 배만 있으면 될 텐데. 요백성이 중얼거리였다. 작전 국장 슬픈 부루마를 따라가다가 무슨 짓이라도 하는가 싶어서 앞으로 가보았다. 배만 있으면 무슨 방법이든 생길 텐데 말이여. 슬픈 마루에 앉아 뚫어져라 앞만 바라보는 요백성을 보고서야 그가 혼자 말로 중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슬픈 고개를 돌려 서병진을 바라보았다. 정참모장 동지도 참 못 말리는 분입니다. 자꾸 혼자 뭘 중얼거리신다니까요.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서병진이 마루에서 물었다. 배만 있으면 방법이 생길 거라 하신데. 어제 한밤중에도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나는 무슨 은언할 말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쿨쿨 자고 있지 않겠나요? 실은 나도 꿈을 꾸었는데 단번에 배에 5척이 생겼어요.

0: 세계에 덮시왔다. 곧 적기 세대가 나타났다. 저 거북이가 또 알라우러 왔나 본데? 누군가 외쳤다. 에이, 오늘은 공동에서 연기만 하는데 뭘? 하지만 이번에는 알도 연기도 아니었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한 바퀴 빙 돌면서 선전문을 쫙 뿌리고 돌아갔다. 순식간에 알락달락한 종이가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더니 흐느적거리며 날아 내려왔다. 호위병이 가까운 산비탈에 떨어진 이 선전문을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손바닥만한 종이에 검은 글자가 한가득 박혀 있었다. 공산군 병사들, 앞에는 천엄의 대도하가 있고 뒤에는 수십만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다. 당신들은 이미 전군이 봉밀될 궁지에 몰려있다. 주덕과 모태동도 이제는 두 번째 석달계가 될 것이다.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하기를 바란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서병진은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선전물을 류백성에게 넘겨주었다. 류백성은 선전물을 실끝 보더니 사정없이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고개를 쳐들고 하늘에 흩날리는 선전문을 보면서 한마디 하였다. 평신개구리가 고니고기 먹고 싶어 눈이 달았네. 며칠 전에 로이칸 신문을 보니 장계석이 비행기에 앉아서 대도와 전선을 둘러봤다고 하던데 지금도 왔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작전국장 슬픈 빙빙 도는 적기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럴 리가 있겠나. 노백승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벌써 부대 배치를 끝냈을 텐데. 하지만 장계석은 정말 그들 머리 위에 있었다. 그는 군복을 입은 채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깊은 골짜기 사이로 흐르는 물살을 내려다보았다. 장계석은 이강의 모든 희망을 걸었다. 곁에는 진성이 지도를 들고 앉아 있었다. 안순장은 도대체 어딘가? 장계석이 물었다. 저기 물이 굽이져서 흐르는 곳에서 좀 삐죽이 나온 곳이 바로 안순장입니다. 진성이 몸을 일으키며 손으로 가리키었다. 저기 동그란 산 옆에 있는 곳 말인가? 그렇습니다. 조그만 마을이군. 그렇습니다. 아주 작지요. 백가구가 될까 말까 한 곳인데 석달계 군대는 저기에 갇혀 거의 절반이 죽었답니다. 장계석은 눈이 휘둥그레서 그 둥그런 산을 바라보았다. 그는 태평군이 섬멸되는 전경을 상상하면서 흥이 나서 물었다. 그 후에는? 네, 그러다가 군사를 이끌고 아래로 포위를 뚫고 나갔지요. 진성은 대도와 물줄기를 따라 이어진 널찍한 곳을 가리키었다. 저기가 노화설이라는 곳인데 석달계의 많은 군사들이 저강으로 쫓겨들어갔지요. 왕후 셋도 저 물에 뛰어들었답니다. 이야기에 푹 빠진 장계석은 그것이 70여 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밤낮으로 홍군을 쫓고 있는 이야기 같아서 재미가 났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올랐고 대머리에도 붉은 빛이 감도는 듯 싶었다.
1: 설악이 이미 덕창에 이르지 않았나?
0: 예, 맞습니다. 진성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1: 더 빨리 서두르라고 이러지. 이번에는 꼭 한 번에 성공해야 해.
0: 예, 알겠습니다. 비행기는 남쪽 기슭을 따라 천천히 방향을 들었다. 강기슭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장계석이 아래를 가리키며 물었다.
1: 저건 사기를 정리하는 거겠지?
0: 예, 그렇습니다.
1: 잘하고 있군.
0: 장계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1: 하지만 중요한 건 배야. 남쪽 기슭에는 한 척도 남겨서는 안 돼.
0: 예, 벌써 몇 번째 일렀는지 모릅니다. 위원장님 명령대로 나무 조각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0: 앵기는 북쪽 기슭으로 방향을 들었다.
1: 한우는 어디인가?
0: 장계석이 물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진성이 지도를 보며 대답을 했다.
1: 양삼하고 유문에는 한우는 닿았겠지?
0: 네, 그렇게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1: 그럼 내 진서를 떨어뜨리게.
0: 예, 알겠습니다. 전성은 편지가 들어있는 자루를 대도화해서 가까운 자그마한 도시에 떨어뜨리었다.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장계석이 자주 쓰는 방법이었다. 듣자니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양삼을 격려한 전보가 한몫톡톡히 했답니다. 진성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1: 내가 뭐라고 했지?
0: 양삼한테 낙병장이 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 그거 말인가?
0: 장계석이 피식 웃었다.
1: 진정한 낙병장은 나지, 어?
0: 장계석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었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모여들더니 이윽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홍군은 험한 산길을 따라 계속 전진하였다. 료백성은 자루가 휜 우산을 들고 걸었다. 서병진은 거무스름한 삿갓을 쓴 채 뒤를 따랐다. 십리쯤 가자 날이 저물었다. 좁은 산골짜기는 더욱 어두컴컴하였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설풍이 얼른 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모두들 정신을 가다듬고 들으니 멀리서 정말 쏴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멀리서 폭풍우가 밀려오는 것만 같았다.
1: 비행기는 아니겠지?
0: 요백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비행기는 사라진 지 오랜 걸요. 설풍이 대답했다.
1: 혹시 대도와 물소리가 아닐까? 어릴 때 강가에서 자라면서 가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0: 서병진이 한참 귀를 가다듬고 듣더니 말을 했다. 맞을 겁니다. 이젠 대도가 멀지 않았으니까요. 설풍이 대답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6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잔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북등 동림당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님은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님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조국 방방곡곡에 널리 울려 퍼지며 여러 민족이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하는 정신적 역량으로 됐습니다.
1: 2026년 길림성 문화 및 관광산업 투자 용자 접목 교류 활동이 연기돼서 있었습니다.
0: 중국이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기념일을 맞으며 우리 조 각지의 홍색 애국주의 교양 장소에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9월 3일은 연변 조선족 자치소 창립 74주년 기념일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연변 대지는 초기의 간관 창업으로부터 단결 흥성, 번영 진흥으로 나아가는 길을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이 활기찬 연변 대지에서 1966년에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회가 창작됐습니다. 60년 전에 나온 힘찬 선율의 이 노래는 원봉구 건설 현장에서 시작돼 조국 방방곡곡에 널리 울려 퍼지며 끊임없이 불리워져 왔습니다. 이 노래는 변강 대지의 천지 개벽을 증근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하는 정신적 역량으로 되었습니다. 장백산 기슭 해란 강반에서 탄생한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회는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틱톡, 콰이소, 소홍서, 영상 계정 등 주요 짧은 영상 플랫폼에서 이 노래의 기악 연주, 창의 무용 등 다양한 2차 창작물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나이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람마다 뜨거운 사랑으로 고전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깊이 감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세대 네티즌들은 노래를 들으며 지난 날을 추억하고 젊은 네티즌들은 노래를 듣고 그 연원을 찾아 노래 뒤에 담긴 분투 이야기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변강 건설의 세월을 직접 겪지 못했지만 힘차고 교강된 선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섬서성 서안주민 왕홍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감정, 즉 공산당이 오늘날의 좋은 생활을 가져다 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백산 주민 장혁입니다. 처음 인터넷에서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선율이 아주 힘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점차 이 노래 뒤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야 하면서 더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틱톡 플랫폼에서만 2023년 한 해 동안 100여 개 계정이 붉은 해변강 비춘의 전승에 참가했고 재생량은 3,200만 회를 웃돌았습니다. 틱톡의 붉은 해변강 비춘의 검색어 재생량은 1억 7천만 회에 달했습니다. 뉴미디어 행렬은 전통 매체의 전파 한계를 타파하고 더욱 빠른 속도와 더 넓은 범위에서 정서적 공감과 정신적 전승을 실현함으로써 시대를 뛰어넘은 붉은 선율이 신시대에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도록 했습니다. 1966년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온 이래 연변 가문단은 이를 보류 종목으로 정하고 세대의 세대를 이어 혁신적으로 공연해왔습니다. 문예일꾼들은 독창, 중창, 노래와 무용, 교향악, 개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국의 도시와 농촌, 교정과 초소를 두루 찾아다녔으며 국가급 주류 무대에도 올랐고 국문을 나서 문화 교류도 펼쳤습니다. 예술단체는 또 짧은 영상 플랫폼에 의탁해 지속적으로 전파하면서 이 변강 찬가가 세세대대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신합니다.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회는 이미 일반 노래의 범주를 뛰어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중대 공연에서 이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홍색 부호로서 시종 연변의 문화 명함을 대표해왔습니다. 이 노래가 시대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 와닿은 것은 생활에 뿌리내리고 분투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기 50년대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은 토지가 척박해 반농사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1956년 10월 원봉구 공사가 정식 착공됐고 현지의 한족, 조선족 등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깨 겹고 분투하면서 수로를 뚫었습니다. 원봉구 건설 참가자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 촌민 동숙서입니다. 모두 정말 일치단결했습니다. 돌이 크면 쇠갈고리를 걸고 구령을 외치면서 함께 들어올렸습니다. 한 번 등 내시면 힘을 냅시다 헤이요 하고 구령을 외쳤습니다.

0: 근 2년간의 간고분투를 거쳐 1958년 5월 원본고가 완공됐고 두만 강물을 60여 미터 높이의 산둥성기까지 끌어올려 과거 척박했던 땅을 옥탑으로 만들었습니다. 초민들은 마침내 벼를 심고 쌀밥을 먹으려던 수건을 이루게 됐습니다. 화룡시 숭성진 상촌촌 촌민이며 동숙서의 아내인 곽윤탑니다. 지금 모두의 생활이 이렇게 좋아지고 쌀밥도 먹게 됐으니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당시 조선족 작사자 한윤호와 작곡가 김봉호는 건설 일선에 심입해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물길을 다스리고 산천을 개조하는 장엄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변경 대중들의 자력갱생, 단결분투 정신에 깊이 감동한 이들은 가장 진실한 노동생활에서 자양분을 섭취해 이 땅에 가장 소박하고 뜨거운 분투 정신을 선율로 다듬고 가사에 새겨넣어 붉은 해 변강 비춘이를 창작했습니다. 노래가 세상에 나오자 신속히 조국 각지에 널리 퍼져 시대를 울리는 힘찬 목소리로 됐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근평 정석이는 화룡시 광동촌을 찾아 고찰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천민들이 노래 붉은 해 변강 비춘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본 습근평 정석이는 조선족 대중들이 춤을 아주 잘 추며 동작 하나하나가 확실히 남다르다고 칭찬했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수십 년 전 자신이 천당지부 서기로 있을 때 촌의 방송에서 매일 붉은 해 변강 비춘이를 틀어줘 아주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민속무용대 대장 김중일입니다.
1: 정석께서 광동촌에 오셔서 우리는 정석이 앞에서 예전에 춤을 추었습니다. 정석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정석 복장이 매우 곱고 다양한 60년대 노래 매우 듣기 좋습니다. 동무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0: 당의 민족정책의 햇살 아래 지난 몇십여 년간 연변은 흥변부민행동, 향촌진흥 등 국가전략에 의탁해 경제발전, 민생개선, 민족단결, 대외개방 등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오늘날 연변의 변경기초시설은 전면 제고됐고 교육, 의료, 양로 등 공공봉사는 지속적으로 기층에 내려가고 있으며 주거환경은 더 살기 좋게 표현했습니다. 특색 산업은 왕성하게 발전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수입은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어렵게 수로를 건설했던 화룡시 숭선진은 오늘날 드넓은 옥탑과 흥성한 문화관광산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려녕 관광객 광만창입니다.
2: 동타양.
0: 붉은 해 변강 비춘의 노래는 연변과 길림성, 나아가 우리 동북의 자랑입니다. 직접 와보니 길도 잘 닦이고 교통도 원활하며 산은 푸르고 물은 맑습니다. 개혁개방 이래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웅대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60년 전 이 열토에 뿌리내린 분투 정신은 시대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주민족 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발원지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평위된 이래 연속 다섯 차례 이 영예를 수상했고 두 차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주로 평위됐습니다. 올해 국가 1급 배우 변영화가 모교인 연변대학을 다시 찾아 졸업식 무대에서 붉은 해 변강 비춘이를 정답게 불렀습니다. 이 노래의 격정적인 감화력은 사람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한 뜨거운 분투 정신과 애국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붉은 해 변강 비춘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분투의 씨앗인 바 60년간 대대로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뿌리 내리고 싹트며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의 정신적 기치로 되어 변강 아들딸들이 승리의 방향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신시대에 들어서 온 오프라인에서 더 널리 울려 퍼지면서 세대를 이은 지속적인 전승 속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끊임없는 정신적 역량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3: 2026년 길림성 문화 및 관광산업 투자 융자 접목 교류 활동 일전 연일에서 있었습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 부청장 류대위, 부주장 윤조희가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윤조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개코근강 양생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뚜렷한 지역 우세가 있는 바 천혜의 생태자원 완전하게 전승된 민속문화와 건강양생에 적합한 변경풍조를 갖추고 해서 동북아에서 발전 참전에 큰 개코근강양생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년의 연변조에서는 개코근강양생 발전 기회를 다잡고 추진하여 삼림건강양생, 온천요양, 민속체험 다원화 경영모식의 초보적인 규모를 갖춘 바 일핵집결, 세계지대연동, 5개 구역 협동의 건강양생 청사진이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접목교류 활동을 계기로 개코건강양생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 자본, 자원 접목을 심화하며 기업이 고품질 발전을 이루도록 조력하여 길림문화관광과 금융합작공용의 새로운 판도를 함께 구축하길 바랍니다. 류대위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성당위와 성정부에서 개코건강양생을 새로운 산업분야로 삼고 산업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개코건강양생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때 관한 시험점 사업방안을 내왔는 바 자연자원과 인문생태를 통합하여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치하고 소비를 이끌며 금융기구가 적극 참여하여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산업의 양성순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과 금융기구가 손을 잡고 개거의 새로운 기회를 공유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개척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활동은 개거 건강양생 길림의 투자를 주제로 정부 은행 기업 간 접목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우리성 개거 건강양생 산업의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활동 기간 참가 귀빈들은 존의 일부 관광 건강양생 대상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활동에서 비암산 온천, 고촌락 등 개거 건강 양생 기업들이 추천 소개를 하고 일부 투자 협력 기업들이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으며 금융기구와 문화관광기업들이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활동에서 길림선 개거 건강 양생 합작 연맹이 정식으로 설립되는데 우리 주에서는 9개 기업이 연맹에 가입했습니다.
0: 아래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의 법치적 토대 튼튼히 다져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찰을 론함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 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신시대의 헌법 관련 규정을 실시하고 민족 사무를 처리하며 민족 사업을 전개하는 기본 법률로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당조항의 결책포치를 관철 실시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역사적 방위에 립각해 헌법의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 관철했습니다. 이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법치적 토대를 튼튼히 다졌으며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에서 포치한 중대한 정치 임무이자 립법 임무입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중화민족이 역사에서 미래로 전통에서 현대로 나아가고 다원에서 일치로 응집되는 발전의 대세에 순응해 민족 단결이라는 생명선을 단단히 틀어주고 중화민족의 정치적 시각과 여러 민족의 공동리익에 립각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함으로써 전국 범위의 민족 관계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공동 단결 진보와 공동 번영 발전은 중화민족의 생명이자 힘이며 희망입니다.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 로정에서 우리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도리에 더 긴밀히 뭉쳐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착실히 관철 실시하면서 법치가 근본을 공고히 하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한 발전에 유리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중화민족의 대단결로 중국식 현대화를 촉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합시다.
3: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판파시아 전쟁 승리 기념일을 맞으며 우리 조 각지의 홍색 애국주의 교양 장소에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명기하고 승리의 경의를 표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서 홍색 정신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1자 용정치 일본 연변 침략 죄증관에서는 애국주의 교양 활동이 장중하게 펼쳐

0: 지어졌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과 퇴역 로병 10명, 소년 10명이 역사 유적지에 모여 고난의 흔적을 돌아보고 파란만장한 세월을 되새기며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민족 항쟁의 서사시를 되새겼습니다. 1909년에 건설된 이 건축물은 한때 일본이 연변을 식민 통치하던 핵심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침략 죄행을 폭로하고 민족의 기억을 일깨우는 중요한 교양기지로 됐습니다. 오전 9시 30분 전체 인원은 해설원을 따라 전시관을 참관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실물과 사진, 자료들은 당시 연변 인민들이 받은 잔혹한 압박과 그들이 진행한 불굴의 항쟁을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자본봉사자들은 또 정경재연을 통하여 당시 연변대지가 겪었던 잔혹한 압박과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구담없이 투쟁했던 장면들을 재현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로병 정수함입니다. 아이들이 나라와 고향을 지키고 분발하며 강국 부흥의 중임을 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참관이 끝난 뒤에 홍색 무대극과 애국시랑송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로병 대표는 우수 소년 선전 강연원들에게 기념 트로피를 수여해 소년들의 홍색 정신을 계승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주최 측은 공훈 노병들에게 기념복장을 증정을 하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들의 뜨거운 충성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노병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부른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의 선율이 장래 울려 퍼지면서 두 세대의 정신적 공감과 신념의 전승의 노래소리 속에서 빛났습니다. 붉은 넥타이 선전 강연원 연결제 북단소학교 학생 장송유입니다. 전시관을 참관하고 나니 전쟁의 초인이 자욱했던 세월과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을 절절히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의 평화로운 생활과 행복한 나라는 수많은 혁명선열들이 뜨거운 피와 생명으로 바꾼 것을 알게 됐지요. 앞으로 저는 꼭 조국에 보답하고 강산을 수호하며 역사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에서는 연변체육운동학교 학생들이 동만항전 역사기념관을 찾아 진귀한 역사문물, 영상자료와 역사전시판을 관람하고 동장역, 양정우, 진안장 등 혁명선열들의 영롱한 사적을 요해했습니다. 학생들은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이 피흘리며 싸운 장엄한 세월을 되새기며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혁명 선배들의 숭고한 신념과 간고분투의 투쟁 정신을 깊이 느꼈습니다. 도라에서는 도라시 제5중학교 고중 1학년 신입생 550명이 도보로 지난장 열사 릉문을 찾아 열사들을 위해 묵도하고 경의를 표했으며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장 열사의 영웅사적을 들으며 추모 속에서 리상신념을 굳게 다지고 가곡 정회를 두텁게 했습니다.
1: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3: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질병 치료약품 명사망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간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선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소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구산맞이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리고 16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선이박사, 장수로방,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구산 특수한 우리 자치주 건립 명절을 맞이하는 큰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보통 여기에 현금권 1,000원을 빼주는 우대활동은 1년에 한두 번 있으면 많이 있는 건데 이번에 이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국가 쌈부웨이, 쌈부웨이를 하게 되면 여기서 알아주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국가자연과학연구중심인 중커위원회에서 그리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면 전 나라의 모든 경제생활을 거기에서 안배하는 개혁경제의 중요한 핵심 그 부위에서 기술산업추진 항목에 속하는 이게 바로 천이박사입니다. 그 중국과학부의 국가싱허계획 주안 추진 항목에 속하는 이런 이 제품 자체가 천이박사에 속하는데 국가 산부의 추진 항목에 속하는 천이박사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하게 진행되는데요. 498원에 10월간 봉행할 수 있는 것 16각을 사면 20각을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과의 10각과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CAMP 이슬이 발견으로 인해가지고 인류의 여러모로서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라 하지만 해도 이 제품을 150세로 갈 수 있는 충족한 리런 근거와 이러 근거를 제공하는 이런 제품 자체가 바로 천이박사에 속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수로방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198원인데요. 이 제품은 항공의 어의 처방에 속하는데 우리 오늘 매인들이 바로 어의 처방 대우를 받아서 황제의 그 대우를 받는 시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98원 한 각에 하게 되어 있는데 6일 동안 복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한 번만 딱 복행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머리가 명석해지고 맥이 나고 저녁에 잠이 잘 오고 순환 장애가 풀리고 소화가 잘 되고 모든 계통이 콤팥이 좋아지게 되고 골격이 좋아지게 되고 종합으로 좋아지는 제품 자체가 바로 장수로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모두 28가지 큰 처방에 속합니다. 40각을 싸면 40각을 드리고 1,000원은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 각의 가격은 8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기회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명서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1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눈병을 치료해주는 데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완치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 조합 21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우대 활동이 한 각에 598원이라 하는데요. 15각을 드립니다. 한 각은 30일 봉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1,000원 현금권을 빼줍니다. 1,000원을 총값에서 빼줍니다. 아주 드문 우대 활동입니다. 그리고 10각 눈에 붙이는 고약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하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예, 천이 박사 먹는 한자입니다.
1: 아, 예, 어떠세요?
2: 예, 어제는 1년 반도 넘어 먹었어요.
1: 아, 잘 복용하셨네요. 예. 이게 중앙의 그 발전계획위원회 산부의 추진 항목에 속하는 이런 제품이니까 의심할 바가 없어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의 보증하는 좋은 제품이죠. 선택이 잘 됐습니다.
2: 예, 제가 예, 다른 사람보다 예, 신경이 특별하게 예민하다 말이에요.
1: 예, 예. 예.
2: 그래가지고 예, 좀 이제 누구 어딘가나 말해도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예, 이 가슴이 짱하고 그래서 그렇게 잠을 잘 못 자겠습니다.
1: 감기가 막혀서 그런 겁니다. 예. 감기가 막혀서 쉽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예,
2: 그래, 뭐, 잠도 못 자고, 가슴이 계속 부족하네, 밥도 못 먹고 하니까, 이제 말이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로 팍 내리고, 예. 잠 못 자는 게, 예. 잠도 못 자지만, 거기다가, 예. 꿈이다 일어난다 말입니다.
1: 어...
2: 희식은 땀이 계속.
1: 대뇌 희식은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계속. 예, 예, 예.
2: 지금 땀이 계속 나고 그러면 밥 못 먹으니까 예, 살이 그래도 팍팍 내립니다.
1: 어, 그렇죠.
2: 예, 심했습니다.
1: 살이 그렇게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 억제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살이 내린다는 예. 것은 당신의 근육이 쫄아들고 모든 공능이 저하를 의미합니다. 나이 드셔서 살이 내린다면 그게 올라붙기 대단히 힘든데요. 떨어지는 건 빠르지만 올라붙는 건 아주 시간은 길겠어야 합니다.
2: 그래서 예, 우연하게 예,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간거 약도 먹어보고 중이들이 배웠음 약도 먹어보고 예, 근데 혈액을 볼 것처럼 하다가도 또 예, 반하고 반복 바꿔 오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2: 그러다가 우연히 전 박사를 먹고서 지금 이거 지금 한
1: 1년 반 썼다니까 잘 썼습니다. 예, 예.
2: 해결 받아가지고서 예, 잠도 잘 자고 밥도 맛있고 예, 나가 활동해도 예, 아무런 부담도 없이 예, 여기 온도 어지간한 말 해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랬나 말입니다.
1: 그렇죠.
2: 예, 그리고 특히 또 이게 예, 힘이 옵니다. 이거 먹으니까.
1: 그럼요.
2: 맥이 난다 말입니다.
1: 예.
2: 예, 밥 잘 먹어 그런지 자관이 맥이 나서 나가 활동하는데 아무런 모병도 없습니다.
1: 어, 큰 문제겠죠.
2: 예, 그래서 먹다 먹다 나니까 온도는 1년 반 넘어 먹었는데 진짜 이거 너무 내 몸에는 너무 합당한다.
1: 예.
2: 그래. 우리 오빠도 있는데 이게 그 내들 그런 나서 쌍을 내 마이를 보상한다 말입니다.
1: 예.
2: 그래서 내 삼당사를 그 전에 내 쌍도 조금 대급 시켜댔습니다.
1: 예.
2: 근데 그거 다 쓰고서는 용서 탄다. 기억력도 돌아오고 예, 이렇게 힘도 오고 이게 혈압 조절이 잘 될까 그런지 용서 탄이 그래요. 예, 계속 먹겠다 합니다.
1: 그렇죠.
2: 근데 이번에 또 가격이 또 오른다 니까
1: 예.
2: 가격이
1: 9월 7일부터 이제 가격 빼고 오른답니다.
2: 7일이죠, 오르니까.
1: 예, 월요일, 예, 9월 7일이 월요일입니다. 예.
2: 진 한지 한개 몇 가구 싸면 몇 가구인가?
1: 지금, 천희 박사는 16가구를 싸면 20가구를 주고, 천원을 빼주고, 눈에 붙이는 아. 고약 10가구 줍니다. 아. 16가구에 20가구 줍니다. 많이 줍니다. 예.
2: 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먹길래 해서 이, 그 말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아, 두 분이 형제간이니까 두 분이 이렇게 싸는 예. 게 좋습니다. 16가게 예. 20가게 주고 1000원 빼주고 예. 이러니까 이때 한 가게 가격은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498원으로부터 예. 이 정도게 되면 예. 대단하죠. 예예.
2: 예. 예.
1: 예.
2: 그래 배달 받다고 그래 둘이 같이 먹길래 배달 받다고 그래서
1: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예.
2: 예. 501-7766.
1: 예.
2: 네, 수고하세요.
1: 네,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저는 이 전이박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1: 예.
3: 어떻게 썼는가, 뭐, 심내혈관 질병이 심해갖고, 혈압도 노래 잘 아야 되고, 그러다 나니까 이 어지럼증이 계속 나였지. 어째서나 이렇게 영 근심에 쌓여 살았습니다.
1: 어...
3: 그래서 예, 약을 예, 예. 많이 먹었는데, 정말 부여할까봐 예, 만날 무세바 안에 살고 또 뭐 약도 전에 이미 전에 많이 먹었는데 효과 없었지라.
1: 예.
3: 그래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전이 박사로 저는 7개월 좀 넘게 썼습니다.
1: 어, 잘 썼습니다.
3: 예. 초점이 혈압도 덜이 잘 되고
1: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3: 예, 어지럼증이 예. 없고 예.
1: 예.
3: 그리고 또 예, 이렇게 밤잠을 잘 잡니다.
1: 예.
3: 예. 그래 하도 있어 약이 또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정말 중국 과학원에서 제대로한 약이고 노벨상도 도움 받았다지 않나요?
1: 그렇죠.
3: 미국도 그래 꾸준히 먹었더만 지금은 정말 모든 면이 효과 영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언니 때니까 이미
1: 예.
3: 그런 후 맞았습니다. 맞은 지 이제 3개월이 나는지
1: 오, 예. 예,
3: 그래서 내 또 방송에서 들으려니까 이런 환자들에게 되게
1: 빨리 효과를 봅니다.
3: 예,
1: 이제 3개월이면 좋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거기까지 좋을 것 같아서 이미 내 근본 활동에 많이 써서 2개월 치료 줬습니다.
1: 예.
3: 예, 언니 이거 다 써보라고 중환자들에게 용 좋다더라고. 그래 여전히 이미 2개월이 본만 다 썼습니다.
1: 예.
3: 그래 다 썼은 게 그랬다. 오, 야, 그 약이 정말 좋다고. 그러니 이미 내 사질이 바로 쓰지 못하고 그랬던 게 여전히 좀 그럴 수 있답니다.
1: 그렇죠. 좀 차석으로서 한 1년, 반년, 석 달, 2여간에 점차점차석으로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2: 예, 그리고 말도 있을까. 예. 어물어물하고 잘 못하던 게 오전서 날쯤에 말도 이렇게 똑똑하게 잘 들립니다.
1: 예.
2: 그래, 또 이제 방송 듣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영어 할 때 좋다고.
1: 예.
2: 그러니까나. 우리 언니도 싸고 나도 싸고 여러 쪽까지 영 줬을 때라예.
1: 네, 그렇습니다.
2: 예, 돈도 예. 또 뭐 천 원을 빼준다.
1: 예, 16가게 20가게 주고 천 원 빼주고 하니까 귀해지. 예.
2: 그래서 우리 언니하고 내 16가게 이번에 사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어도 됩니다.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 이런 대우를 우리가 받는다는 게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제품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다는 건 큰 우리가 뭐 새로운 그 건강과 새로운 힘으로서 그 다음 그 나머지 여생을 맞이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바로 천이 박사 있습니다. 예.
2: 그래서 이 약 사서 꾸준히 먹고 우려니 되어서는 꾸준히 잡사 보겠다. 효과도.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2: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전희 박사 CAMP는 우리 인체 생명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M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M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며 시간 전항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중요한 그 10 건강 프로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제품 자체는 시간 전향이다. 무슨 말인가? 내 8, 90세를 하지만 해도 3, 40, 청춘, 중년으로 돌아오는 좋은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CAMP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CAMP 발견이라는 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생명과학을 새롭게 만드는 최신 돌파성 제품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럼 생명과학이라는 게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100세, 100세 하게 있지만 해도 150세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1호 근과와 1호 근과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혈관 청소를 하고 혈관을 확장해주고 지금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오두중 추마비가 있고 그리고 반신마비가 있어서 쓰기 힘들어지고 이러던 분들이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이 제품을 견지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런 점들이 정상에 가깝게끔 생활을 자립하게 되어 있고 제대로 모든 공능이 회복되는 이런 좋은 효과를 본 제품이 바로 CAMP 천희 박사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명희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기 설명에 공장 측에서 온 설명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불편하게 되면 금연을 따라 신경적으로 조절해줍니다. 그래서 얼마라도 거기에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런 그 생명과학의 돌파성 제품에 속하고 장수기고 청춘 미마의 발견이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영양 성분을 공급하고

0: 치부치라는 게 기계 심장을 기계로서 박동시키는 이 방 기계인데 이걸 그 가슴에도 파묻어야 된다 그렇게 됐는데 치부치를 해야 된다 했는데 이 제품 딱 저희들 방송을 믿고 이 제품을 견제해 복용하셨는데 한 반년 지나가서 병원에 가 다시 검사를 받아본 게 심장 박동이 62차, 68차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선 치워치를 여치 않아도 된다고, 어? 이렇게 될 수 없는데, 장인의 준 약 그거 가지고는 바쁜데 치워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치워치를 여치 않고도 정상으로 심장 박동이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우리 남편분이 주성위염, 이란성위염, 하수 그래가지고 예, 그 병으로 반년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2: 예, 그러니까 위가 아프다 하면 예, 참기 바빠하고 또 소화 잘 안 되고 계속 예, 가슴이 더부로 가지 쌓인 것 같고 예, 계속 껄껄 투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약 지금 잡수고 예, 좋은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0: 천희 박사는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찾아서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소화계통, 골가마병, 건파체, 간에 신경계통에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 통틀어서 풀어주는 좋은 제품이 천희 박사입니다. 예.
2: 그러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용 맥이나 하고 예, 식사도 용 조금씩밖에 못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제 식사량도 많이 불어나고 예, 트림하던 게 트림이 적고 그리고 좀 이렇게 소화 잘 되니까 식사량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 감기 자주 걸렸습니다. 감기 거서 걸리면 계속 거서 기침하고 가래가 끓고 이랬는데 매니가 제거된 것 같아요.
0: 이게 면역력이 떨어진 거 면역력이 올리쳐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천희 박사가.
2: 예, 감기를 자주 아이하고 감기 걸려도 또 예, 오래 그렇게 애를 아이 먹이 이러니까 예, 매이나 하고 가끔 쉬어서 마당이나가 활동도 하고 영 건강이 좋아지고 얼굴도 조금 살이 올랐습니다.
0: 그렇죠.
2: 네, 그렇게 지금 이 약을 좀 지금 활동하고 있죠.
0: 활동 큰 활동이 진행됩니다. 16각에 20각을 주고 1,000원 빼줍니다. 16각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 19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2: 예. 예. 좀 이럴 때 좀 싸서 장복으로 대접하다고 전화드렸어요.
0: 그렇게 하세요. 9월 7일부터는 가격 인상이 100원 인상이 된다 하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천희 박사에 나는 1년 7달 썼습니다.
0: 예.
3: 예, 이 천희 박사에 쓰기 전에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 약을 좀 이런 약을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이 약이 참 좋습니다. 약이
0: 예.
3: 한번 비틀어 먹긴 하면 그 자리에 나 걸었습니다. 그래서 10분 조금 기다렸다가 그래 걸으면 걸음이 굉장히 더 잘 됩니다. 이 약
0: 한 대를 풀어드시게 되면 만보를 걷는 에너지를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3: 예, 그 예. 얘기 맞습니다. 그래 예. 어떨 때는 조금 더 걸다가 또 돌아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0: 그렇죠.
3: 그래서
0: 그래 돌아오는 예. 시간까지 다 계산해야 되죠.
3: 예. 다 계산해서 걷고 이랬니 그다음 어느 때는 더 걸어보자 원래 걸는 것만 더 걸어보자 더 걸 그다음은 그 돌아오는 시간이 악수 딱 걸린다면 굉장히 이롭을 때다.
0: 예, 예. 그렇죠.
3: 가면 피곤하지 않고 예. 좀 탁 누워 쉬시겠다 일어나면 허리하고 이 무릎이 다 좋아진다 말이야.
0: 운동 에너지 보충제를 하지 않습니까?
3: 예, 그렇지. 예. 운동 에너지 보충제가 또 나갔다 실제도 이렇게 가고 다 다리 아파도 다 놀리니까 예, 또 더 효과도 더 많이.
0: 그렇죠.
3: 좋습니다. 예.
0: 처음에 걸을 때는 이게 내 마지막까지 갔다 올 수 있겠는가 한데 걸으면 걸을수록 오히려 처음에는 힘들지만 좀 더 견지하게 되면 돌아올 때는 갈 때보다 더 신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올 때 뭐 어떻게 오라 그랬지. 이렇게 니고 먹고 나니까 좀 더 거에 바람이 시신 가지고 이렇게 맥이 나고 예. 그 다음에 그때 이렇게 무슨 이렇게 스트레스 없다 말다.
0: 예.
3: 걸어갈 수 있다. 이렇다면 근데 정말 걸어와서 이제 또 집일을 더 하게 되고 예. 그 다음 누구시겠다 일어나면 엄청 신체 좋아진다.
0: 그렇죠.
3: 나 예. 이제 밥 영세 먹고 몸 영. 많이 났습니다. 좀 이 약 잡수고.
0: 그렇죠.
3: 이때부터 예, 예. 그 정신 조금 이렇게 필요한 감이 없어지고, 예. 그다음 갱맥이 좋아지고, 좀 정신 망가지는 건, 그건 먼저 먹어서 벌써 사흘이니까 나 정신 망가질 때다. 이 약 예. 그렇습니다.
0: 종합으로 예, 좋아집니다. 예, 예.
3: 값이 오른가 이야기.
0: 9월 7일부터 한각에 498원부터 100원 인상돼서 598원 된다고 공장 측에서 딱 어떤 결론이 왔습니다.
3: 이제 예. 이제 까 없네 없지 무시가.
0: 이제 예 한 뭐.

0: 매철없죠.
1: 예. 예, 예. 그래, 여보, 우리 활동 얘기할까? 값이 오르기 전에 한번 쏴봐. 그래.
0: 예, 전희 박사는 국가산부의 그 국가세계부의 주요한 추진 항목에 속하니까 믿음성이 강하고 효과성이 돼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아주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0: 네,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을 건강으로서 이끌고 많은 분들이 중풍 후유증에 있거나 혈압이 높거나 혹은 또 혈지가 높거나 종합으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콩팥이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 종합적으로 간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쉽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를 완전히 풀어주게 돼 있고 소화공동이 좋아지게 돼 있고 변이 잘 통하고 잠을 잘 자고 기억이 잘 되고 이런 종합성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장수로방이라는 이 그 이름 자체가 황실에서 황제의 그 의 처방에 속합니다. 황제만 관리하는 그 의 처방에 속하는데 현대적으로 나온 좋은 이런 성분을 조절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맥이 속고 불편한 점이 해결받는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천희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소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제목이 햇빛 독서와 불빛 독서이고 다음 작품 제목은 절세의 비행입니다.

소필. 햇빛 독서와 불빛 독서. 책을 읽는 행위는 단순한 글자 읽기를 넘어서 우리 삶의 조용한 온기를 불어넣는 정신의 요해입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빛에 따라 달라지는 독서의 느낌을 예민하게 느껴왔다. 창밖으로 쨍한 햇살이 쏟아지는 낮에 읽는 책과 어두운 밤 은은한 등불 아래 펼치는 책은 같은 책이라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품고 다가온다. 햇빛 속 독서는 삶의 활기와 깨달음을 주고 불빛 속 독서는 마음의 평온과 위로를 선사한다. 두 가지 빛 아래에서 이어지는 독서의 시간은 나의 내면을 다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넓혀주는 소중한 일상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책을 읽는 시간은 나의 하루 중 가장 밝은 순간이다.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커튼을 걷으면 부드러운 햇살이 방안 가득 퍼져 바닥과 책상을 밝게 물들인다. 이런 날에는 굳이 복잡한 일을 계획하지 않아도 따뜻한 햇빛을 안고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풍요롭게 시작된다. 햇빛은 인공 조명과 달리 자연이 내려준 순수한 빛이다. 눈에 부담이 적고 몸과 마음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준다. 낮에 밝은 빛 속에서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고 작가의 생각과 이야기의 맥락이 더 명확하게 이해된다. 햇빛 독서는 특히 성장과 배움에 어울리는 독서 방식이다. 학창시절 시험을 준비하거나 지식을 쌓을 때 나는 언제나 낮에 햇살 아래 책을 펼쳤다. 밝은 빛 속에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어려운 내용도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소설을 읽을 때도 햇빛은 이야기의 분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준다. 자연의 햇살이 책장 사이로 스며들 때 주인공의 기쁨은 더욱 밝게 다가오고 희망적인 메시지는 마음 깊숙이 새겨진다. 따뜻한 햇빛을 맞으며 책을 읽다 보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잠시 사라지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게 된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 창가에 앉아 시집을 읽는 경험은 특별한 여울을 남긴다. 뜨거운 기온이 밖에 가득하지만 실내에서 햇빛을 받으며 읽는 시 구절들은 오히려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자연과 삶에 대한 시인의 섬세한 시선이 밝은 빛과 어우러져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동을 선사한다. 가을의 부드러운 해질녘 햇살 아래에서의 독서는 또 다른 무엇이 있다. 노란 빛이 책 페이지에 스며들며 고즈넉한 분위기를

알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이처럼 계절마다 달라진 햇빛의 색과 온도에 따라서 독서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다. 햇빛 독서는 나에게 성장과 긍정을 가르쳐준다. 밝은 빛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갈 힘을 주고 책 속의 지혜와 만나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 힘들고 지친 날에도 햇빛 아래 책을 읽다 보면 세상에는 아직 많은 아름다운 것과 배울 점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햇빛은 눈을 밝게 하고 책은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밝음이 겹치며 나의 내면은 점차 넓고 단단하게 성장했다. 밤이 깊어 세상이 고요해지면 불빛 독서의 시간이 찾아온다. 해가 지고 거리의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밤.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 등불만 켠 채 책을 펼치는 순간은 나에게 가장 편안한 휴식이 된다. 낮의 분주함이 사라진 밤은 오로지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다. 희미한 불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추고 오직 나와 책만 남은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준다. 불빛 독서는 햇빛 독서와 정반대의 매력을 지닌다. 낮의 독서가 적극적인 배움과 성장을 추구한다면 밤의 불빛 독서는 내면을 돌아보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다. 하루 동안 겪었던 스트레스와 피곤이 은은한 등불 아래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책 속의 이야기와 문장이 마음에 부드럽게 스며든다. 낮에는 바쁜 일상에 쫓겨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의미, 자신의 감정,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밤의 조용한 독서를 통해서 돌아보게 된다. 비가 오는 밤이나 바람이 부는 깊은 밤에 읽는 책은 더욱 깊은 여운을 남긴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오고 방 안에는 오직 등불에 흔들리는 빛만 가득한 순간, 책 속의 세계는 더욱 몰입감 있게 다가온다. 감성적인 수필이나 인생 철학서를 읽을 때는 불빛 독서의 진가가 더욱 드러난다. 작가의 진솔한 이야기와 삶의 깊은 통찰이 희미한 불빛과 어우러져서 마음 깊숙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때로는 슬픈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의 감정을 정리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읽으며 위로를 받기도 한다. 어릴 적 밤늦게까지 책을 읽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부모님께서 잠을 재촉하셨지만 나는 작은 책가방 등불을 켜고 이불 속에서 몰래 책을 읽었다. 그때 희미한 불빛은 두근두근하는 설렘과 호기심을 가득 품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나만을 위해 펼쳐진 것처럼 느껴졌고 책 속의 주인공과 함께 웃고 울며 어린 시절의 상상력을 키워나갔다. 그 시절의 불빛 독서는 나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준 밑거름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독서에 대한 열정을 이어오게 만든 원동력이다. 성인이 된 지금의 불빛 독서는 더욱 차분하고 깊은 의미를 지닌다. 바쁜 직장 생활과 일상의 반복 속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는 유일한 휴식처가 바로 밤의 독서 시간이다. 화려한 조명과 소음이 없는 조용한 밤. 책을 펼치면 모든 외부의 방해 요소가 사라진다. 오롯이 글자에 집중하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은 정신적인 휴식이자 성찰의 기회가 된다. 낮에 내린 잘못된 판단, 미처 돌보지 못한 자신의 마음,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 등을 책 속의 지혜를 통해 정리하고 다듬을 수 있다. 햇빛 독서가 세상을 향한 시선을 넓혀준다면 불빛 독서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 햇빛은 외부의 세계를 배우고 탐구하게 하는 빛이고 불빛은 내부의 세계를 정리하고 성숙하게 하는 빛이다. 두 가지 빛은 서로 보완하며 나의 독서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낮에는 밝은 햇살 속에서 적극적으로 지식을 쌓고 세상을 배우고 밤에는 은은한 등불 속에서

앉아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듬는 것이다. 요즘은 스마트 기계 발달로 언제든지 전자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종이책을 펼치고 사연의 햇빛과 인공의 불빛 아래에서 독서하기를 좋아한다. 화면의 차가운 빛과 달리 햇빛은 따뜻한 생명력을 품고 있고 불빛은 부드러운 위로를 담고 있다. 책 페이지를 넘기는 촉감, 빛에 따라 달라지는 종이의 질감, 글자에 스며드는 빛의 느낌은 디지털 독서에서는 느끼지 못한 소중한 감각이다. 때로는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햇빛에서 불빛으로 요지는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아침 햇살로 시작한 독서가 해질녘을 지나 밤의 등불 아래까지 이어질 때 나는 세상의 흐름을 느끼며 동시에 자신의 성장을 체감한다. 낮의 활기와 밤의 고요함이 어우러진 독서의 시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나의 삶의 일부가 됐다. 책은 결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빛 아래에서 이어지는 독서의 순간마다 조용히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 희망과 성장을 선사한다. 햇빛 독서는 나에게 용기를 주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만들어주며, 불빛 독서는 나에게 평온을 주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준다. 밝은 빛 속의 배움과 어두운 빛 속의 성찰이 겹치며 나의 인생은 더욱 깊고 풍요롭게 채워진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햇빛과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을 것이다. 아침의 따뜻한 햇살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꿈을 키우고, 밤의 은은한 등불 아래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지할 것이다. 빛과 책이 함께하는 이 소중한 일상은 바쁜 세상 속에서 나를 잃지 않게 해주는 의미이며, 언제나 성장하고 따뜻한 마음을 요지하게 만드는 소중한 행복이다. 햇빛과 불빛이 만들어내는 독서의 여정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그 속에서 나의 내면은 언제나 밝고 풍요롭게 빛날 것이다.

수필 절세에 비해 가을이 깊어지고 하늘이 점차 높고 푸르게 들면 어김없이 하늘로 철새들의 비행이 펼쳐집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날갯짓 소리와 선명한 균열은 쓸쓸하면서도 웅장한 감동을 선사한다. 어릴 적에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새들의 모습이 예뻐 눈을 떼지 못했지만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지금 철새 비행을 바라보며 깊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철새의 반복적인 이동은 단순한 계절의 순환이 아니라 삶의 끈질긴 의지, 떠남과 만남의 순환, 그리고 끝없는 성장과 도약의 여정이다. 매년 같은 하늘을 나는 철새들의 비행은 조용하게 나에게 삶의 태도를 가르쳐준다. 철새는 태어난 순간부터 정해진 여정을 따라 살아간다. 따뜻한 남쪽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오면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 번식하며 삶을 이어간다. 수천리의 긴 하늘길을 쉬지 않고 비행하는 그들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경이롭다. 인간의 눈에는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철새에게 매번의 비행은 새로운 도전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여정이다. 하늘길에는 거센 바람과 비, 짙은 안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때로는 지친 몸을 잠시 나뭇가지에 기대어 쉬기도 하고 모기를 찾아 낮은 하늘을 맴돌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새는 결코 여정을 멈추지 않는다. 어린 시절 고향 마을에서 바라본 가을 하늘의 철새 군락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높은 하늘에 일렬로 늘어선 철새들을 보며 나는 언제나 오랫동안 서 있었다. 시골의 조용한 하늘에 울려 퍼지는 새들의 울음소리는 가을의 쓸쓸함을 더했지만 동시에 먼 곳을 향한 설렘을 심어줬다. 그때는 왜 철새가 매년 먼 길을 떠나는지 깨닫지 못했다. 단순히 추위를 피하고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비행에는 삶에 대한 끈질긴 집념과 미래를 향한 믿음이 담겨있었다. 철새 비행은 떠남에 대한 깊은 의미를 품고 있다. 인간은 익숙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본성이 있다. 하지만 철새는 언제나 익숙한 공간을 떠나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 익숙한 땅의 따뜻한 기억, 편안한 휴식처를 뒤로하고 낯선 길을 떠나는 모습은 삶이란 결국 멈추지 않은 이동임을 알려준다. 우리의 삶도 철새 비행과 다르지 않다. 어릴 적 고향을 떠나 학교로, 직장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떠나는 모든 순간이 철새 여정과 같다. 떠남은 언제나 아쉬움과 쓸쓸함을 동반한다. 익숙한 사람들과의 이별, 익숙한 풍경을 뒤로하는 순간이 허전함은 철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매년 같은 길을 지나지만 매번의 비행은 결코 같은 경험이 아니다. 지난해 함께 비행했던 동료 중 일부는 중도에서 힘을 잃고 떨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동료와 만나 함께 여정을 이어가기도 한다. 그렇게 철새 비행에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된다. 삶의 모든 순간이 떠남과 만남의 연속임을 철새는 조용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철새 비행이 단순한 고난과 쓸쓸함만 갖는 것은 아니다. 긴 비행 끝에 맞이하는 새로운 터전은 그들의 모든 고생을 보상해준다. 차가운 겨울을 피해 찾아온 남쪽의 따뜻한 바다와 들판, 봄이 되면 펼쳐지는 푸른 초원과 풍부한 먹이들은 긴 여정의 결실이다. 고난을 감내한 뒤에 찾아오는 평온과 고요는 비행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힘든 과정을 견디고 나면 비로소 성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모든 떠남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철새는 결코 혼자 비행하지 않는다. 수많은 무리가 교녀를 이루어 함께 하늘을 나는 모습은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일렬로 정렬하고 선두의 새가 바람을 가르면 뒤따르는 새들은 그 바람의 흐름을 타고 힘을 절약하며 비행한다. 서로의 힘을 유지하고 서로의 뒤를 따르며 긴 길을 함께 이어가는 모습은 공존과 연대의 소중함을 보여준다. 삶의 여정 역시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며 어려운 길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의 비행이다. 때로는 강한 폭풍이 몰아쳐 교렬이 흩어지기도 한다. 갑작스런 자연의 변화로 서로 흩어져 혼자 비행하는 순간도 찾아온다. 그런 순간 절세는 두려움이 떨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가른다. 혼자서 바람을 이겨내고 방향을 찾아가는 모습은 개인의 의지와 강인함을 보여준다. 삶에서도 누구나 홀로 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주변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순간이다. 그때 철새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방향을 찾아가는 강인함이 필요하다. 철새의 비행은 기다림과 순환의 미학을 담고 있다. 떠나간 철새는 결코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다. 계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다시 같은 하늘을 지나 돌아온다. 그들의 반복적인 비행은 삶의 희망을 의미한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가을과 겨울에도 봄이 오면 다시 돌아오는 철새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희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지나면 행복과 평온이 돌아오고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요즘은 도시의 고층 빌딩과 복잡한 거리 풍경 속에서 철새의 모습을 자주 보기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가을이 깊어질 때면 여전히 높은 하늘을 지나는 철새들의 군열을 발견할 수 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삶의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나에게 철새의 비행은 조용한 위로와 깨달음을 선사한다.

우리는 때로 현재 고난에 갇혀 미래를 잊고 작은 실패에 좌절하며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지만 수천리의 길을 쉬지 않고 비행하는 철새를 보면 모든 어려움은 지나가는 순간일 뿐이며 삶은 끝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철새는 결코 목적지를 쉽게 얻지 않는다.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견디고 지친 몸을 이끌고 비행한 끝에 비로소 원하는 터전에 도착한다. 그들의 비행은 성공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끈질긴 노력과 인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꿈을 향한 길은 언제나 험난하고 지치는 과정을 동반한다. 하지만 철새처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을 나는 철새들을 바라보며 나는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철새 비행처럼 수많은 떠남과 만남, 고난과 성장의 순간으로 가득했다. 학생 시절에 떨리는 꿈, 사회에 나와 겪은 좌절과 성공, 사람들과의 이별과 만남이 모두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여정이었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나의 하늘을 비행해야 할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비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철새 강인한 의지를 배워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싶다. 철새 비행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떠남의 용기, 만남의 소중함, 고난을 견디는 인내, 함께 나아가는 연대, 미래를 향한 희망이 모두 담겨있다. 매년 가을과 봄, 하늘에서 펼쳐지는 철새들의 비행은 조용하게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달한다. 멈추지 않는 비행처럼 우리의 삶도 언제나 앞으로 나가야 한다며 모든 순간의 경험이 쌓여서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오늘도 높고 푸른 하늘에 철새들의 곤열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그들의 날갯짓은 가을의 쓸쓸함을 담고 있으면서도 희망의 빛을 품고 있다. 나는 철새의 비행을 바라보며 다짐한다.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철새처럼 강인하고 끈질기게 나아가며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매 순간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늘길 철새는 끝없는 비행처럼 나의 인생 여정도 언제나 희망을 품고 계속될 것이다.

편견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양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불어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여유계의 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지금 장약 심리방 우려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번 달 말일까지 하게 되는데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지요.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신다 할 때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161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우회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내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리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이때까지 우회활동하면서 한 번도 3곽을 더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본약을. 예,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이 푸른 팔 누에 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예, 항균 작용도 있으면서 공기가 아주 잘 통하죠. 예, 이불이 중량이 두근 되는데 특별히 가볍고 보송보송하고 몸을 누르지 않아가지고 묵직함하고 답답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 예, 동시에 쾌적함을 극대화시켜주는 데 좋은 제품이죠.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또 현금 4752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리죠.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뇌중풍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약과기 치료범이 딱 밝혀놓은 약입니다. 예, 뇌중풍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뇌혈관이 막혀서 일으키는 질병을 말하고 이건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예, 다른 하나는 대뇌혈관이 터져서 일으키는 질병을 뇌출혈이라고 하죠.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류는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 선생, 허 선생 수고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2: 예, 장약 심리방 먹는 이 환자인데.
1: 예.
2: 그냥 먹고 예, 나는 관심병도 많이 좋아지고 예, 많은 병은 많이 처음 봤습니다.
1: 예. 예. 손님은 특별히 걔가 그 울주의 용심에 잼까.
2: 예.
1: 울주의 심하던 게 지금 얼마나 좋아져서 지금 좋아함까 그거.
2: 예.
1: 예.
2: 나 신경 물론 저기만 해서 선생님 신경부터 처리해주고 치료한다가 거기에요. 마음 들어서 기대 쓰기 시작한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좋아졌죠. 예. 지금.
2: 예. 예. 기대 시름 넣고선 이 장약 심리방 먹고 안전하게 많이 먹고 시련 많이 하고 삽니다. 세상.
1: 아, 예, 정상적인 예. 생활을 할 수 있죠. 예,
2: 예, 예. 예. 그다음에 정신이 잘 걸렸긴다.
1: 아, 그렇죠.
2: 많이 받아서 예.
1: 거기에서 망고해줬잼까 이야기.
2: 예,
1: 예.
2: 그뭐이약 먹길래 신장이 안정돼가지고 치료 많이 받고 치료 많이 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나도 이약 계속 먹자고 오늘 전화했습니다.
1: 예, 배달 받자고 전화하셨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2: 예예, 대답하는 말씀 도와야 치료 잘하겠습니다.
1: 예, 오래 살아야 되지요. 잘 쓰고.
2: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이 약은 그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이런 약이죠. 예, 이 약을 제조하는 데 주요 약재 홍경천이라는 이 성분은 해발이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서장이 아주 진귀한 야생 약재입니다. 예,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그 우리 이 그 홍경천은 4대 보물에 속할 뿐만 아니라 서장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아주 우수한 이런 약재죠. 예, 이 그 홍경천은 혈관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줍니다. 예, 신진대사라는 것은 새로운 세포가 빠르면서 많이 자라나게 하고 죽은 세포가 빨리 자리를 떠서 나가게 하는 이런 순환을 시켜주는 것을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준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혈관을 젊은 상태로 보존시켜주기 때문에 혈관 탄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예, 혈관 탄력이 좋아지면 혈관이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예, 홍경천이라는 이 성분은 혈관이 탄력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혈관이 쉽게 파열되지 않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0: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장약신내방을 먼저 환자인데 어째서 뭐하는가 하면 저는 신경계획 진단을 받았습니다.
1: 예.
3: 아, 그래서요. 요 고생을 세게 했어요. 그래, 거기다가 또 내게 시까지 두고 나왔지. 그래서 이래가지고 전에 새 걸로 영 고생하다가 이 장약신내방을 만났어요. 지금 영
1: 좋게 지금 그 치료가 잘 되고 있죠. 예.
3: 예, 예. 그리고 이 병이 엄중할 때는 어지럼증이 나고, 그래서 어지럼증이 나고, 가슴이 트여짐이 있었고, 또 아프고, 그 다음 기다림도 통신하고, 그래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해, 이럴 땐 또 꼭 병원에 입원해만 했는데, 이 당연히 내방을 먹고 있지, 입원을 모르고, 영,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픈데도 없으니까, 영이 지금, 영, 고생 아이하고 잘 삽니다. 그리고 난 또 혈압 조절도 아예 됐어요. 고혈압 한도 빼놓고 혈압약을 한 30년 먹어 서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혈압 환자 이왕 먹으면서 당연히 내방을 한 몇 달 먹은 후에는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닷새 한 번씩 이렇게 먹으면서 혈압약을 간략하게 먹고 선생님 또 한 가지 방법을 아시더라고요. 막 먹으려고 먹었는데 혈압조절이 어떻게 잘 되는지 아홉 달 만에 그런데 당연히 내방만 보니까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된다 지금.
1: 잘 되죠. 네. 원래. 예.
3: 그래서 지금 좀 혈압조절을 잘 되지, 신경계획도 치료를 되지,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아가들을 이거 이 약만 먹으면 건강을 찾다 하는데, 이번에도 활동에 참가해서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아바이는 무슨 배 있습니까?
3: 예, 아바이, 신경, 고혈압이 있었어요.
1: 예.
3: 그리고 또, 식골 그냥 아프고, 그냥 어지럼증이 나오고, 늙어 있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스가 지금 효과가 너무 좋아서 지금, 그냥 하게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1: 예.
3: 우리 계속 먹길래, 그냥 오늘도 배달 와서 받아왔어. 근데요, 우리 지금 화동실에, 우리 어마다 돈 노는 데 있는데, 화동실에 그 어떤 아바이, 아주머니는 어떻게 기억력이 없는지, 같이 앉아 놀 먹어서,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서 뭐 자꾸 물어보고, 얼마 지난 말 이야기 했는데도 또 물어보고, 기억력이 없습니다.
1: 예.
3: 그리고 심장도 영 나쁩니다. 그리고 골이 또 해서 너무 그래가지고, 이랍니다. 이 약을 먹은 게 효과, 얼마간 먹었단 말인데, 이 약 효과 용서다 해서 오늘 36가 배달 받게 됩니다.
1: 예, 그분은 좀 장기적으로 쓰면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십시오.
3: 2417979번, 예.
1: 예, 맞습니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저도 이 약을 썼는데,
1: 예.
4: 실리버 짓고, 심장이 자꾸 섰다가 하고 섰다가

0: 좀 싸서 보내려고 16가 아. 배달받다고 전해왔습니다.
1: 아, 예. 심리부치가 그분이 아버지도 제 심리부치가 있으니까 예, 예. 그분이 그 아들님도 심률이 그렇게 정상적이 아닙니다. 예. 심률 문란이 예, 예. 아주 좋은 이런 이야기니까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또 이게 주요 약재의 그 소홍화의 이 몇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사대보물에 속하고 또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약재인데 이 성분은 어혈을 풀어주면서 경락을 소통시켜 가지고 기와 혈을 조화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관이 탄성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혈관이 쉽게 발열되지 파괴되지 않을 수 있는 작용을 합니다. 그 외에 황계라는 성분 안에 들어있는 황기 사포닌 갑이라는 이 성분은 지질 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주면서 혈관을 깨끗이 정화해주는데 아주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관이 탄성을 확보해주시오. 예.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지금 장약 심리방을 먹고 있는 화자인데, 야, 이 약이 정말 먹어보니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1: 좋지, 좋은 게.
3: 예, 저는 이게 고혈압이 있어서 정말 한 20여 년 서약은 혈압약을 몇 가지씩 계속 먹으며 살았습니다.
1: 예.
3: 네, 그래, 이 장약 심리방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급다 싸움 먹고서리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면서 감량하던 때로부터 선생님이 알려준 한 가지의 녹색 비법을 같이 쓰는데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야덥달 만에 장약 심리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잘 됩니다. 원래. 예.
3: 예. 그리고 저는 뇌경색이 여러 번 오면서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가슴이 그래서 답답하고 숨이 차고 팔다리가 항상 저리고 저림에 고생했댔습니다.
1: 예.
3: 네, 그래 예전에는 많은 약을 먹어도 별로 효험을 못 받다가 이번에 선생님이 장약 심리방 강의가 정말 내 마음이 와 닿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야 지금 머리가 그리 흐릿흐분하고 어지럼증이 나던 건 인차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1: 예, 좋아지는 게 인차 말립니다.
3: 예, 겨우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숨이 차던 것도 많이 났고
1: 예.
3: 팔다리 저린 것도 저리지 않고 아 그래 놓으니까 이 약 먹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1: 그렇죠. 예.
3: 네, 겨우 관절이 아파서 그것도 자그마한 거리 걸어도 그것도 다리 아파서 그것도 그랬는데 지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은 모르지않까지
1: 좋죠.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 그만한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관절이.
3: 예. 예. 그래,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합병술에 손발이 저리고, 저 어지럼증 사건하고, 소변 차수도 많고, 해서 이 약 쓰고 있는데, 야, 이 면에서 효과를 엄살 보고서 지내서 합니다.
1: 좋죠.
3: 예. 예, 정말 이 약 써보니, 정말 공론 수치, 중풍 치료한다고 딱 세워져 있으니까, 이런 약을 쓰니까,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렇게 계속 소리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눈도 뜨기 힘들어서 어쨌든 눈이 막 내려와서 손으로 막 잡아뜯으면 눈도 뜨고 했는데 정말 약과의 공론 수치가 딱 중풍 치료한다고 씌워져 있으니까 이런 약을 딱 쓰니까 이렇게 치료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게 중안병 이 중풍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두 가지 잼까 하나는 출혈이 와서 그러는 병 말하고 하나는 그 또는 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일으키는 이런 병이 이런 뇌중풍이 정말 이 뇌중풍이 왔다 할 때는 사람이 그래서 뇌혈관이 그렇게 많이 파괴되면서 신경상에서 그래서 그 망고할 수 없게 손상을 많이 받게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꼭 그래서 뇌중풍을 치료를 한다. 이런 그 약과에 쓰여 있는 거 써야만이 그래서 애누리 없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약은 또 서상약이지 않습니까? 약 효력이 아주 강한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그 뇌중풍 이런 환자들이 지금 이 약을 쓰고서 치료돼가지고서 좋아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럽니까? 우리 병원에도 그 회복돼서 지금 와서 한참 거기 지나가다가 들어왔다면서 그 반 시간 어떤 분은 한 시간씩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럽니까? 지금.

0: 맞습니다. 정말 많고 많은 약 중에서 이 약을 선택을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정말 바보가 한번 느낍니다.
1: 그렇죠. 선택을 잘하신 겁니다. 민발.
0: 예, 그래. 우리 부부는 예, 이 약을 먹으면 지금 건강 챙기고 있는데 내가 소개해서 우리 지금 친구 남편도 쓰고 있는데 아, 그분은 중풍이 영심하게 오고 경력도 없고 했는데 이 약 쓴 게 지금 경력도 많이 좋아지고 발달이 못 쓰던 게 예, 이 발달이 쓰는 게 많이 좋아졌다며
1: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네, 지내 좋아합니다. 정말 소개를 나 잘해줬다며 나를 칭찬하면서 지금
1: 말을 예. 8년 동안 말을 못하던 분도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약이 이 약입니다.
0: 네. 네. 그래 나도 칭찬받고 고집도 효과보고 해서 너무 좋아서 오늘도 저리 여수가 배달받겠다니 그랬겠다.
1: 네. 배달받으시려면 그분이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알려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이 선생님이 좋은 약을 소개를 해서 우리는 정말 지금 군심 걱정 없이 열심히 약만 먹고 뭐 살면 됩니다.
1: 예. 아, 예.
3: 우리 엄마 중풍이 걸려서 고생했는데 거기서 했더니 거기서 많이 썼댔습니다. 거기서 치료하겠다고 날아다니다가서 아이들까나 나는 이 중풍을 치료를 못하는 병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가 없어가지고 예, 공농수지 가시라는 이 약을 쓰니까 나 그렇게 치료되겠습니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모조리 돈을 썼죠.
1: 그게 제일 기본이 기본입니다. 예, 깨고 예. 그렇죠.
3: 예, 그래서 예, 고생하다 원래는 예, 이거 좀 혈압약국에서 계속 먹었댔습니다. 혈압약국에서 그때 없이 먹어서 중풍이 안 걸리는 거 아닌데 끝내 걸리고 그다음에 중풍이 걸릴까 얼마 안 하니까 신진대사도 아이 되고 변비 있고 소화도 아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 기억력도 아이 되고 머리 얼마 안 하고 이거 엄마 뭐 얘 이 부정이나 자유롭게 못 쓰고 얘 정상적인 활동 못했습니다. 정말 방심 불구 됐댔습니다. 그래서 소변도 발을 못 넣고 이래고 저리 있다가서 그 저기나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 병원에서 중요한만 먹고 누구 뭐 좋다면 먹고 이렇게 모델 돈 쓰고 이래고 살다가서 어느새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공농 수치에 딱 씌여 있고 이 소장약이고 중풍 딱 치료한다는 거 이 약을 좋으니까 나의 기담아 듣고 딱 쓰기 시작했는데 예, 이렇게 막아가지 정말 좋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3: 예 그래 차차 또 얼마나 된 게 똘똘해 걸음걸이도 걷고 이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저기 혈압약을 적게 먹고 감에 먹고 그 다음에 또 물리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어떻게 먹으라 아까 가르친 대로 하니까 나 딱딱 그대로 하실시라니까 나 정말 지금은 많이 오전돼서 지금 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1: 예, 얼마나 좋습니까?
3: 아, 좋기만 하겠습니까? 예. 이거 중풍이 걸려 모조시하고 밥도만 먹고 춤뚝뚝 떠오르고 바로 부들부들 떠오르고 차이로 온데 다 늘어놓으면 뭐 누구 같이 밥먹겠습니까?
1: 중풍 때문에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3: 아, 정말이 예. 마음이 정말이 영영 피곤하고 힘듭니다. 예. 예, 정신적으로. 예, 그래 바깥에 못 댕기는 게 지금 오전에도 나갔다고 오후에도 나갔다고 밥을 잘 드십니다. 지금
1: 예, 좋죠.
3: 남이 예, 그래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선생님이 덕분이지요. 그리고 에이, 나도 또 같이 먹습니다.
1: 그 약을 선택을 잘한 덕분이지요.
3: 예, 아니,
1: 저희가 아무리 설명해야 쓸 데 있습니까? 선택을 아예 하면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3: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거 응용 소개를 해줬으면 우리도 돈도 적게 받고 고생 안 했겠는데 그때 마침 그때 와서 중간에 소개를 한 것도 다행입니다. 예.
1: 예.
3: 그래 나도 심장이 영 나빠가지고 활동들이 열심히 그전에 달래는데 뭐 배우자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얼마 안 해가지고서 금방 할 것 같아서 신경질이 나기서 까딱 이거 먹어서 영 남보다 그렇게 앞서지 못하고 영 정말 우울하게 이렇게 살았댔습니다.
1: 예.
3: 심장이 나빠가지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 몸이 빠르지 못하지 행동이 예, 그래야 된 게 이 약 먹고 똘똘해져서 눈이 대똥거리에 똘똘해서 동서남북 다 댕깁니다.
1: 아유 좋죠. 얼마 좋습니다.
3: 좋긴 하겠습니까. 예. 그래 남이 이제 뒤지지 않고 요빠른 소리 듣고 이쁘단 소리 듣거나 난 기분이 영 좋습니다. 이게 나 그 선생님 덕분입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3: 예, 그래 우리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그래 예. 우리 활동할 때마다 약을 쌉니다. 예,
1: 예 그러면 많이 경제적이지않까 예. 예 그렇죠.
3: 이거 열심히 먹은 덕에 다른 나는 하나도 먹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나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정말 손님은 다른 약 잡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밖에는.
3: 예. 예. 우리 활동점에 한 내에서기나 그 친구가 있는데 예. 두 개를 하고 그다음에 얼빠나고 고혈압이 저기나 그냥 높아서 그래고 그다음에 다리 아프고 우리 아프고 걸지 못하고 밤 자지 못했답니다.
1: 아, 예.
3: 예. 그래서 병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0: 당연히도 구설이 그다음부터 되는 거 아무나 하고 이래고 썼는데 지금 이 허전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1: 그런 면에서 많이 좋아집니다. 원래 또.
0: 예, 결국 똘똘해졌을 때다 하는 거 보니까 예. 이 모르던 게 애일 빼꼬리던 게 망꼬리던 게 예. 비우는 데서 예. 그래서 오늘 활동이 거의 요즘은 뭐 마무리 된다고 소리 그래 놓고 예. 더 싸겠답니다. 그래서 그냥 먹으라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 우리 처럼 이랬습니다.
1: 심하게 어머는 그래서 얘 계속 이 약으로 건강 찾아도 됩니다. 예.
0: 아 돈도 많이 해도 얼마 좋습니까? 써도 아깝지도 않고
1: 우리 예, 활동에 참가하면은 그렇게 너무 비싼 거는 아니죠. 예.
0: 예, 선생님이 덕분에 우리는 예, 이제 새삼을 살고 있습니다.
1: 아유,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고혈압으로 예, 거의 20여 년 동안 예, 서약인 고혈압 약 먹고 간 환자입니다.
1: 예.
3: 거기다가 귀에서 예, 어떤 때는 벌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때는 성기 뭐다 소리도 나가 해서 예, 경변병원 애가 보이니까 신경 쓰러 그렇답니다.
1: 아, 예.
3: 이러병이 치료 못한다고 이사가 말합니다.
1: 예.
3: 이렇게 계속 소리 나다가 네 조만간에 기물 같습니다.
1: 예.
3: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약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예. 이 약도 배먹기 시작했습니다.
1: 예.
3: 한 달 더 먹으니까 예, 소리가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1: 예.
3: 두 달,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예, 좀 더 낮아지는 게 알립니다.
1: 네.
3: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예, 벌려오는 소리하고 전기 모다 소리 아예 납니다.
1: 그렇지.
3: 저는 이 약을 선택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서 예,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되는 약이구나 하는 게 알립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몇 달 동안 잔약 14방 먹은 후에 하루에 한 번 먹던 걸 예, 이틀에 한 번, 다시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1: 감량해 침이
3: 예, 먹게 됐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의 한 가지 녹색 요법을
1: 예,
3: 방법이 있지 않을까
1: 예.
3: 같이 사용했는데 약도 딸 잡아먹고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예.
3: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몇몇 못 걷고 쉬고 했는데 지금 맨뒤 걸어도 예,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1: 좋죠. 예.
3: 예, 신면증이 있어서 예, 하루 저녁 3시간 이상 자보지 못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지금 이 약 먹고 예, 눕지 못해 못 잔다.
1: 좋습니다.
3: 예, 내 친구의 한, 내의 그런 뭐가 잠옷에 그렇게 많이 자는지 영 12시간 잠자도 예, 계속 피곤하답니다.
1: 아, 예.
3: 그래서 야, 이 약 무조건 써라. 그랬대. 그랬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 썼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 좋다면서 난리란 말입니다.
1: 아하, 그렇죠. 예.
3: 예, 그런데 또 친구 동생이 또 병원에서 지금 신경경색이랍니다.
1: 아.
3: 그런데 출원해서 금방 나왔는데 그 후기 치료를 예, 이걸로 해라고 예, 그랬네.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서 하는데 예, 한번 치료했다고 완전 나온 게 아니라고
1: 예,
3: 그러니까
1: 그렇죠.
3: 예, 그 약을 예, 동생한테 권고하니까 예, 동생이 말하기 이 약 쓰겠다면서 예, 자기는 신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겠다면서 예.
1: 장기적으로 쓰면 좋습니다. 후기 치료는 예. 꼭 이걸 해야 됩니다. 그 예, 사람이 신근경색을 병원에 입원했다면 거기 입원했기 때문에 어서 난 출원했길래 영화이롭다 이렇지 않습니다. 예, 계속
3: 예.
1: 약 써야 됩니다. 그분은
3: 예.
1: 예. 후기 예. 치료를 이 약을 하면 좋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36가게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3: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아, 또 우술하고 당귀, 이게 주요 약재인데, 이 성분도 예, 혈관이 탄성을 확보해주는 데서 아주 좋은 이런 그 약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중풍이 올까봐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예.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약이죠. 예. 예. 우리 일단 병을 치료할 때는 내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꼭 제일 좋은 약을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예. 예, 다시 말해, 장약 심리방처럼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상이 설상고원인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오염이 안 됐고 산소 서상량이가 특별히 많은 중약이면서 그리고 이 특별히 그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약재이고 그리고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약재의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국가보물급 이 서상약인데 아주 당당하게 우리 이야기는 해발이

0: 1500m 이상, 5400m 이상 그런 높은 곳에서 자라는 야생약재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 많지 않습니다. 예. 예, 이런 이야기가 제일 좋은 이야기죠. 예. 예, 지금 저희가 병원에 있으면서 보면은 서상이 야생약재는 들어올 때마다 단 얼마라도 가격이 오르지 내려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예. 우리 이 지금 그 장약심리방부도 이전에 그 한과계 60RC 단계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100RC 단계 왔는데 이전에 60RC 단계 왔던 지금 그걸로 계산해도 우리 지금 이야기가 4배 반은 더 올랐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많이 올랐다 해서 그렇게 가격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접수할 수 있게 지금 우리 이 약의 약을 그 판매를 하면서 거기에 그 붙여주는 것도 정말 손님한테 애하지 않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배 반이나 또 올랐지만이 약이 어떤 분들은 어째 이리 비싼가 이래죠. 예. 예. 다른 약에 비해 특별히 효과가 좋고 야생약재로 만든 이런 그 값이 아주 그 비싼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 우리 이야기 비쌀 수밖에 없죠. 예, 결국 이 장약심리방류는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릅니다. 예, 드시자마자 1~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이런 우리 이 약을 또 보면은 서상이 세세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처방도 그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치료해 주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약은 서상약이면서 중약입니다. 예. 서상의사가 중의학, 서상의사하고 중의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하고 치료방식 이론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우리 서상의사가 그 선호하는 그 공용주치에는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혈액형 협심증을 서상의사는 심근 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번호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966년에 창작된 노래 붉은의 변강 비춘에는 원봉거 건설 현장에서 시작돼 60년간 조국 방방곡곡에 널리 울려 퍼지며 여러 민족이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하는 정신적 역량으로 됐습니다.
1: 2026년 길림성 문화 및 관광산업 투자용자 접목 교류 활동이 연기돼서 있었습니다.
2: 중국이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기념일을 맞으며 우리족 각지의 홍색 애국주의 교양 장소에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9월 3일은 연변 조선족 자치소 창립 74주년 기념일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연변 대지는 초기의 간관 창업으로부터 단결 흥성, 번영 진흥으로 나아가는 길을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이 활기찬 연변 대지에서 1966년에 노래 붉은 해 변강 비춘회가 창작됐습니다. 60년 전에 나온 힘찬 선율의 이 노래는 원봉거 건설 현장에서 시작돼 조국 방방곡곡에 널리 울려 퍼지며 끊임없이 불리워져 왔습니다. 이 노래는 변강 대지의 천지 개벽을 증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하는 정

신적 역량으로 되었습니다. 장백산 기슭 해란 강반에서 탄생한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에는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틱톡, 콰이소, 소홍서, 영상 계정 등 주요 짧은 영상 플랫폼에서 이 노래의 기악 연주, 창의 무용 등 다양한 2차 창작물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나이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람마다 뜨거운 사랑으로 고전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깊이 감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세대 네티즌들은 노래를 들으며 지난날을 추억하고 젊은 네티즌들은 노래를 듣고 그 연원을 찾아 노래 뒤에 담긴 분투 이야기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변강 건설의 세월을 직접 겪지 못했지만 힘차고 교강된 선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섬서성 서안주민 왕홍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감정, 즉 공산당이 오늘날의 좋은 생활을 가져다 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백산주민 장혁입니다. 처음 인터넷에서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선율이 아주 힘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점차 이 노래 뒤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야 하면서 더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틱톡 플랫폼에서만 2023년 한 해 동안 100여 개 계정이 붉은 해변강 비춘의 전승에 참가했고 재생량은 3,200만 회를 웃돌았습니다. 틱톡의 붉은 해변강 비춘의 검색어 재생량은 1억 7천만 회에 달했습니다. 뉴미디어 행렬은 전통 매체의 전파 한계를 타파하고 더욱 빠른 속도와 더 넓은 범위에서 정서적 공감과 정신적 전승을 실현함으로써 시대를 뛰어넘은 붉은 선율이 신시대에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도록 했습니다. 1966년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온 이래 연변 가문단은 이를 보류 종목으로 정하고 세대의 세대를 이어 혁신적으로 공연해왔습니다. 문예일꾼들은 독창, 중창, 노래와 무용, 교향악, 개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국의 도시와 농촌, 교정과 초소를 두루 찾아다녔으며 국가급 주류 무대에도 올랐고 국문을 나서 문화 교류도 펼쳤습니다. 예술단체는 또 짧은 영상 플랫폼에 의탁해 지속적으로 전파하면서 이 변강 찬가가 세세대대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신합니다.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에는 이미 일반 노래의 범주를 뛰어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중대 공연에서 이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홍색 부호로서 시종 연변의 문화 명함을 대표해왔습니다. 이 노래가 시대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 와닿은 것은 생활에 뿌리내리고 본토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기 50년대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은 토지가 척박해 반농사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1956년 10월 원봉거 공사가 정식 착공됐고 현지의 한족, 조선족 등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깨 곁고 분투하면서 수로를 뚫었습니다. 원봉거 건설 참가자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 촌민 동숙서입니다. 모두 정말 일치단결했습니다. 돌이 크면 쇠갈고리를 걸고 구령을 외치면서 함께 들어올렸습니다. 한 번 등에시면 힘을 냅시다 헤이요 하고 구령을 외쳤습니다. 근 2년간의 간고분투를 거쳐 1958년 5월 원봉거가 완공됐고 두만 강물을 60여 미터 높이의 산등성기까지 끌어올려 과거 척박했던 땅을 옥탑으로 만들었습니다. 초민들은 마침내 벼를 심고 쌀밥을 먹으려던 수건을 이루게 됐습니다.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 촌민이며 동숙서의 아내인 곽윤탑니다. 지금 모두의 생활이 이렇게 좋아지고 쌀밥도 먹게 됐으니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당시 조선족 작사자 한윤호와 작곡가 김봉호는 건설 일선에 심입해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물길을 다스리고 산천을 개조하는 장엄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변경 대중들의 자력갱생, 단결분투 정신에 깊이 감동한 이들은 가장 진실한 노동생활에서 자양분을 섭취해 이 땅에 가장 소박하고 뜨거운 분투 정신을 선율로 다듬고 가사에 새겨넣어 붉은 해변강 비춘이를 창작했습니다.
노래가 세상에 나오자 신속히

0: 조국 각지에 널리 퍼져 시대를 울리는 힘찬 목소리로 됐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근평 정석이는 화룡시 광동촌을 찾아 고찰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천민들이 노래 붉은 해 변강 비춘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본 습근평 정석이는 조선족 대중들이 춤을 아주 잘 추며 동작 하나하나가 확실히 남다르다고 칭찬했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수십 년 전 자신이 천당지부 서기로 있을 때 천의 방송에서 매일 붉은 해변강 비춘이를 틀어줘 아주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천 민속무용대 대장 김중일입니다.
1: 정석께서 광동천에 오셔서 우리는 정석이 앞에서 예전엔 춤을 추었습니다. 정석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정석 복장이 매우 곱고 다양한 쪽에서는 60년대 노래 매우 듣기 좋습니다. 동무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0: 당의 민족정책의 햇살 아래 지난 몇십 여 년간 연변은 흥변부민행동, 향촌진흥 등 국가전략에 의탁해 경제발전, 민생개선, 민족단결, 대외개방 등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오늘날 연변의 변경기초시설은 전면 제고됐고 교육, 의료, 양로 등 공공봉사는 지속적으로 기층에 내려가고 있으며 주거 환경은 더 살기 좋게 변했습니다. 특색 산업은 왕성하게 발전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수입은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어렵게 수로를 건설했던 화룡시 승선지는 오늘날 드넓은 옥탑과 흥성한 문화관광 산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려령 관광객 광만창입니다.
2: 동타양
0: 붉은 해 변강 비춘의 노래는 연변과 길림성, 나아가 우리 동북의 자랑입니다. 직접 와보니 길도 잘 닦이고 교통도 원활하며 산은 푸르고 물은 맑습니다. 개혁개방 이래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웅대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60년 전 이 열토에 뿌리내린 분투정신은 시대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발원지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평위된 이래 연속 다섯 차례 이 영예를 수상했고 두 차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주로 평위됐습니다. 올해 국가 1급 배우 변영화가 모교인 연변대학을 다시 찾아 졸업식 무대에서 붉은 해 변강 비춘회를 정답게 불렀습니다. 이 노래의 격정적인 감화력은 사람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한 뜨거운 분투 정신과 애국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붉은 해 변강 비춘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분투의 씨앗인 바 60년간 대대로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뿌리 내리고 싹트며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의 정신적 기치로 되어 변강 아들딸들이 승리의 방향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신시대에 들어서 온 오프라인에서 더 널리 울려 퍼지면서 세대를 이은 지속적인 전승 속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끊임없는 정신적 역량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3: 2026년 길림성 문화 및 관광산업 투자 용자 접목 교류 활동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 부청장 류대위, 부주장 윤조희가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윤조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개코건강 양생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뚜렷한 지역 우세가 있는 바 천혜의 생태자원, 완전하게 전승된 민속문화와 건강양생에 적합한 변경풍조를 갖추고 해서 동북아에서 발전 참전에 큰 개코건강양생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년의 연변조에서는 개코건강양생 발전 기회를 다잡고 추진하여 삼림건강양생, 온천요양, 민속체험 다원화 경력모시기 초보적인 규모를 갖춘 바 일핵집결, 세계지대연동, 5개 구역 협동의 건강양생 청사진이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접목교류 활동을 계기로 개거건강양생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 자본, 자원 접목을 심화하며 기업이 고품질 발전을 이루도록 조력하여 길림문화관광과 금융합작공용의 새로운 판도를 함께 구축하길 바랍니다. 류대위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성당위와 성정부에서 개거건강양생을 새로운 산업분야로 삼고 산업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개거건강양생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때 관한 시험점 사업 방안을 내왔는 바 자연자원과 인문생태를 통합하여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치하고

0: 소비를 이끌며 금융기구가 적극 참여하여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산업의 양성순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과 금융기구가 손을 잡고 개거의 새로운 기회를 공유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개척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활동은 개거 건강양생 길림의 투자를 주제로 정부, 은행, 기업 간 접목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우리성 개거 건강양생 산업의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활동 기간 참가 귀빈들은 존의 일부 관광 건강양생 대상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활동에서 비암산 온천, 고촌락 등 개거 건강양생 기업들이 추천 소개를 하고 일부 투자 협력 기업들이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으며 금융기구와 문화관광기업들이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활동에서 길림선 개거 건강양생 합작 연맹이 정식으로 설립되는데 우리 주에서는 9개 기업이 연맹에 가입했습니다.
1: 아래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의 법치적 토대 튼튼히 다져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찰을 론함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 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신시대의 헌법 관련 규정을 실시하고 민족사물을 처리하며 민족사업을 전개하는 기본 법률로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당조항의 결책포치를 관철 실시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역사적 방위에 립각해 헌법의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 관철했습니다. 이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법치적 토대를 튼튼히 다졌으며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에서 포치한 중대한 정치 임무이자 립법 임무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중화민족이 역사에서 미래로, 전통에서 현대로 나아가고 타원에서 일치로 응집되는 발전의 대세에 순응해 민족 단결이라는 생명선을 단단히 틀어주고 중화민족의 정치적 시각과 여러 민족의 공동리익에 립각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함으로써 전국 범위의 민족 관계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공동 단결 진보와 공동 번영 발전은 중화민족의 생명이자 힘이며 희망입니다.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 로정에서 우리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도리에 더 긴밀히 뭉쳐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착실히 관철 실시하면서 법치가 근본을 공고히 하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한 발전에 유리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중화민족의 대단결로 중국식 현대화를 촉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합시다.
0: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판파시오 전쟁 승리 기념일을 맞으며 우리 조 각지의 홍색 애국주의 교양 장소에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명기하고 승리의 경의를 표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서 홍색 정신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1자 용정치 일본 연변 침략 죄증관에서는 애국주의 교양 활동이 장중하게 펼쳐졌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과 퇴역 로병 10명, 소년 10명이 역사 유적지에 모여 고난의 흔적을 돌아보고 파란만장한 세월을 되새기며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민족 항쟁의 서사시를 되새겼습니다. 1909년에 건설된 이 건축물은 한때 일본이 연변을 식민 통치하던 핵심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침략 죄행을 폭로하고 민족의 기억을 일깨우는 중요한 교양기지로 됐습니다. 오전 9시 30분 전체 인원은 해설원을 따라 전시관을 참관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실물과 사진, 자료들은 당시 연변 인민들이 받은 잔혹한 압박과 그들이 진행한 불굴의 항쟁을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자본봉사자들은 또 정경재연을 통하여 당시 연변대지가 겪었던 잔혹한 압박과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구담없이 투쟁했던 장면들을 재현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로병 정수함입니다. 아이들이 나라와 고향을 지키고 분발하며 강국 부흥의 중임을 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참관이 끝난 뒤에 홍색 무대극과 애국실황송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로병 대표는 우수 소년 선전 강연원들에게 기념 트로피를 수여해 소년들의 홍색 정신을 계승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주최 측은 공훈 노병들에게 기념 복장을 증정을 하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들의 뜨거운 충성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노병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부른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의 선율이 장래 울려 퍼지면서 두 세대의 정신적 공감과 신념의 전승의 노래소리 속에서 빛났습니다. 붉은 넥타이 선전 강연원 연결제 북단소학교 학생 장송유입니다. 전시관을 참관하고 나니 전쟁의 초인이 자욱했던 세월과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을 절절히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의 평화로운 생활과 행복한 나라는 수많은 혁명선열들이 뜨거운 피와 생명으로 바꾼 것을 알게 됐지요. 앞으로 저는 꼭 조국에 보답하고 강산을 수호하며 역사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에서는 연면체육운동학교 학생들이 동만항전 역사기념관을 찾아 진귀한 역사문물, 영상자료와 역사전시판을 관람하고 동장역, 양정우, 진안장 등 혁명선열들의 영롱한 사적을 기호했습니다. 학생들은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이 피흘리며 싸운 장엄한 세월을 되새기며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혁명 선배들의 숭고한 신념과 간고분투의 투쟁 정신을 깊이 느꼈습니다. 도라에서는 도라시 제5중학교 고중 1학년 신입생 550명이 도보로 진안장 열사 릉문을 찾아 열사들을 위해 묵도하고 경의를 표했으며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진안장 열사의 영웅사적을 들으며 추모 속에서 리상신념을 굳게 다지고 가국 정매를 두텁게 했습니다.
1: 연배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 동림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미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1: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삼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들판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고 온 대지도 물감을 들인 듯 은은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부드럽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계절, 행복한 9월 보내시길 바라면서 연변의 아름다운 9월의 향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박경만 작사 작곡의 너와 나의 연변을 김선희 가수의 노래로 듣고 오셨습니다. 연변의 가을을 가장 포근하게 만드는 것, 그건 역시 연변 맛이 아닐까요? 연변의 산과들이 준 신선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다양한 연변 특색 음식들을 이어지는 노래에 담아봤습니다.

연변의 맛 이너라와 함께 연변 특색 음식 냉면, 불고기, 김치 등 다양한 연변 맛을 느껴보았습니다. 연변은 우리에게 푸른 꿈을 심어준 포근한 안식처입니다. 연변 사랑을 갈금 병창으로 흥겹게 노래한 가요. 류운정 작사 황기욱 작곡의 내 사랑 연변이여를 연변 가무단 여성 중창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연변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고향이죠. 푸른 하늘, 맑은 공기, 낯익은 얼굴들이 그리워지는 연변의 모습을 이어지는 노래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연변은 내 고향일세.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연변은 새시대 물결 타고 번영해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날로 도약하는 연변의 기상을 노래 속에서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강효삼 작사 방화 작곡의 사랑하자 우리 연변을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푸르른 가을 하늘, 구름송이마저 이 계절에 유난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풍요로움으로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우리 연변, 이 계절의 활기와 희망을 노래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등만 작사, 남려령 작곡의 날에 치는 연변을 도명일 전예정의 이인창으로 보내드립니다.

북장단에 맞춰 울려 퍼지는 흥겨운 노랫소리, 고향 땅에서 활락의 기쁨을 느껴볼 수 있는 가요로 이어드립니다. 지혜선 작사 작곡의 어화동동 우리 연변,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저는 고원의 눈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건강베개 두 개와 프로바이오틱스 두 각을 드립니다.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셀레늄 오상잎살 한 포대와 남경동인당 비타민B 다섯 각을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11박스 드리고 1,000원 가격에 에너지 영양밥솥 하나와 코엔자임 Q10 캡슐 5곽을 함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고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특별 우대 활동은 그냥 진행 중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홉각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코엔자임 Q10이 지금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주요하게 우리 노년의 폐건강이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폐가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라 할 때에는 폐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내보내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때문에 폐는 우리 몸에서 주요한 환기장기로서 심장과 더불어서 생명의 시작과 끝을 함께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심장은 중요하지만 폐는 심장보다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여기죠. 하지만 심장하고 폐가 같이 생명이 시작하고 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폐는 우리 중의학에서는 모든 장기 중에 으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호흡기 기관에 문제가 생긴다 할 때에는 생명의 위협을 줍니다. 그리고 폐 건강이 악화되면은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뇌하고 심장에 깨끗한 산소를 공급받고 맑고 깨끗한 산소는 혈액과 함께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돌면서 나쁜 병원균도 죽이고 각종 장기를 든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학에서는 폐가 오장육부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주요한 핵심적인 현웅이가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유익하게 하면서 오장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하고 기를 함께 보양해서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하는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이런 약품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는 동충하초 발효 균분을 먹고 있습니다.
1: 네.
2: 예, 먹으면서부터 어서는 몇 달이 지나갔으니까 예, 목에 가래 붙은 것도 없어지고 피랍도 정상이 됐습니다.
1: 네.
2: 예, 수면 장애가 심해가지고 저리 수면제라는 약을 그냥 사 먹었는데 아니 지금은 그거 수면제를 끊고 있습니다.
1: 네.
2: 이 동충하초 발효 균분을 먹으면서부터 지금 이

0: 금연제를 딱 끊었습니다.
1: 네.
0: 예. 지금 이 손에는 정말 심장도 많이 나빠가지고 그리 허리 놀라고 어떨 때는 정말 무서움에 이 손에 진땀이 나며 그리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예, 방충하초는 정말 전신을 뭐 처리해준다는 게 정말 전신을 처리해주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네. 다리도 용 이렇게 아팠대는데 지금 그러면은 아무리 이렇게 오래 걸어도 예, 아이 지금 아픈 줄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예, 동심하초는 강렬한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그러는지 정말 효과가 영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 네.
0: 예, 요번에 활동이 좋다는데 저도 지금 좀 있지만 사였습니다.
1: 예. 예. 그 아홉 가게 열안과 그 지금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예, 그렇게 예. 사시면은 이 영양 전기 밥솥이야. 예. 노인 분들에게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Q12가 떨어져서 예, 2830666번에다 예약하십시오. 예.
0: 예,
1: 예. 예.
0: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동춘하초를 먹고 있습니다. 어제 먹는 거 하면 나는 예, 녹음이 와가지고, 예, 혈압도 소리 잘 안 되고, 예,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예, 동시 때는 하면 골이 아픕니다. 그래서 언제 맑은 동시일 때 없었습니다. 그러던 게, 예, 지금 동춘하초를 이전 한 1, 2달 동안 먹으면서, 예,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우선 먼저 동시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예.
3: 골이 아프고 동시 어지럽고 때하는 게 많이 나사졌습니다, 지금.
1: 예.
3: 이 노공이 와가지고 소리 그리고 심장이 항상 이 나쁘지 않을까 되나 항상 두근두근 하며 숨이 차고 예, 답답하고 침침하고 이러던 게 지금 심장이 편안하게 됐습니다.
1: 네.
3: 예, 심장이 편안할까 되나 예, 잠을 잘 잔다.
1: 네.
3: 잠을 잘 잘까 되나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나고 예,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저기 정말 강렬한 환경에서 자란 야채래 그러지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그 다음에 30대에 저기 발효균균이래 그러는지 이 약을 먹은 게 관절이 아파서 골치 못해 됐습니다.
1: 네.
3: 그런 게 지금 이 관절이 많이 나사져가지고 소리 여수간반 탈출이 있어서 다리 내리 소리 뻗치면서 골치 못하던 게 그게 해결됐습니다.
1: 네.
3: 예, 나는 그래 신기합니다. 그래도 이전 내장이 병만 치료되는 거 아니었지만 끝까지 이렇게 잘 치료되지 않습니까?
1: 예.
3: 그리고 나는 위축성 위염이 있어가지고 예, 밥을 못 먹고 죽으러 살아야 되는데 이전은 이거 먹으니까 예, 예, 밥을 먹을 수 있고 예, 밥은 영 마시고 이전에는 밥이 죽도 맛이 없어서 그것도 억지로 그것도 먹길래서 살길래서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3: 모든 음식이라면 영 먹기 맛있고 땡기고 이렇습니다. 그래 걷는 것도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여러 면으로 많은 활동을 저기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되나 지금 여인들 활동이 좋을 때다 예. 그래 나도 아홉 각 살려고 합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현대 의학에서도 폐는 심장과 함께 몸 건강을 좌우지하고 또 바로 폐 건강의 장수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오래 쓰다 보면은 다른 약을 별로 쓰지도 않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예, 그리고 폐는 예, 우리 문제는 폐는 매일 더러워지면서 또 폐 기능도 또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폐가 또 노화가 됩니다. 예, 때문에 편도선염이라든가 폐기종, 폐섬유화, 폐암 등 질병도 발생시키고 또 얼굴에 기미라든가 여드름, 건선하고 검버섯과 같은 이런 각종 피부질환도 폐기능을 제대로 회복시키지 못하면 발생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1: 예.
0: 우리 가족들, 우리 영감노지 사는데, 이 동충하도 수고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1: 네.
0: 어딘가니까 우리는 어떤 1년 넘었었습니다.
1: 네.
0: 그래, 좋으니까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떤 병은 어떤 병인가, 아, 심장때 심해서,
1: 예.
0: 맨날 병원에 가서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 그래서 하루가 내일 병원 노름 나고, 그냥 그 여여를 불러가서 병원 가서 일어나고, 그래서 또 늦게 고사하고서 나와서 얼마 있으면 또 병원 가고, 그냥 일어나 이런 고생만 했습니다. 그러다가서 예, 방송 선생님이 방송 강화를 듣고서 예, 아, 어제는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나 써보자. 그래서 현일삼아 이렇게 방송 광고 듣고 썼는데 어, 선생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병원 노름 아이 할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1: 네.
0: 병원은 날마다 가던 게 병원 아이 가고 집에서 약 먹고 그래서 이렇게 치료되니까 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1: 네.
0: 아, 병원가 1년에 그서 고생하고 특히 새끼들 듣고서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그저 덜덜덜덜 떨며 살았댔는데 지금은 이 이하고 그저 묵고 예, 병원도 그리 아이 간다.
1: 네.
0: 그래 그 용 진정됐으니 지금 한 잔이 나이 어서 92이 됐습니다.
1: 네.
0: 그런데도 이하고 묵기 나가서 눈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예, 자기 가기 싶은 데 다 가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지금 90대 분들이 동충 하초로 쓰시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0: 아, 그래, 예. 이거 쓰면서부터 그 다음에, 이 위도 같이 좋아지겠다, 예.
1: 맞습니다. 소화 기능이 다 회복이 됩니다.
0: 예, 위에, 소 군대가 떠오르나니까, 위에는 이때 계속하지에서 계속 첨약 달고 살았습니다.
1: 예.
0: 그랬던 게 지금 그 이하고 잡으면서 예. 그래서 이 병도 쓰고 뭐 지금 시사를 용 잘하니까.
1: 예.
0: 그건 무슨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시사를 잘해놓을까 예. 힘이 나하고 예. 매일 활동 잘하니까.
1: 예.
0: 그래 그 예. 이 가래목에 붙어서 떨어져서 그냥 고생했는데 칼에도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고 그렇게 나서셨습니까?
1: 네.
0: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어, 정말 한 입으로 더 말할 수 없이 고맙습니다.
1: 네.
0: 그래 예, 어찌인가 어떤 또 다른 여러 가지 병이 많이 됐습니다. 굉장히 그게 다 예, 중심 이거 때문에 다른 것도 제대로 설렁설렁 다 언데간데 없이 지금 예 중사에 될라 없지엠까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예, 어 정말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자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 또 꿈도 없지 그다음에 시름이 환호해서 예,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번에 활동 기간에 또 우리 또 죽을 때까지 이 약을 먹으면 살아야지 이 좋은 약을
1: 네.
0: 하루에 그래도 한 번만 그래도 먹고 하면 아이 꿀인데 다른 건 여러 가지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먹으면 다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283 전화번호 아시죠? 예?
0: 예.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동충하시.
1: 예. 예,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저는 감, 저도 예, 동충하서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아, 저는 예, 이 뼈가 좋지 않아서 예, 저는 감, 뭐, 아대 넘어져서 다친 다리 얹어 나 먹어 놓거나 예, 어, 이 뼈가 자꾸만 이 영 좋지 않아서 허리도 자꾸만 당기는 게 약간씩 구부르게 당기게 되고 그 다음에 다리 무릎이 예, 자기만 이래 날 흐릴 때면 또 더 아프더란 말인데
1: 네.
3: 그래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풍수성 관절이랍니다. 예.
1: 네.
3: 그래서 저는 그 뭔가 뭐 그런 고약도 싸붙이고 그래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뺀지도 하고 이랬댔습니다.
1: 네.
3: 그래도 거기서 그때뿐이지 뭐 며칠 안 돼서 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그쯤 해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듣고 동통화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야 정말 효과 좋습니다.
1: 네.
3: 이 동통화서 자기는 쓰간에 이 때부터 좋아집니다 저는.
1: 네.
3: 허리 아파서 이럴 때마다 막 구불 때리고 당기던 게 언더는 꼬여가지 피고도 아무리 걸어도 일 없습니다.
1: 네.
3: 그리고 그, 예, 이 어깨가 이렇게 자꾸만 어깨도 이렇게 팔이 내리 돌구면서 뭐에 오른쪽 어깨가 별로에 이렇게 팔이 돌구기 힘들고 이 때마다 어깨 아프던 게 그것도 나사지지 않을까.
1: 네.
3: 그래 저는 이렇게 더웠가나에 아유 정말 제 이제는 정말 최고 약입니다. 난 그랬가나에 계속 이 한 가지로 이거 써도 이렇게 좋을까에
1: 네.
3: 이거는 그래서 이 한 날에 한 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그렇게 복용하고 하지 영도만 간편하지 않을까 이전에는 많은 약이가나 먹었던도 더 많이 먹었던도 이래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 약이 이렇게 더가 계속 견제 쓰길 해서 또 저는 예, 18통 싸겠습니다.
1: 예, 18과에는 예, 23과그 드리면서 1980원 예. 하는 이 공기 청정기를 드리고 이 안탕 연골소로 또 5과그 드립니다.
3: 예.
1: 예, 2836-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수고하세요.
2: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저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두 분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도 이 통성화설 쓰고 있습니다.
2: 네. 예.
1: 예, 나는 어떻게 되고 이 통성화설 시작했는가 하면 혈압이 너무 높아서 예. 밤에도 혈압도 양백신만 올라가고 양백공 20씩 올라가고 막 고차를 막 그저 밤에도 없네. 불런지 먹는다 밤마다.
2: 네.
1: 암만 약을 해당 약을 먹어도 아이디어입니다.
2: 네.
1: 그리고 심장도 자꾸 떨리고 예, 심장이 나쁘고 잔들이 훅훅 누구나고 가슴이 훅 막 구두하고 이렇습니다. 증상이.
2: 네.
1: 그 다음에는 예, 걷지 못했습니다. 다리 너무 아파서 관절이 있어서 예. 그 다음에 부위도 슬쩍 왔댔습니다. 그리고 예, 여러 가지면 많았습니다. 어제 종합적인 마음이 와서 어제 나이 요즘 있으니까 예.
2: 네.
1: 그래서 이 약을 시작한 게 내가 어제는 한 6달이 어제 넘습니다. 6달이 넘습니다.
2: 네.
1: 그래서 내 이거 선택했었는데 효과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2: 네.
1: 같은 용이 알깁니다. 맥의 배가 예, 소리 떨리는 것도 낫고 혈압도 예, 조절이 요즘 혈압 조절 잘 돼서 예, 혈압약이 저녁에 조그만 거에 오밀자 하나 먹고 아이 먹습니다.
2: 예.
1: 예, 그 혈압약수에 지나 끊으면 아이 또 답대다. 예. 그래서 혈압약은 그래서 계속 조금씩 먹고, 예. 이래서 아이 재입니다. 어전 개지다 보도 됩니다.
2: 예.
1: 그래서 예, 정사

0: 있습니다, 시장. 지금 밤에 잡음도 얼마나 잘 오겠습니까? 무슨 누부문 자무에 깨어났다 또 누부문 자무에. 아이,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약을 이렇게, 이 약을 선택했었는데.
1: 네.
0: 아픈데 요즘 많이 났습니다, 어제는 내 이거 계속 쓰려고 합니다. 또 죽는 날까지, 어제는.
1: 예.
0: 선생님 건강해야 가장도 화목하고 사서들도 애라임의 계제입니까?
1: 예.
0: 예, 그래서 내 이거 거기서 계속 쓰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활동에 참가를 해서 뭐 당에도 마시동만 여러 가지를 얻었습니까? 예, 저 약도 싸고 아이 장애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리 그래서 나는 이번에 활동에 참가를 해서 이래도 가고 싸려고 합니다.
1: 예, 이래도 가기는 23과거들입니다. 예,
0: 예, 약 이용 효과 이용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건강한 몸을 잊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천은, 예, 모두 얘기하다시피, 이 폐하고 신장을 보양하면서 이어서 심장하고 간, 예, 비장, 이 이어서 같이 다 좋아집니다.
2: 네.
1: 예, 그러기 때문에 오장 육부를 건강하게 해서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최고의 명약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천을 봤다 할 때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예, 지금 소화불량하고 불면증 이 변비만 해결해주면 이 세 가지만 해결해준다 할 때는 모두 노년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좀 문의합시다. 저 예. 뭐니까 그 고기라미 먹기 싶은데 먹으면은 이렇게 미싱미싱하면 당기지 않는 건 하나 먹고 당기지 않는 건 어째서
1: 그 간이 어떻습니까?
3: 간이 나빠 그러니까
1: 예, 간과 관계됩니다. 간이 나쁜 분들이 고기 드시면은 입 받지 못합니다.
3: 그게 하나 이제 먹자면 하나 먹고 또 받지 못하겠지.
1: 예, 간 검사를 해봤댔습니까?
3: 한 번도 간이고 이거 한 번도 검사 안 해봐서
1: 아, 그 서치에서 그거 해주는데 간이 다 나옵니다. 예.
3: 이 1년 아버지 간 그거는 간이 나쁘다는 말은 없습니다.
1: 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했은가?
3: 예, 거의 팔에 피 빼가지고 하는 거.
1: 예,
3: 예. 예, 예.
1: 아, 그리고 그 고기만 그렇습니까? 다른 음식도 다 좀
3: 다른 어쨌든 음식이 먹으면 그 특히 고기 먹음도 하고 그다음에 이래 밥도 먹기 시작해서 이 먹자 미식으로 한 게
1: 그 배불어 있는 상태인가?
3: 배불지도 않고 어쨌든 뭐라고 말해서 이상하다 어쨌든
1: 예, 변은 어떻습니까?
3: 변은 정상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보고 이렇게 어떤 데는 약간 물러하고 그 다음 어떤 데는 아예 모르고 이랬어요.
1: 그 동충 하초 써봤습니까?
3: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그런 약도 안 써보고 검사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랬습니다.
1: 예, 그 동충 하초 먼저 써보시오. 동충 하천은 그러니까 다른 데는 소변도 잘 통하고 호흡도 이렇고 다 이렇습니까?
3: 예.
1: 그 동충 하천.
3: 그딱 음식을 먹으면 미스미스하긴 얼굴 정신에도 그래도 조금 먹었습니다.
1: 그 온천일은 없습니까?
3: 온천일은 없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밥 먹을까 미스미스해가지고서 이래서 약방에 가서 약을 한번 싸먹고 그리고는 그다음에 밥맛이 당깁니다. 그리고 며칠 당겨서 몇 달 전에 한번 그리고 그 이러는데 그다음에 지금 먹자면
1: 면세 어떻게 된가?
3: 60세.
1: 아, 예. 그러면 이 동충 하초 수모용 빠릅니다. 아주 60대 초반에 뭐이.
3: 예.
1: 그래서 이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2830666.
1: 예, 예.
3: 그래, 이 동충 하초 먹어도 이게 이렇습니까?
1: 그렇죠. 이 동충 하초는 소화액 분비를 잘 시키기 때문에 음식을 이 분해도 잘하고 흡수도 잘 시키고, 예, 소화도 잘 시키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3: 그러니까 간이, 혹시 간이 나빠도 그리고 간이라면 이런.
1: 예, 간에는 특별히 좋습니다. 예, 간 활성화를 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3: 예전에 한 번은 서근에서 그런 피 좀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 전약 쓴 일이 있습니다.
1: 예, 지금 약을 좀 많이 아이쓴 분 같으로 한데.
3: 예, 많이 아이쓴.
1: 예, 그러니까 이런 약을 쓰면 좀 효과 빠를 겁니다.
3: 예. 동충 하초리.
1: 예, 여러 가지 작용 다 하니까니. 예, 2830666번에다 또 상담하십시오. 예.
3: 2830666번.
1: 예.
3: 알았습니다.
1: 예.

0: 가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로 보면은 폐하고 신장 경계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폐와 신장이 기운도 보호하고 또 내세가 있으면서 목에 가래가 자꾸 끼거나 혹은 예, 마른 기침을 하거나 천식이 있거나 예, 이런 분들에게 효과가 또 특별합니다. 그리고 신장이 정기하고 양기를 보호하면서 항암작용하고 항피로작용도 아주 강합니다. 예, 그리고 노인분들이 만성기관지염하고 폐기종 폐결핵하고 폐암 예, 기관지 천식에는 예, 좀 다른 약에서 볼 수 없는 이런 효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폐기가 약해서 나타나는 짧은 기침이라든가 좀 허약해서 나타나는 천식 예, 이 각혈에도 효과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몸이 허약한 체질로 인해서 땀이 많이 나고 예, 그리고 자한 도한 예, 자기절로도 땀이 나고 또 자다 깨나면 또 땀이 흠뻑 젖거나 예, 그리고 감기 자주 걸리는 사람들에게는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료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리상각 작사 최삼명 작곡의 연변은 살기 좋아라 준비했습니다. 정다운 사람들의 웃음이 가득한 연변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터전입니다. 연변의 매력과 살기 좋은 고향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현 작사 성홍매 작곡의 나는요 행복세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고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행복세처럼 우리의 마음도 가벼워지고 기쁨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박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릴 적 함께 뛰어놀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자란 고향 친구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인연입니다. 세월이 흘러 각자의 길을 걷게 되어도 고향에서 쌓은 순수한 우정은 마음속 깊이 남아 따뜻한 추억으로 자리 잡습니다. 소중한 우정을 기억하길 바라면서 황상박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 친구 보내드립니다. 변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자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을 울리는 가요죠.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고향의 꿈. 박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사랑은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리성비 작사 신학 작곡의 우리 사랑 보내드립니다.

연변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과 따뜻한 정이 가득 담겨있는가요? 연변의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향의 소중함과 깊은 애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따스한 장미꽃,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몇몇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정호원 작사, 리경규 작곡의 함수초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사랑의 설렘과 아름다움이 담긴 이 노래로 젊은 시절의 소중한 기억을 불러일으켜 보시길 바랍니다. 차혜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대현 작사, 최동력 작곡의 내 고향 마화산을 준비했습니다. 먼 곳에서 고향을 그리시는 분들에게 위로의 선물이 될 겁니다. 유리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현만 작사 작곡의 내 인생의 가을쯤에를 들려드립니다. 인생의 한가로운 감정을 담고 있는 이 노래는 잔잔한 위로와 평온을 선사해줍니다. 전인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김우석 작사, 박용훈 작곡의 김정감의 통소설입니다. 여유로운 삶의 한 모퉁이를 느낄 수 있는 노래인데요.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영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우리 집 텃밭을 들려드릴게요. 가정의 따뜻함과 텃밭의 즐거움이 담긴 이 노래로 평범한 일상 속의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유초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백진숙 작사 유치순 작곡의 인생시계를 들려드립니다. 인생이라는 시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메시지가 담긴 곡입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방신국 작사 김봉환 작곡의 황혼창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혼의 아름다움과 생동감이 있는 풍경이 담긴 노래인데요. 임양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몽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넣어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열 곽을 넣어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옥석 양성백에 한 쌍을 넣어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레이디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기 쉬운 질병들, 특히 우리 머리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에서 나타나는 질병 하면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일 흔하게 보는 게 특히 우리 지금 인구가 로령화에 들어서면서 치매라든가 중풍이라든가

0: 이런 여러 가지 이 뇌세포가 손상 오면서 오는 질병들입니다. 특히 우리 중풍법시다. 우리 길거리를 가다 보거나 혹은 병원에서 보면은 중풍이 와서 한쪽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혹은 말을 잘 못하거나 이런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른쪽을 못 쓰든 왼쪽을 못 쓰든 그 발이나 다리가 문제 생겨서 잘 쓰지 못하고 반신불수 오는 게 아닙니다. 혹은 말을 못한 데서 말을 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 머리에 있는 언어중추라든가 운동중추라든가 이런 신경들이 손상받아서 그 다음에 이 전달이 아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뇌세포에서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 왔다 하면은 특히 오른쪽에 있는 그 혈관이 막혀서 오른쪽에 운동신경 중추를 압박하고 손상 왔다 하면은 왼쪽 발다리를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왼쪽에서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 왔다 할 때는 오른쪽 발다리를 못 쓰면서 언어장애 거슬러 옵니다. 이래서 중풍이 왔다 해서 다 언어장애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중풍이 와도 발다리는 못 쓰지만 말은 잘하고 이거는 왼쪽 우리 막혔을 때 이런 걸 볼 수 있죠. 때문에 이런 머리에서 생기는 많은 이런 변화들 다 뇌신경세포라든가 뇌세포가 손상 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중풍 후유증도 좋고 치매도 좋고 그 외 우리 실면증도 다 이 머리에 있는 이런 그 멜라토닌 분비가 아이 되는 겁니다. 뇌세포가 많이 손상 오게 되면은 별난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는 중추신경이 모여 있는 사령부란 말입니다. 머리에서 모든 명령을 내리죠. 때문에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뇌에서 생기는 이런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고 예방하자면 이런 건뇌보신환 같은 약을 꾸준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건뇌보신환은 이런 뇌세포가 손상 오는 여러 가지 원인 치료를 합니다. 그 원인 치료라는 게 바로
1: 합니다. 그리고 네. 그 이비가 뒤떨어진 이비는 어제는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네. 그 오른손이가에 저 왼손이가에 이렇게 오그라졌던 게 다섯 손가락이 오그라졌는데 두 손가락이 펴졌습니다. 이거에 반년 썼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영 좋습니다. 이 약에 쓰던 중간에서 중풍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약의 효과 아주 빠릅니다.
0: 중풍 후유증이 다 머리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약 쓰면 빨리 회복됩니다.
1: 그리고 후유증이 없습니다. 제프의 아이옵니다. 그리고 소변 자수 그렇게 심하던 게 어제는 소변도 나가니가 영 잘 나가고 냄새도 없어지고 그리고 어제는 화장실을 겨우 다니던 게 어제는 자기 손으로 화장실을 다닐 수 있어요. 영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우가스 봐도 정말 든든히 보지요.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저만에 없지. 그래서 이번에 너무 좋으니까 약이 이게 우대 좋을 때 좀 맛있어 하겠다 합니다. 계속 쓰자고 소리.
0: 네.
1: 오늘 배달 받다 그래 전화 드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래서 모든 질병들이 보면은 그 원인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서 대뇌신경이 그걸 유관되는 대뇌세포가 손상이 온 겁니다. 특히 우리 기억력을 책임지는 하이마 부분이 뇌세포가 손상 왔다 하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걸 오래 더두게 되면 치매가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되면 파킨슨병 같은 게 옵니다. 역시 대뇌에 있는 흑질이란 부분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 잠을 자게 하는 디산즈 엔진이라는 호르몬 역시 우리 그 대뇌에서 분비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건의보시안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지금 4일간 아픈 사람

0: 안 아파가고 어쩌면 땀이 올라가고 땀이 올라갔는데 골이 그리 아프니까 지금 골이 아파서 많이
1: 나던 골이 터지듯이 아플 겁니다.
0: 예, 영성은 아파도 기차게 아파서 그렇게 한참 더 그때도 계속 먹으면 조금 진도이 되고 그래도 땀이 없이 두 사람 같은 일에도 안 갑니다. 약을 먹고
1: 네.
0: 그래서 이분이 보시 않습니다. 그러더니 이 땀이 어찌 아예 올라가지 않습니까?
1: 예, 이 25가지 약 종류에서 그 반 절반은 간이 좋아지는 약입니다.
0: 예, 그래, 그런지 그렇게 효과 빠르고, 예, 다시 재활 다해 그렇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난 조금 다친 아픔. 저도 서른 차수 얼마나 다친지도 모른다. 아, 에이쿠,
1: 예.
0: 저도, 예, 그렇지. 그랬는데 역습니다. 또 지금 그런 짓을 많이 살아뒀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심장도 나빠서 그만나 숨이 차고 놀라고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때 자꾸 화는 그리 납니까? 심장 나쁜 사람 이렇습니까? 자꾸
1: 간이 나쁜 사람들 화가 나고 간이 나쁘면 심장열이 세진다. 올림이 이래서 예?
0: 예, 그래 그렇습니까?
1: 예.
0: 자꾸 그것도 화나지 여기 좋은 말 해도 또 그래 답답하다 느끼는 것도 자꾸 그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예.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1: 간에 독이 많이 쌓이면 그렇습니다. 머리는 터지는 듯이 하고, 예, 혈압도 예.
0: 혈압도 떨도 아예 되네. 혈압도 떨도 안 되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 듯이.
1: 네.
0: 자꾸 소리 나는 밤에 잘 수도 없고, 오지랑뜸이 나고, 골이 아프고, 그냥 이랬습니다. 그런 게 예. 지금 이어진다. 이런 증상 많이 해결됐습니다.
1: 그런 걸 싸웠습니다.
0: 예, 그래, 난 좀 이 좋은 약을 좀 계속 써보려고, 예. 오늘 보니까 열각도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이번 의대 활동은 열곽 쌓도 열곽을 드립니다. 번에 15곽 쌓아야 15곽 드렸죠. 그래서 적게 사는 사람도 우대를 해드립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0: 예.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이요?
2: 네.
0: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도 우리 한쪽 말로는 투이해수라고 합니다. 이 약국에 가면 투이해수 잠자는 약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도 머리에 있는 성과 체란 부분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3: 예, 건네보시오 하니, 나는 이 건네보시오 하는 순계 용자이랬습니다. 우리 오빠 먼저 써서, 예, 야, 양말한 게 없다. 게 무슨, 어디니 좋은가 할까나. 콩팥지에 허해가지고, 예, 소변 네 번, 네 다섯 번 넣었는데, 그때 사람 아바라 못 자게 해서, 그래서 그냥,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영 나빴단다. 그게 한 날에 지금 우선 우리 오빠는 넉달 썼습니다. 이게 한 번에 두 번 볼까? 어디 살 것 같아? 어디 배에 다 떨어진 것 같단다. 우리 오빠는.
1: 예.
3: 그게 내 먹었어요.
1: 직접 콩팥이 좋아지는 약입니다.
3: 예, 확실히 콩팥이 좋는 약이 그것이 다 이렇게 좋다고 다, 그래서 뭐, 콩팥이 좋다는 얘기는 뭐, 연예약이 좋다 해야 돼. 정말 이 약은 확실히 좋다는 그랬대요. 걔 예. 또 써볼까요? 나는 봄,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뭐니까 소변은 그렇게 한 번에 두 번 보는데 그거는 이렇게 정상인데 밤에 이렇게 뭐니까 소변 볼 때는 자꾸 아플까 하고 허리 아프고 이렇다 말입니다. 허리 아프다 예, 소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허리도 무슨 뭐 콩팥이 집이라고 하는데 내 아무래도 나중에 이거 콩팥이 그리 좋아지나 따라 이렇게 난 이제 한 50이 썼습니다. 그러니 예. 허리 정말 아예 아프고 예, 소변 볼 때는 좀 힘이 나서 예. 이렇게 뭔가 그 배출하는 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힘 알도도 소변 잘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확실히 콩팥이 세게 돕는 약이 옳지 않고 뭡니까 선생님.
1: 네. 네.
3: 그러니까 그게 콩팥이 도와주는 이제 이 머리에 좀 무겁고 기억력이 없고 이런 것도 예 좋고 예, 울어봐야 되겠다. 난 기억력이 없어. 이 기억력이 돕는 것 같다. 원래 이건 그건 시황이 됐고
1: 미시포를 살과주는 약이지 않습니까.
3: 예, 예, 그걸 건네보시오 하니, 내일을 놓고 콩팥은, 아, 글씨 보는데, 어쨌든 이게 소변에 나는 것도 한 번도 보니까, 나, 그건 배 없는 걸로 찍어서 이 약 계속 달고 사겠다는 거였대다. 그래.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선생님.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이런 행동의 지배는 사령부에 속하는 머리에 속히 명령한다 이겁니다. 사람은 약 86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뇌세포들이 건강해야만이 이런 멜라토닌 분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도파민 분비요, 여러 가지 이런 머리에서 진행되는 이런 생리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데 벌써 이 한 60살 넘어먹고 우리 말에나 해보면 노바이스 빙벤이요, 본인의 머리 혈관이, 모세 혈관이 막혀서 이런 진단이 많이 나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건조과수할로 누운 환자입니다.
0: 네.
2: 네, 저를 건조과수할로 어찌 먹었는가 하면 지난해에 그런 한번 이게 세이클렛도 딱 맞았는데 세이클렛 치료를 하고 나왔는데 어째서 그냥 뒷꼬리가 그냥 아프고 뒤에서 소리 나고 어지러움이 나던 게 이 기운들이 완을 용민에 건망증이 왔죠.
0: 기운력이 떨어지고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심지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게 좀 더 바쁠 겁니다.
2: 그래, 그래, 어디서 떠나서 어디서 동무들 놀라가면 어디서 너는 그리 그 사람 기억을 봐 자꾸 물어봐 말을 자꾸 물어보는 거 말하고 또 하고 네. 건망증이 와를 용인다. 야, 그래서 내 약 두 번 썼어. 약 써도 안 되는 게 얘네 방송 들어볼까네. 우리 동네 말하더라 말이야. 건조과수를 먹어보라고. 그런데 먹어서 벌써 얼마 안 먹은 게 기운력이 증가되는지 다른 사람이 무슨 물어봐도 자꾸 물어보는 그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난 손이 그리 나빴어. 그런 것에 허리 다리 어찌 아프고 다리 아파서 나는 골과의 문제는 가서 골과 결혼을 해야 했는데 아니라든 게 건조과수를 먹고 지금 허리 다리 문제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골가병이 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2: 글쎄 말이야. 신기합니다. 좀. 그리고 나는 소리 소변 또 찾아서 할랄 때 되게 대스포시 나가지. 요즘에는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이 약을 내가 지금 열심히 먹습니다. 이제 다른 약 그리었지만 이거 기억력이 좋아지니까 너무 좋아서 열심히 먹은데 정말 요즘에는 저는 소변 두 번이나 한 번이나 나가고 특히 기억력이 지금 좋아지니까 여기도 없어. 그래 이번에 활동이 그리 좋다는데 이번에 저를 열 꽉 싸겠어. 우리 언니도 좀 기억력이 나쁘다 말입니다. 열 꽉 싸면 네. 열 꽉 싶지다. 예? 그래 오늘 내
0: 콩팥이람 나쁜 걸 오래 두면 특히 콩팥이 나쁘다는 사람들 나중에는 이 치매 걸리기 쉽다 말입니다. 예?
2: 혹시 그게 무슨 물어보셨습니까?
0: 이 약은 여러 가지 약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약을 주로 소화놓고 할날에 뭐 이라도까지 먹던 사람들 이 약이가 그런 여러 가지 약을 다 필요 없이 이 약 한 가지 갖고 될 수 있는 약입니다. 예?
2: 하여튼 이 약이 하고 왔으면 더 좋았습니다. 어느 약보다는. 네. 나 그래 오늘 열 꽉 받아 말고 열 꽉 받아 말고 그래 스무 꽉 가지고 누구나 해?
0: 그렇죠. 네.
2: 영 좋았어. 우리 언니가 같이 네. 먹겠는데 오늘 배달 받기죠. 예. 전화번호가 얼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 네.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0: 건조과수만 하면은 우리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적게 들어가도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할 수 없고 너무 많이 들어가도 또 안 좋습니다. 약이라는 게 다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30종이 이상부터는 우리 크게 지창해야 합니다. 그래서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런 약종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이름 있는 제약공장 산동둥어어조라는 제약공장 이게 양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고 우리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제약공장이 이름 있고 실험 넣을 수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들었고 약 처방 자체가 1771년도 건중항제부터 쓰면서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후보객은 예로

0: 당초 신순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이 시간도 용납없이 우리 연기 깡꼬벅에게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오랫동안 진행하던 이번 우대 활동, 다시 말하면 12각에 12각을 더 드립니다. 그럼 약값이 절반으로 내려가죠. 여러분들 이 연기 깡꼬벅에게 대해서 잘 듣고 면대수요 된다 할 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많은 질병들은 그냥 약을 고추장 맛보기로 한두 달 써서는 특별한 효과를 못 봅니다. 특히 오래된 고질병들은요. 그래서 이런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 다른 약을 그렇게 오래 뭐 1년 써서 2년 써서 아이디던 질병들 효과를 봅니다. 특히 우리 이 용지라는 거는 신선초라고 불립니다. 옛날부터 우리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다녔지만 못 찾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이야기가 바로 옛날의 불로초처럼 우리 이런 많은 질병 치료에서 독특한 약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중약재는 몇천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약재가 또 다르죠. 특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서부지역이라든가 또 서부지역은 소수민족들이 많으면서 또 우리 번초강목이라든가 옛날부터 우리가 모르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백산도 그렇고 독특한 지역들이 많으면서 약재가 매일 천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령지 하면은 옛날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면서 옛날에는 언제 로백성들이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재배가 나오면서 적지 같은 거 그 자지색 나는 영지는 많이 흔하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천년 오색 영지는 아주 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색 영지는 천년으로밖에 없습니다. 재배가 아니 됩니다. 그래서 백지라든가 흑지라든가 청지라든가 이런 영지들은 천년 영지로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영기 깡꼬봉에 그런 다섯 가지 영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많은 효과를 보죠. 그런데 영지 하면은 첫째 우리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게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입니다. 이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독특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또 많은 이런 만성병으로 해서 앓고 있는 사람들 특히 간에는 제일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이야기가 영지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근래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3: 나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뭐 지방간이 좀 있습니다.
2: 네.
3: 그래, 예, 그래 그런지 그다 또 예, 방향도 좀 안 좋게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지 특별히 맥이 없고 예, 자꾸 누워있기 싶은 생각만 하고 일어나기 싶은 생각 없습니다.
2: 네.
3: 그리고 그다 밥맛이도 자꾸 떨어지고 소화 좀 안 된다. 그래 소화 조금 된다 해도 또 먹게 되면 변비 자꾸 나타나고 이랬을 때다. 그래 지금 먹기는 소화제 맨날 나가다 먹기를 먹는 것도 좀 아예 났어도 자꾸 반복이 나타나면서
2: 네.
3: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연기 깡꼬벅을 지금 몇 달 동안 먹었는데 이 이야기 확실히 좋았습니다.
2: 네.
3: B20 같은 이야기고 어떻게

0: 그래 그런지 확실히 냉장명 맛 쓴다. 확실히 좋습니다.
1: 네.
0: 네, 이게 요즘에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배가 땅하던 것도 땅하지 않고, 뭐랄까, 소화에 들어서는 소화용 잘 된다, 요즘에는.
1: 네.
0: 예, 네, 그러면서, 뭔가 뭐, 소화, 배가 땅하지도 않고, 예, 소화도 잘 되고, 뭔가 뭐, 재미가 해결돼서 좋습니다, 지금.
1: 네, 장도에 와서 많은 네. 이런 유익균하고 유해균 물란이 해결된단 말입니다.
0: 예. 네.
1: 이러면 많은 병들이 따라서 나서지.
0: 그렇게 맥이 없던 것도 다 못 가는 맥이 나고, 예. 아래 네. 딸이 다 하도록 떨려서, 내가 서서 다리 맥이 없어. 오래 못 서 있을 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네. 다리에 맥이 오는 게 확실히 알린다, 지금 약 먹으니까나.
1: 예.
0: 그래서 응가에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멀리 못 댕기게 됐습니다.
1: 예.
0: 영일 예, 먹은 먹을 만 나도 좋아지고 있을 때라 그래 특히 또 무슨 더 좋아지는가 뭐 소변 나 참 힘들어서 어디 가면 화장실만 정해놓고 다닐 때 했습니다.
1: 네.
0: 그 다수도 색이다 하고 그럴 때 어떤 때 색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그럴 겁니다.
0: 그리고 뭔가 눈도 막 건조하고 깔깔하고 예. 그냥 피도 벌거벌거 돼서 그게 지금 좋아졌습니다. 눈이 깔깔하지 네. 않습니다.
1: 예.
0: 그 먹던 동안 지내는 먹던 동안 최고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오늘도 이야기 자체에서 내내 많은 이야기 돼서 또 대답하다 또 계속 쓰자 그런다.
1: 예. 요즘 우대 활동하고 있는 그러면,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예.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2: 네. 맞습니다. 네.
0: 배달 받겠습니다.
2: 네.
1: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용지 하면은 그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오색 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다 좋지만 첫째 먼저 꼽아야 될 게 면역력 제고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네, 네 저도 용지 입간구에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이게 쓰니까 뭐에 동감이 좀 밤소리 따라서 밤 자지마자 좀 제가 한번
1: 네.
3: 자기 쓰던 보니까 예. 밤 못한 지금 이거 쓰는 다음부터 그저 기껏하여 한번 보니까 예. 밤 자자니 이거 화장실 가지 네. 않으니까 예. 그게 네. 많이 좋아져 그리고 화가 이제 예. 밤 몇 달 넘어다 이거 그런데 지금 화가 자네 밤 좀 잘못 씁니다. 화 잘 됩니다. 이거
1: 네.
3: 이거 또 혈압이 온정되잖아요. 항상 머리 아프고 어디서 앉았다 일어나면 머리 심한 게
1: 그런 분들이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는데 어디 가보면 면역력이 낮아서 또 가면 감기하고 설사하고 소화해야 되고 뭐 많은 병들이 오는데 면역력을 높이라 하는데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높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역력을 높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한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 됩니다. 면역력을 높인다 해서 무슨 초단발을 맞아서 대판 주사를 맞아서 좋다는 거 비싸다는 거 다 맞아본 분들 첫째 먼저 선택해야 될 게 용지입니다. 사실 면역력이란 무엇인가? 면역력이란 그저 우리 이 주위에다 비교한다 할 때는 우리 한 개 나라를 비하면 군대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뭐 침략자가 들어오거나 하면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많단 말입니다. 군대가 강대하고 많죠. 우리 몸의 군대는 백혈구를 비롯해서 G수시포라든가 림파세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림파세포에서 베타림파세포라든가 T세포라든가 거시세포라든가 NK세포라든가 여러 개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966년에 창작된 노래 붉은의 변강 비춘회는 원봉구 건설 현장에서 시작돼 60년간 조국 방방곡곡에 널리 울려 퍼지며 여러 민족이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하는 정신적 역량으로 됐습니다.
1: 2026년 길림성 문화 및 관광산업 투자용자 접목 교류 활동이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2: 중국이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기념일을 맞으며 우리족 각지의 홍색 애국주의 교양 장소에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9월 3일은 연변 조선족 자치소 창립 74주년 기념일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연변 대지는 초기의 간관 창업으로부터 단결 흥성, 번영 진흥으로 나아가는 길을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이 활기찬 연변 대지에서 1966년에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회가 창작됐습니다. 60년 전에 나온 힘찬 선율의 이 노래는 원봉구 건설 현장에서 시작돼 조국 방방곡곡에 널리 울려 퍼지며 끊임없이 불리워져 왔습니다. 이 노래는 변강 대지의 천지 개벽을 증근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하는 정신적 역량으로 됐습니다. 장백산 기슭, 해란 강반에서 탄생한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회는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틱톡, 콰이소, 소홍서, 영상 계정 등 주요 짧은 영상 플랫폼에서 이 노래의 기악 연주, 창의 무용 등 다양한 2차 창작물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나이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람마다 뜨거운 사랑으로 고전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깊이 감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세대 네티즌들은 노래를 들으며 지난 날을 추억하고 젊은 네티즌들은 노래를 듣고 그 연원을 찾아 노래 뒤에 담긴 분투 이야기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변강 건설의 세월을 직접 겪지 못했지만 힘차고 격앙된 선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섬서성 서안주민 왕홍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러나오는 감정, 즉 공산당이 오늘날의 좋은 생활을 가져다 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백산주민 장혁입니다. 처음 인터넷에서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선율이 아주 힘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점차 이 노래 뒤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야 하면서 더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틱톡 플랫폼에서만 2023년 한 해 동안 100여 개 계정이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전승에 참가했고 제 생각은 3,200만 회를 웃돌았습니다. 틱톡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검색어 재생량은 1억 7천만 회에 달했습니다. 뉴미디어 행렬은 전통 매체의 전파 한계를 타파하고 더욱 빠른 속도와 더 넓은 범위에서 정서적 공감과 정신적 전승을 실현함으로써 시대를 뛰어넘은 붉은 선율이 신시대의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도록 했습니다. 1966년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온 이래 연변 가무단은 이를 보류 종목으로 정하고 세대의 세대를 이어 혁신적으로 공연해왔습니다. 문예일꾼들은 독창, 중창, 노래와 무용, 교향악, 개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국의 도시와 농촌, 교정과 초소를 두루 찾아다녔으며 국가급 주류 무대에도 올랐고 국문을 나서 문화 교류도 펼쳤습니다. 예술단체는 또 짧은 영상 플랫폼에 의탁해 지속적으로 전파하면서 이 변강 찬가가 세세대대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0: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신합니다.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에는 이미 일반 노래의 범주를 뛰어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중대 공연에서 이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홍색 부호로서 시종 연변의 문화 명함을 대표해왔습니다. 이 노래가 시대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 와닿은 것은 생활에 뿌리내리고 본토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기 50년대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은 토지가 척박해 반농사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1956년 10월 원봉구 공사가 정식 착공됐고 현지의 한족, 조선족 등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깨 곁고 분투하면서 수로를 뚫었습니다. 원봉구 건설 참가자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 촌민 동숙서입니다. 모두 정말 일치단결했습니다. 돌이 크면 쇠갈고리를 걸고 구령을 외치면서 함께 들어올렸습니다. 한 번 등내시면 힘을 냅시다 헤이요 하고 구령을 외쳤습니다. 근 2년간의 간고분투를 거쳐 1958년 5월 원봉구가 완공됐고 두만 강물을 60여 미터 높이의 산등성기까지 끌어올려 과거 척박했던 땅을 옥탑으로 만들었습니다. 초민들은 마침내 벼를 심고 쌀밥을 먹으려던 수건을 이루게 됐습니다. 화룡시 숭성진 상촌촌 촌민이며 동숙서의 아내인 곽윤탑니다. 지금 모두의 생활이 이렇게 좋아지고 쌀밥도 먹게 됐으니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당시 조선족 작사자 한윤호와 작곡가 김봉호는 건설 일선에 심입해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물길을 다스리고 산천을 개조하는 장엄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변경 대중들의 자력갱생, 단결분투 정신에 깊이 감동한 이들은 가장 진실한 노동생활에서 자양분을 섭취해 이 땅에 가장 소박하고 뜨거운 분투 정신을 선율로 다듬고 가사에 새겨넣어 붉은 해변강 비춘이를 창작했습니다. 노래가 세상에 나오자 신속히 조국 각지에 널리 퍼져 시대를 울리는 힘찬 목소리로 됐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정석이는 화룡시 광동촌을 찾아 고찰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천민들이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본 습금평 정석이는 조선족 대중들이 춤을 아주 잘 추며 동작 하나하나가 확실히 남다르다고 칭찬했습니다. 습금평 정석이는 수십 년 전 자신이 촌당지부 서기로 있을 때 촌의 방송에서 매일 붉은 해변강 비춘이를 틀어줘 아주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민속무용대 대장 김중일입니다.
1: 정석께서 광동촌에 오셔서 우리는 정석이 앞에서 예전엔 춤을 추었습니다. 정석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정석 복장이 매우 곱고 다양한 60년대 노래 매우 듣기 좋습니다. 동무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0: 당의 민족 정책의 햇살 아래 지난 몇십여 년간 연변은 흥변부민행동, 향촌진흥 등 국가전략에 의탁해 경제발전, 민생개선, 민족단결, 대외개방 등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오늘날 연변의 변경기초시설은 전면 제고됐고 교육, 의료, 양로 등 공공봉사는 지속적으로 기층에 내려가고 있으며 주거환경은 더 살기 좋게 표현했습니다. 특색 산업은 왕성하게 발전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수입은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어렵게 수로를 건설했던 화룡시 숭선진은 오늘날 드넓은 옥탑과 흥성한 문화관광산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려녕 관광객 광만상입니다.
2: 동타양.
0: 붉은 해변강 비춘의 노래는 연변과 길림성, 나아가 우리 동북의 자랑입니다. 직접 와보니 길도 잘 닦이고 교통도 원활하며 산은 푸르고 물은 막습니다. 개혁개방 이래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웅대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60년 전 이 열토에 뿌리내린 분투 정신은 신시대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주민족 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발원지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평위된 이래 연속 다섯 차례 이 영예를 수상했고 두 차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주로 평위되었습니다. 올해 국가 1급 배우 변영화가 모교인 연변대학을 다시 찾아 졸업식 무대에서 붉은 해변강 비춘이를 정답게 불렀습니다. 이 노래의 격정적인 감화력은 사람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한 뜨거운 분투 정신과 애국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붉은 해변강 비춘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분투의 씨앗인 바 60년간 대대로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뿌리 내리고 싹트며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의 정신적 기치로 되어 변강 아들딸들이 승리의 방향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신시대에 들어서 온 오프라인에서 더 널리 울려 퍼지면서 세대를 이은 지속적인 전승 속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끊임없는 정신적 역량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3: 2026년 길림성 문화 및 관광산업 투자 융자 전목 교류 활동 일전 연일에서 있었습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 부청장 류대위, 부주장 윤조희가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윤조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객거 건강 양생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뚜렷한 지역 우세가 있는 바 천혜의 생태 자원 완전하게 전승된 민속 문화와 건강 양생에 적합한 변경 풍조를 갖추고 해서 동북아에서 발전 참전력에 큰 객거 건강 양생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년의 연변조에서는 객거 건강 양생 발전 기회를 다잡고 추진하여 삼림 건강 양생, 온천 요양, 민속 체험 다원화 경력 모시기 초보적인 규모를 갖춘 바 일핵 집결, 세 개 지대 연동, 다섯 개 구역 협동의 건강 양생 청사진이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목 교류 활동을 계기로 객거 건강 양생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 자본, 자원 접목을 심화하며 기업이 고품질 발전을 이루도록 조력하여 길림 문화 관광과 금융 합자 공용의 새로운 판도를 함께 구축하길 바랍니다. 류대위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성당위와 성정부에서 객거 건강 양생을 새로운 산업 분야로 삼고 산업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객거 건강 양생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때 관한 시험점 사업방안을 내왔는 바 자연자원과 인문생태를 통합하여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치하고 소비를 이끌며 금융기구가 적극 참여하여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산업의 양성순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과 금융기구가 손을 잡고 객거의 새로운 기회를 공유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개척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활동은 객거 건강양생 길림의 투자를 주제로 정부 은행 기업 간 접목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우리 성 객거 건강양생 산업의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활동 기간 참가 귀빈들은 존의 일부 관광 건강양생 대상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활동에서 비암산 온천, 고촌락 등 객거 건강 양생 기업들이 추천 소개를 하고 일부 투자 협력 기업들이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으며 금융기구와 문화관광기업들이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활동에서 길림성 객거 건강 양생 합작 연맹이 정식으로 설립되는데 우리 주에서는 9개 기업이 연맹에 가입했습니다.
0: 아래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의 법치적 토대 튼튼히 다져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체를 론함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신시대의 헌법 관련 규정을 실시하고 민족사무를 처리하며 민족사업을 전개하는 기본 법률로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당조항의 결책포치를 관철 실시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역사적 방위에 립각해 헌법의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 관철했습니다. 이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법치적 토대를 튼튼히 다졌으며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에서 포치한 중대한 정치 임무이자 립법 임무입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중화민족이 역사에서 미래로, 전통에서 현대로 나아가고 타원에서 일치로 응집되는 발전의 대세에 순응해 민족단결이라는 생명선을 단단히 틀어주고 중화민족의 정치적 시각과 여러 민족의 공동리익에 립각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함으로써 전국 범

0: 의 민족 관계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공동 단결 진보와 공동 번영 발전은 중화민족의 생명이자 힘이며 희망입니다.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로 정에서 우리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도리에 더 긴밀히 뭉쳐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착실히 관철 실시하면서 법치가 근본을 공고히 하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한 발전에 유리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중화민족의 대단결로 중국식 현대화를 촉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합시다.
1: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판타지어 전쟁 승리 기념일을 맞으며 우리족 각지의 홍색 애국주의 교양 장소에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명기하고 승리의 경의를 표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서 홍색 정신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1자 용정치 일본 연변 침략 죄증관에서는 애국주의 교양 활동이 장중하게 펼쳐졌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과 퇴역 로병 10명, 소년 10명의 역사 유적지에 모여 고난의 흔적을 돌아보고 파란만장한 세월을 되새기며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민족 항쟁의 서사시를 되새겼습니다. 1909년에 건설된 이 건축물은 한때 일본이 연변을 식민 통치하던 핵심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침략 죄행을 폭로하고 민족의 기억을 일깨우는 중요한 교양기지로 됐습니다. 오전 9시 30분 전체 일원은 해설원을 따라 전시관을 참관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실물과 사진, 자료들은 당시 연변 인민들이 받은 잔혹한 압박과 그들이 진행한 불굴의 항쟁을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자본봉사자들은 또 정경재연을 통하여 당시 연변대지가 겪었던 잔혹한 압박과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구담없이 투쟁했던 장면들을 재현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로병 정수함입니다. 아이들이 나라와 고향을 지키고 분발하며 강국 부흥의 중임을 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참관이 끝난 뒤에 홍색 무대극과 애국시랑송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로병 대표는 우수 소년 선전 강연원들에게 기념 트로피를 수여해 소년들의 홍색 정신을 계승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주최 측은 공군 로병들에게 기념 복장을 증정을 하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들의 뜨거운 충성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로병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부른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의 선율이 장래 울려 퍼지면서 두 세대의 정신적 공감과 신념의 전승의 노래소리 속에서 빛났습니다. 붉은 넥타이 선전 강연원 연결제 북단소학교 학생 장송유입니다. 전시관을 참관하고 나니 전쟁의 초인이 자욱했던 세월과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을 절절히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의 평화로운 생활과 행복한 나라는 수많은 혁명선열들이 뜨거운 피와 생명으로 바꾼 것을 알게 됐지요. 앞으로 저는 꼭 조국에 보답하고 강산을 수호하며 역사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에서는 연변체육운동학교 학생들이 동만항전 역사기념관을 찾아 진귀한 역사문물, 영상자료와 역사전시판을 관람하고 동장역, 양정우, 진안장 등 혁명선열들의 영롱한 사적을 기여했습니다. 학생들은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이 피흘리며 싸운 장엄한 세월을 되새기며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혁명 선배들의 숭고한 신념과 간고분투의 투쟁 정신을 깊이 느꼈습니다. 도나에서는 도나시 제5중학교 고중 1학년 신입생 550명이 도보로 진안장 열사 릉원을 찾아 열사들을 위해 묵도하고 경의를 표했으며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진안장 열사의 영웅사적을 들으며 추모 속에서 리상 신념을 굳게 다지고 가국 정회를 두텁게 했습니다.
0: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집 종목은 대외저치 4층 58평입니다.
0: 네.
1: 부분이 핵교 많습니다. 소학교, 중학교, 지상도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0: 네.
1: 연계전화 136-3433-2636.
0: 3433-2636번요.
1: 136-3433-2636.
0: 네네, 맞습니다. 잘 확인했고요.
1: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수고하세요.
0: 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4: 네,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어떤 예.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4: 집을 세일 두겠습니다.
0: 네.
4: 예. 에, 위치는 여기 동산소학교 아래 곳만 쪽이나 원정 신춘이란 딴 데 옆팔입니다.
0: 네, 연길시 예. 동산소학교 부근이죠.
4: 예.
0: 네.
4: 그리고 네. 집은 7층 집에 2층입니다.
0: 네.
4: 면적은 50평 반이다.
0: 네.
4: 예. 이수 2층입니다.
0: 네.
4: 예. 선로도 많고, 딴 데도 가차버서 교통 때다 편리합니다.
0: 그래요.
4: 그리고 네. 땅마다 또 셀로 서서 예, 가차분 데서 땅 볼 수 있습니다.
0: 네. 생활하기 예. 참 편리하네요.
4: 예.
0: 네.
4: 예. 핵광도 잘 들고, 겨울에는 난치가 잘 와서 춥지도 않습니다.
0: 아, 열 공급도 좋고.
4: 예.
0: 네.
4: 예, 길의 연락번호는요.
0: 네.
4: 156.
0: 네.
4: 9433.
0: 네.
4: 1565입니다.
0: 그래요. 156-9433-1565번 잘 적었습니다.
4: 예. 예.
0: 네, 좋은 소식 기다려보십시오.
4: 예, 수고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도대가 열려져 있는데요. 256-1111번과 256-1112번 도대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길시 중관천사 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

0: 6118번, 1384436, 6118번입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1: 집을 2층 아래 집을 새로 맞다고 그럽니다.
0: 네.
1: 네, 집을 앞들이 두 배로 좀 잘 거두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0: 네.
1: 2층 아래 한 50평방은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네. 북대 짝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0: 네.
1: 예전에 136.
0: 네.
1: 2070.
0: 2070.
1: 8511.
0: 8511번. 136-2070-8511번 잘 적었습니다.
1: 네, 방송 부탁합니다.
0: 그럴게요. 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5층 집을 새를 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고요. 구체적인 위치는 연길시 제2고급 중학교 맞은편이라고 합니다. 연락번호 1990433-8663번, 1990433-8663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사용하다 남은 석탄을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17주머니가량 남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34330166번, 1834330166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4: 지금 팔려고 그래.
0: 네.
4: 위치는 한남.
0: 네.
4: 완이 피화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0: 네.
4: 7층 집에 5층이고 면적은 70평입니다.
0: 네.
4: 아들 가격은 한 23만 받았다.
0: 23만 원요?
4: 예, 예.
0: 네.
4: 그리고 집에 중고 가고 있는데
0: 네.
4: 높이는 2미 아래고 높이는 2미 쓴다.
0: 네.
4: 그래서 한 8층 집이나 될 겁니다.
0: 네.
4: 한 300원 받았다.
0: 300원 정도요?
4: 예, 예.
0: 네.
4: 연락처는 요빠빠.
0: 네.
4: 4473.
0: 네.
4: 3898입니다.
0: 3898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4: 예, 수고하세요.
0: 네.
3: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3: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3: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보건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아주 가깝다고 합니다. 선로가 많아서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요.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0: 1363433 2636번 1363433 2636번입니다. 네, 수입지 피아노 한 대를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반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333-7770번 1594333-7770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고요.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요.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주변에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하고요.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입니다. 공기가 아주 맑은 좋은 고장이라고 합니다. 국유 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하고요. 받을 가격은 3만 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1: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이고요.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가구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한 여성분이 연결시 북대 부근에서 5-60평방미터 되는 2층 집을 세맡으려고 합니다. 집을 아주 알뜰하게 잘 가꿀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네, 세를 주실 분들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6-2070-8511번 136-2070-8511번입니다. 연결시 신흥광장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줍니다. 5층이고 20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고요. 이외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그리고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화장실이거나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손대기 어려운 곳들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1: 예, 네, 수고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부흥팔자입니다.
0: 네. 혹시 피아노를 파시려고요?
1: 피아노.
0: 맞습니까? 네네.
1: 1번째입니다.
0: 네, 수입제. 네.
1: 네, 베를레 야마하입니다.
0: 네.
1: 이거 우리 손이 원래 띄우던 게인데.
0: 네.
1: 어떤 대학 가서 아이템 되게 쳐다져.
0: 네.
1: 좀 늦게 쳐다져.
0: 네네.
1: 이게 원래 샀다는 게 비싼다. 4만 원짜리입니다, 원래.
0: 네, 비싸게 사셨네요.
1: 예.
0: 네. 네. 연락번호 말씀 주세요.
1: 예, 네, 전화번호에.
0: 네.
1: 예, 야우주.
0: 네.
1: 승산산산.
0: 네.
1: 7790.
0: 7790번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1: 이번에 연락해 주십시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향 있으신 네. 분들은 연락할 거고요. 안녕히 네. 계십시오. 네.

0: 네, 연결시 동산소학교 부근에 있는 2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요.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공급이 아주 잘 되고요. 주변에 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교통도 참 편리하고요. 연락번호 1569433, 1565번, 1569433, 1565번입니다. 오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 5311번, 1580433 5311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네, 연락번호는요, 1583470233번, 1583470233번입니다.
1: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0: 연결시 철

0: 월남에 위치한 가화 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길시 제4고급 중학교와 연길시 제6중학교와 아주 가깝습니다. 주변에 아침 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9559번 1394479559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전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과 납밭뒤에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조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여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 예, 나 전번에 광고를 했는데, 네. 석탄 파는 광고를 했는데,
0: 네네.
5: 예, 그때 모든 여러분들께 석탄 장사꾼인가 하고 생각하는
0: 거. 예. 연락은 예. 가셨어요.
5: 네, 연락 온 거.
0: 아, 네, 맞아. 분명히 사용하시다 남은 석탄이라고 예,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석탄. 네, 예, 재방송도 석탄. 그렇게 했고요. 네, 더 강조해야겠습니다.
5: 네, 한번 전해합시다.
0: 네, 그러십시오.
5: 네, 이, 내 떼든 석탄이 남아지는데,
0: 네.
5: 이거 요구된 분들이 있지라 뭐, 이거 연락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5: 나는 이, 저, 석탄 장사꾼이 아닌가, 내 떼든 거 나머지. 네,
0: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열일곱 주머니라는 개념은 예, 예, 쌀 주머니로 열일곱 주머니입니까?
5: 열일곱 주머니라는 가치가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거의 한 돈 된다 말입니다.
0: 아 그래요?
5: 예, 거의 알겠습니다. 한 돈입니다. 네. 원래 한 돈이 내가 산 거 스무 주머니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5: 내가 그 스무 주머니 나온 거 내가 세 주머니잖아.
0: 네, 그 주머니가 어느 정도 큰지 또 가늠해서
5: 예, 예, 다 큰 점도 제가 네. 한 돈 내 몽땅 다 20 주머니 걸고
0: 네,
5: 다 20 주머니 들어가죠.
0: 네. 이제는 이렇게 또 강조하셨으니까 석탄 장사꾼이라는 오해는 받지 않겠죠.
5: 네. 네. 그럼 좋겠습니다.
0: 네.
5: 예.
0: 네.
5: 네. 네. 전화 연락번호 남겨주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5: 예. 네. 요파산.
0: 네.
5: 요파산. 아야. 4338.
0: 네.
5: 6666.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네. 또 계속해서 예, 예, 좋은 소식 예, 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5: 수고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네, 참여 예,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5: 예,
0: 네. 예.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6: 네,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6: 집점은 도문시 령성 과수농전 가족주택이고
0: 네.
6: 주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6: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6: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6: 채소 심을 받던 능력이 있습니다.
0: 네.
6: 가야강이 가까운 데서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키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6: 야산에서 산화물도 많습니다.
0: 네.
6: 구유 터지어서 밍이 병행이 가능합니다.

0: 네.
1: 예, 가격은 3만 원 4호 받겠습니다.
0: 3만 원 4호요.
1: 예. 네.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네. 138.
0: 네.
1: 9433.
0: 네.
1: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443.
1: 네.
0: 2959.
1: 1370443 1959번요.
0: 네.
1: 그래요. 잘 잡았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그 집을 네. 팔거나 채를 주려고 합니다.
0: 네.
1: 위치는 바로 연비병원 서쪽.
0: 네.
1: 예, 그, 층수는 4층이고.
0: 네.
1: 4층 집에 4층이고, 면적은 네. 65평방입니다.
0: 네.
1: 예, 그, 팔아드리고, 쉘 줘드리고.
0: 네.
1: 그리고 또 단칸방이 있습니다. 단칸방 씨는 네. 관광 부분이 있는데, 그, 가전제품하고 가구들 다 구성합니다.
0: 네.
1: 예, 교통도 편리하고.
0: 네.
1: 그리고 또, 중고 가전제품들, 액정 TV, 전자동 세탁기, 냉장고, 냉동고,
0: 네.
1: 한국국 구전기밥솥, 웨이블루, 매치돌, 매치과, 유엔지 등등. 그리고 또 작은 것도 있습니다. 새 것도 있고,
0: 네.
1: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산림집이거나 영업집이거나, 위생실에 문물 세우거나, 고치기 어려운 것들 고쳐드립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들은 그 무료로 해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중고 가구들도 있습니다. 옷장, 침대, 화장대 등등.
0: 네.
1: 아래 연계 전화는 요산알.
0: 네.
1: 2443.
0: 네.
1: 8797.
0: 8797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랩의 핵심 기능은 물리적 차단입니다. 이것은 음식이 공기 중의 미생물 및 먼지와 접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수분 증발을 늦춰 음식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랩은 미생물의 성장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고 냉장 환경에서 저온 내성 미생물의 느린 번식도 막을 수 없습니다. 랩을 씌우더라도 음식은 여전히 서서히 변질되며 특히 용류와 조리된 음식은 더 그러합니다. 하여 랩을 씌워 냉장고에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랩의 역할은 단기 차단입니다. 랩을 사용한 후 익힌 음식은 24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먹기 전에 완전히 덮여야 하며 신선한 용류는 냉장 보관 시 2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전통적인 롤형 랩은 일회용 랩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생고기를 감쌌던 랩은 더욱 그러하다는 점입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 전용이라고 표시된 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표시된 랩은 짧은 시간에 저온 가열에만 적합합니다. 용기를 랩으로 덮은 후에는 반드시 여러 개의 작은

0: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바쁜 일상에서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습관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전반적인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짧게라도 계단을 오르면 일상 속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의 장점은 별도의 운동기구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이나 직장 등에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일상 속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짧은 신체 활동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잠깐씩 계단을 오르는 것은 일상에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평지를 걸을 때보다 짧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심박수와 호흡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따로 긴 운동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일상에서 비교적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을 짧게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상당수 성인이 권장되는 신체 활동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단 이용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계단을 얼마나 올라야 효과가 있을까요? 하루에 약 6개 층을 오를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외에도 더 많이 오를수록 효과가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에 가장 큰 효과를 주는 최적의 운동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무조건 많이 오르기보다는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이나 보행에 문제가 있거나 기존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계단 오르기가 무조건 적합한 운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불안감, 과도한 스트레스,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을 때 어떻게 이를 완화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즐거운 운동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 바로 우울증 개선 효과가 모든 운동 중 1위인 춤 운동입니다.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에 비해 춤, 특히 광장문은 우울증 개선

효과가 더 두드러지며 노인들에게 적합한 저비용 심리치료법입니다. 광장문은 단순한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심폐운동, 균형훈련, 관절 가동성 자극이 결합된 복합운동입니다. 동시에 음악과 집단 분위기는 독특한 에너지 마당을 형성해 사람들이 흥겹게 왔다가 만족스럽게 돌아가며 리듬에 맞춰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심신이 하나가 되는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0: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1: 네,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공하신 정보들 모두 잘 풀리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폐 웅담분 고3맞이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30곽을 사시면 30곽 드리며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드리고 아이 패치 10곽과 1,000원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 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은 한 곽의 가격이 128원입니다. 그 안에 다섯 병이 들어있는데 한 병은 하루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00mg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특선 우대 정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른 곽을 사면 서른 곽을 물어다 드립니다. 이때 한 곽의 평균 가격은 60원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30각에 3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60각을 사면 80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저는 현금권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잘 들어두세요. 60각을 사면 80각을 주고 저는 현금권을 총값에서 1,000원을 빼주게 되어 있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딱 현금으로만 해도 한 각의 평균 가격이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집니다. 47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송보폐 웅담에 대해서는 완전히 믿고 쓰시겠다면 다각도로 좋은 효과를 거둔 데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산맞이 우대활동은 한 각에 128원인데 60각에 80각 그리고 1,000원 빼주고 큰 활동입니다. 지금까지 뭐 1년에 두 번 있으면 많고 보통 한 번 좌우 진행하는 현금권 빼주는 우대활동 가운데서 그것도 1,000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거야 10각을 또 물어다 드리게 돼 있으니까 501-7766번에 전화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 소나무 송자에 보배란 보 송보폐 웅담분 웅담분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송보폐 웅담분은 저희들 추천하는 OTC 궁약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게 앞에 문자로 놓고 말하게 되면 Z문자가 붙었는데요. 완전히 중초약으로 인정하는 OTC 궁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종 치료 비처방

0: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부는 저명한 국가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이고, 그리고 4대 중위 가족의 계승인으로 불리우고, 4대 체지면 중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은 또, 해방군 총병원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 이학연구중심의 주임입니다. 깐시바오라. 보통 암에 걸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쇠하에 걸렸을 때, 이때 그, 척추에서 줄기세포를 그 배양해, 뽑아서 배양해가지고 암 환자 혈관에 투여합니다. 그러게 되면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하는 이 줄기세포 연구중심의 주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변대학 농학원 검항업연구소의 고급연구원으로 불려, 고급연구원입니다. 보통연구원이 아닙니다. 이런 황야진 주임이 대화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서 상품으로 나온 제품 자체가 바로 성법회 응담입니다. 보통 그 응담분을 만드는 방법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마취주사 놓고 담낭에서 담즙을 빼서 건조시키고 병에다 담고 이런 방법이 주요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성법회 응담분은 특수한 이런 그 분리 추출의 방법을 이용했고, 여기에 연구에 종사한 분이 황야진 주임이사가 특수한 이런 계층의 분에 속한다는 걸 잘 아시게 되면 이 제품을 쓰더라도 그 효과성에 완전히 신심을 갖고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도 한 과간 안에는 다섯 병이 들어있는데요. 이 다섯 병을 복용하는 방법은 보통 캡슐에 넣고 복용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병 복용하는 차원으로서 3시에 나눠 드셔도 되고, 자기 복용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편리하면 편리한 대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캡슐에 넣어서 복용하시되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차지 않은 물이면 다 됩니다. 원칼슘이면 다 되는데요, 뜨거운 물로 복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심에 있어서 기본으로 다하는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진실하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전면적인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금담에 속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응담은 철담, 체담, 금담 이렇게 나누는데, 저를 뽑아서 내하면 이 세 가지가 한데 혼합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제품 자체는 분리했습니다. 무슨 성분을 분리했는가 하면 금담을 분리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응담분을 씁니다.
0: 예.
2: 아, 전번에도 말했지만 젊었을 때 여기 이렇게 그 소포지에서 우유 곡식 맛있는데 떨어져서
0: 크게 상했겠네요.
2: 예. 이렇게 이 다리 금이, 뼈가 금이 가고, 그다음에 이 옹심이 또 어림에 또 이렇게 금이 갔다 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약을 썼습니다. 그런 게 우선은 예, 늙으니까 또 그 다리 아파납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예,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이 응담분을 쓴 게 지금 오전 한 20알 썼는데 통증이 제거되었습니다.
0: 한 8년 쓰세요. 그러면 그게 잊어붙는 예, 것도 잘 잊어봤고, 다시 그게 예, 또 분열하는 거, 그게 갈라지는 거, 그거 막아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 순환이 그래, 잘 되게끔 예, 도와주니까. 예.
2: 예, 그래 이번 활동에 와서 좀 이렇게 몇 달 쓰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2: 이번에 한 썼는데 그렇게 예, 통증이 많이 제거되니까 움직이기 좋지 이용이 좋습니다.
0: 지통 해독의 역할을 예, 충분하게 합니다. 청열 해독의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예, 잘 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2: 예,
0: 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응담분 자체는 일단 여기에서 분리 추출이 특수한 방법으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금담은 법의급 상품에 속합니다. 모든 응담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설명드리고 있는 응담은 금담으로 되어 있으면 체담, 철담, 철담이 24.5%, 체담은 75%, 금담이 0.5%밖에 점하지 않는 이 금담을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

0: 는 법외급 상품에 속하면서 효과가 전면적이고 빠르고 진실한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도 응답문어전은 거의 한 달 먹었습니다.
0: 예.
2: 그래, 원래 먹기 전에는 담낭염이 있고 그리고 간도 좋지 않으면 시력이 많이 못해지.
0: 아, 그렇죠.
2: 예, 그리고 뭐 전열선염이요, 속에 염증도 많고 소화도 안 되고 이래서 이거 쓰기 시작해 한 달 먹으니까 지금 내 맛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하도 효과가 빠르고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서 또 소통만.
0: 그렇죠. 특산우대 할 때입니다. 예. 구산우대 할 때. 예, 예.
2: 그래서 좀 더 싸서 꾸준히 좀 먹어보자고 그래서 떠났어요.
0: 특히 형제들, 부모들, 이웃들 함께 나눠서 써도 됩니다. 60각 사면 80각 주니까 또 1,000원 빼줍니다. 우대할 때 특사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수고하세요.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분 이번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60가게, 80가게, 1,000원은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가게 따라갈 때문에 한 가게 가격이 4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길 운다는 분이 어떻게 좋다는 건 여러분들 연변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여기 응담은 보통 응담과 다릅니다. 뭐 때문에 이 저희들 분리 추출한 응담은 흑검이 동면하는데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한 겁니다. 백검은 동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검이 응담분하고 흑검이 응담분, 특히 저희들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분은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 흑검이 동면하는데 겨울에는 석 달 내지 다섯 달 동면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방법으로 자기 생존을 유지하는가, 자기 자가 지방을 분해해서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검은 봄에 깨난다 할지라도 원래 상태에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하는 이런 우수한 특점을 갖고 있는데, 특히 과분한 지방을 까주는 데 있어서 우리 삼고충, 우리 혈관의 지금 심장의 문제점은 기본 많은 분들이 큰 고통으로 전달되는 이런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조약의 그 과분한 혈지가 혈관이 죽산경화를 형성하는 통행에 우리가 지금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심장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과 뇌혈관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3고 있었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많은 분들이 지금 고혈압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이 제품 자체를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같은 네. 특수한 우대 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이 응담분을 써보거나니 진짜 용서했습니다.
0: 아, 그럼요.
3: 예, 나는 울렁관념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그 오른쪽 옆구리 무지가 하면 어떤 데 소화해 주는 것 같고 이러고 돌아내려고 이러는데 이거 쓰는 게 지방간도 있었습니다. 그래 땀에도 높았는데 땀에 내려갔습니다.
0: 그렇죠. 예예예. 예, 예.
3: 그래 내 사촌을 또 써봤었네. 말해서 썼습니다. 강경화에 썼습니다.
0: 예.
3: 강경화에 썼어요. 그랬는데 아이 이 약 쓴 게 병원에 가끔 살까 용간경화에 용마에서 왔었단다.
0: 간단시향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간과 담낭은 어기 돌보게 되었다. 간에서 담즙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이제 말씀한 게 아주 적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간경화, 간경화 복수, 담낭의 결석 이런 데 다 좋습니다.
3: 예, 결국 예, 눈에 부위에 발진 게 밝아지는 감이라고 이 당뇨염이 있어서 달걀 한 개도 못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달걀 많이 먹어도 됩니다.
0: 그렇죠. 예, 예.
3: 이렇게 효과 좋았거든. 내가 싸서 또 이 안쪽에 우리 집 수 있단 말입니다. 내 말에 이렇게 싸보내달라고 돌려와서 오늘 40각 싸서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할 때 툭 쌉니다. 60각 싸면 80각 줍니다. 1,000원 빼줍니다.
3: 60각 쌉니까?
0: 60각에 80각을 주고 1,000원 빼줍니다.
3: 아, 그럼 선생님 60각
0: 싸세요. 60각 싸세요. 예, 예, 예. 우리 할

0: 네, 좋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이 응답분 어둠에 앉혀섰습니다, 지금. 원래 나는 이 주둥가리 있잖아, 예? 예, 주둥가리 있고.
0: 예, 알코올간이 있다, 그렇죠.
2: 예, 알코올간이고, 그리고 뭐 인각이 되게 됩니다. 단낭이가 좀 심합니다, 네.
0: 예.
2: 예, 그리고 단낭에 그 질수도 있답니다, 단.
0: 아, 예, 단낭에 결석 있다. 그게 움직일 때면 대단히 힘든데, 예, 예. 예.
2: 그래서 이 뭐냐 응답분 이거 선택해서 지금 먹었는데 한자 그러니까 내가 검사하니까나 그 동문도 가서 검사합니다 그래
0: 우리 그렇겠죠 예
2: 해볼까나 단나이가 예, 결석이 된게 지금 없어지고 그다음에
0: 뭐이 났던 게 그 뭐가 없었어야 됩니다 점차 용해되는 과정 예
2: 예 예, 그래 없어지면 그다음에 하나는 이 뭐입니까? 이게 조진가리가 지금 일 없습니다, 이것도.
0: 그렇죠. 알코올간, 지방간이 너무 좋을 겁니다. 예.
2: 이게, 예, 확실히, 이 응답분 다른 약은 나도 뭐, 옛날에 그, 뭐입니까? 이 단낭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먹었는데, 효과 없는데, 이게 확실히, 이 응답분이가 좋습니다. 이 약 먹어볼까나 효과가 영거도 나는 게 저리 아닙니다.
0: 이거. 간에 좋고, 담낭에 좋고, 리단 룽스 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담낭에 결석 있는 거, 그거 용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2: 예. 예. 그리고, 이거 먹은다면서 자꾸만, 이게 뭡니까? 이봐야 하면 수급제입니까? 예. 자꾸만 이봐야도 수급고, 이런 점차도 없어졌습니다. 이거.
0: 그렇죠. 예, 예.
2: 예. 그리고, 이 눈이가, 예, 이 백나장을 해서 이게, 막 눈도 다 부어 이렇게 잘 알려고 이랬는데, 아이 이게 눈도 예 많이 맑아집니다.
0: 병간 맹목의 효과는 돌출한 효과입니다. 예.
2: 예. 예. 아, 네 그래 옛날에 그제도 예, 이 수술 원래는 이게 백내장을 해서 수술을 해라고 하는 건데 이때 그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이 보수적으로 다른 약도 먹고 해서 그런데 근데 이거 먹으면부터는 저리 아집니다. 이 눈이가 벌써 저리 빤해지고 그다음에 가서 검사할까나 그 백내장에 그 부위인 게 다 부서지고 지금 그랬더라. 이게 무슨 약을 먹어서 이렇게 눈 잃어버린가? 근데 아이 내이 응답은 못다 것이에요. 그래 그래 이따 그 이사로 그랬더라. 그래 아주 뭐 수술 안 해도 이렇다.
0: 아 그렇죠. 이게 평간 맥목의 효과를 돌출하게 봅니다. 예.
2: 예. 예. 그래 아 얼마나 좋은지 그 원래 그냥 수술하기는 어떻게 됩니까?
0: 그렇죠.
2: 예. 그래 이 응답분에 예. 내 지금 쓰고서 좋으니까 내 우리 친척들도 재밌게.
0: 예.
2: 우리 조카 아이 젊은 아이들 가가 아주 자꾸만 예. 이, 간이 아주 좋다고, 이상하게 간 배웠다, 그랬다. 젊은 아이인데 어떻게 해서 간이 간한 게, 무슨 게, 어떻게 말하면 무슨 염, 무슨 게 무슨 간, 그게 간산 좀, 그냥 그게 무슨, 예. 그게 높다고.
0: 그렇죠? 그렇죠. 예, 지방간에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간이 산지가 높다면. 예, 예. 예
2: 그리고, 그러니까 눈이 아주 자꾸만 눈알이 피집니다, 눈 자꾸.
0: 이거 쓰게 되면 그게 금방 얼마 가지 않아서 없어질 겁니다. 그런다면 공고히 하게 해야 됩니다.
2: 예, 그래서 내가 그래, 야, 니 이거 좀 싸먹으라고. 나도 내 이거 먹고 지금 되게 좋아졌다고.
1: 네,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2: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송보폐 응답분은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답분은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답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응답분은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 키우는 문제는 모든 주부님들의 영원한 화두인데요. 방학을 맞은 지금 많은 주부님들이 육아 관련 크고 작은 걱정들이 쌓이고 있을 텁니다. 오늘은 아이의 생활 리듬 관리부터 시력 보호, 수면 습관, 자세 건강까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육아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유용한 생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방학 때든 평소든 많은 주부님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가 밤 11시, 12시가 넘도록 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는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낮잠을 자다가 해가 질 때까지 잠들어 밤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밥을 먹는다든가 또 놀고 숙제하는 것까지 정해진 시간이 없이 온 가족이 아이의 뒤죽박죽이 된 생활 리듬에 휩쓸리게 되죠. 장기적으로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 부모와 아이가 매일 다툼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아이의 집중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장 발육과 정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아이의 생활 리듬이 어지러워지는 핵심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부모님들부터 통일된 생활 규칙을 세우지 않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에게는 9시 반에 불을 끄고 자라고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또 거실에서 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불평을 부리게 돼요. 어른들은 밤새 놀아도 되는데 왜 나만 일찍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이 설산수범하지 않으면 모든 수면 규칙은 아이에게 일방적인 구속 명령으로만 여겨지게 되고 저항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모님들이 부득이하게 야근 때문에 늦게 잠들어야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고 어른의 특별한 상황과 아이의 고정된 수면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야지 대충 둘러대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빛과 전자기기 때문에 생체 시계가 완전히 깨지는 경우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주범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잠들기 1시간 전까지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게임을 하며 뇌를 계속 흥분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편안한 수면 모드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낮잠도 함정이 있어요. 이 낮잠을 45분 넘게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잠들면 밤에 잠을 자려는 욕구가 크게 줄어들어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지죠. 3세 이상 아이의 낮잠은 20분에서 40분으로 제한하고 늦어도 오후 1시 반 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생활 리듬이 흐트러진 걸 발견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소리를 지르며 재촉하거나 억지로 불을 끄는가 하면 아침이면 또 억지로 이불을 걷어내 우리 아이들을 일으키곤 하는데요. 사실 이런 방식은 아이에게 잠자기, 아침에 일어나기를 부정적이고 답답한 일로 각인시키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저항감을 키우고 심하면 잠들기 전 불안감을 느끼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아이의 생활 패턴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시간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고정된 절차를 통해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조건 반사를 형성해 잠자리에 드는 걸 미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잠들기 전 순서는 30분 내지 40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구성합니다.

세수하고 잠자리 준비하자. 아이가 놀이를 갑자기 중단하는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전자화면을 끄고 집안 조명을 어둡게 조절합니다. 이어서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간단히 세수하고 잠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계속해서 종이 그림책을 함께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줍니다. 네, 이 과정 내내 다투지 말고 또 자극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낮에 잘못한 일을 나무라지 말고요.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해야겠죠. 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의 생활 리듬이 불규칙적인 건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장난꾸러기이기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안정적이고 통일된 생활 환경이 없기 때문인데요.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건 아이만 구속하는 일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맞춰가며 서서히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부모님께서 조급한 마음과 대립되는 태도를 내려놓고 솔선수범하고 고정된 아침 저녁 생활 절차를 만들어주고 낮에 충분한 활동을 병행하면 몇 주 안에 아이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방학 동안 아이의 생활 습관 관리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시력 관리인데요. 여름방학 기간 아이의 시력 저하에 많은 부모님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방학이라 학교 수업이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방학 동안 무질서한 눈 사용, 근거리 활동 시간 증가로 근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쉽습니다. 방학 동안 대부분의 아이들은 장시간 실내에 머무르며 야외 활동이 부족하고 자연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지죠. 이 자연광의 전 스펙트럼 조명은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데 이 물질은 안축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 시간이 부족하면 눈을 보호하는 방어 효과가 직접적으로 약화되죠.

방학 기간 아이들이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와 또 계속되는 근거리 시선 사용은 안축성장을 가속화하고 시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여름방학 무더운 날씨 탓에 아이스 음료, 밀크티 이런 갖가지 간식을 자주 먹게 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내 비타민 B1과 칼슘을 대량 소모시키고 안구벽 탄력을 낮추어 안축이 길어지도록 만들어 근시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죠. 여기에 뭐 또 늦잠, 운동 부족 등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겹쳐서 시각 피로를 끊임없이 키우게 됩니다.

하고 하루 누적 사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야외에서 자연광을 쬐며 활동하도록 보장하는데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기 전 저녁에 공원에서 걷거나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쓸 때에는 주먹 하나, 30cm, 3cm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슴과 책상 사이에 주먹 하나 공간을 두고 눈과 책은 30cm, 펜을 잡는 위치는 펜 촉으로부터 3cm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누워서 또는 엎드린 채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는 일은 절대 금물이고 3, 40분마다 한 번씩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줍니다.

일상 식단에서는 단 음식과 튀긴 음식 섭취를 줄이고 루테인,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하도록 하며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늦게 자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각종 시력보호 제품을 맹목적으로 믿고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이에게 시력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정규적인 병원에 찾아가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겠죠.

시력관리 다음으로 아이 수면과 관련된 궁금증을 짚어볼게요. 많은 주부님들이 아이는 어른보다 옷을 더 껴입히고 잠잘 때 이불을 두툼하게 덮어줘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에어컨 온도도 너무 낮게 조절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데요. 하지만 이 관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가 밤잠을 잘 때 너무 더우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이 생기는데요. 첫째, 오히려 감기에 쉽게 걸려요. 너무 더우면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뒤척이다가 이불 밖에서 자게 되고요. 호흡기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옷을 적게 입어서가 아니라 수면 환경이 너무 더워 이불을 차버리기 때문이죠.

둘째 아이가 무기력해집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날 기운이 없고 또 입맛이 떨어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고 활동하기 싫어하죠. 성미가 급해지고 안색이 어두워지며 미스꺼움, 두통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잠을 자다가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이를 갈고 입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자진병에 시달릴 뿐더러 학습 집중력과 사고 능력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셋째는 영양실조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식욕에 영향을 주어 식사량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몸이 여의고 허약해집니다. 그리고 넷째는 아이의 키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밤 깊은 시간에는 이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데 잠을 뒤척이고 푹 자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아 성장 발육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잘 때 어떻게 이불을 덮어줘야 적당할까요? 아이의 수면 온도 관리의 핵심 원칙은 먼저 덥지 않게 하고 그 다음 춥지 않게 한다 라는 것이죠. 간단한 기준을 기억하세요. 첫째, 아이 몸 어디에도 땀이 흐르지 않고 등 손발이 따뜻한 상태가 적당합니다. 둘째, 배만 따뜻하게 유지하면 되고요. 손등, 뭐 어깨, 허벅지, 발등 이런 부위는 약간 차가워도 괜찮아요. 셋째, 배는 꼭 감싸주고 어깨나 다리, 발은 이불 밖으로 내놓아도 무방합니다. 너무 두툼한 이불보다는 얇은 이불로 배를 보호하는 방식을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프로에서는 아이의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방법, 방앗간 시력 관리, 올바른 수면 환경 만들기까지 다양한 육아 정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정에서 실천해보시고요.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바랄게요. 주부클럽은 다음 이 시간에도 유용한 생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

0: 통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두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보객 구산맞이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두골태 구산맞이 우대활동은 6곽을 구매하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번호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박선생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보객과 두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두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 두골태 이 제품 자체는 구삼 계기로 하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 백자방 구보객은 한각에 398원입니다. 한각은 12일간 복액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을 사면 2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런 우대활동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아주 높은 우대활동에 속합니다.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골태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전문 제품에 속하는데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많은 우수한 산지아병원이나 산지아병원이라면 아시죠? 연맹병원과 비슷한 이보다 규모가 더 크고 우수한 이런 병원하고 거기에서 거의 제일 작아도 근 10년간의 이런 임상 경험을 총화해냈고

0: 이런 기초상에서 결국 환자분들도 많이 여기서 그 접촉하고 이런 기초상에서 발명 특허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12각을 싸면 15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여기에는 구봉약 한 각에 외용약 한 각이 물어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한 각의 계담이 20알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두 외용과 구박을 합해서도 2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이번 우대활동을 제대로 잘 이용만 하신다면 제대로 노년기에 들어서서 관절통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던 문제는 해결받지 않으려고가 거의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널리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친구가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이제 굉장히 억줄에 항상 머리 어지럽고 또 혈압도 엄청한데서 손발이 저리고 차서 이래 백자만 구분한 부부부터 혈압이 엄청 되니까 어지럽지 조금 해결됐습니다.
0: 그렇죠. 예예. 예. 예,
2: 그리고도 예, 난 전례집으로 아빠 밤사배는 대 여섯 번째 화장실 다니다가 사람이 아침에 정신 나지 않고 했는데 이 백자방 구멍 먹고부터 한 번 번 사배 나이 많아지면서 처음에 다섯 조금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0: 간과 콤파질 도와주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예예. 콤파질 든든해지니까 예. 그런 점이 해결받습니다.
2: 그러니까 예, 사배 다섯 줄어들까 아침에 밤 지나쳐서 일어나면 정신 나옵니다.
0: 그럼요. 큰 문제 네. 해결이죠. 말을 네. 간단하지만 해도 그처럼 힘든 밤에 자지 못하고 화장실만 출입하고 그러다 보면 밤에 못 자게 되면 만병을 불러오는 게 자지 못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편히 주무실 수 있게 공동주체 명확하게 제기됐습니다. 불면증을 해결하고 건망증을 해결한다는 예.
2: 예, 그러나 효과적으로 이번에 또 활동해서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0: 예, 우수한 활동이니까 이번에 이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우리 좋게 한국에서 요즘 안 들어왔는데 야, 현장 일을 다니면서 좀 일을 제가 과해서 요청한 탈출을 모르 관절을 심해서 이제 50대 중반대 그때 영 앉았다 일어나서 영못 봤는다. 무릎이 아파서
0: 그렇죠.
2: 예, 그 투골테이스 뭐라도 이제 선생님과 알아봐달라는 게 이제 당연히 들겠다 주는 이야기 있습니다. 선생님 방송.
0: 예.
2: 예. 이게 어떻습니까? 이 투골테가.
0: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외국 생활에 진출하셔서 거기 가서 뭐 거의 남이 뭐 주는 밥만 얻어먹고 남이 멍땅 그 생활을 뭐 부축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특히 힘들다는 게 이제 요초에 문제가 생기고 무릎관절도 힘들다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보통 요초하고 무릎관절이 먼저 그리고 어떤 분은 경추, 견주, 손목, 발목까지 불편한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아무튼 골격통에는 투골테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드시고 바르고 특히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특히 많은 분들이 골격통을 해결하는 데는 위를 상해서 많이 부담된다 이렇게 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복용해보신 분들이 말씀한 대로 이야기하다면 위에 부담이 가지 않더라. 특히 간과 콤파질 도와주는 차원에서 골격통을 풀어주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이제 동생분이 쓰는 데는 제일 아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선택하는 게 이번에 아주 기회입니다.
2: 그러면 이번에 확대, 이것도 많이 써놓고 갔다 합니다, 야.
0: 그렇게 하세요. 하세요. 이 제품이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쓰시겠다면, 아픔 그 부분에다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구박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펜털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아주 어려운 여러 가지 관절통 가운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풍한습으로 오는 관절염이라든지 혹은 발뒤쪽 골가시라든지 통풍까지 해결해주는 제품이니까 이 제품 자체는 골격통에 있어서는 명품에 속하니까 잘 이용하시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예, 이번에 그런 배달...

0: 바꿨습니다. 얘기하고.
1: 예. 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아,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바르고 마사지해주고 이런 결과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에서는 이 제품이 아주 기본 제일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바로 효과성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흑개미를 중심으로 했는데 흑개미는 해독 지통의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도시생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배짜방을 먹고 여러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혈압과 심장이 온통 안 되고 지름 뚱뚱하고 머리도 아프고 경계기민이 없었습니다.
1: 아, 예.
3: 그리고 위 나빠서 소화 안 돼 밥 먹지 못할까 항상 맥이 없고 그리고 계속 소리도 나고 소변도 작아서 밤 자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파서 돌아눕기도 바빴습니다. 굽기도 바쁘고.
1: 그 문제죠요. 모두
3: 예. 예.
1: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그거 이미 당할 때는 얼마나 힘든 과정이 지나갔는데 그렇죠. 예.
3: 예. 그래도 이 저기 선생님이 이 방송하는 것도 그래서 배짜방 저기 고기 먹은 게 저는 안 새지 먹었습니다.
1: 예.
3: 그렇게 지금 위에서 말한 증상이 지금 많이 나서지고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노이 오염에 저기 침하고 이랬던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이하고 먹어보니까 예, 구멍약이 돼서 흡수도 빠르고 안 뜨다고 효과도 염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서 먹기
1: 하루에 한 번 딱 주무시기 전에 든다는 게 이런 약이 드물지 않습니까? 예.
3: 예. 먹기도 간편하고 예.
1: 그렇죠.
3: 그래서 약이 하도 저기 효과가 좋고 예, 내 몸이 맞으니까 계속 쓰려고 좀 약도 좀 사자고 전화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정책도 좋고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3: 예,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백년 장수 제품이라고.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황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상처, 중처, 하트를 골고루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상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장, 폐경낭, 머리까지 피가 충분하게 잘 소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처로 놓고 말하게 되면 건비, 이기 역할을 하는 성분에 속합니다. 바이처즈성이라 했습니다. 백초 가운데 제일 신성한 초약에 속한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금 황제내경에서는 중요한 면역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비위 소화 공동에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정이라 성분 자체가 건비 이위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리고 하초에 있어서는 부선 이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곰팥을 든든하게 하고 정신이 나게 하고 남성들한테는 또 뭐 정상으로서 모든 성공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성분이 바로 황정이라는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황계란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속도가 많이 늦고 낡은 세포가 빠른 속도로 탈락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공능이 저하를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 황계란 성분 자체는 기혈을 보충해주면서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가 어디에 상처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빨리 토창성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면서 상처를 빨리 아물겨주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특히 단삼이란 성분 자체는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면서 어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혈이란 건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 보통 어혈이라 하게 되면 어디 통 맞추게 되면 퍼렇게 이물지요. 이물다는 게 그게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고 한 대 모여 있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어혈을 풀어주면서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이런 역할하는 단삼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0: 눈이 밝아졌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죠. 이게 바로 구기사나 성분 자체가 즉우간성 간과 콩팥을 도와준 우리 간과 콩팥은 일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해도 콩팥은 여기에서 부간성 해주는 성분이 주요한 성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기, 예.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자,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0: 지금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OTC 국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험 놓고 이 제품 자체를 쓰시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우리가 믿고 쓰는 것과 반신반의하며 쓰는 게 효과성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투골테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기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흑개미가 중요한 성분이고 활락이란 것은 경락을 소통시켜준다는 말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투골테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저는 어때 투골테를 썼는가 하면 예, 한창 무릎이가 예, 활락염이 와서 무릎이 붓고 그때 그리고 예, 물이 여러 번 탔어.
0: 아, 그렇죠.
3: 예. 예. 예. 그리고 저 오른쪽 어깨가 견주염이 있어서 예,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투골테가 투고 그런
0: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으니까. 예.
3: 예.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시심이 생겨서 예, 쓰기 시작한 게 어떤 거의 석 달이 됩니다.
0: 예. 예.
3: 그런 게 정말 이 뭐 선생님과 말씀 같이 효과가 영도습되다.
0: 예.
3: 약도가 따갑되다.
0: 예.
3: 약을 먹고 그다음에 예, 저기 그 약물을 바르고 암마를 할까 영 효과가 영 빠릅니다.
0: 아, 그렇죠. 예. 이 제품 자체를 쓰셔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여기 성분 조합이 잘 됐고 외용과 구복이 결합됐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아마 국가 발명 특허까지 받은 제품 자체로는 드물 겁니다. 신신 갖고 쓰시는 게 기본일 겁니다.
3: 그렇습니다. 이 내 무릎이 붓고 이런 게 이 무슨 게 내릴까 예. 다리 굽히기 용 많이 허라고요. 그런 거기가 다리가 가벼워졌습니다.
0: 그렇죠. 부승개 내리는 게 보통 무릎 빼서 부승개 내리는 게 아니라 칭펑탕이란 성분 자체가 네 혀변 소변이 잘 통하고 풍습이 빠지게 되고 경락이 잘 통하게 돼 이런 차원에서 그 물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절로. 예, 예.
3: 예. 그리고 이 저 오른쪽 어깨가 예. 머리 감기도 받고 옷 입기도 바쁘던 게 이것도 예 먹고 약을 바르고 아마가 어떤은 예 머리를 감을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큰 해결이지요. 그게 제대로 예. 되지 않게 되면 얼마나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그렇죠.
3: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고통 받았습니다. 다른 약은 이전에 많이 먹어봤지만 예 첫째 위를 상해서 못 먹겠을 때.
0: 그렇죠.
3: 예. 그런데 이 약은 위를 상하지 않고 어려 위를 더워서 밥을 여기서 안 먹게 됐대요.
0: 네. 예.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이야기 영도가에 정말 난 이러냐고 처음 이렇게 써봅니다.
0: 어, 그럴 겁니다. 관절 제품이라는 아주 특별합니다. 예.
1: 예. 이번도 활동이 영도 썼을 때가 예.
0: 그렇죠. 예, 예.
1: 노인들 맞으면서 그래서 저는 계속 이 계속
2: 부산 맞입니다.
1: 그래서 예. 또 이번 활동 오늘이 배달 받다고 그런다.
0: 어,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성약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0: 아,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백다방 쓰고 있는데 나도 영 좋습니다. 어지럼 증상이 나고 머리 두통도 없어지고 대답 조절도 되고 이 맥도 나고 영 좋습니다.
0: 예.
3: 요번도 예, 선생님과 이 계란 환자 쓰면 어떻게 하는가 물어봤는데 지금 예 이거는 한 14호로 썼는데 걔도 밥맛도 돌아서고 맥이 조금 오른단다.
0: 어, 결핵 환자한테 너무 잘 어울립니다.
3: 예,
0: 보통 결핵 환자들이 예, 민감한데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는 게 너무 좋은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예, 예. 내 맥이 없어 꼼짝만 더든 게 맥이 좀 나는 게 알긴다면서
0: 예.
3: 예. 내 이번에 우리 할때 이렇게 좋다니까 5g 싸겠다면서 전부에 조금 쌌단 말입니다.
0: 예. 예.
3: 우리 할도에 자매리에 배달받다고 된다.
0: 어, 15각을 싸면 20각을 줍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데 결핵 치료하고 절대 모순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귀해입니다. 예, 잘 이용하라 하세요.
3: 소화도 잘 되고 용도
0: 그렇죠. 정신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간과 콩팥이 도와지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순환장애가 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를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3: 예. 예.
2: 네.
3: 네, 오늘 배달 받기
0: 저희
3: 감사합니다.
0: 네, 네.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4: 지금 주거차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4: 그리고 뒤에서 졸중하고 허리 아프고 걷기가 아프고
0: 예.
4: 뒤에 밤에서 보면 차수랑이 자꾸 이래서 내리 주거차를 선택해서 봤는데 확실히 많이 효과 본 게 알긴다 지금.
0: 그렇죠.
4: 손 나던 것은 많이 났고 허리 다리 아픈 골짜기 힘들던 게 다리가 좀 많이 헷갈아졌습니다.
0: 예.
4: 밤에 특히 저는 가스 잡힌 게 가스가 좀 부자였으니까 사람들 진짜 삽니다 지금.
0: 어, 그렇죠. 이게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골격통을 해결해 주게 되는 근본에서 치료해 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 이번 활동에 배달받아 올해 좀 당뎅을 좀 쓰자 그랬나 이거.
0: 그렇게 하죠.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는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대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그 효과성을 충분하게 향수로서 느낄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저기 친구 딸님이 한국에 가서 고대 노동을 한 어느 동안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 집에 들어온 게 그다음에 일, 아, 이거 나서지 아이마야
0: 잘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5: 예. 그래서 전문가 저기 아 이게 허리 긴 아프 허리 아프지. 그다음에 다리 막 되게 아프지. 무릎이도 막 타게 들면 아프지. 그다음 이 손가락 바로 쓰지 못하고 이 손목도 막 시커러세요. 다른 뭐
0: 고생 많이 했죠 미국 생활에서.
5: 예. 아, 스트레스도 많이 맞고 골이 아프지, 이 경추도 아프지, 어깨 박쪽이 막 아프지.
0: 아, 아픈데 없을 겁니다. 예, 예.
5: 아유, 예. 그래, 그 다음에 와서도 용 형태 없지. 그래, 50대 중반인 게 막 갱년기도 동반했겠죠. 예.
0: 그렇죠. 예.
5: 예. 그래서 용, 와서 이 약은 너무 일 못해서 집에 왔는데 내가 이랬습니다. 이 투골패가 아주 정말 아주 명약이라고. 다루고 먹고 이렇게 하면 가서 인축 나서 깨라고 그래. 걔가 꼭 써보라고 그래. 그래서 본 게 어떤 한이 석당 건드는데 이전보다 많이 났다. 이 손가락 펴지 못한 게 그게 펴진답니다. 손가락이.
0: 그렇죠. 그분뿐만 아니라 먼저 보내

0: 어느 분이 말씀한 거 들으셨죠?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이 손가락 마디가 다 부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칼지기도 힘들어지고 밥 먹기 술 지기도 힘들던 게 다 풀렸다고. 그렇죠?
1: 예예. 그다음에 손목이랑 막 시끄고 무슨 거 지다 뭐 지지 못하겠던 게 그것도 좀 온화하면서 혈기 통하면 지금 아프지 않답니다. 예.
0: 그렇죠.
1: 그다음에 이 허리도 예 많이 나고요. 이전부터 신경 상태가 예 안 좋았는데 막 신경질 쓰면 된 게 지금의 이 약 쓰면서 오케시 약이고 또 흡수가 좋고 위도 자극 아이하고 이렇게 얼마 좋겠습니까? 약
0: 그렇죠.
1: 먹거든요. 그래 그저 앞으로 그저 계속 쓰겠답니다. 그 주문 더 받겠다고 쓰리 그래. 예, 전화
0: 예. 해달라서 내
1: 전화합니다.
0: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에 전화하세요. 예.
1: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 들고 있는 투벌타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발라주고 마사지 해주겠다면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럴러 구셀러란 말이 제가 늘 입에다 담고 하는 말인데 사람이 노화되는 과정에 골격이 노화를 해서 구부정해지고 그리고 무릎 쓰기 힘들어지고 변형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공능이 이 골격을 통해서 정상 공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 공능 저하가 골격통으로 인해서 많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흑겜이라는 성분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미형 운동 영양 버물거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줍니다.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 아무리 골격이 좋다 해도 간에서 근육을 제대로 만들어 간주근이라 합니다. 근육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골격이 좋다 해도 외딴 서기 힘들었습니다. 근육이 받쳐주고 골격이 좋고 이게 잘 어울려야만이 우리가 모든 움직임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여기 흑겸이라는 성분이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이 포함되는가 하며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칭펑탕이 들어갔고 방귀란 성분 자체는 혈압을 온정하고 소염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소염이라면 골격통이 소염은 보통 세균성 소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균성 염증을 쳐주는 데 있어서는 특수한 역할하는 방귀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칭펑탕, 친주, 방귀 이런 조합 성분으로 인해서 관절통 해결하는 데는 우수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잘 선택하기 바랍니다.
2: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9월 7일은 백로절기입니다. 가을철의 세 번째 절기인 백로는 양력으로 9월 7일에서 9월 9일 사이에 뜨는데요. 이때면 일교차가 커지고 날씨가 점차 서늘해지면서 가을의 기운이 깊어집니다. 오늘에는 재미나는 동요와 함께 백로절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황소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태웅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노을 속에 걷는 길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백노라는 이름이 어떻게 유래된 걸까요? 백노절기 후로 해가 지면 기온이 재빨리 내려가게 되는데요. 밤이 되면 공기 중에서 떠도는 수증기가 액화되어 작은 물방울로 변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른 아침이면 땅바닥과 나뭇잎에 많은 이슬이 맺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침 햇살을 받으면 작은 구슬처럼 빛나는 이슬이 너무 예쁘답니다. 그래서 백노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최숙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널뛰기 성순환다야를 보내드립니다.

백로절기에는 백로차를 마시거나 곶감, 룡안, 뱀장어를 먹는 전통 풍습이 있는데요. 백로차란 백로절기에 따는 잔잎을 말합니다. 백로절기 전으로 차나무는 두 번째 성장기를 맞이하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뚜렷해지면서 잔잎의 당분과 다양한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축적됩니다. 백로차를 마시면 향긋하면서도 부드러운 깊은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장월향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창규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누가 먼저 가을을 아냐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룡안을 즐겨 먹나요? 복건성 복조 지역에는 백로절개 룡안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백로전에 딴 룡안은 열매가 크고 당도가 높아 맛도 달콤한데요. 룡안은 또 수면과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이랍니다. 백로절기의 뱀장어를 먹는 것은 강서성 소조 지역의 전통 풍습인데요. 이때 뱀장어가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맛도 좋답니다. 소주 지역 사람들은 흔히 뱀장어를 무와 함께 요리를 만드는데요. 뱀장어는 영양이 풍부하고 무는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 두 가지 재료가 어우러져 좋은 조화를 이룬답니다. 김교현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연택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산동성 담성현에는 백로절기 아이들이 제비 수레를 밀며 달리는 풍습이 있는데요. 제비 수레는 대나무와 나무로 만든 장난감으로 색종이로 만든 제비가 올려져 있어 정말 예쁘고 귀엽답니다. 백로쯤이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제비 수레를 만들어주는데요. 아이들은 이 수레를 밀며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추위를 이기고 체력을 키운답니다. 김상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응대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삐약이와 꼬꼬댁을 보내드립니다.

백로절기쯤은 하늘이 높고 맑으며 상쾌한 날씨가 이어져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시기인데요.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가을 나들이를 가보는 건 어떨까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맛있는 제철 음식도 즐기면서 재미나는 시간 가져보세요. 백로가 지나면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긴팔과 긴 바지를 입고 양말과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최미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문룡덕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그리워라 동년 시절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에는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친구들, 기온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고 건강도 잘 챙겨야 한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을 보내자요. 김동진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량문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금방울 목걸이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시간의 줄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가.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모태 또운 굳은 얼굴로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다시 물었다. 나중에 석달개가 정나라 군대와 담판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일, 그건 말이 담판이지 실은 기말일세. 노인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태평군은 사방으로 포위된다다가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식량을 구할 수도 없었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것이지. 삭달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지만은 몇 해 동안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지. 정군이 태평군을 한 걸음 한 걸음 핍박하는 것은 적장의 머리를 원하기 때문이었으니 삭달개는 부하들의 목숨이라도 건져볼까 하고 낙병장한테 편지를 썼다오. 졸세를 하려고 두 임금을 모시는 일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할 일이 아니지만은 군사를 구하는 일은 의로운 뜻을 품고 떨쳐 일어난 자라면은 반드시 해야 한다. 대장부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 변방을 열고 나라에 보답할 수 없을진데 어찌 목숨을 아까워하겠는가. 하지만 이 목숨으로 우리 군사들을 구할 수 있다면은 나를 버릴 것이다. 이 편지의 내용을 청나라 황제에게 전해주기 바란다. 우리의 병사들을 죽이지 말고 백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백성으로 살게 하고 군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덕을 베풀어달라. 이 조건을 들어준다면 나 석달개는 자결하고 태평군은 항복할 것이다. 나는 이대로 싸우다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고 머리와 몸이 떨어지더라도 욕되지 않을 것이다. 당구경과 정군의 장수들은 편지를 받아보고는 속임수를 쓰기로 했네. 장수 양응강과 유격왕 송림이 병사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석달개를 만났지. 그들은 석달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였어. 그러면서 대도하는 쉽게 건널 수 없는 천연 요새인데다가 태평군이 이미 포위되었으니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러 가면서 심하고에 가서 뒷일을 의논하자고 했어. 석달개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 석달개가 거느린 장수 한 명은 심지어 양응강과 송림을 죽이려고 했으니 말이오. 하지만 그들이 하늘에 맹세한다는 둥 어쩐자는 둥 하면서 달콤한 말을 늘어놓자 석달개는 그만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어. 이튿날 석달개는 몇 사람을 데리고 양응강을 따라 심학으로 떠났어. 하지만 양교에 숨어있던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지. 세상을 호령하던 영웅은 어이없게도 그렇게 스스로 올가미에 걸려들고 만 것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지요? 석달개는 어디로 압송됐습니까? 이튿날 대수부로 끌고 갔다가 곧장 성도로 압송해갔지. 그리고 얼마 뒤 죽여버렸네. 석달개를 신문한 관리는 떳떳하고 굳센 기백이 얼굴에 서려있었고 비굴한 기색이 없이 꿋꿋이 절개를 지켰다고 했어. 죽으면서도 그는 태연하였지. 청나라 조정은 석달개의 무리를 베어 호부까지 끌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구경시켰어. 북경까지 가려고 했지만은 길에서 썩는 바람에 그만두었다고 했지. 가장 처참한 것은 2천 남짓 남은 태평군 병사들이었어. 무사히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속여서는 대수부로 데려간 뒤에 6월 19일 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몽땅 죽여버렸단 말이오. 대수부에 가면은 버려진 무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네. 모태똥은 한참 지나서야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석달개

는 분명 영웅입니다. 하지만 적들이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믿었지요. 그러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네요. 착한 백성들은 언제나 적들에게 환상을 품고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노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선생 말이 맞네. 석달개는 적들이 자기 머리만 욕심내는 줄 알았지만은 적들이 어찌 그의 머리만 가지려 했겠는가. 때마침 하늘에서 전동 소리가 들려오면서 집안이 어두워지었다. 노인이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다. 가맣게 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고 이때로군. 석달개가 이끄는 군대가 지나갈 때도 이런 날씨였네. 노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에 들어와 앉으며 술잔을 들었다. 자네들 군대도 대도하를 건너러 간다지. 내 말을 명심하게 빨라야 하네.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기울였다. 땅을 뒤흔드는 천둥소리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다.

장계석은 대도와 상공을 시찰하면서 모태동을 두 번째 석달계로 만들려고 한다. 주의원들의 마음은 엄청난 압력에 시달려 꿈속에서도 배에 관한 걱정뿐이다. 홍군은 차로를 지나 이족 지역을 완전히 벗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좁은 산골짜기와 구불구불한 산길이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었으니 어디 가나 알록달록한 꽃들에 만발하고 샘물이 흘렀다. 풍경은 아름다웠으나 구경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은 빨리 대도를 건너려는 생각뿐이었다. 전사들은 지휘원들보다 홀가분한 편이었다. 저지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지만 대수로워하지 않았다. 그건 그들의 상급에서 도맡아 처리할 일이었다. 홍군 전사들은 이족 지역을 지나며 보고 들은 재미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걸었다. 하지만 지휘원들은 사정이 달랐다. 선두부대 사령인 요백성과 정치비원 서병진은 말이 없었다. 요백성은 늙은 부루마를 타고 간신히 걸어가는 홍군 대우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의 목에는 망원경이 걸려져 있었고 몸에는 지도 가방과 자루가 휜 우산을 메고 있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돌레의 산봉우리, 냇물, 들꽃, 전사들의 웃음소리는 모두 남의 일이었다. 배만 있으면 될 텐데. 요백성이 중얼거리었다. 작전 국정 설풍은 부루마를 따라가다가 무슨 짓이라도 하는가 싶어서 앞으로 가보았다. 배만 있으면 무슨 방법이든 생길 텐데 말이오. 설풍은 마루에 앉아 뚫어져라 앞만 바라보는 요백성을 보고서야 그가 혼자말로 중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설풍은 고개를 돌려 서병진을 바라보았다. 총참모장 동지도 참 못 말리는 분입니다. 자꾸 혼자 뭘 중얼거리신다니까요.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서병진이 마루에서 물었다. 배만 있으면 방법이 생길 거라신데. 어제 한밤중에도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나는 무슨 의논할 말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쿨쿨 자고 있지 않겠나요? 실은 나도 꿈을 꾸었는데 단번에 배에 다섯 척이 생겼어요. 앞서가던 홍군 제1군단에서 급히 공습 나팔을 불었다. 부대는 길가에 멈추었다. 장정에 오른 뒤로 이런 일이 잦았다. 전사들은 숨을 돌릴 틈이 생겨

0: 좋아했다. 노백성과 서병진이 모두 말에서 내리자 마부가 길가에서 나무가지를 꺾어 말에게 덮씌웠다. 곧 적기 세대가 나타났다.
1: 저 거북이가 또 알라우러 왔나 본데?
0: 누군가 외쳤다.
1: 에이, 오늘은 궁동에서 연기만 하는데 뭘?
0: 하지만 이번에는 알도 연기도 아니었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한 바퀴 빙 돌면서 선전문을 쫙 뿌리고 돌아갔다. 순식간에 알락달락한 종이가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더니 흐느적거리며 날아 내려왔다. 호위병이 가까운 산비탈에 떨어진 이 선전문을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손바닥만한 종이에 검은 글자가 한가득 박혀 있었다. 공산군 병사들, 앞에는 천엄의 대도하가 있고 뒤에는 수십만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다. 당신들은 이미 전군이 봉밀들 궁지에 몰려 있다. 주덕과 모태동도 이제는 두 번째 석달계가 될 것이다.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하기를 바란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서병진은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선전물을 노백성에게 넘겨주었다. 노백성은 선전물을 힐끗 보더니 사정없이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고개를 쳐들고 하늘에 흩날리는 선전문을 보면서 한마디 하였다.
1: 평신개구리가 고니고기 먹고 싶어 눈이 달았네. 며칠 전에 로이칸 신문을 보니 장계석이 비행기에 앉아서 대도와 전선을 둘러봤다고 하던데 지금도 왔을지도 모릅니다.
0: 젊은 작전국장 슬픈 빙빙 도는 적기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1: 그럴 리가 있겠나.
0: 노백승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1: 벌써 부대 배치를 끝냈을 텐데.
0: 하지만 장계석은 정말 그들 머리 위에 있었다. 그는 군복을 입은 채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깊은 골짜기 사이로 흐르는 물살을 내려다보았다. 장계석은 이강의 모든 희망을 걸었다. 곁에는 진성이 지도를 들고 앉아 있었다.
1: 안순장은 도대체 어딘가?
0: 장계석이 물었다.
1: 저기 물이 굽이져서 흐르는 곳에서 좀 삐죽이 나온 곳이 바로 안순장입니다.
0: 진성이 몸을 일으키며 손으로 가리키었다.
1: 저기 동그란 산 옆에 있는 곳 말인가?
0: 그렇습니다.
1: 조그만 마을이군.
0: 그렇습니다. 아주 작지요. 백가구가 될까 말까 한 곳인데 석달계 군대는 저기에 갇혀 거의 절반이 죽었답니다. 장계석은 눈이 휘둥그레서 그 둥그런 산을 바라보았다. 그는 태평군이 섬멸되는 전경을 상상하면서 흥이 나서 물었다.
1: 그 후에는?
0: 네, 그러다가 군사를 이끌고 아래로 포위를 뚫고 나갔지요. 진성은 대도와 물줄기를 따라 이어진 널찍한 곳을 가리키었다. 저기가 노아설이라는 곳인데 석달계의 많은 군사들이 저강으로 쫓겨 들어갔지요. 왕후 셋도 저 물에 뛰어들었답니다. 이야기에 푹 빠진 장계석은 그것이 70여 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밤낮으로 홍군을 쫓고 있는 이야기 같아서 재미가 났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올랐고 대머리에도 붉은 빛이 감도는 듯 싶었다.
1: 설악이 이미 덕창에 이르지 않았나?
0: 예, 맞습니다. 진성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1: 더 빨리 서두르라고 이르지. 이번에는 꼭 한 번에 성공해야 해.
0: 예, 알겠습니다. 비행기는 남쪽 기슭을 따라 천천히 방향을 들었다. 강기슭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장계석이 아래를 가리키며 물었다.
1: 저건 사기를 정리하는 거겠지?
0: 예, 그렇습니다.
1: 잘하고 있군.
0: 장계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1: 하지만 중요한 건 배야. 남쪽 기슭에는 한 척도 남겨서는 안 돼.
0: 예, 벌써 몇

0: 번째 일렀는지 모릅니다. 이 원장님 명령대로 나무 조각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행기는 북쪽 기슭으로 방향을 틀었다.
1: 한우는 어디인가?
0: 장계석이 물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진성이 지도를 보며 대답을 했다.
1: 양삼하고 유문에는 한우에 닿았겠지?
0: 네, 그렇게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1: 그럼 내 진서를 떨어뜨리게.
0: 예, 알겠습니다. 진성은 편지가 들어있는 자루를 대도화해서 가까운 자그마한 도시에 떨어뜨리었다.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장계석이 자주 쓰는 방법이었다. 듣자니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양삼을 격려한 전보가 한몫톡톡히 했답니다. 진성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1: 내가 뭐라고 했지?
0: 양삼한테 낙병장이 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 그거 말인가?
0: 장계석이 피식 웃었다.
1: 진정한 낙병장은 나지, 어?
0: 장계석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었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모여들더니 이윽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홍군은 험한 산길을 따라 계속 전진하였다. 료백성은 자루가 휜 우산을 들고 걸었다. 서병진은 거무스름한 삿갓을 쓴 채 뒤를 따랐다. 십리쯤 가자 날이 저물었다. 좁은 산골짜기는 더욱 어두컴컴하였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설풍이 얼른 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모두들 정신을 가다듬고 들으니 멀리서 정말 쏴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멀리서 폭풍우가 밀려오는 것만 같았다.
1: 비행기는 아니겠지?
0: 요백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비행기는 사라진 지 오랜걸요. 설풍이 대답했다.
1: 혹시 대도와 물소리가 아닐까?
2: 어릴 때 강가에서 자라면서 가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0: 서병진이 한참 귀를 가다듬고 듣더니 말을 했다.
2: 맞을 겁니다. 이젠 대도하고 멀지 않았으니까요.
0: 설풍이 대답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6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소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제목이 햇빛 독서와 불빛 독서이고 다음 작품 제목은 절세의 비행입니다.

소필. 햇빛 독서와 불빛 독서. 책을 읽는 행위는 단순한 글자 읽기를 넘어서 우리 삶의 조용한 온기를 불어넣는 정신의 요해입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빛에 따라 달라지는 독서의 느낌을 예민하게 느껴왔다. 창밖으로 쨍한 햇살이 쏟아지는 낮에 읽는 책과 어두운 밤 은은한 등불 아래 펼치는 책은 같은 책이라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품고 다가온다. 햇빛 속 독서는 삶의 활기와 깨달음을 주고 불빛 속 독서는 마음의 평온과 위로를 선사한다. 두 가지 빛 아래에서 이어지는 독서의 시간은 나의 내면을 다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넓혀주는 소중한 일상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책을 읽는 시간은 나의 하루 중 가장 밝은 순간이다.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커튼을 거두면 부드러운 햇살이 방안 가득 퍼져 바닥과 책상을 밝게 물들인다. 이런 날에는 굳이 복잡한 일을 계획하지 않아도 따뜻한 햇빛을 안고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풍요롭게 시작된다. 햇빛은 인공 조명과 달리 자연이 내려준 순수한 빛이다. 눈에 부담이 적고 몸과 마음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준다. 낮에 밝은 빛 속에서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고 작가의 생각과 이야기의 맥락이 더 명확하게 이해된다. 햇빛 독서는 특히 성장과 배움에 어울리는 독서 방식이다. 학창시절 시험을 준비하거나 지식을 쌓을 때 나는 언제나 낮에 햇살 아래 책을 펼쳤다. 밝은 빛 속에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어려운 내용도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소설을 읽을 때도 햇빛은 이야기의 분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준다. 자연의 햇살이 책장 사이로 스며들 때 주인공의 기쁨은 더욱 밝게 다가오고 희망적인 메시지는 마음 깊숙이 새겨진다. 따뜻한 햇빛을 맞으며 책을 읽다 보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잠시 사라지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게 된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 창가에 앉아 시집을 읽는 경험은 특별한 여울을 남긴다. 뜨거운 기온이 밖에 가득하지만 실내에서 햇빛을 받으며 읽는 시 구절들은 오히려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자연과 삶에 대한 시인의 섬세한 시선이 밝은 빛과 어우러져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동을 선사한다. 가을의 부드러운 해질녘 햇살 아래에서의 독서는 또 다른 무엇이 있다. 노란 빛이 책 페이지에 스며들며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들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이처럼 계절마다 달라지는 햇빛의 색과 온도에 따라서 독서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다. 햇빛 독서는 나에게 성장과 긍정을 가르쳐준다. 밝은 빛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갈 힘을 주고 책 속의 지혜와 만나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 힘들고 지친 날에도 햇빛 아래 책을 읽다 보면 세상에는 아직 많은 아름다운 것과 배울 점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햇빛은 눈을 밝게 하고 책은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밝음이 겹치며 나의 내면은 점차 넓고 단단하게 성장했다. 밤이 깊어 세상이 고요해지면 불빛 독서의 시간이 찾아온다. 해가 지고 거리의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밤.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 등불만 켠 채 책을 펼치는 순간은 나에게 가장 편안한 휴식이 된다. 낮의 분주함이 사라진 밤은 오로지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다. 희미한 불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추고 오직 나와 책만 남은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준다. 불빛 독서는 햇빛 독서와 정반대의 매력을 지닌다. 낮의 독서가 적극적인 배움과 성장을 추구한다면
밤의 불빛 독서는 내면을 돌아보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다. 하루 동안 겪었던 스트레스와 피곤이 은은한 등불 아래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책 속의 이야기와 문장이 마음에 부드럽게 스며든다. 낮에는 바쁜 일상에 쫓겨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의미, 자신의 감정,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밤의 조용한 독서를 통해서 돌아보게 된다. 비가 오는 밤이나 바람이 부는 깊은 밤에 읽는 책은 더욱 깊은 여운을 남긴다. 창 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오고 방 안에는 오직 등불에 흔들리는 빛만 가득한 순간, 책 속의 세계는 더욱 몰입감 있게 다가온다. 감성적인 수필이나 인생 철학서를 읽을 때는 불빛 독서의 진가가 더욱 드러난다. 작가의 진솔한 이야기와 삶의 깊은 통찰이 희미한 불빛과 어우러져서 마음 깊숙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때로는 슬픈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의 감정을 정리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읽으며 위로를 받기도 한다. 어릴 적 밤늦게까지 책을 읽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부모님께서 잠을 재촉하셨지만 나는 작은 책가방 등불을 켜고 이불 속에서 몰래 책을 읽었다. 그때 희미한 불빛은 두근두근하는 설렘과 호기심을 가득 품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나만을 위해 펼쳐진 것처럼 느껴졌고 책 속의 주인공과 함께 웃고 울며 어린 시절의 상상력을 키워나갔다. 그 시절의 불빛 독서는 나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준 밑거름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독서에 대한 열정을 이어오게 만든 원동력이다. 성인이 된 지금의 불빛 독서는 더욱 차분하고 깊은 의미를 지닌다. 바쁜 직장 생활과 일상의 반복 속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는 유일한 휴식처가 바로 밤의 독서 시간이다. 화려한 조명과 소음이 없는 조용한 밤. 책을 펼치면 모든 외부의 방해 요소가 사라진다. 오롯이 글자에 집중하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은 정신적인 휴식이자 성찰의 기회가 된다. 낮에 내린 잘못된 판단, 미처 돌보지 못한 자신의 마음,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 등을 책 속의 지혜를 통해 정리하고 다듬을 수 있다. 햇빛 독서가 세상을 향한 시선을 넓혀준다면 불빛 독서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 햇빛은 외부의 세계를 배우고 탐구하게 하는 빛이고 불빛은 내부의 세계를 정리하고 성숙하게 하는 빛이다. 두 가지 빛은 서로 보완하며 나의 독서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낮에는 밝은 햇살 속에서 적극적으로 지식을 쌓고 세상을 배우고 밤에는 은은한 등불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듬는 것이다. 요즘은 스마트 기계 발달로 언제든지 전자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종이책을 펼치고 자연의 햇빛과 인공의 불빛 아래에서 독서하기를 좋아한다. 화면의 차가운 빛과 달리 햇빛은 따뜻한 생명력을 품고 있고 불빛은 부드러운 위로를 담고 있다. 책 페이지를 넘기는 촉감, 빛에 따라 달라지는 종이의 질감, 글자에 스며드는 빛의 느낌은 디지털 독서에서는 느끼지 못한 소중한 감각이다. 때로는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햇빛에서 불빛으로 요지는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아침 햇살로 시작한 독서가 해질녘을 지나 밤의 등불 아래까지 이어질 때 나는 세상의 흐름을 느끼며 동시에 자신의 성장을 체감한다. 낮의 활기와 밤의 고요함이 어우러진 독서의 시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나의 삶의 일부가 됐다. 책은 결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빛 아래에서 이어지는 독서의 순간마다 조용히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 희망과 성장을 선사한다. 햇빛 독서는 나에게 용기를 주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만들어주며 불빛 독서는 나에게 평온을 주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준다. 밝은 빛 속의 배움과 어두운 빛 속의 성찰이 겹치며 나의 인생은 더욱 깊고 풍요롭게 채워진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햇빛과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을 것이다. 아침의 따뜻한 햇살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꿈을 키우고 밤의 은은한 등불 아래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지할 것이다. 빛과 책이 함께하는 이 소중한 일상은 바쁜 세상 속에서 나를 잃지 않게 해주는 의미이며 언제나 성장하고 따뜻한 마음을 요지하게 만드는 소중한 행복이다. 햇빛과 불빛이 만들어내는 독서의 여정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그 속에서 나의 내면은 언제나 밝고 풍요롭게 빛날 것이다.

수필 절세의 비행 가을이 깊어지고 하늘이 점차 높고 푸르게 트이면 어김없이 하늘로 절세들의 비행이 펼쳐진다. 멀리서 들려오는 날갯짓 소리와 선명한 균열은 쓸쓸하면서도 웅장한 감동을 선사한다. 어릴 적에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새들의 모습이 예뻐 눈을 떼지 못했지만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지금 철새 비행을 바라보며 깊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철새의 반복적인 이동은 단순한 계절의 순환이 아니라 삶의 끈질긴 의지, 떠남과 만남의 순환, 그리고 끝없는 성장과 도약의 여정이다. 매년 같은 하늘을 나는 철새들의 비행은 조용하게 나에게 삶의 태도를 가르쳐준다. 철새는 태어난 순간부터 정해진 여정을 따라 살아간다. 따뜻한 남쪽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오면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 번식하며 삶을 이어간다. 수천리의 긴 하늘길을 쉬지 않고 비행하는 그들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경이롭다. 인간의 눈에는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철새에게 매번의 비행은 새로운 도전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여정이다. 하늘길에는 거센 바람과 비, 짙은 안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때로는 지친 몸을 잠시 나뭇가지에 기대어 쉬기도 하고 모기를 찾아 낮은 하늘을 맴돌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새는 결코 여정을 멈추지 않는다. 어린 시절 고향 마을에서 바라본 가을 하늘의 철새 군락은 아직도 기억이 선명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높은 하늘에 일렬로 늘어선 철새들을 보며 나는 언제나 오랫동안 서 있었다. 시골의 조용한 하늘에 울려 퍼지는 새들의 울음소리는 가을의 쓸쓸함을 더했지만 동시에 먼 곳을 향한 설렘을 심어줬다. 그때는 왜 철새가 매년 먼 길을 떠나는지 깨닫지 못했다. 단순히 추위를 피하고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비행에는 삶에 대한 끈질긴 집념과 미래를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철새 비행은 떠남에 대한 깊은 의미를 품고 있다. 인간은 익숙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본성이 있다. 하지만 철새는 언제나 익숙한 공간을 떠나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 익숙한 땅의 따뜻한 기억, 편안한 휴식처를 뒤로하고 낯선 길을 떠나는 모습은 삶이란 결국 멈추지 않은 이동임을 알려준다. 우리의 삶도 철새 비행과 다르지 않다. 어릴 적 고향을 떠나 학교로, 직장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떠나는 모든 순간이 철새 여정과 같다. 떠남은 언제나 아쉬움과 쓸쓸함을 동반한다. 익숙한 사람들과의 이별, 익숙한 풍경을 뒤로하는 순간이 허전함은 철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매년 같은 길을 지나지만 매번의 비행은 결코 같은 경험이 아니다. 지난해 함께 비행했던 동료 중 일부는 중도에서 힘을 잃고 떨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동료와 만나 함께 여정을 이어가기도 한다. 그렇게 철새 비행에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된다. 삶의 모든 순간이 떠남과 만남의 연속임을 철새는 조용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철새 비행이 단순한 고난과 쓸쓸함만 갖는 것은 아니다. 긴 비행 끝에 맞이하는 새로운 터전은 그들의 모든 고생을 보상해준다. 차가운 겨울을 피해 찾아온 남쪽의 따뜻한 바다와 들판, 봄이 되면 펼쳐지는 푸른 초원과 풍부한 먹이들은 긴 여정의 결실이다. 고난을 감내한 뒤에 찾아오는 평온과 고요는 비행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힘든 과정을 견디고 나면 비로소 성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모든 떠남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철새는 결코 혼자 비행하지 않는다. 수많은 무리가 교류를 이루어 함께 하늘을 나는 모습은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일렬로 정렬하고 선두의 새가 바람을 가르면 뒤따르는 새들은 그 바람이 흐름을 타고 힘을 절약하며 비행한다. 서로의 힘을 유지하고 서로의 뒤를 따르며 긴 길을 함께 이어가는 모습은 공존과 연대의 소중함을 보여준다. 삶의 여정 역시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며 어려운 길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의 비행이다. 때로는 강한 폭풍이 몰아쳐 균열이 흩어지기도 한다. 갑작스런 자연의 변화로 서로 흩어지

의지와 강인함을 보여준다. 삶에서도 누구나 홀로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주변의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순간이다. 그때 철새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방향을 찾아가는 강인함이 필요하다. 철새의 비행은 기다림과 순환의 미학을 담고 있다. 떠나간 철새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계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다시 같은 하늘을 지나 돌아온다. 그들의 반복적인 비행은 삶의 희망을 의미한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가을과 겨울에도 봄이 오면 다시 돌아오는 철새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희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지나면 행복과 평온이 돌아오고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요즘은 도시의 고층 빌딩과 복잡한 거리 풍경 속에서 철새의 모습을 자주 보기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가을이 깊어질 때면 여전히 높은 하늘을 지나는 철새들의 군열을 발견할 수 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삶의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나에게 철새의 비행은 조용한 위로와 깨달음을 선사한다. 우리는 때로 현재 고난에 갇혀 미래를 잊고 작은 실패에 좌절하며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지만 수천리의 길을 쉬지 않고 비행하는 철새를 보면 모든 어려움은 지나가는 순간일 뿐이며 삶은 끝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철새는 결코 목적지를 쉽게 얻지 않는다.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견디고 지친 몸을 이끌고 비행한 끝에 비로소 원하는 터전에 도착한다. 그들의 비행은 성공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끈질긴 노력과 인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꿈을 향한 길은 언제나 험난하고 지치는 과정을 동반한다. 하지만 철새처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을 나는 철새들을 바라보며 나는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철새 비행처럼 수많은 떠남과 만남, 고난과 성장의 순간으로 가득했다. 학생 시절에 떨리는 꿈, 사회에 나와 겪은 좌절과 성공, 사람들과의 이별과 만남이 모두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여정이었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나의 하늘을 비행해야 할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비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철새의 강인한 의지를 배워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싶다. 철새 비행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떠남의 용기, 만남의 소중함, 고난을 견디는 인내, 함께 나아가는 연대, 미래를 향한 희망이 모두 담겨있다. 매년 가을과 봄, 하늘에서 펼쳐지는 철새들의 비행은 조용하게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달한다. 멈추지 않는 비행처럼 우리의 삶도 언제나 앞으로 나가야 한다며 모든 순간의 경험이 쌓여서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오늘도 높고 푸른 하늘에 철새들의 군열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그들의 날갯짓은 가을의 쓸쓸함을 담고 있으면서도 희망의 빛을 품고 있다. 나는 철새의 비행을 바라보며 다짐한다.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철새처럼 강인하고 끈질기게 나아가며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매 순간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늘길 철새는 끝없는 비행처럼 나의 인생 여정도 언제나 희망을 품고 계속될 것이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은 국가 통일의 기반이고 민족 단결의 근본이며 정신적 힘의 영혼입니다. 2026년을 15호 계획의 시작의 해이자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정식 시행되는 관건적인 해입니다. 전유사항 하나, 기치 선명하게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재반삽 주선으로 삼고 신시대 민족단결진보시범국 구축이라는 목표와 임무를 확고히 정했습니다. 성류꽃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한 차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주 건설,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 건설 등

0: 중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민족 단결 진보의 꽃이 연변대지에 언제나 활짝 피고 가지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고 있습니다. 왕청현 장영가도 강북사배구역 홍성류 문화관에서 주제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배구역은 민족단결 시범거리, 홍성류 문화관, 홍성류 생활관 등 한개 거리 두개 관 진지를 알심대로 구축을 하고 정책 선전 강연을 회실에서 거리와 골목으로 옮기고 편민 봉사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융합시켰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배구역에서는 잔물이 가득 쌓였던 낡은 마당을 1000평방미터 규모의 민족단결 선전마당으로 개조하고 4000평방미터 유휴지를 민족단결 유원지로 조성했습니다. 사배구역은 또 따뜻한 마음 식당을 꾸려 독거로인들에게 수만 명 분량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왕청현 강북사회구역에서 연결시 연홍사회구역에 이르기까지 나가 전주 189개 사회구역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상호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은 형태적 피복에서 효과적 관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더욱 광활한 공간에서 관광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누대로 되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에서 유일하게 전국 관광으로 왕내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점 도시로 선정이 된 연변은 33개 촉진 기지를 고품질로 조성을 하고 14갈래 다채로운 연변 주한민족 한가족 주제 로서를 발표하며 다채로운 연변 플러스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기슭의 안도현 두산촌 풍경구에서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에 심취돼 짙은 민속 풍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촌에는 레저 농업, 향촌 관광, 온천 휴가, 견학 교양, 민속 음식 숙박, 빙설 경제 등 다양한 경영 모식을 일체화한 전역 전계절 관광 목적지가 초보적으로 건설이 됐습니다.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 당지부 서기 장자희입니다. 다양한 좋은 산업 대상을 정밀하게 배치했죠. 두산촌의 루계로 1억 3,300만 원을 투입해 향촌 진흥 견학기지와 공공봉사중심, 관광객 운영중심 등 1년의 중점 대상을 추진해 촌의 관광발전 경영 모식을 완성하고 200여 명 취업 인원을 흡수하여 변경에 정착시키고 우리 촌 건설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인정은 가장 깊은 차원의 인정이며 민족 단결의 뿌리이자 민족 화목의 영혼입니다. 연변 박물관에서 선보인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 문화 진회는 지금까지 근 150만 명 관람객을 접대했습니다. 연변 가문안의 장작 가무시 오색 아리랑은 첫 공연일에 루계 공연 회수가 근 100회에 달했고 민족 무용국 오설 장백은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종합공연 참가 작품에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런 공연과 작품은 여러 민족 문화가 교류와 상호 학습을 통해 빛을 발하겠고 주한민족 공유의 정신터전을 더 튼튼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112개 학교를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양 선행 학교로 명명을 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양이 일상 교수와 교양 과정에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변대지 곳곳에는 서로 융합되고 여러 민족이 성육시처럼 똘똘 뭉쳐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은 아름다운 생활을 함께 건설하고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리며 민족 단결을 함께 촉진하고 있습니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일이면 인심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혈맥의 융합돼 반석처럼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족 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세로중에서 연변은 단결을 근본으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실천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 분포하는 방대한 역량을 응집하겠습니다.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 본보기를 전력 구축을 하고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세장을 힘차게 써내려가겠습니다.
1: 아래 당의 민족 사업 총대리론 및 실천 성과 집중 구현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찰을 논함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 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국가립법의 방식으로 당이 민족사업에서 거둔 중대리론과 실

0: 전 성과를 국가 의지로 전환한 성공적인 실천입니다. 이는 민족 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석분평 정석의 중요 사상이 진리의 힘과 실천적 위력을 충분히 보여줬으며 민족 사업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튼튼한 사상적, 제도적, 법치적 보장을 제공해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이 시종 정확한 방향을 따라 전진하도록 확보했습니다. 법률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수단이고 훌륭한 법률은 훌륭한 관리의 전제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에서 포취한 중대한 정치 임무입니다. 이 법률은 민족 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정석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라는 이 중대 리념을 국가 의지로 전하고 18차 당대회 이래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성공적인 경험을 법률 규정으로 승격시켜 제도와 법률적으로 민족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보장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30여 년 내 처음으로 서원을 둔 법률로서 민족 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정석의 중요 사상을 근본 준칙으로 삼고 이 중요 사상의 핵심적 요의를 서원과 정칙 부분에 집중 구현했으며 각 장에 전면적으로 관통시켜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사량 8주라는 기본 골격을 뚜렷이 세웠습니다.
1: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관광국에서 주최한 연변주 무형문화재 플러스 민박 융합발전 교류 보급 활동이 2일 용정회란대 조순종 민속휴가구에서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세 갈래 무형문화재 플러스 민박 주제 관광 노선을 발표해 전주 특색 무형문화재와 민박 자원을 연결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조순종 문화체험의 새로운 선택을 제공했습니다. 활동에서 국내 문화관광 분야 유명 전문가와 학자, 업계 종사자, 우수 민박 운영자와 무형문화재 전승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제 연설, 우수 사례 공유, 업계 대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융합발전의 새로운 사로와 방법, 경로를 깊이 교류하고 연변문화관광산업 융합혁신발전 전망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운남성 보이시 삼호구 로조청 창업촌락 운영자 왕하입니다. 이번 무형문화재 플러스 민박 활동에 참가하게 돼 아주 기쁩니다. 앞으로 연변에서 조선족 문화를 더 깊이 발굴하여 몰입식 연변 민박을 만들고 청년들의 창업을 많이 부추겼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창업자 중심도 많이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해란강변 민속 온천 변경 차가 운전 노선, 한눈의 새나라 변경 풍경 체험 노선, 장백산 지역 산림 건강 양생 레저 노선 등 세 갈래 무형 문화재 민박 주제의 우수 관광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 노선들은 전주 무형 문화재 자원과 특색 민속 자연 생태와 변경 문화 관광 요소를 통합하여 관광객들에게 고품질 객급 출행 선택을 제공했습니다.
0: 구상 휴가 기간 우리주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광범한 문예 일꾼들과 체육 애호가들은 열정적인 노래와 춤, 특색 활동으로 관광객들에게 연변의 독특한 민족문화 매력을 보여주며 명절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3일 주체육국, 주민족사무위원회, 주교육국에서 주최한 2026년 연변주 제14회 민족식 씨름경기 결승전이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전주 각 현시와 할빈 대표팀에선 140여 명 선수가 참가했으며 성인조, 중학조, 소학조와 로인조 등 4개 조별 경기를 설치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면서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경기장 주변에서는 관중들의 응원소리와 북소리가 한데 어우러졌고 우렁찬 함성이 민속원 상공에 울려퍼져 긴장되고 뜨거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참가 선수 최지성입니다. 저는 민족식 씨름을 5년 정도 연습했습니다. 민족식 씨름을 하면 몸을 단련할 수 있고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민속원 근회장에서는 화려한 민족 복장을 차려입은 공연자들이 발판을 딛고 힘을 빌려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이 공중으로 힘차게 솟구칠 때마다 주변 관광객들의 탄성과 박수 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3일 정체로운 깜짝 공연이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서 펼쳐졌습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최근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명태 응원단이 등장했는데 활력 넘치는 응원 체조와 조선족의 신나는 춤 사위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연변만의 특색 문화 관광 매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어 장고춤이 무대에 올라 현장 관중들이 가무의 고향 연변의 문화 저력을 몰입식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여객 홍유진입니다. 저는 해군에서 복무하다 올해 9월에 제대했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고 기쁘면서도 많이 아쉽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도 창립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다시 집에 돌아온 것 같아 아주 친근하고 감동적입니다. 왕창에서는 2026년 들판의 메아리 자치도 창립 기념일 예찬 향촌 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3개 특별 공연으로 나뉘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8월 30일에는 록음악 특별공연, 9월 2일에는 추억의 명곡 특별공연이 펼쳐졌는데 여러 전문악단과 공연팀이 정성을 다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왕청현 문화관 관장 손지강입니다. 우리는 왕청현의 여러 우수한 민간문예단체 종목을 선발해 이번 대형 공연을 펼쳤습니다. 왕청현 대중들과 함께 연변 조선족 자치도 창립 기념일을 경축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성체육국에서 주최한 2026년 도나 육정산 야외 도보 초청 경기가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길림성 포미에서 만 16세부터 65세까지의 도보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숲속 보행로를 힘차게 걸으며 자아에 도전하는 동시에 도나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마음껏 감상하고 도나의 깊고 유구한 문화 저력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1: 현재 우리 조의 각종 가을 알곡 작물은 나달이 여무는 성숙한 경기에 들어섰고 특색 공예 작물과 각종 과일도 잇따라 수확철을 맞고 있습니다. 각지에서는 과학적인 보존 관리에 나선 한편 농업과 관광의 융합 발전으로 향촌 진흥의 질 향상과 효익 증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화룡시에서는 벼, 옥수수 등 주요 알곡 작물의 작황이 좋습니다. 화룡시 농업농촌국에서는 농실을 다잡고 봉사를 앞당겨 농업기술 일꾼들을 밭머리에 보내 물과 비료 관리, 배수, 침수 피해 방지, 병충해 예방 통제 등 관근고리를 둘러싸고 정밀화 기술 지도를 펼치며 가을 수확 전에 재반 관리 보호 사업을 세밀하고 착실하게 추진하여 가을 알곡의 풍장을 전력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룡시 농업농촌국 농업기술보급중심 책임자 로단입니다. 현재 고온다우 기상 조건에 대비해서 화룡시 농업기술 중심에서는 과무한 농민들이 두 가지 면에 조의를 돌릴 것을 당부합니다. 먼저 도랑을 잘 소통시켜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감측을 강화해 병충해를 방지하는 것이죠. 우리 주 특색산업도 풍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용정시 덕신양 남양촌에서 빨갛게 익은 고추가 집중 수확과 가공 고봉기를 맞으면서 열기 넘치는 생산 현장이 가을철 향촌의 눈부신 풍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촌내 점을 합작사의 가공 작업자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싱싱한 고추가 세척, 선별, 건조, 절단 등 자동화 공정을 거쳐 고추 말랭이, 고추 가루 등 특색 제품으로 가공되고 있습니다. 표준화 가공을 통해서 농산물이 부가가치가 높은 특색 상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용정시 덕신양 남양고추 재배첨을 합작사 책임자 유영남입니다. 올해 우리 남양고추 재배첨을 합작사의 고추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고추를 가공한 후에 파란 고추 말랭이와 고춧가루를 만드는데 고추 말랭이는 한국에 판매하고 고춧가루는 주로 연길 시내에 판매합니다. 도나시 과원에 들어서면 자홍색을 띤 탐스럽고 통통한 자두와 빛깔이 고운 능금이 상큼한 과일 향기를 풍깁니다. 촌민들은 과수 사이를 오가며 과일을 따면서 기쁨 넘치는 풍장의 전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당지에서는 천혜 기후 우세의 의탁을 해 특색 과수 재배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집집마다 과원이 있습니다. 당지 과수농가들은 과일을 따서 판매하는 동시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과일 따기 체험을 즐기게 하고 있습니다. 황금가을의 연변대지는 알곡이 넘치고 경치가 아름다우며 주민들의 생활에 더 윤택지고 있습니다. 우리 저 각지들에서는 알곡 생산 토대를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특색 부

0: 국민 산업을 육성을 하여 다원적으로 효과를 높이면서 신시대 향촌 진흥의 풍작 답안지를 힘차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전이 5일 저녁 6시에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주 상무국과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이 함께 경기 관람 더하기 계열 해민 활동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은 강인한 경기 작품과 뛰어난 체력, 조직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5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에서 연변 대표팀은 홈에서 정규 시즌 1위인 대련 대표팀을 맞이합니다. 관람 체험을 향상시키고 소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 상무국과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경기 관람 더하기 계열 회민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경기 전과 중간 휴식 시간에 대형 북공연, 가요 연창, 특색 응원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며 대련에서 온 출연진도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경기장 밖에는 특색 시장이 조성돼 삼꽃 냉면, 한정 삼계탕 등 연변의 유명 먹거리와 문화관광 상품이 전시됩니다. 관람객은 입장권 부분으로 주내 20개 중점 관광지를 무료 또는 절반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니온페이 APP를 통해 식사, 숙박, 출행, 관광, 구매, 오락, 우대 패키지와 1원 냉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0: 5일 저녁 6시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연변 대표팀 대 대련 대표팀 경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는 저녁 5시 25분부터 경기 전 다채로운 공연과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한편 이날 저녁 7시에 연면 용정 크시안팀은 원정에서 무소 5구팀과 맞붙게 됩니다. 당일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날 경기를 실황 중계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영화 서태문이었습니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연변 조선족 자치도 창립 74주년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의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0: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김이란입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종합이민공화국 생태환경법 법전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법전은 우리나라에서 민법전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로 방대한 분량을 자랑합니다. 그야말로 푸른색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법률을 뒤적일 필요 없이 이 법전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 법전은 하늘을 관장하고 땅을 관장하며 그 사이의 공기도 관장한다고 표현될 만큼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데요. 네, 오늘은 이 거대한 법전이 우리의 일상생활, 특히 집 앞에서 겪는 사소한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에 초점을 맞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소음 공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공사장 소음, 교통 소음은 물론 우리 생활에서 가장 흔히 겪는 광장 무용 음악, 심야 인테리어 작업, 상점의 확성기 광고, 자동차 불법 개조로 인한 광음 등 모든 생활 소음이 법적인 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제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다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과 휴식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는 단순히 수치만을 기준으로 삼던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점입니다. 법전은 또 주민위원회나 부동산관리회사 등 기층 조직에도 소음 문제를 제지하고 조정하거나 보고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단위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 가정, 우리는 이 단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갈까요? 네,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일까요? 아니면 매일 돌아와야 하는 의무감의 장소일까요? 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다움을 완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모든 관계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네, 아마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대화, 그 작은 울림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네, 가정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는 아이의 자존감이 되기도 하고 배우자의 하루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심리상담사 박연아 선생님을 모시고 가정에서의 소통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함께 있지만 각자 스마트폰을 보는 풍경이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족 간 소통이 위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예, 이제는 가족이 모여 앉아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는 함께 있는 고독이 일상이 돼버렸죠.
0: 네.
1: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가족 간의 대화가 위협을 받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즉각적인 보상에 길들여진 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0: 네.
1: 우리가 핸드폰을 볼 때 게임에서 쌓여지는 작은 성취 혹은 스마트폰 이제 알람이 울릴 때 또 이제 우리가 모멘트에서 좋아요가 이제 눌리게 되면 네. 우리 뇌는 즉시 도파민이라는 이제 물질을 분비를 하는데 이 도파민은 기쁨과 성취감을 담당하는 신경물질이에요.
0: 네.
1: 문제는 이것이 노력이 없이도 터진다는 겁니다.
0: 네.
1: 반면에 가족 대화는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헤아리고 적절한 답변을 고르는 좀 고도의 인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반면에 스마트폰은 그냥 쓸어 넘기기만 해도 도파민이 샘솟는 거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뇌가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덜 들고 보상이 큰 스마트폰 쪽으로 습관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0: 네.
1: 이제 뇌가 익숙해진 강한 자극인 스마트폰 앞에서

0: 상대적으로 좀 느리고 조용한 가족의 목소리는 아쉽게도 점점 심심한 소음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완벽한 관계에 대한 환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스마트폰 속의 세상은 어떻게 보면 늘 예쁘고 완벽하고 정제되어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우리가 생생한 가족 대화는 불완전함의 연속이잖아요.
1: 네.
0: 말실수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격해지기도 하고 서로의 표정도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상의 간단하고 즉각적인 소통에 익숙해져 버리면 이러한 불완전한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회피하느라고 점점 더 가상세계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무방비한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스마트폰은 내가 원할 때 켜고 원하면 또 끌 수 있고
1: 네.
0: 상대적으로 내용을 내 통제 속에서 이제 둘 수 있다면 가족과 함께 마주할 때는 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무방비 상태 또 통제할 수 없는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혹시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 불편한 마주보기를 자꾸 회피하다 보니까 어느새 가족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가장 먼 존재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우리는 또 다 알죠. 기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손안에 들고 있는 가상연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나와 한 공간에 살고 있는 가족과의 진짜 연결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네요. 이 가족 간의 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아이의 정신건강과 정서발달,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가정에서의 소통이 다른 관계에서 소통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왜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예, 이제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도 이런 말을 해요.
1: 네.
0: 회사 동료거나 친구하고는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데
1: 네.
0: 왜 해플 집에만 들어가면 말이 막힐까?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가족 소통과 다른 관계와의 근본적인 다른 점 그거를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는 가족 대화는 어떻게 보면 계약이 아닌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직장 동료나 친구는 업무적인 목표거나
1: 네.
0: 공통의 관심사라거나 그 어떤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보니까 싫으면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어요.
1: 네.
0: 하지만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운명적 공동체입니다. 여기서의 대화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관계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논리로 통하지만 가족에게는 존재 자체의 인정이 먼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이 근본적인 차이를 모르면 가족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또 두 번째는 가족의 대화는 감정의 안전기지 역할을 합니다. 다른 관계에서의 소통은 주로 문제 해결이나 정보 교환이 목적인 반면에 가족 대화의 핵심은 돌아올 곳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1: 네.
0: 특히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가족의 목소리는 세상은 안전한가 이것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데요.
1: 네.
0: 아이가 학교에서 맞닥뜨린 좌절과 상처는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이해받는 경험을 통해서만 치유가 됩니다.
1: 네.
0: 만약 이 자리가 스마트폰과 무심한 대답으로 이제 채워진다면 아이는 정서적인 지지대 없이 혼자 싸우는 방법만을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불안과 우울로 이어지는 지름길임을 아마 지금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특별한 점인데요. 가족 대화는 평생의 정서적 기억으로 이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1: 네.
0: 친구와의 즐거웠던 대화는 좋았던 추억으로 남지만 가족의 말 한마디는 내 존재의 근간이 됩니다. 부모님의 무심한 한마디가 아이의 자아 존중감을 좌우하게 되고 또 식사 시간에 나누었던 하루의 잡담, 눈을 맞추면서 들었던 웃음소리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들은 10년, 20년이 지나서도 그 사람의 정신건강에 뿌리가 됩니다.
1: 네.
0: 그렇기에 가정의 대화는 기분이 좋은 것을 넘어서 치유적이 하고
1: 네.
0: 즐거운 것을 넘어서 안전한 것이어야 된다고
1: 네.
0: 말을 합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앉았을 때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녀와 눈을 마주치면서 오늘은 기분이 어땠어?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1: 네.
0: 정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에 관심을 두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1: 네.
0: 이 작은 실천이 가족을 다른 관계와 확연히 구분을 짓는 가장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부모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가 아이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 가정 내에서 디지털 기기가 가족 소통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연결이 인간적 소통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0: 맞아요. 정확히 집었어요. 아이들만 스마트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이 빠져 있습니다.
1: 네.
0: 이러한 디지털 연결이 인간적 소통을 대체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같이 있는 시간은 확보한 듯 하지만 함께 느끼는 순간의 생생함은 아쉽게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 네.
0: 같은 공간에 앉아서 각자 폰을 본다. 이런 상황을 많이들 보셨죠.
1: 네.
0: 근데 물리적으로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인간 소통의 핵심은 생생한 동기성에 있다고 해요.
1: 네.
0: 쌍방의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어떤 때는 잠깐의 이제 망설임, 멈춤, 그리고 웃음 뒤에 있는 그런 후련함, 이러한
1: 네.
0: 미세한 감정 신호들은 디지털 화면으로는 절대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는 얻지만 관계의 리듬을 잃어간다 얘기합니다.
1: 네.
0: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식을 실시간적으로 알려줍니다.
1: 네.
0: 하지만 가족 간의 대화에는 즉각적인 이런 반응이 아니라 말을 꺼내기까지 이제 주저함도 있고 서로의 말이 겹치면서 어색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또 공감되는 부분에서 터지는 공명이 있고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는 좀 침묵도 있고
1: 네.
0: 고유의 리듬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디지털 기기는 이 적절한 침묵과 기다림을 허용하지 않고 알람이 오면 즉시 반응하도록 거기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진심으로 말을 꺼내기 위해서 엄마랑 좀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주저하게 되고 그 필요한 3초의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먼저 폰을 집어들 때가 많습니다.
1: 네.
0: 그 기다리지 못한 3초가 아이가 어떻게 보면 영원히 입을 닫게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남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심각한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좀 완벽한 가상에 길들여져서 불완전한 현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스마트폰 속 세상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글은 차단하고 좋아요가 많을 것 같은 사진만 올리고 원할 때는 접속하고 또 원할 때는 종료하고
1: 네.
0: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의 대화는 통제 불가능하잖아요. 아이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거나 배우자가 갑자기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때 보면 우리는 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더 익숙하고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 디지털 세상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진짜 관계가 주는 큰 위로와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도 피어나는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이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은 아이의 정신건강 발달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특히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 내 소통이 부재나 왜곡이 아이 정서 발달과 심리적 안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0: 예, 맞아요. 이제 청소년 시기는 아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불안정하고 예민한 시기라서 이때의 부모님하고의 대화는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아이의 정서적 토대를 짓는 뼈대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1: 네.
0: 이 시기에 가족 내 소통의 부재는 아이들한테 첫 번째는 자아 존중감 형성에 흠이 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심리학에서 거울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아이는 부모의 눈과 반응을 거울 삼아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를 확인합니다. 근데 부모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무심하고 건성어린 이제 반쪽짜리 대화를 반복하다 보면 아이는 무의식 중에 내 말은 들을 가치가 없나 보구나.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자아인식을 내면화하게 되죠.
1: 네.
0: 두 번째는 정서적 조절 능력을 배울 기회를 잃는다고 얘기하는데요.
1: 네.
0: 가족 대화는 아이가 분노나 슬픔, 좌절 같은 강한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을 하고 네. 부모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주고 달래주는지를 배우는 이제 정서적인 실험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 네.
0: 근데 만약 부모가 이 시기에 대화를 회피하거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논리로만 반응하거나 혹은 아이의 감정에 과잉 반응을 하면서 불안함을 느낀다면 아이는 감정 표현은 위험하구나 혹은 감정을 느끼면 안 좋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1: 네.
0: 그 결과 자신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억압을 하거나 그거를 참다가 더 폭발적으로

0: 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심한 경우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이 왜 화가 나는지 왜 우울한지조차 이제 설명하지 못하는 일명 이제 감정 실어증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왜곡된 관계의 패턴이 대물림된다는 건데요. 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그대로 복제합니다. 네. 말보다는 행동을 복제하죠. 그래서 부모가 갈등을 회피하고 침묵으로 일관할 때 아이는 이제 미래의 친구나 직장 동료나 미래 연인과 갈등이 생길 때에도 무의식적으로 회피를 하거나 문을 닫아버리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모가 상대를 비난하거나 조종하는 방식으로 대화한다면 아이는 관계를 이기 고 지는 싸움이라고 또 인식하게 되고요. 네. 이제 이것을 가족 전염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대화의 부재는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또 그 아이가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동일한 방식의 소통을 반복하게끔 되는 이제 좀 엄중한 결과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꼭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러한 결과를 피면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꼭 완벽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건 완벽한 대화보다는 지속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아이가 좀 이제 삐딱한 말을 할 때에도 단 한 번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 눈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주는 거, 그 한 번의 시도와 연결이 아이에게는 내가 혼자가 아니네 라는 평생의 민어책 체계의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가 막막하고 어렵다고 해도 한 번 또 한 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 그렇네요. 완벽한 대화보다 지속적인 시도가 중요하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을 해도 소용없어라는 생각에 점점 대화를 포기하고 결국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가족, 부모와 자녀 사이 혹은 부부 사이에 이런 침묵의 벽이 쌓이는 과정과 그것이 가족 관계에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0: 이제 소통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가정의 이런 침묵의 벽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 벽은 하루아침에 쌓이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1단계가 아마도 대화의 좌절로 인한 경험일 거예요. 네. 처음에는 아마 아이도 배우자도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표현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네. 잘 통할 때도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을 꺼냈을 때 상대가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그런 건 별거 아니야 라고 축소한다거나 혹은 또 뭐 이런 거로 불편해. 나도 너 때문에 힘든데 하면서 화를 낼 때 마음이 아팠던 경험들이 반복이 된다면 네. 이제 우리 뇌는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한다는 건 이렇게 오히려 내가 아플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1단계가 되겠고 두 번째 단계는 전략의 변화가 회피로 되는 과정이 있어요. 네. 상처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 말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네. 꼭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감정은 철저하게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가족은 정보는 공유하지만 속마음은 서서히 이제 닫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세 번째는 관계의 단절인데요. 네. 벽이 생기게 되면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일명 동거인이 되는 거죠. 네. 이때부터 가족은 더 이상 안전한 정서적 대상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공동체로 전락을 하면서 가장 비극적인 점은 자녀가 이 패턴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서 미래 관계에도 적응을 한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침묵은 가족력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더 지독한 외로움이 같이 있을 때에도 느끼는 외로움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정의 침묵이 무겁게 이제 깔리게 되면 부모도 아이도 가족 중에 그 누구도 빠짐없이 우울감과 무기력감, 허전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1: 네. 네, 이 적잖은 부모들이 아이와의 대화에서 잔소리와 훈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조언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이는 들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부모가 아이와의 소통에서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와 아이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대화 패턴은 무엇인지요?
0: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 말을 하죠. 선생님 저는 아이를 위해서 조언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아이는 왜 자꾸만 제 말을 피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네. 부모는 조언자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아이가 정작 원하는 건 공감자라는 거죠. 네.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는 한 아무리 좋은 말도 아이의

0: 마음의 잔소리로만 각인이 될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를 본다면 이제 해결사 모드로 즉시 돌입하는 거예요.
1: 네.
0: 아이가 학교가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면 부모님은 즉시 그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볼까 이러면서 해결책을 쏟아내는데요. 정작 아이가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이 힘듦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해결책을 먼저 내미는 순간 아이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느끼면서 아예 문제를 다음번부터는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 네.
0: 두 번째 실수, 비교. 비교와 일반화의 덫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 네.
0: 그런 말이 있죠. 엄친아라고 해서 옆집에 누구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1: 네.
0: 그리고 또 지금 애들은 다 그래. 숙제가 다 많아. 스트레스가 다 많아. 이제 이런 말들로 아이의 자존감을 정면으로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비교는 아이들을 경쟁관계로 만들고 네. 일반화는 또 개인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지극히 반감을 쌓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아이는 아 나는 부모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에 점점 위축 되고 부모와의 대화를 회피하게 된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 과거를 들추면서 잣대를 이제 도덕적 잣대를 이제 세우는 건데요.
1: 네.
0: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몇 번을 더 말해야 돼. 이런 표현은 대화가 현재의 관계 개선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들추는 재판으로 전환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가 되고 변명에 급급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거 이제 하지 말아 해야 될 거 이제 한 세 가지를 짚어본다면 이러한 단어는 피하면 좋아요. 첫 번째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연결사라고 하죠.
1: 네.
0: 아이가 오늘 하루 운동을 쉬어도 돼? 그러면 부모는 알았어. 네 맘대로 해. 그런데 하지만 운동을 매번 3번은 하기로 네가 약속했잖아.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하지만이라는 한마디가 아이의 모든 대화지를 꺾습니다.
1: 네.
0: 아이에게도 분명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부모님의 의견을 먼저 어필하기 전에 아이의 이야기를 듣느라면 이제 행동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일단은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저 왜라는 단어.
1: 네.
0: 왜 그랬어? 왜 점수가 떨어졌어? 이렇게 왜라는 질문은 아이를 이제 피동적으로 만듭니다.
1: 네.
0: 그래서 아이는 이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혼나지 않을까에 몰두하면서 변명을 하게 되죠.
1: 네.
0: 그래서 왜 대신에 어떻게로 바꿔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1: 네.
0: 그러면 이 말이 함께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합니다.
1: 네. 네,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경험한 시대 사용하는 언어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부모는 안정을 중시하고 자녀는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등 세대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러한 세대 차이를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예, 이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정말 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른 맥락과 같이 오해했다고 얘기를 하죠.
1: 네.
0: 그래서 오해는 다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잘못으로 해석하는 데서 온다는 말이 있듯이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부모 세대는 안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1: 네.
0: 지금의 자녀 세대는 자아 실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1: 네.
0: 그 환경을 짚어본다면 부모 세대는 결핍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 안정된 가정의 생존이 필수 조건이었어요.
1: 네.
0: 반면 자녀 세대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물음을 늘 함께 가지고 컸죠.
1: 네.
0: 이제 이것은 부모가 구시대적이라거나 자녀가 철없어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시대에 가장 합리적으로 적응한 결과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부모 세대의 안정에 대한 추구가 있었던 덕분에 그 안정이 든든한 기반이 되어서 우리 자녀가 자아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날개와 용기가 생긴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다르거나 탓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노력과 노고에 감사하고 또 개성 있게 잘 커준 자녀에 대한 감사함을 서로 공유를 한다면 철없어 보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도 줄어들게 되고
1: 네.
0: 자녀들도 부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언어의 차이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부모님들은 보통 밥을 먹었니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네. 자녀들은 힘들었어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1: 네.
0: 그래서 부모에게는 밥은 생존의 덜범이었고 자녀에게 또 감정 공유는 존재의 확임이라는 이 표현의 코드를 이제 해석하지 못한다면 서로 답답하고 엇갈리게 되는데 시대마다

0: 자주 사용하는 말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그 아래에 사랑의 표현과 도움이 요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아마 귀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마 이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많이 생기게

0: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1: 네.
0: 하지만 이제 하나에 깊이 집중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반면에 네. 부모님은 한 가지에는 집중을 잘하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의 소통에는 낯설어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차이를 인정할 때 서로를 훈계하려는 마음이 이제 사라질 수가 있답니다.
1: 네.
0: 그래서 인식이 먼저 이렇게 바뀐 다음에 대화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간다면 처음에는 이제 과거의 나를 꺼내는 회상 질문이 잘 먹힙니다.
1: 네.
0: 부모가 자녀한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니?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너만큼만 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0: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한다면
1: 네.
0: 부모님은 권위자가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는 동료가 되고
1: 네.
0: 자녀는 지적받는 대상이 아니라 고민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될 수가 있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가치관이 아닌 감정을 먼저 공유하라고 하는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가 있다면
1: 네.
0: 어떻게 그렇게 겁 없이 결정하면 안 돼 이렇게 부정하는 대신에 엄마는 그 결정이 너무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 이제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더 좀 나 듣고 싶은데 이렇게 감정도 전달한다면
1: 네.
0: 아이도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이제 자신의 선택이 공격받 않았다고 느끼고 또 그런 여유가 있으면서 부모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마음도 생기게 된답니다.
1: 네.
0: 그래서 세대 차이는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부모님은 완전히 변할 수가 없고요. 자녀는 결국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시계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존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네요. 이 효과적인 소통은 내용뿐만 아니라 음성이 높낮이,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 신호를 함께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기보다 전달해야 할 정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소통에서 비언어적 요소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0: 예. 비언어적 요소는 보이지 않는 대화라고 이제 불릴 만큼 대화의 내용보다 훨씬 먼저 전달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1: 네.
0: 이제 현대인들은 좀 너무 바쁘고 효율을 중시하다 보니까 진짜 대화를 정보 전달의 도구로만 사용을 하는데
1: 네.
0: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중시해야 될 것은 대화는 정보 교환이 아니라 정서 교환이라는 겁니다.
1: 네.
0: 근데 그 정서의 90%는 언어가 아니라 음성의 높낮이, 표정, 몸통 말투 그리고 결정적으로 눈빛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1: 네.
0: 근데 이 비언어적인 신호를 놓치면 가족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이제 결과가 있는데요.
1: 네.
0: 첫 번째는 말과 마음이 엇갈리는 이중 메시지 치욕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부모님이 아이에게 괜찮아 너 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도 얼굴에는 불안과 저자함이 가득하고 몸은 이제 뒤로 빼지는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들어볼 수 있는데요.
1: 네.
0: 이럴 때 아이는 괜찮 라는 엄마의 언어보다는 불안한 얼굴과 눈빛 그리고 몸짓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1: 네.
0: 그러면 혼란스러워지겠죠.
1: 네.
0: 아, 괜찮다고 하는데 얼굴은 왜 저럴까? 이건 괜찮지 않은 건데 이런 이중 메시지가 반복이 되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뇌는 이런 모순된 신호 앞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결국 어느 쪽이 진짜야 이렇게 근본적인 불신을 쌓게 되죠.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사소한 다툼이 정서적인 외상으로 둔갑을 한다고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축 처진 어깨로 집에 들어왔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은 퇴근 후 피곤해서 아이의 눈을 보지 못한 채 스마트폰을 쥐고 있고 그냥 돌아왔니? 밥 먹었니? 이렇게 이제 무심하게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0: 이 장면을 아이의 뇌는 아 나는 힘들었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을 했는데 부모님은 나를 쳐다보지 않네 눈빛을 맞추지 않네 그러면 이 경험을 언어적인 거절이 아닌 존재 자체의 무시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부모님은 나도 관심을 하고 물어봤잖아 라고 기억을 하겠지만 아이의 기억에는 그날 나는 혼자였어 라는 정서적인 외상이 남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정보만 전달하는 대화는 냉장고 앞에 붙은 메모지와 같다.
1: 네.
0: 하지만 비언어적 표현이 살아있는 대화는 그 사람이 온기와 숨결을 전하는 손편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하루는 가족이 말을 걸어올 때 잠시만이라도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보면서 듣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1: 네.
0: 그

0: 작은 몸짓이 가족을 살리는 큰 힘이 될 겁니다.
1: 그렇네요. 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소통의 첫걸음으로 경청을 꼽습니다.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이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0: 예, 이제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내면을 읽어내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경청은 기술 이전의 태도이고 그 태도가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1: 네.
0: 그 습관을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해본다면 첫 단계가 일단 멈춤.
1: 네.
0: 대화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물리적 멈춤을 실행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1: 네.
0: 손에 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화면이 보이지 않게 엎어두거나
1: 네.
0: TV나 라디오 소리를 최소로 끄는 거
1: 네.
0: 그리고 몸은 상대 쪽으로 45도 돌리고 이런 행동들이 상대에게 지금 내 모든 관심은 너에게 있어라는 강력한 비어던적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2단계 거울 기술, 거울 반영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마치 내가 그 맞은편에 있는 거울처럼 넘나지 이제 내 표정과 몸짓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또 다시 표현을 하는 거예요.
1: 네.
0: 상대가 기쁜 얘기를 하면 내 입가에도 미소를 머금고 슬프면 나도 같이 눈썹을 찡그리고 고개를 기울이고 중요한 포인트에서 같은 리듬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거. 이것이 공감의 신호가 되어서 말을 하는 사람이 내 이야기가 잘 전달되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3단계 상대방의 말을 되짚어주기 이것이
1: 네.
0: 제일 가장 핵심인데요.
1: 네.
0: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언어로 잘 들었다는 것을 다시 표현해서 확인해주는 거예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선생님이 나만 싫어해 라고 말할 때 선생님이 왜 너만 싫어하겠어 이렇게 부정하는 대신에
1: 네.
0: 선생님이 너한테만 엄격하게 대하는 것 같고 너만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겠다.
1: 네.
0: 그래서 아이가 표현한 사실에 감정을 섞어서 되돌려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아 내가 정말 내가 한 말이 잘 들려지고 있거나 오해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확신 때문에 신뢰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4단계가 질문의 기술인데요. 경청의 마지막 단계는 해결이 아니라 더 알기 위한 질문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1: 네.
0: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에서 좀 이제 실수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부터는 해결한다니 이게 아니라 그래서 기분이 어땠는지도 들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래서 열린 질문으로 아이한테 이제 내 이야기는 가치가 있고 엄마가 충실을 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자신감을 높여줄 겁니다.
1: 네.
0: 이 한마디가 말을 아끼는 가족을 말을 나누는 가족으로 이제 바꾸는 마법의 열쇠 역할을 할 겁니다.
1: 네. 네,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소통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함께 식사하기, 산책하기, 책 읽기 등 가족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활동과 이를 일상에 정착시키는 방법 무엇인지요?
0: 예, 바빠서 시간은 내기가 어렵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데요.
1: 네.
0: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제 짚어본다면 소통의 회복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 가지를 좀 이제 나눠본다면 첫 번째로 스마트폰이 없는 식사 시간을 강추하는데요.
1: 네.
0: 가장 강력한 소통의 장소가 식탁입니다.
1: 네.
0: 그래서 하루 세 끼를 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하루 중에 한 끼, 그 중에서도 5분.
1: 네.
0: 예. 이제 아침이나 저녁 이제 모두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대화 주제는 오늘 하루는 이제 뭘 준비하고 있어? 오늘 하루는 뭐가 가장 기뻤어? 이렇게 감정을 한마디씩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음식을 함께 나누는 행위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유대의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대화를 나눈다면 식탁은 가족은 함께하는 곳이라는 안정감을 뇌리에 각인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목적이 없는 10분 산책을 또 추천을 하는데요. 나란히 걸으면서 대화를 하면 눈을 서로 마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고
1: 네.
0: 오히려 진심이 더 잘 나옵니다.
1: 네.
0: 그 저녁 식사 후에 혹은 주말에 어디로가 아니라 이제 함께 걷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요.
1: 네.
0: 그래서 그 시간에는 질문은 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질문 대신에 내가

0: 오늘 본 재미있는 풍경이나 작은 기쁨을 먼저 얘기한다면 아이나 배우자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쉬울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책을 읽을 때 단순히 묵묵히 각자의 책을 읽는 방법도 있지만 또 이제 소리 내어 읽는 책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한 사람이 소리 내어 읽고 나머지는 듣는 겁니다. 내가 오늘 본 책 중에 한 단락만 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나누고 또 돌아가면서 나눠본다면 이제 읽고 난 후에 자연스러운 감정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바쁜 일상에 어떻게 정착을 시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일한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작보다 지속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짧게 매일 저녁 1시간은 어려우니까 대신 뭐 매일 10분 혹은 일주일에 수요일 저녁은 5분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명심해야 할 것은 가족과의 시간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는 다짐입니다.
1: 네. 네, 심리 상담사 박연아 선생님을 모시고 가정에서의 소통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에 함께 살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함께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대화는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는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아이는 나를 사랑받는 존재라는 근육을 키우고 배우자는 나는 이해받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네, 오늘 밤 여러분이 가정에도 그런 소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미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자기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와우,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0: 네, 우리가 또 본조 아리랑을 네. 2절까지 다 배워냈죠.
1: 그렇죠.
0: 네. 네.
1: 뭐 너무, 3절도 있긴 합니다만.
0: 네.
1: 인제 가면은 언제나 오나.
0: 아.
1: 오만은 날이나 일러주오.
0: 일러주오.
1: 네.
0: 3절도 배우셔야죠.
1: 갈 때는.
0: 네.
2: 우리 아래 뺏기면 되죠.
1: 네.
0: 그렇죠.
1: 인제 가면은 언제나 오나.
0: 인제 가면은
2: 인제 가면 언제나 오나.
0: 네, 네. 언제 오나.
1: 인제 가면은 언제나 오나.
0: 네.
1: 네. 그리고 오만은 날이나 일러주오.
0: 네.
2: 언제나 오나. 그 다음 이제 또 번째.
1: 오만은.
2: 오만은.
1: 날이나. 오면은 이런 말이죠.
2: 오만은.
1: 날이나.
2: 네. 오만은. 그 다음.
1: 날이나.
2: 날이나.
1: 일러주오.
2: 날이나 일러주오.
1: 일러주오.
2: 일러주오.
0: 언제 가면 언제나
2: 언제 가면 언제나 오나 오만은 날이나 일러주어.
0: 네.
2: 어느 날 일러달라 말이야.
1: 어느 날을 일러달라는 얘기죠. 네. 언제 언제
0: 기약 없이 네. 가지 말고 네. 정해주고 가라는 거죠.
1: 8월 28일에 올 건지 29일에 올 건지
0: 네.
1: 네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0: 네,
1: 네. 근데 모르죠. 모르죠. 그걸 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0: 그렇죠.
1: 네.
0: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 뭐 네. 편지도 할 수도 없고
1: 그렇죠.
0: 전화는 더 없고
1: 네.
0: 소식을 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약을 하고
1: 까치를
0: 가라는
1: 통해서.
0: 거죠. 까치. 그렇죠. 옛날에 통신 도구가 기러기 네. 아니면
1: 까치를 네. 통해서.
0: 까치를 통해서.
2: 까치가 네. 워낙해서 까치 네. 울면
1: 네. 좋은 소식이
0: 온다고 했죠.
1: 네, 했습니다.
0: 네.

0: 아이고 잘하셨어요. 네,
1: 잘하셨어요.
0: 네.
2: 머리띠는 바람에 지내야
0: 자. 인제 가면은 할 때는
1: 예, 인제 가면은.
0: 예, 음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제

0: 그러면은 인제 가면은까지 몇 박자죠? 수학계산을 또 시키는 수학계산을
1: 하나 둘 셋
0: 여섯 박자
1: 네.
0: 인제 가면은 자 시작 이자

0: 언제 나오나가 몇 박자죠?
1: 6박자.
0: 아, 잘하시네. 네. 네. 그럼 인제 가면 언제 나오나까지는 모두 몇 박자죠?
2: 12박자.
0: 12박자입니까?
3: 오나까지는?
0: 네, 오나까지. 처음부터 오나까지.
4: 그렇죠.
0: 12박자 맞아요?
4: 네, 맞죠.
0: 맞습니다.
4: 삼각형이 4개.
0: 네. 인제.

나자를 제나의 나자를 앞으로 확 뿌려주세요. 제나 이렇게 언제나 오나 자.

0: 자, 인재가 어려우시면은, 어려우시면은 방법이 있어요.
1: 네.
0: 어떻게 하죠?
1: 올라가죠.
0: 인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밑에서 위로, 위에서 떨어뜨리기가 힘드시면은 인재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2: 인재.
0: 좋습니다. 아니면 인재 해보세요.
2: 인재.
0: 어떤 게 더 쉬워요?
1: 다 되잖아요.
0: 아래서 올리는 게 더 쉽죠. 네.

0: 그렇습니다.
1: 잘하시네요.
0: 잘하시네요. 왜냐하면은 네. 1, 2절을 이제 막 다 터득을 하시고 나니까 3절은 너무 쉽게 했습니다.
1: 네.
0: 그래도 지름길에서 말씀해 주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더 부르기가 더 쉽지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저만 우리가 삼각... 계속 해야 됩니까?
1: 제가 지금 뭐 그렇다고
0: 저를
1: 저도...
0: 지금 찾기를 하고 있어요.
1: 제가 농고도 아니에요. 저 여기서 그 그냥 똑같게 그 나를 버리고 네. 청청 네. 하늘에 네. 그다음 또 이제 가면 이거 다 똑같은 흐름으로 네. 가면은 네. 조금 그
0: 식상하죠. 네. 재미가 없어요.
1: 좀 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렵더라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래서 음을 하나 이자를 좋은 위에 걸었다가 네. 인제 쟤는 그냥 따라가서 가고요.
0: 네. 네.

여기까지. 예. 그다음 언제나 여기 장난상으로 넝넝 따쿵따 이러니까 언제나 오 여기까지 하나 삼각형이고 나 여기까지 또 하나의 삼각형이죠. 네. 자, 우리가 수학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이 세마치 장단에서는 장단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삼각형 하나만 그으면 되니까요. 근데 거기 안에 세 박자 세서 역 아홉 박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오만은 날이라, 여기에서도 오, 아, 마찬가지예요. 두 개 음이에요. 한 계단, 우리가 계단을 두 개 올라간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저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

0: 여긴 괜찮죠. 고개로 나리나 나돼. 그다음 일러주 여기까지 하나의 삼각형. 오 여기까지 또 하나의 삼각형. 네. 삼각형이 총 8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1: 24박자 그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학 계산을 많이 했잖아요. 총 몇 박자죠? 이렇게.
0: 아 그래요?
1: 38에 20이 아니죠?
0: 38에 20 네. 그렇죠.
1: 38에 24.
0: 네, 모두 24박자. 38에 21은 어떻게 나오죠? 아,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2: 그러니까 이게 전체 박자가 4분의 3이라고 하고 8분의 6이라고
0: 하고. 8분의 9.
2: 8분의 6.
0: 9. 9.
2: 8분의 9대요.
1: 덤, 덤. 따,
2: 그러니까 덤, 덤,
0: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거 장단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덩, 덩, 따, 쿵, 따 이게 지금 우리 그냥 크게 삼각형으로 네. 세 개 삼각형이니까 세 개 박 세 개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개변에는 세 박자란 말입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하나 둘 둘 셋. 네, 그냥 셋이 아니라 여기 안에 세 박자씩, 세 박자씩, 아홉 박자가 있어요.
1: 세 박은 큰 박으로 해서 세 박이고, 네. 8분의 9는 모두 이제 아, 한 소설 안에 아홉 박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24박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하자면은 24에 또 3을 곱해야 돼요. 그럼 24 곱하기 3은 뭐예요? 또 한참
0: 44.
1: 72.
0: 80. 예? 84죠.
1: 72.
0: 28 곱하기 3.
1: 24 곱하기 4.
0: 아, 28 곱한. 28 곱한.
1: 74.
3: 74.
1: 24. 24박.
0: 24 그렇죠.
1: 곱하기 3은 72박이에요.
0: 네.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0: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우리는 하나, 둘, 셋. 근데 이 하나에 세 박자 있다는 뜻입니다.
2: 악보 없으니까 뭐 어떻게 시키는 삼각 악보 시키는 조금 허락해.
1: 네네네 그렇죠.
2: 도망가자니까 좀 암산이 빨라야 되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그걸 이게 24박자, 서른 몇 박자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 덩, 덩, 따꿍다. 하나, 둘, 셋. 이게 제일 간단해요.
1: 장단으로 계산하십시오. 네.
0: 장단으로 계산하는 게
1: 한 삼각이면 한 장단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장단이 이 저기 24번 있다는 얘기예요. 네. 24번. 네. 네. 자, 어떻게 잘 알아들으셨나요? 예. 지금 예. 지름길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2: 잊어버리면 또 먹어.
1: 아, 잊어버리지 마셔. 안 됩니다.
2: 그래. 네.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1: 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0: 네. 네.
1: 아, 근데 자주 안 하시다 보면 또
0: 잊어지죠.
1: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0: 그러면 전에 것도 한번 꺼내 불러봐야죠.
1: 맞죠.
3: 그래. 네. 나오면 또 흥얼거리면 따라하게 되니까. 네.
0: 그렇죠. 네.
1: 자. 이제 다 이제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고 다 밑에서부터 뭐 나를 청천 다 이렇게 똑같으면 재미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키를 조금 낮춰서 그러면 인제 인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4: 인제
1: 이

0: 잘하시네. 네.
1: 잘하셨어요.
0: 잘하셨죠?
1: 네.
0: 형, 어미란 쌤도 한번 해보셔야지. 네? 오늘은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2: 네.
0: 목이?
2: 예.
0: 오늘은 목이 괜찮으세요? 아, 항상 목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시니까.
1: 목이 항상 이렇다 저렇다.
0: 그러면서도 또 할 거는 다 하시면서. 네.
2: 네.
0: 그래서 할 건 다 하잖아요. 네. 노래는 또 뭐 하시라고 하면 다 하시더라고요. 다 하시더라고. 3절까지 할 겁니까? 네. 2절까지 할 겁니까?
1: 3절만 해요, 그럼?
0: 3절만 할 겁니까?
1: 모르겠어요.
0: 모르겠어요? 네. 시간을 볼게요, 제가 그러면. 아, 네. 3절까지 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학생분들도 또 한 분 한 네. 한 분씩 다. 네.
1: 할 시간이 충족합니다.
0: 충분합니다, 지금.
1: 네. 네.
0: 자. 그쵸. 조금 키를 높일게요. 네. 이건 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네.

0: 아유, 잘하셨어요. 목에 뭐가, 목에 뭐가.
1: 목에 지금.
0: 네.
1: 예, 뭐가 있어요.
0: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 3절만, 네, 예. 한 분 한 분씩 3절만 해볼까요?
2: 아니랑 하면서 얘가.
0: 네네네.
1: 아, 그렇죠.
0: 네.
2: 자, 3절만.
0: 네. 후렴은 다 같이.
1: 아리랑 하시고.
0: 아, 아, 아, 시. 아, 요건 좀 낮춰서 할게요. 아.

0: 한 분씩 인제 가면 3절을 한 분씩 시작. 한 분씩 인제자
1: 처음에 다시 하기지 아리라
2: 아리라
1: 아니 같이 또 떨어지는 거
2: 그렇죠.
1: 아리라
0: 자 시작.

0: 잘하셨습니다. 네.
1: 야,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도 지나가네요.
0: 한 번씩 또 다 해보셨네요.
1: 다 해보시고.
0: 네.
1: 괜찮죠?
2: 예.
1: 네. 자, 이렇게 약속된 시간이 다가와서요. 인사 나눠야 되겠습니다.
0: 그래요.
1: 네. 네. 어른들 유용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3: 수고하셨습니다.
1: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비원 대학 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번조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오태똥은 굳은 얼굴로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다시 물었다. 나중에 석달개가 정나라 군대와 담판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일, 그건 말이 담판이지 실은 기말일세. 노인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태평군은 사방으로 포위된다다가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식량을 구할 수도 없었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것이지. 삭달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지만은 몇 해 동안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지. 정군이 태평군을 한 걸음 한 걸음 핍박하는 것은 적장의 머리를 원하기 때문이었으니 삭달개는 부하들의 목숨이라도 건져볼까 하고 낙병장한테 편지를 썼다오.

절세를 하려고 두 임금을 모시는 일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할 일이 아니지만은 군사를 구하는 일은 의로운 뜻을 품고 떨쳐 일어난 자라면은 반드시 해야 한다. 대장부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 변방을 열고 나라에 보답할 수 없을진데 어찌 목숨을 아까워하겠는가. 하지만 이 목숨으로 우리 군사들을 구할 수 있다면은 나를 버릴 것이다. 이 편지의 내용을 청나라 황제에게 전해주기 바란다. 우리의 병사들을 죽이지 말고 백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백성으로 살게 하고 군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덕을 베풀어달라. 이 조건을 들어준다면 나 석달개는 자결하고 태평군은 항복할 것이다. 나는 이대로 싸우다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고 머리와 몸이 떨어지더라도 욕되지 않을 것이다. 당구경과 정군의 장수들은 편지를 받아보고는 속임수를 쓰기로 했네. 장수 양응강과 유격왕 송림이 병사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석달개를 만났지. 그들은 석달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였어. 그러면서 대도하는 쉽게 건널 수 없는 천연 요새인데다가 태평군이 이미 보유되었으니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러 가면서 심하고에 가서 뒷일을 의논하자고 했어. 석달개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 석달개가 거느린 장수 한 명은 심지어 양응강과 송림을 죽이려고 했으니 말이오. 하지만 그들이 하늘에 맹세한다는 둥 어쩐자는 둥 하면서 달콤한 말을 늘어놓자 석달개는 그만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어. 이튿날 석달개는 몇 사람을 데리고 양응강을 따라 심학으로 떠났어. 하지만 양교에 숨어있던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지. 세상을 호령하던 영웅은 어이없게도 그렇게 스스로 올가미에 걸려들고 만 것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지요? 석달개는 어디로 압송됐습니까? 이튿날 대수보로 끌고 갔다가 곧장 성도로 압송해갔지. 그리고 얼마 뒤 죽여버렸네. 석달개를 신문한 관리는 떳떳하고 굳센 기백이 얼굴에 서려 있었고 비굴한 기색이 없이 꿋꿋이 절개를 지켰다고 했어. 죽으면서도 그는 태연하였지. 청나라 조정은 석달개의 무리를 베어 호부까지 끌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구경시켰어. 북경까지 가려고 했지만은 길에서 썩는 바람에 그만두었다고 했지. 가장 처참한 것은 2천 남짓 남은 태평군 병사들이었어. 무사히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속여서는 대수보로 데려간 뒤에 6월 19일 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몽땅 죽여버렸단 말이오. 대수보에 가면은 버려진 무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네. 모태똥은 한참 지나서야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석달개는 분명 영웅입니다. 하지만 적들이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믿었지요. 그러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네요. 착한 백성들은 언제나 적들에게 환상을 품고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노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선생 말이 맞네. 석달개는 적들이 자기 머리만 욕심내는 줄 알았지만은 적들이 어찌 그의 머리만 가지려 했겠는가. 때마침 하늘에서 전동 소리가 들려오면서 집안이 어두워지었다. 노인이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다. 까맣게 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고 이때로군. 석달개가 이끄는 군대가 지나갈 때도 이런 날씨였네. 노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에 들어앉으며 술잔을 들었다. 자네들 군대도

나를 건너러 간다지. 내 말을 명심하게 말라야 하네.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기울이한다. 땅을 뒤흔드는 천둥소리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다.

직원들의 마음은 엄청난 압력에 시달려 꿈속에서도 배에 관한 걱정뿐이다. 홍군은 차로를 지나 이족 지역을 완전히 벗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좁은 산골짜기와 구불구불한 산길이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었으니 어디 가나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발하고 샘물이 흘렀다. 풍경은 아름다웠으나 구경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은 빨리 대도를 건너려는 생각뿐이었다. 전사들은 지휘원들보다 홀가분한 편이었다. 저지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지만 대수로워하지 않았다. 그건 그들의 상급에서 도맡아 처리할 일이었다. 홍군 전사들은 이족 지역을 지나며 보고 들은 재미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걸었다. 하지만 지휘원들은 사정이 달랐다. 선두부대 사령인 요백성과 정치비원 서병진은 말이 없었다. 노백성은 늙은 부루마를 타고 간신히 걸어가는 홍군 대우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의 목에는 망원경이 걸려져 있었고 몸에는 지도 가방과 자루가 휜 우산을 메고 있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돌레의 산봉우리, 냇물, 들꽃, 전사들의 웃음소리는 모두 남의 일이었다. 배만 있으면 될 텐데. 요백성이 중얼거리였다. 작전국장 슬픈 부루마를 따라가다가 무슨 짓이라도 하는가 싶어서 앞으로 가보았다. 배만 있으면 무슨 방법이든 생길 텐데 말이여. 슬픈 마루에 앉아 뚫어져라 앞만 바라보는 요백성을 보고서야 그가 혼자말로 중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슬픈 고개를 돌려 서병진을 바라보았다. 총참모장 동지도 참 못 말리는 분입니다. 자꾸 혼자 뭘 중얼거리신다니까요.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서병진이 마루에서 물었다. 배만 있으면 방법이 생길 거라 하신데 어제 한밤중에도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나는 무슨 의논할 말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쿨쿨 자고 있지 않겠나요? 실은 나도 꿈을 꾸었는데 단번에 배에 다섯 척이 생겼어요. 앞서가던 홍군 제1군단에서 급히 공습 나팔을 불었다. 부대는 길가에 멈추었다. 장정에 오른 뒤로 이런 일이 잦았다. 전사들은 숨을 돌릴 틈이 생겨 좋아했다. 노백성과 서병진이 모두 말에서 내리자 마부가 길가에서 나무가지를 꺾어 말에게 덮씌웠다. 곧 적기 세대가 나타났다. 저 거북이가 또 알라우러 왔나 본데? 누군가 외쳤다. 에이, 오늘은 궁동에서 연기만 하는데 뭘? 하지만 이번에는 알도 연기도 아니었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한 바퀴 빙 돌면서 선전문을 쫙 뿌리고 돌아갔다. 순식간에 알락달락한 종이가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더니 흐느적거리며 날아 내려왔다. 호위병이 가까운 산비탈에 떨어진 이 선전문을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손바닥만한 종이에 검은 글자가 한가득 박혀 있었다. 공산군 병사들, 앞에는 처놈의 대도하가 있고 뒤에는 수십만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다. 당신들은 이미 전군이 봉멸될 궁지에 몰려있다. 주덕과 모태똥도 이제는 두 번째 석달계가 될 것이다.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하기를 바란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서병진은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선전물을 노백성에게 넘겨주었다. 노백성은 선전물을 힐끗 보더니 사정없이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고개를 쳐들고 하늘에 흩날리는 선전물을 보면서 한마디 하였다. 평신개구리가 고니고기 먹고 싶

어, 눈이 달았네. 며칠 전에 노익한 신문을 보니 장계석이 비행기에 앉아서 대도와 전선을 둘러봤다고 하던데 지금도 왔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작전국장 슬픈 빙빙도는 적기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럴 리가 있겠나. 요백승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벌써 부대 배치를 끝냈을 텐데. 하지만 장계석은 정말 그들 머리 위에 있었다. 그는 군복을 입은 채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깊은 골짜기 사이로 흐르는 물살을 내려다보았다. 장계석은 이강의 모든 희망을 걸었다. 곁에는 진성이 지도를 들고 앉아있었다. 안순장은 도대체 어딘가? 장계석이 물었다. 저기 물이 굽이져서 흐르는 곳에서 좀 삐죽이 나온 곳이 바로 안순장입니다. 진성이 몸을 일으키며 손으로 가리키었다. 저기 둥그런 산 옆에 있는 곳 말인가?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마을이군. 그렇습니다. 아주 작지요. 백가구가 될까 말까 한 곳인데 석달계 군대는 저기에 갇혀 거의 절반이 죽었답니다. 장계석은 눈이 휘둥그레서 그 둥그런 산을 바라보았다. 그는 태평군이 섬멸되는 전경을 상상하면서 흥이 나서 물었다. 그 후에는? 네, 그러다가 군사를 이끌고 아래로 포위를 뚫고 나갔지요. 진성은 대도와 물줄기를 따라 이어진 널찍한 곳을 가리키었다. 저기가 노화선이라는 곳인데 석달계의 많은 군사들이 저강으로 쫓겨들어갔지요. 왕후 셋도 저 물에 뛰어들었답니다. 이야기에 푹 빠진 장계석은 그것이 70여 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밤낮으로 홍군을 쫓고 있는 이야기 같아서 재미가 났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올랐고 대머리에도 붉은 빛이 감도는 듯이 번다. 설악이 이미 덕창에 이르지 않았나? 예, 맞습니다. 진성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더 빨리 서두르라고 이러지. 이번에는 꼭 한 번에 성공해야 해. 예, 알겠습니다. 비행기는 남쪽 기슭을 따라 천천히 방향을 들었다. 강기슭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장계석이 아래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건 사기를 정리하는 거겠지?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군. 장계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배야. 남쪽 기슭에는 한 척도 남겨서는 안 돼. 예, 벌써 몇 번째 일렀는지 모릅니다. 유관장님 명령대로 나무 조각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행기는 북쪽 기슭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우는 어디인가? 장계석이 물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진성이 지도를 보며 대답을 했다. 양삼하고 유문에는 한은에 닿았겠지? 네, 그렇게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럼 내 진서를 떨어뜨리게. 예, 알겠습니다. 진성은 편지가 들어있는 자루를 대도화해서 가까운 자그마한 도시에 떨어뜨렸다.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장계석이 자주 쓰는 방법이었다. 듣자니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양삼을 격려한 전보가 한몫 톡톡히 했답니다. 진성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가 뭐라고 했지? 양삼한테 낙병장이 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 그거 말인가? 장계석이 피식 웃었다. 진정한 낙병장은 나지, 어? 장계석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었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모여들더니 이윽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홍군은 험한 산길을 따라 계속 전진하였다. 료백승은 자루가 휜 우산을 들고 걸었다. 서병진은
거무스름한 삿갓을 쓴 채 뒤를 따랐다. 10리쯤 가자 날이 저물었다. 좁은 산골짜기는 더욱 어두컴컴하였다. 이건 무슨 소립니까? 설풍이 얼른 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모두들 정신을 가다듬고 들으니 멀리서 정말 쏴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멀리서 폭풍우가 밀려오는 것만 같았다. 비행기는 아니겠지? 유백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비행기는 사라진 지 오랜 걸요. 설풍이 대답했다. 혹시 대도한 물소리가 아닐까? 어릴 때 강가에서 자라면서 가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서병진이 한참 귀를 가다듬고 듣더니 말을 했다. 맞을 겁니다. 이젠 대도화가 멀지 않았으니까요. 설풍이 대답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외손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타이밍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곽의 가격 400

0: 5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10곽을 넣어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옥석 양성백에 한 쌍을 넣어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레디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기 쉬운 질병들, 특히 우리 머리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에서 나타나는 질병 하면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일 흔하게 보는 게 특히 우리 지금 인구가 로령화에 들어서면서 치매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뇌세포가 손상 오면서 오는 질병들입니다. 특히 우리 중풍 봅시다. 우리 길거리를 가다 보거나 혹은 병원에서 보면은 중풍이 와서 한쪽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혹은 말을 잘 못하거나 이런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른쪽을 못 쓰든 왼쪽을 못 쓰든 그 발이나 다리가 문제 생겨서 잘 쓰지 못하고 반신불수 오는 게 아닙니다. 혹은 말을 못한 데서 말을 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 머리에 있는 언어 중추라든가 운동 중추라든가 이런 신경들이 손상받아서 그 다음에 이 전달이 아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뇌세포에서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 왔다 하면은 특히 오른쪽에 있는 그 혈관이 막혀서 오른쪽에 운동신경 중추를 압박하고 손상 왔다 하면은 왼쪽 발다리를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왼쪽에서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 왔다 할 때는 오른쪽 발다리를 못 쓰면서 언어장애 거슬러 옵니다. 이래서 중풍이 왔다 해서 다 언어장애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중풍이 와도 발다리는 못 쓰지만 말은 잘하고 이거는 왼쪽 우리 막혔을 때 이런 걸 볼 수 있죠. 때문에 이런 머리에서 생기는 많은 이런 변화들 다 뇌신경세포라든가 뇌세포가 손상 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중풍 후유증도 좋고 치매도 좋고 그 외 우리 실면증도 다 이 머리에 있는 이런 그 멜라토닌 분비가 아이 되는 겁니다. 뇌세포가 많이 손상 오게 되면은 별난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는 중추신경이 모여 있는 사령부란 말입니다. 머리에서 모든 명령을 내리죠. 때문에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뇌에서 생기는 이런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고 예방하자면 이런 건뇌보신환 같은 약을 꾸준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건뇌보신환은 이런 뇌세포가 손상 오는 여러 가지 원인 치료를 합니다. 그 원인 치료라는 게 바로 콩팥이나 간이나 비위나 이런 오장육부의 생리 기능을 높여주면서 이런 뇌를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죠.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예, 저기 건뇌보시하는 우리 이모가 지금 중풍이 와서 쓰는데 대문에 와서 한 보름 출연에 나왔습니다. 그래 나와서 인사 이거 썼는데 효과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영 좋습니다. 부약에 우리 이모는 이렇게 언어장에 와서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더니 어제는 말을 알아듣고 수말을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입이가 뒤떨어진 입은 어제는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이가 왼손이가 이렇게 오그라져

0: 등에 다섯 손가락이 오그라졌는데 두 손가락이 펴졌습니다. 이거에 반년 썼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영 좋습니다. 이 약에 쓰던 중간에서 중풍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약의 효과 아주 빠릅니다.
1: 중풍 후유증이 다 머리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약 쓰면 빨리 회복됩니다.
0: 그리고 후유증이 없습니다. 제프의 아이옵니다. 그리고 네. 소변 다수 그렇게 심하더니 어제 소변도 나가니가 영 잘 나가고 냄새도 없어지고 그리고 어제는 화장실을 겨우겨우 다니더니 어제는 자기 솔로 화장실을 다닐 수 있어요. 영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우가 봐도 정말 든든히 보지요.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저만에 없지. 그래서 이번에 너무 좋으니까 약이 이게 우대 좋을 때 좀 맛있어하겠다 보다 계속 쓰자고 소리.
1: 네.
0: 오늘 배달 받다 그래서 나드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래서 모든 질병들이 보면은 그 원인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서 대뇌신경이 그걸 유관되는 대뇌세포가 손상이 온 겁니다. 특히 우리 기억력을 책임지는 하이마 부분이 뇌세포가 손상하다 하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걸 오래 더두게 되면은 치매가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되면 파킨슨병 같은 게 옵니다. 역시 대뇌에 있는 흑질이란 부분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 잠을 자게 하는 디산즈 엔진이라는 호르몬 역시 우리 그 대뇌에서 분비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언니 고향 쓰겠습니다. 나는 지금 가해가 나쁜 사람인데 가해가 나빠가고 어떻게 땀이 올라가 올라갔는데 거리 그리 아프니까 거리 아프고
1: 거리 터질 듯이 아플 겁니다.
3: 예, 영속만 아프게 기차게 아파. 그렇게 한참 대체 그때도 오겠지 먹으면 조금 진도이 되고, 그래도 안 내올 수 있어서 맞다. 이래도 안 갑니다. 약을 먹고.
1: 네.
3: 근데 이분이 벌써 안 쓴다고 그러더니, 이제 안 내올지 아예 올라가지 않습니까?
1: 예, 이 25가지 약 종류 내서 그 반 절반은 간이 좋아지는 약입니다.
3: 예, 그래, 그런지 그렇게 효과 빠르고, 예. 다시 재활 나약 이렇게 줬습니다. 예. 그래, 난 또 다친 아픔. 저도 사전 차수 얼마나 잡은지도 모른다. 더 에코. 저도 예, 그렇지. 그랬는데 역습도 없어. 지금 그런 증상 많이 사라졌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심장도 나빠서 그동안 날 숨이 차고 놀라고 가슴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때 자꾸 화는 그리 납니까? 심장 나쁜 사람 이렇습니까? 자꾸
1: 간이 나쁜 사람들 화가 나고 간이 나쁘면 심장열이 세진다. 올림 이래서 예.
3: 예, 그래 그렇습니까?
1: 예.
3: 자꾸 그것도 화나지, 여기 좋은 말이 하더라도 그래 답답하다 느끼는 것도 자꾸 그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예.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1: 그러니 간에 독이 많이 쌓이면 그렇습니다. 머리는 터지는 듯이 하고 예, 혈압도 예.
3: 혈압도 덜도 아이 되면 혈압도 덜도 안 되고 머리에서 소리가 안
1: 나고 네.
3: 자꾸 소리 나면 밤에 잘 수도 없고 오지랖증이 나고 골이 아프고 그냥 이랬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약을 쓴다고 이런 증상 많이 해결됐습니다.
1: 그런 건 싸 없습니다.
3: 예, 그래 난이 좀 이 좋은 약을 좀 계속 써보려고 예. 오늘 보니까 열과도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이번 의대 활동은 10곽 싸도 10곽을 드립니다. 보내 15곽 싸야 15곽 드렸죠. 그래서 적게 사는 사람도 우대를 해드립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3: 예.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이요?
2: 네.
3: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도 우리 한쪽 말로는 투이해수라고 합니다. 이 약국에 가면 투이해수 잠자는 약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도 머리에 있는 손과 체란 부분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4: 네. 건네보시오 하니 나는 이 건네보시오 하는 순계 영달했으니까 우리 오빠 먼저 써서 야 양만한 게 없다 게 무슨 어디니 좋은가 할까나 콩팥이 허해가지고 소변 네 번 냈다.

0: 집어 넣었는데, 대체 사람 아바라 못하게 해서, 그래서 그냥,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기분이 너무 나빴단다. 굉장히 하나를 지금 무슨 우러반이 넉달 썼습니다. 이게 한 번 내지 두 번 볼까? 어디 살 것 같아? 어디 배에 다 떨어진 것 같단다. 우러반이.
1: 예.
0: 제 내 먹었어요.
1: 직접 곰팥이 좋아지는 이야기입니다.
0: 예, 확실히 곰팥이 돕는 약이 그것이 다 이렇게 좋다고 다 그래서 뭐 곰팥이 좋다는 얘기는 뭐 영양이 좋다 해도 정말 이 약은 확실히 좋다는 그랬대요. 그래서 또 써볼까요? 나는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뭐니까 설매는 그렇게 한 번 내지 두 번 보는데 그거는 이렇게 병사인데 밤에 이렇게 뭐니까 설매 먹을 때 자꾸 아프까 하고 허리 아프 이렇다 말입니다. 허리 아픈다 설매 먹을 때니 그러니까 그게 허리도 무슨 뭐 곰팥이 집이라고 하는데 내 아무래도 나중에 이거 곰팥이 그리 좋아지나 따라 이렇게 난 이제 한 50이 썼습니다. 그러니 허리 정말 아예 아프고 설매 먹을 때니 좀 힘이 나서 이렇게 뭔가 그 배출하는 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힘 안 줘도 소변 잘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곰팥이 세게 돕는 약이 옳지 않고 뭡니까 선생님. 예. 그러니까 그게 곰팥이 도와주는 데 이 머리에 좀 무겁고 기억력이 없고 이런 것도 좋고 울어봐야 되겠다. 나 기억력이 없어. 이 기억력이 돕는 것 같다. 원래 이건 그건 시황이 됐고
1: 미시포를 살고 약이지 않습니까?
0: 예, 그래, 그니, 보시오, 아니, 내일을 놓고 곰팥은, 아, 글씨 보는데, 어쨌든 이게 소변에 나는 것도 한 번도 보는 거, 나하고는 배 없는 걸로 찍어서 이 약 계속 달고 사겠다는 거였대다. 그래, 우리 일이 순위 좋을까요? 우리 오빠 좀 말해서 내 요새 아래 좀 약이 좀 싸서, 미역가게 좀 거기 좀 놔둔대요. 상가하자, 그랬다.
1: 예, 내가 놔두십시오,
0: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선생님.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이런 행동의 지배는 사령부에 속하는 머리에서 명령한다 이겁니다. 사람은 약 86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뇌세포들이 건강해야만이 이런 멜라토닌 분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도파민 분비요, 여러 가지 이런 머리에서 진행되는 이런 생리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데 벌써 이 한 60살 넘어먹고 우리 말에나 해보면 노바이즈 빙벤이요, 본인의 머리 혈관이 모세 혈관이 막혀서 이런 진단이 많이 나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수고하셨네. 저도 건조보수할로 누워는 환자입니다.
1: 예,
3: 예, 저도 건조보수할로 어찌 먹었는가 하면 지난해에 그런 한번 이게 세이클레트 담아주고 세이클레트 치료를 하고 나왔는데 어째서 그냥 뒷골이 그냥 아프고 뒤에서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이 기운들이 와는 용인에 건망증이 왔죠.
1: 기운력이 떨어지고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심지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게 좀 더 바쁠 겁니다.
3: 그래 그래 어디서 떠나서 어디 동무들 놀라가면 어디서 너는 그리 그 사람 기억을 자꾸 물어보면 말을 자꾸 물어보는 거 말하고 또 하고 고망증이 와를 영인다. 야 그렇겠네. 약 두 번 썼어. 약 써도 안 되는 게 이게 방송 들어볼까네. 우리 동네 말하더라 말이야. 그 나를 먹어보라고. 그런데 그래, 먹어서 벌써 얼마 안 먹은 게 기억력이 증가되는지 다른 사람이 무슨 물어봐도 자꾸 물어보는 그 증상이 많이 그리고 난 손이 그리 나빴어. 그런 것에 허리 다리 어찌 아프고 다리 아팠 나는 골과의 문제는 가리 골과 결혼을 해야 했는데 아이들은 이 건조보수 다리를 먹고 지금 허리 다리 문제 아프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골과병이 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3: 글쎄 말이야. 신기합니다. 좀. 그리고 나는 손이 소변 또 잦아서 할랄 때도 이게 대학습에서 나가도 요즘에는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이 약을 내가 지금 열심히 먹습니다. 이제 다른 약 그리었지만 이거 기억력이 좋아지니까 너무 좋아서 열심히 먹은데 정말 요즘에는 저는 소변 두 번이나 한 번이나 나가고 특히 기억력이 지금 좋아지니까 열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활동이 그리 좋다는데 이번에 저를 열 꽉 싸겠어. 우리 언니도 좀 기억력이 나쁘다 말입니다. 열 꽉 싸면 열 꽉 싶지다. 오늘
1: 그 곰팥이란 나쁜 걸 오래 두면 특히 곰팥이 나쁘다는 사람들 나중에는 이 진액을 넣기 쉽다 말입니다.
3: 혹시 그게 무슨 물어보셨습니까?
1: 이 약은 여러 가지 약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약을 주로 소화놓고 할 날에 뭐 이라도까지 먹던 사람들 이 약이가

0: 여러 가지 약을 다 필요 없이 이 약 한 가지 갖고 될 수 있는 약입니다. 예?
1: 하여튼 이야기 하고 왔으면 더었습니다. 어느 약 받았어? 네. 나 그래 오늘 열 곽 받아봐요. 열 곽 받아봐요. 그래 스무 곽 가지고 누구나 해?
0: 그렇죠. 네.
1: 오, 영수 왔어. 우리 언니가 같이 네. 먹겠는데 오늘 받아봐주시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501-2797. 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0: 건예보시완 하면은 우리 시간에 대해서 그것 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적게 들어가도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할 수 없고 너무 많이 들어가도 또 안 좋습니다. 약이라는 게 다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30종이 이상부터는 우리 크게 지창해야 합니다. 이래서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런 약종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이름 있는 제약공장 산동둥어어조라는 제약공장 이게 양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고 우리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제약공장이 이름 있고 실험 넣을 수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들었고 약 처방 자체가 1771년도 건중황제부터 쓰면서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도 용납없이 우리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오랫동안 진행하던 이번 우대 활동 다시 말하면 12곽에 12곽을 더 드립니다. 그럼 약값이 절반으로 내려가죠. 뭐 여러분들 이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잘 듣고 면제 수요된다 할 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많은 질병들은 그냥 약을 고추장 맛보기로 한두 달 써서는 특별한 효과를 못 봅니다. 특히 오래된 고질병들은요. 그래서 이런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 다른 약을 그렇게 오래 뭐 1년 써서 2년 써서 아이디던 질병들 효과를 봅니다. 특히 우리 이 용지라는 거는 신선초라고 불립니다. 옛날부터 우리 지시왕이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다녔지만 못 찾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이야기가 바로 옛날의 불로초처럼 우리 이런 많은 질병 치료에서 독특한 약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중약재는 몇천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약재가 또 다르죠. 특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서부지역이라든가 또 서부지역은 소수민족들이 많으면서 또 우리 번초강목이라든가 옛날부터 우리가 모르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백산도 그렇고 독특한 지역들이 많으면서 약재가 매일 천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령지 하면은 옛날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면서 옛날에는 언제 로백성들이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재배가 나오면서 적지 같은 거 그 자취생 나는 경지는 많이 흔하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천년 오색 경지는 아주 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색 경지는 천년으로밖에 없습니다. 재배가 아니됩니다. 그래서 백지라든가 흑지라든가 청지라든가 이런 용지들은 천년 용지로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깡꼬봉에 그는 다섯 가지 용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많은 효과를 보죠. 그런데 용지 하면은 첫째 우리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게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입니다. 이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독특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또 많은 이런 만성병으로 해서 앓고 있는 사람들 특히 간에는 제일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이야기가 병지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나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뭐 지방산이 좀 있습니다.
0: 네.
4: 그래, 예, 그래, 그런지, 그다 또, 예, 방향도 좀 안 좋게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지, 특별히 맥이 없고, 예, 자꾸 누워있기 싶은 생각만 하고, 일어나기 싶은 생각 없습니다.
0: 네.
4: 그래, 그다 밥맛이도 자꾸 떨어지고, 소화 좀 안 된다. 그래, 소화 조금 된다 해도 또 먹게 되면, 변비 자꾸 나타나고 이랬을 때다. 그래, 지금, 먹기는, 소화제 맨날 나가다 먹기를 먹는 것도 좀 아예 났어도 자꾸 반복이 나타나면서.
0: 네.
4: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연기관 고백을 지금 몇 달 동안 먹었는데 이렇게 이야기 확실히 나왔습니다.
0: 네.
4: B20 같은 이야기고 어떻게 이야기 돼 그런지 확실히 냉정 맞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0: 네.
4: 네. 요즘에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배가 땅하던 것도 땅하지 않고 뭐랄까 소화에 들어서는 소화용 잘 된다 요즘에는.
0: 네.
4: 예, 그러면서 뭔가 뭐 소화 배가 땅하지도 않고 예, 소화도 잘 되고 뭔가 뭐 변비가 해결돼서 좋습니다 지금.
0: 네 장도에 와서 많은 예. 이런 유익균하고 유해균 물란이 해결된단 말입니다.
4: 예.
0: 이러면 많은 병들이 따라서 나서지.
4: 그렇게 맥이 없던 것도 다 못 가는 맥이 나고 예. 아래 딸 다 하도다 떨려서 서서 다리 맥이 오래 먹었어요, 서댔습니다. 근데 지금 다리 맥이 오는 게 확실히 알린다, 지금 약 먹으니까나.
0: 예.
4: 요새 언간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요새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멀리 못 댕기 됐습니다.
0: 예.
4: 여기 먹으면 먹으면 나 좋아지고 있을 때라. 그래, 듣긴 또 무시 더 좋아지는가 뭐. 소변 나 참 힘들어서 어디가 화장실만 정해놓고 다니 됐습니다.
0: 네.
4: 그러니까 다수도 색이다 하고 그럴 땐 어떤 데 색이다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그럴 겁니다.
4: 그리고 뭔가 눈도 그냥 건조하고 까깔하고 그냥 피도 벌거벌거 돼서 그게 진짜 좋아졌습니다. 눈이 까깔하지 네. 않습니다.
0: 예.
4: 먹던 동안 지내면 먹던 동안 최고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도 이야기 자체해서 내내 많은 이야기 돼서 또 대답하다 또 계속 쓰자 그런다.
0: 예. 요즘 우제 활동하고 있는 그러면,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4: 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4: 5012797번.
2: 네, 맞습니다. 네,
4: 배달 받겠습니다.
2: 네.
0: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용지하면은 그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오색 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다 좋지만 첫째 먼저 꼽아야 될 게 면역력 제고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5: 네, 네 저도 용지 입간 고백 쓰고 있습니다.
0: 네.
5: 지금 쓰니까 뭐에 동감 이런 밤소리 다 가세요. 밤 자지마자 좀 제가
0: 한번
5: 네. 보니까 예. 밤보단 지금 이거 쓰는 다음부터 그저 깨끗하게 한번 보니까 예. 밤을 자자면 이거 화장실 가지 않으니까 예. 그게 네. 많이 좋아져서 그리고 화가 안 돼요. 밤에 잘 넘어다 이거 그런데 지금 화가 잘 안 돼. 밤을 좀 잘못 씁니다. 화가 잘 됩니다. 지금
0: 네.
5: 또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요. 항상 머리 아프고 어디서 앉았다 일어나면 머리 심한 게 그런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5: 이래도 신장이 좀 흐르고 쉽게 놀라고,
0: 예. 예.
5: 그런데 이것도 신장에는 많이 좋고, 예. 간이 또 안 좋아, 항상 내겠고, 예. 검사하니까 또 간식 좀 가져다 이거 먹은 다음에.
0: 네.

0: 꺼내고. 예. 한 가지하고 좀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할때 열두가 사주 좀 계속 쓰다가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잘 따지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면역력을 높인다 하면은 제가 저는 이런 건강 강의를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친척들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많은 분들이 아,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는데 어디 가보면 면역력이 낮아서 또 가면 감기하고 설사하고 소화해야 되고 뭐 많은 병들이 오는데 면역력을 높이라 하는데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높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역력을 높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한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 됩니다. 면역력을 높인다 해서 무슨 출단발을 맞아서 대판주사를 맞아서 좋다는 거 비싸다는 거 다 맞아본 분들 첫째 먼저 선택해야 될 게 영지입니다. 사실 면역력이란 무엇인가? 면역력이란 그저 우리 이 주위에다 비교한다 할 때는 우리 한 개 나라를 비하면 군대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뭐 침략자가 들어오거나 하면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많단 말입니다. 군대가 강대하고 많죠. 우리 몸의 군대는 백혈구를 비롯해서 G수시포라든가 림파세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림파세포에서 베타림파세포라든가 T세포라든가 거시세포라든가 NK세포라든가 여러 개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스한 정이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몇몇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정호원 작사 리용규 작곡의 함수초 사랑입니다. 순수한 새사랑의 설렘과 아름다움이 담긴 이 노래로 젊은 시절의 소중한 기억을 불러일으켜 보시길 바랍니다. 차혜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대현 작사, 최동력 작곡의 내 고향 마하산을 준비했습니다. 먼 곳에서 고향을 그리시는 분들에게 위로의 선물이 될 겁니다. 휘리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김우석 작사, 박용훈 작곡의 김량감의 통소설입니다. 여유로운 삶의 한 모퉁이를 느낄 수 있는 노래인데요. 강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영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우리 집 텃밭을 들려드릴게요. 가정의 따뜻함과 텃밭의 즐거움이 담긴 이 노래로 평범한 일상 속의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유초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백진숙 작사, 유치순 작곡의 인생시계를 들려드립니다. 인생이라는 시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메시지가 담긴 곡입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방신국 작사 김봉환 작곡의 황혼창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혼의 아름다움과 생동감이 있는 풍경이 담긴 노래인데요. 임양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천영입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방송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직 가보지 못한 곳과 듣지 못한 따뜻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여행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장소의 풍경, 현지의 맛있는 음식과 그곳 사람들의 호소하고 진솔한 일상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작은 여행이 되는 시간, 지금부터 천천히 떠나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행가이드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서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여행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40분간 맛과 정이 가득한 전국 맛집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탈산 일수 1분 전 8산의 하나의 물, 하나의 밭이라는 말처럼 산과 바다가 공존하는 땅, 복건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복건은 중국 동남부에 자리 잡은 산과 바다의 고장입니다. 서쪽과 북쪽은 울창한 산림이 감싸고 동쪽은 드넓은 동중국해와 맞닿아 있어 산진, 해미, 산의 진미와 바다의 별미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축복받은 곳입니다. 복건 요리, 즉 민 요리는 중국 8대 요리 체계 중 하나로 깔끔하고 감칠맛 나며 부드럽고 순하고 육향이 진하며 느끼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복건 요리는 일탕십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물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가지 국물로 열 가지 변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건은 또한 중국 요리 역사상 가장 먼저 해외 맛을 받아들인 곳이기도 합니다. 송원시대 천년 전에 세계 최대 항구였던 천주를 통해 해외의 향신료와 조리법이 유입됐고 이러한 개방성과 포용성이 복건 요리를 더욱 독특하고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복건을 대표하는 음식들 불도장, 복건 어묵, 육연, 해려전, 사차면 그리고 동안복육까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서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산과 바다가 함께 빚어낸 복건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산과 바다의 풍미가 가득한 복건의 미식여행 시작합니다.

복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바로 불도장입니다. 불도장은 복권을 대표하는 국가급 무형문화 유산이자 중국 국빈 만찬에 오르는 명품 요리가 되겠습니다. 이 요리에는 전복과 해삼, 어순, 표고버섯, 조끈, 대북, 메추리알 등 무려 수십 가지의 고급 식재료가 사용됩니다. 이 모든 재료를 볶은 로즈와 함께 특별한 항아리에 넣고 약한 불에 2-3일 동안 정성스럽게 끓여냅니다. 불도장을 만드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입니다. 각 재료는 최적의 상태로 손질이 되고 투입되는 순서도 철저히 지켜집니다. 전복은 먼저 넣어서 깊은 맛을 내고 해삼은 나중에 넣어 식감을 살리는 식입니다. 완성된 불도장은 국물이 맑으면서도 깊고 진한 향을 자랑하며 각 재료의 맛이 하나로 어우러져 한입에 바다와 산의 풍미가 모두 느껴진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날 불도장은 복권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품 요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권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복권 어묵입니다. 복권 어묵은 복환이라고도 불리고 복권 사람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복권 어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호심 어화는 신선한 생선살을 갈아서 만든 껍질 안에 돼지고기 소를 넣은 것으로 한입 베어물면 고기의 육즙과 생선의 신선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실심 어화는 소를 넣지 않고 생선살로만 만든 것으로 더욱 탱글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어묵을 만들 때는 생선의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데 복권의 요리사들은 새벽에 갓 잡은 생선으로 어묵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복권 어묵은 복권 사람들의 정서를 담고 있는데요. 둥근 모양은 원만함과 행복을 상징하며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복권 사람들은 어묵을 바다가 선물한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복권의 한 어부가 폭풍우를 만나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는데 그의 아내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갓 잡은 생선으로 어묵을 만들어 남편에게 대접했습니다. 그 어묵은 너무 맛있어서 그 후로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복권 어묵은 복권을 대표하는 길거리 음식으로 관광객들이 꼭 맛보는 별미로 됐습니다.

복권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육연입니다. 육연은 복권의 자랑이라고 불리는 전통 음식으로 그 모양이 제비가 날개를 펼친 듯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육연의 가장 큰 특징은 껍질에 있습니다. 밀가루로 만드는 일반 만두와 달리 육연의 피는 돼지고기와 감자 전분으로 만듭니다. 고기를 망치로 오랜 시간 두드려 만든 육연피는 얇으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육연을 만들 때는 고기를 최소 1시간 이상 두드려야 얇고 쫄깃한 육연피가 완성됩니다. 이 과정을 복권 사람들은 육연의 혼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복권 사람들은 육연을 태평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육연을 오리알과 함께 요리하면 평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복권으로 오리알은 암란, 즉 난리를 누른다는 뜻으로 육연과 오리알을 함께 먹으면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권에서는 결혼식과 생일잔치, 명절 등 경사스러운 자리에 반드시 육연이 등장합니다. 이 요리가 나오면 손님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옛날 복권의 한 신부가 시집갈 때 육연을 잘 빚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육연은 너무 정교해서 마을 사람들이 저집 며느리는 제비의 날개를 빚는 솜씨를 가졌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복권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해려전입니다. 해려전은 신선한 굴과 달걀 그리고 감자 전분을 섞고 기름에 지져낸 복권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입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굴의 신선함과 달걀의 고소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진다는 점입니다. 복권 사람들은 해려전을 먹을 때 특제 달콤한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해려전의 성공 비결은 굴의 신선도에 있습니다. 갓 채취한 굴을 사용해야 바삭한 식감과 깊은 맛을 낼 수가 있는데 해려전에는 흥미로운 역사도 전해집니다. 명나라 말기 정성공 장군이 네덜란드 군대와 싸우던 중 식량이 떨어지자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굴과 감자 전분으로 이 요리를 만들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 요리는 군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정성공의 승리와 함께 널리 퍼져나갔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정성공의 군사들은 이 요리를 먹고 이 맛이면 적과 싸울 힘이 난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날 해려전은 복권 전역에서 사랑받는 국민 음식이 됐습니다.

복근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사차면입니다. 사차면은 복근의 대표적인 면 요리로 사차라는 특별한 소스가 핵심입니다. 사차는 땅콩과 새우, 마늘, 고추, 향신료 등으로 만든 고소하고 매콤한 소스로 동남아시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소스를 뼈를 우려낸 진한 국물에 풀어서 면과 함께 즐기는 것이 사차면의 정석입니다. 복근 사람들은 사차면에 돼지고기, 오징어, 두부, 새우 등 다양한 재료를 올려서 먹습니다. 사차면의 국물은 뼈를 4시간 내지 5시간 이상 우려내야 깊고 진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사차면은 복근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원래 사차는 인도네시아어 사태에서 유래했습니다. 해외 무역을 통해 복근에 전해진 이 소스가 복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돼서 지금의 사차면이 탄생했습니다. 옛날 천주 항구에는 수많은 외국 상인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중 인도네시아 상인이 가져온 사테 소스에 복근의 한 요리사가 매료돼서 직접 재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땅콩과 마늘을 더하고 매운맛을 조절해서 지금의 사차 소스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복근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사차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그릇의 사차면에 천년의 해양 역사와 문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권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동안복육입니다. 동안복육은 복권 함운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 요리로 돼지고기를 네모나게 썰어 향신료와 함께 천으로 싸서 푹 찐 요리가 되겠습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고기를 천으로 싸서 찌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의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고 향신료의 맛이 깊이 배어듭니다. 완성된 동안복육은 고기가 부드럽고 촉촉하며 깊고 진한 맛이 일품입니다. 동안복육을 만들 때는 소금, 간장, 오향분 등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해서 고기의 풍미를 극대화합니다. 동안복육은 복권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5대 10국시대 민국의 왕이 봉인되었을 때 이를 축하하기 위해 만든 요리라고 합니다. 네모난 고기 모양은 왕의 인장을, 고기를 싼 천은 인장을 감싸는 비단을 상징합니다. 이름 속의 봉자는 봉하다, 봉인하다라는 뜻으로 왕의 봉인을 축하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 동안 지역에서는 과거 시험에 급제한 자제가 있으면 온 마을이 함께 이 동안 복육을 만들어 축하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싸는 천은 축복을 감싼다는 의미였고 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축복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동안 복육은 함은 사람들의 명절과 경사스러운 자리에서는 빠지지 않는 음식으로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복권 요리의 왕좌, 불도장, 바다의 신선함을 담은 복권 어묵, 또 제비 날개를 펼친 듯한 유견, 바다와 달걀의 조화인 해려전, 해외 향이 깃든 사차면, 그리고 왕의 인장을 닮은 동안 복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음식에는 복권의 풍요로운 자연과 오랜 해양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곳의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닌 그곳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복권의 맑고 깊은 맛은 산과 바다가 함께하는 이 땅의 풍요로움과 천년의 해양 문화가 만들어낸 이곳의 개방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여행 가이드 복권성 특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화, 진행의 정천정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부부로서 연인으로서 함께 걸어가는 모든 분들을 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정권 작사, 지혜선 작곡의 안경수 마복자 가수가 부른 우린 그냥을 함께 감상해볼까요? 이 노래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화음이 동행의 소중함을 더욱 깊게 전해줄 것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끔 충전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박경만 작사, 김창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쉼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편안한 쉼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어서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여성 3인창 해랑강 고향의 강렬을 전해드립니다. 해랑강의 푸른 물결을 따라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리하 작사, 류현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을 전해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 키우는 문제는 모든 주부님들의 영원한 화두인데요. 방학을 맞은 지금 많은 주부님들이 육아 관련 크고 작은 걱정들이 쌓이고 있을 텁니다. 오늘은 아이의 생활 리듬 관리부터 시력 보호, 수면 습관, 자세 건강까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육아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유용한 생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저녁 때든 평소든 많은 주부님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가 밤 11시, 12시가 넘도록 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는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낮잠을 자다가 해가 질 때까지 잠들어 밤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밥을 먹는다든가 또 놀고 숙제하는 것까지 정해진 시간이 없이 온 가족이 아이의 뒤죽박죽이 된 생활 리듬에 휩쓸리게 되죠. 장기적으로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 부모와 아이가 매일 다툼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아이의 집중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장 발육과 정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아이의 생활 리듬이 어지러워지는 핵심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부모님들부터 통일된 생활 규칙을 세우지 않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에게는 9시 반에 불을 끄고 자라고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또 거실에서 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불평을 부리게 돼요. 어른들은 밤새 놀아도 되는데 왜 나만 일찍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이 설산수범하지 않으면 모든 수면 규칙은 아이에게 일방적인 구속 명령으로만 여겨지게 되고 저항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모님들이 부득이하게 야근 때문에 늦게 잠들어야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고 어른의 특별한 상황과 아이의 고정된 수면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야지 대충 둘러대서는 안 되겠죠.

암으로 빛과 전자기기 때문에 생체 시계가 완전히 깨지는 경우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주범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잠들기 1시간 전까지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게임을 하며 뇌를 계속 흥분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편안한 수면 모드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낮잠도 함정이 있어요. 이 낮잠을 45분 넘게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잠들면 밤에 잠을 자려는 욕구가 크게 줄어들어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지죠.

또한 아이의 생활 리듬이 흐트러진 걸 발견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소리를 지르며 재촉하거나 억지로 불을 끄는가 하면 아침이면 또 억지로 이불을 걷어내 우리 아이들을 일으키곤 하는데요. 사실 이런 방식은 아이에게 잠자기, 아침에 일어나기를 부정적이고 답답한 일로 각인시키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저항감을 키우고 심하면 잠들기 전 불안감을 느끼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아이의 생활 패턴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시간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고정된 절차를 통해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조건 반사를 형성해 잠자리에 드는 걸 미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잠들기 전 순서는 30분 내지 40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구성합니다.

우선 15분 전에 부드럽게 예고해줍니다. 놀 시간이 15분 남았으니 곧 세수하고 잠자리 준비하자. 아이가 놀이를 갑자기 중단하는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전자화면을 끄고 집안 조명을 어둡게 조절합니다. 이어서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간단히 세수하고 잠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계속해서 종이 그림책을 함께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줍니다. 네, 이 과정 내내 다투지 말고 또 자극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낮에 잘못한 일을 나무라지 말고요.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해야겠죠. 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의 생활 리듬이 불규칙적인 건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장난꾸러기이기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안정적이고 통일된 생활 환경이 없기 때문인데요.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건 아이만 구속하는 일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맞춰가며 서서히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부모님께서 조급한 마음과 대립되는 태도를 내려놓고 솔선수범하고 고정된 아침 저녁 생활 절차를 만들어주고 낮에 충분한 활동을 병행하면 몇 주 안에 아이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방학 동안 아이의 생활 습관 관리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시력 관리인데요. 여름방학 기간 아이의 시력 저하에 많은 부모님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방학이라 학교 수업이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방학 동안 무질서한 눈 사용, 근거리 활동 시간 증가로 근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쉽습니다. 방학 동안 대부분의 아이들은 장시간 실내에 머무르며 야외 활동이 부족하고 자연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지죠. 이 자연광의 전 스펙트럼 조명은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데 이 물질은 안축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 시간이 부족하면 눈을 보호하는 방어 효과가 직접적으로 약화되죠.

방학 기간 아이들이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와 또 계속되는 근거리 시선 사용은 안축성장을 가속화하고 시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여름방학 무더운 날씨 탓에 아이스 음료, 밀크티 이런 갖가지 간식을 자주 먹게 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내 비타민 B1과 칼슘을 대량 소모시키고 안구벽 탄력을 낮추어 안축이 길어지도록 만들어 근시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죠. 여기에 뭐 또 늦잠, 운동 부족 등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겹쳐서 시각 피로를 끊임없이 키우게 됩니다.

방학 기간 어떻게 과학적으로 아이들의 시력을 관리해야 할까요? 안과 전문가들은 시력 보호가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의 전자기기 사용 기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한 번 근거리로 화면을 보는 시간을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하루 누적 사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야외에서 자연광을 쬐며 활동하도록 보장하는데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기 전 저녁에 공원에서 걷거나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쓸 때에는 주먹 하나, 30cm, 3cm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슴과 책상 사이에 주먹 하나 공간을 두고 눈과 책은 30cm, 펜을 잡는 위치는 펜 촉으로부터 3cm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누워서 또는 엎드린 채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는 일은 절대 금물이고 3, 40분마다 한 번씩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줍니다.

일상 식단에서는 단 음식과 튀긴 음식 섭취를 줄이고 루테인,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하도록 하며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늦게 자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각종 시력보호 제품을 맹목적으로 믿고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이에게 시력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정규적인 병원에 찾아가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겠죠.

시력관리 다음으로 아이 수면과 관련된 궁금증을 짚어볼게요. 많은 주부님들이 아이는 어른보다 옷을 더 껴입히고 잠잘 때 이불을 두툼하게 덮어줘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에어컨 온도도 너무 낮게 조절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데요. 하지만 이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가 밤잠을 잘 때 너무 더우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이 생기는데요. 첫째, 오히려 감기에 쉽게 걸려요. 너무 더우면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뒤척이다가 이불 밖에서 자게 되고요. 호흡기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옷을 적게 입어서가 아니라 수면 환경이 너무 더워 이불을 차버리기 때문이죠.

둘째 아이가 무기력해집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날 기운이 없고 또 입맛이 떨어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고 활동하기 싫어하죠. 성미가 급해지고 안색이 어두워지며 미스꺼움, 두통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잠을 자다가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이를 갈고 입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자진병에 시달릴 뿐더러 학습 집중력과 사고 능력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셋째는 영양실조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식욕에 영향을 주어 식사량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몸이 여의고 허약해집니다. 그리고 넷째는 아이의 키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밤 깊은 시간에는 이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데 잠을 뒤척이고 푹 자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아 성장 발육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잘 때 어떻게 이불을 덮어줘야 적당할까요? 아이의 수면 온도 관리의 핵심 원칙은 먼저 덥지 않게 하고 그 다음 춥지 않게 한다 라는 것이죠. 간단한 기준을 기억하세요. 첫째, 아이 몸 어디에도 땀이 흐르지 않고 등 손발이 따뜻한 상태가 적당합니다. 둘째, 배만 따뜻하게 유지하면 되고요. 손등, 뭐 어깨, 허벅지, 발등 이런 부위는 약간 차가워도 괜찮아요. 셋째, 배는 꼭 감싸주고 어깨나 다리, 발은 이불 밖으로 내놓아도 무방합니다. 너무 두툼한 이불보다는 얇은 이불로 배를 보호하는 방식을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부로에서는 아이의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방법, 방앗간 시력 관리, 올바른 수면 환경 만들기까지 다양한 육아 정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정에서 실천해보시고요.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바랄게요. 주부클럽은 다음 이 시간에도 유용한 생활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산은 계곡이 깊을수록 울창한 수림을 키울 수 있고 더 많은 비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지치고 넘어질 것만 같았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 그릇을 하나씩 넓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큰 비를 견디고 더 단단한 나무로 자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조금씩 단단해지는 마음으로 주말이면 산을 찾는 사람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영군의 글, 서로의 과배기를 나누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산에 다닌 지 언간 10년이 넘었다.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거쳐갔고 또 곁으로 다가왔다. 얼마 전 뜻이 맞는 사람들만이 서로 만난다는 산봉우리에서 산과 들을 좋아하는 산 매니아 언니를 만났다. 나보다 한 살 이상인 언니는 산을 무척 좋아했다. 봄이면 개취나물이며 고사리, 물숙에 이어 뽕잎 등 산나물들을 따서 밥상을 싱그럽게 차렸고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둥글레며 도라지를 찾아다니며 흰눈 휘날리는 겨울에는 눈꽃이 무성하게 핀 나무들을 구경하러 심근을 동여매고 차가운 공기를 헤가르며 산을 향했다고 한다. 산속을 누비는 그네의 두 눈은 햇빛을 품은 듯 열정이 흘러넘쳤고 두 다리는 손오공이라도 따라잡을 듯 날바람이 일었다. 음식 솜씨 또한 기가 막혀 매번 산에 갈 때마다 산나물 속 만두며 손수 만든 장아찌들은 물론 보기만 해도 군침이 스르르 도는 매콤 두부 등 요리들을 척척 내놓기도 했다. 유머도 넘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항상 즐겁게 해주었다. 한참 앞서 가다가 뒤에 사람들이 뒤처진다 싶으면 입에다 두 손을 모아 나팔손을 하고 뒤에 배가 어디까지 왔소 하고 소리치며 뒤떨어진 멤버들은 박자를 맞춰 여기 청도부두까지 왔소 하고 답을 하듯 받아친다. 그리고는 모두 고개를 들고 땀을 훔치며 깨르르 웃는다. 나팔손을 했다면 재치있고 엉뚱한 말들이 쏟아져 나와 같이 함께 다니는 사람들의 피곤함을 싹 가셔주었다. 나 또한 이런 산 분위기를 좋아하니 자연히 자주 만나 동행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산 저 산 누비며 다녔다. 계단을 훌훌 오르고 돌을 넘기도 하며 큰 비가 온 뒤 계곡을 만나면 쏴싸거리며 흘러내리는 산속 냇물에 서슴없이 발도 담그었다. 산속을 누비는 언니는 바람처럼 자유로웠고 오뚜기처럼 자신감이 차있었다. 꾸밈없이 소탈했고 산속의 왕인 사자마는 여유작작했다. 등산을 하면서 땀을 동이로 흘려 몸이 거뜬해진 것도 좋았지만 나에게 산 정상에서 차려놓은 밥상은 가뭄의 단비처럼 늘 기다려지고 반가웠다. 등산 중에 꽃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자주 있는 일이지만 산을 돌파오르면서 힘들 때 이제 곧 만나게 될 싱그럽고 소박한 밥상을 생각하면서 버틴 적도 많았다. 우리는 산에 가는 날이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가느라 부산했다. 산 정상에서의 따뜻한 커피 한 잔, 라면과 누룽지, 그리고 건두배에 돌돌 마른 파와 령혼이 승배한 된장과 고추장 등은 우리의 콧끝과 위를 항상 즐겁게 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먹는 재미는 등산에서 빼려고 해야 별 수 없는 미션이 되었다. 오죽하면 먹으러 산으로 간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산 꼭대기에서의 밥상은 먹는 맛도 일품이지만 어떤 때는 다쳤던 마음을 치유하는 상능약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어느 날 언니는 꽈배기를 준비해왔다. 고향의 재래시장 가게에서 특별히 주문해서 보내왔다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 꽈배기가 그렇게 먹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간식을 마음대로 먹지 못한 섭섭함을 달래겠다고 했다. 그녀에게 꽈배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배고팠던 시절의 추억이라고 했다. 다른 친구들이 달콤한 꽈배기를 입에 오물거리며 만나게 먹을 무렵 그는 진지 먹고 싶지 않은 척 옆을 가볍게 지나쳤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다른 친구들은 먹고 있는데 나만 먹지 못한다는 수치심 같은 것은 늘 얄밉게 고소한 맛을 타고 지사계의 배속 깊이 깊이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그녀는 특유의 유머로 나팔손을 하던 두 손을 이번에는 양옆으로 활짝 펴 어깨를 살짝 우로 솟구치며 전혀 먹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이야 하면서 능청을 부렸다. 그때 나는 그녀의 코허리가 잠깐 시큰거리는 것을 보았다. 옅은 그늘이 동그랗게 말린 그녀의 어깨 위에서 잠시

지천명의 나이에 고향의 꽈배기가 먹고 싶어 산 정상까지 둘러치웠고 올라와 베스트 음식으로 가방에서 꺼내던 언니가 안쓰러웠던지 그 무렵 우리의 옷깃을 파고들던 차가운 바람도 조금 수그러들었다. 우리는 너도 나도 고향의 맛이 제일이라며 꽈배기를 나눠 먹으며 어두운 기억들을 토막내듯 툭툭 끊어서 나눠 먹었다. 밝고 씩씩한 언니가 이런 과거도 있었군요. 말괄량이 같은 언니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유앙스네요. 흐흐, 마구잡이처럼 행동하는 언니가 감성적이고 섬세할 때도 있으니 다 이런 아픔이 있어서였군요. 우리는 위로하며 공감하며 언니의 뜨거웠던 과거를 함께 고소하게 먹어주었다. 나도 맛에 슬픈 적이 있었다. 고중을 다닐 때 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학업이 박세다고 많은 친구들이 노르스름한 작은 병에 든 뇌 영양제를 아주 있어 보이는 빨대를 꽂아 고개를 뒤로 멋지게 꺾으며 쭉쭉 들이키던 모습이 생생하다. 나도 그때는 전혀 먹고 싶지 않던 것처럼 연기를 했다. 내 힘으로는 공부만 할 수 있었던 시절, 먹을 것만이 아닌 많은 것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 가지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태어내야 했던 시절, 얄미운 것도 많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던 시절, 끙끙거리며 원망도 하고 옹졸한 마음이 자꾸 갈마들던 시절, 남몰래 노력도 많이 했었던 시절, 격해의 서러움이 쌓여가던 시절, 그 시절은 내 몸속에 오래 남아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비오는 날이나 일이 꼬이는 날에는 소금을 맞은 배추처럼 맥이 빠지고 늘어지게 했다. 그런데 동행했던 산호들의 이야기 보따리를 펼쳐놓고 보니 모두가 서름을 안고 있었다. 혹자는 얼굴이 이쁘지 않아서, 혹자는 머리카락이 휘어서, 혹자는 키가 크지 않아서, 혹자는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혹자는 부모가 리혼을 해서, 슬픔의 리유에는 천만 가지가 있었다. 서름의 모양새는 햇빛에 반사되는 수정의 아우라처럼 각양각색이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서럽고 어두웠던 턴녀를 오로지 혼자 감당하면서 걸어왔던 것 같다. 하지만 산 위에서의 우리의 즐거움은 비슷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부지런한 사람들의 자신감과 자기 스스로 앞날을 헤쳐나갈 준비가 듬뿍된 사람들의 여유였다. 꽈배기 언니도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났다. 어려서 가지지 못했던 서름이 커서인지 사업도 악착스레해서 많은 일을 해냈다. 한국, 일본, 미국 등 나라에 옷을 수출하는데 불철주야 품질 관리에 수량 체크에 바쁘다. 언니 말로라면 눈썹을 휘날리며 뛰어다닌다. 일뿐만 아니라 그녀는 고층 건물이 즐변 도시에 살면서 어느 날 텃밭을 가꾸기 위해 1층 건물로 이사를 했다. 그의 텃밭에는 파, 마늘, 상추, 고추, 도라지, 민들레, 취나물 등이 곳곳이 고개를 쳐들고 있고 고향의 우물 방불케 하는 김칫도, 장독도 수두룩이 심어져 있었다. 땅을 붙이는 일은 한때기가 되었든 한무지가 되었든 손발을 부지런히 놀래야 볼거리도 먹거리도 수확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담한 마당 테이블에 차 한 잔 따르고 바지런히 고개를 쳐드는 야채들을 바라보는 언니의 사진을 볼 때마다 경탄이 가슴으로부터 뛰쳐나온다. 어려서는 힘이 없어 그냥 선택을 받아야 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선택을 했다. 순박하고 정직한 부모님의 부지런한 품성을 이어받아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빛만을 향해 노력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봤기에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앞날을 잘 갖고 나가야겠다는 정신줄을 늘 손에 잡고 있었다. 어린 시절 다른 친구들과 나눠 먹을 때의 꽈배기는 달콤한 맛이었지만 세월이 되어 산꼭대기에서 먹는 꽈배기는 구수하고 쫀득해했다. 산의 계곡에 깊어야 빗물을 많이 담을 수 있고 나무들을 더 잘 키워낼 수 있다. 힘들었던 시절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산을 오를 때 마주할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라고 마음의 그릇을 미리 넓혀준 것이다. 그 덕에 맷집이 단단해져 평온한 마음으로 거친 산을 오를 수 있었다. 우리는 자주 산을 찾을 것이며 만나는 가지각색 음식으로 힘을 키울 것이다. 다가오는 주말 산에 가야 하는데 우리의 벌써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음식을 가져갈 것인가 또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삶의 무거운 계절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어쩌면 그 시간들이 마음의 계곡을 더 깊게 파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깊어진 만큼

우리는 더 여유롭게 산을 오르고 더 정성스럽게 먹을 거리를 챙기며 오늘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가겠죠. 오늘도 소중한 일상을 즐기며 풍성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엮어가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 사회와 동포 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5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7월 스무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걸 장상.
1: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2: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1: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 산책.

인생이란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던 역경에 처해 좌절을 당하고 쓰러지고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문제 해결의 연속적인 과정으로서 누구에게나 다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은 백신과도 같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면 그만큼 성숙해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전춘식의 수필 나무는 구슬을 탐내지 않는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집에서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편리와 불편과 늘 상종하게 된다. 불편 중에서 첫째를 꼽으라면 아마도 창문 유리 닫기를 꼽아야 할 것 같다. 워낙 고공 작업이라 하면 지레 소리만 들어도 어질어질해 나는 나에게 있어서 이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허니 일꾼을 청해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빨간 지폐 석장을 내밀고 벼르다가 끝낸 일인데 불과 며칠 난가 흙비가 내리거나 먼지바람이 일어 원래 상태로 환원되면 신경이 쓰이다 못해 머리에 쥐가 올라올 지경이다. 하여 올해에는 여름철에 한 번 마가을에 한 번 닦는 걸로 결정을 해두었다. 이제는 립동이 당근 눈앞인지라 더는 미루적거릴 수가 없으니 당근 행해야 했다. 로무시장에 가서 이리저리 살피다가 그중 깔끔해 보이면서도 몸매가 왜소해 보이는 한 아줌마를 짚었다. 아니나 다를까 일하는 솜씨를 보니 내 눈썰미와 딱 맞아떨어진다. 왜서 혼자만 왔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일솜씨가 재서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일을 번개치듯 단숨에 해낼 수 있다며 자신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일을 하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사말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측은해서 건네인 말에 아줌마는 예사롭게 응수를 해온다. 매일같이 하는 일인데요 뭐. 이렇게 걸싹이 일을 한 날이면 저녁에 온몸이 노그라지겠네요.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뼈가 물러나게 죽도록 일을 한 날이면 귀가할 때 덜썩거리며 흥에 떠서 걷지만요. 종일 서서 일이 차려지기를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날이면 두 다리를 질질 끌며 걷는데요. 우습죠? 네? 잠깐 생각에 묻히고 나서야 겨우 그 말에 담긴 뜻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았다. 하도 그저 보아주기가 안쓰러워 물을 나르는 건 내가 담당을 하겠다고 자진하여 나서자 그는 도리어 손사래를 친다. 일꾼을 청했는데 왜 주인이 거들어야 해요? 내가 이렇게 마른 명태 같아 보여도 우리 집에서 고동마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줌마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알고 보니 아줌마는 아이돌을 키우는데 큰 딸에는 고중에 작은 아들에는 초중에 다니는 중이란다. 게다가 남편은 당뇨병으로 고생한 지가 10년을 넘다 보니 바깥일에서 손을 뗀 지가 옛날이란다. 온집 식구가 자기 한 손을 바라고 산다나 들어보니 짐작이 갔다. 그 궁색한 살림살이를 멍에처럼 떠매고 앞만 향하여 내 천의 굽을 놓아야 하니 명실공히 고동마라고 불리울 만도 했다. 아줌마는 어림잡아 50대에 가까워 보이는데 나이와는 무관한 듯 그렇게 아찔한 장턱에 올라서서 능란하게 걸레질을 쓱쓱 해나갔다. 처음 이런 허들의 일에 손을 댔을 때만 해도 서툴고 맥만 빠졌는데 후에 일을 사려 물고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눈에 손에 익혀냈다. 일도 마음먹고 살손을 붙여 배워내니 되더란다. 게다가 손나귀가 드세요. 지금은 막히는 일이 없다고 한다. 과연 그 아줌마의 손에 번개가 일더니 언뜻 그 많은 겹창문들이 새 유리처럼 멀쑥하게 목욕을 마치게 되었다.

유리 닦기가 끝나자 청소를 하는데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섞는다. 이같이 고된 노동이 찌들려오면서도 이런 헐곤 마음가짐으로 삶을 영위해 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인가. 일이 마무리되자 수고했다며 약간한 팁을 건넸다. 혹여 이 보잘것없는 건네임이 아줌마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라고 할까봐 돌아갈 때 택시나 타라며 밀어주었다. 택시는 무슨 택시예요? 솔로 보스가 바글거리는데요. 그나저나 더 얹어주니 잘 쓰겠습니다. 아줌마는 가방에서 깨끗한 옷을 꺼내어 툭툭 털고 입고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문 밖을 나선다. 오늘은 운이부터 또 다른 집으로 일하러 가게 된단다. 층계를 내려가는 아줌마의 어깨가 방불이 춤을 추는 듯했다. 창 너머로 그분의 뒷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느라니 문득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가 떠오른다. 왕비의 자리가 욕심이 나서 숱한 처녀들이 몰려들어 유리 구두를 신어본다. 신이 발보다 작거나 크거나 하여 도저히 걸음이 안 된다. 그 신에는 적임자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발과 신이 딱 어울릴 때라만이 맵신은 물론 그 자신도 편하게 느껴지게 된다. 맞든 안 맞든 기어이 신으려는 그런 단순한 염원에 의해 발을 깎아내거나 크게 만들 수는 없지 않는가. 허니 아무리 큰 욕심이 생기더라도 자신의 발에 맞는 그런 신을 고르는 수밖에는 달리 대책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발은 본이라 하고 신은 그에 따르는 분, 즉 그에 대응되어 일치를 이루는 상대로 된다. 보건대 그 아줌마는 적어도 본분에 충직하는 분임이 틀림이 없다. 허니 탄식을 하거나 울음을 울어도 모자랄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연스레 적응을 하며 여유자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사람들의 의욕을 자아낼 만치나 유별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필경 그 아줌마는 현실을 도피하려고도 원망하지도 않고 태연스레 그 험하고 늘찬 고개를 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이 가녀린 몸으로 고동마의 고시를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본분에 어긋남 없이 살아가려는 그 하나의 든든한 신조가 곧바로 뒤틀림없는 받침돌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리라. 우리말에는 전미사로 쓰이는 답다라는 단어가 있다. 부모답다, 아들답다, 아내답다, 남편답다, 스승답다, 제자답다, 국민답다, 지도자답다. 여기서 답다는 홀로서는 뜻을 가지지 못하나 어느 한 단어가 붙게 되면 본분에 맞게 뜻으로 전달이 된다. 본분에 맞으면 일이 순리에 따르게 될 것이고 본분에 안 맞으면 일이 비뚤어지게 될 수도 있으렸다. 본분을 떠나 생각과 자세는 자칫 곁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지도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찌 보면 본분이란 이 두 글자를 떠날 수 없는 것 같다. 본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내 발에 딱 맞는 신을 선택할 줄 안다. 밭에서는 가죽 구두보다 헝겊신이 좋고 물에서는 양복보다 곰옷이 생색을 내게 되는 이치와 같다. 들의 박에는 금박질이 필요치 않고 소신에는 꽃 리봉이 가당치 않다. 딱히 명문으로 규정이 돼 있지는 않지만 나한테 주어진 운명이라고 보면 그에 따르는 하나의 테두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불평스럽지만 그게 바로 현실이다. 바로 이 안가닥으로 하여 나는 나무가 돋보인다. 나무는 인내에 능하다. 여름은 더운 대로, 겨울은 추운 대로 용케 감내하면서 사철 연가를 부른다. 또한 나무는 자기가 생긴 나름대로 자기한테 주어진 제한된 공간 속에서 말없이 묵묵히 자랄 뿐이다. 나무는 하루 사이에 쑥덕 커서 하늘을 덮으려고 서두르지도 않는다. 나무는 만리창공을 날아여는 새들을 부러워한 적도 없다. 더 나아가 나무는 현란한 빛을 내는 구슬을 탐내지 않는다. 그것은 나무의 머릿속에 아무리 현란한 구슬이라도 자기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슬기로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무를 부러워하고 숭앙하는 이유라 하겠다. 어느 한 명인의 말이 새삼스럽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구슬을 탐내지 않는 그런 나무로 되고 싶다. 오늘 내가 만났던

0: 아줌마도 구슬을 탐내지 않는 나무여서 그렇듯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선에 안겨왔으리라.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송휘 작사 한병락 작곡의 시골의 마음 보내드립니다. 시골의 맑은 공기, 넓은 들판, 정다운 이웃의정, 진솔하고 따뜻한 시골의 마음입니다. 이 가요와 함께 소박하고 아름다운 삶의 정취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전화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철 작사 최삼명 작곡의 물길 따라 천리길 준비했습니다. 먼 길을 가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고향을 향해 있습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주령 작사 렴승학 작곡의 고향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보내드립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 우리 마음속 영원한 자리는 바로 고향입니다. 변치 않은 고향 사랑을 이 노래와 함께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김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뉴스리 행복 작사 허은식 작곡의 고향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늘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멜로디 바로 고향의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이가요와 함께 고향의 소중한 추억을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정성껏 가꾼 들판에서 맞이하는 첫 수확은 농민들의 기쁨이자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소박한 삶의 노력과 결실, 성취와 기쁨이 가득 담긴 가요.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첫 수확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삶을 빛나게 하는 작고 소중한 소망, 바로 작은 꿈입니다.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이루는 작은 꿈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어서 석화 작사 박찬일 작곡의 작은 꿈, 김철 류호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낌없는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시는 장모님의 깊은 정을 노래한 가요. 김성수 작사, 리창길 작곡의 나의 장모님 보내드립니다. 강태봉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대현 작사, 송대훈 작곡의 또 한 뺨이 넘어가네 보내드립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희망을 얻는데요. 이 가요는 호방한 남성적인 특성을 띠고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확 띄워주는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송대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이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냈죠? 매주 재미있는 이야기와 따뜻한 교훈을 전해주는 콩콩콩 이야기방. 오늘은 평소와 다른 아주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어요.
0: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고향 연변 조선족 자치조 성립 74돌을 맞아 오늘은 옛날 연변의 모습부터 지금의 멋진 변화까지 알아보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리가 매일 뛰어놀고 행복한 추억을 쌓는 고향 연변이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은 얼마나 멋지게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보자고요.
1: 네, 많은 친구들이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은 알지만 고향에 깃든 따뜻한 역사와 발전 이야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고향의 역사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보자요. 먼저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연변 소녀들은 진달래꽃을 보내드립니다.

0: 우리 연변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소중한 땅이에요. 무려 5만 년에서 1만 5천 년 전에 화룡 대동 유적은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고 가장 넓은 구석기 시대 유적인데요. 많은 옛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1: 그리고 약 2만 6천 년 전에는 안도인이라는 옛 사람들이 연변에서 살았는데요. 안도인의 유적은 지금 안도현 명월진에 있는 석회암 동굴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0: 세월이 흘러 진 한 시대에는 부곡 저족이 이곳에서 살았고 이들의 생활 문화는 단결 문화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당나라 시기에는 또 발해국이 연변에 도읍을 정하면서 농업, 수공업, 무역이 모두 발달하고 문화도 크게 활발해졌다고 해요. 특히 청나라 시대에는 개간 정책이 펼쳐지면서 두만강 주변을 연변 사람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구역으로 정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 논밭을 개척하고 벼농사를 지으며 연변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입살고장으로 만들었어요. 아래 동요 한 곡 들려드릴게요. 연변의 꽃망울 보내드립니다.

0: 세종국이 성립되면서 우리 연변에는 갈수록 행복한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어요. 1952년 9월 3일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정식으로 성립되고 1955년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구를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이름을 바꾸며 자치제도가 더욱 완벽해지고 여러 민족 인민들이 평등하고 화목하게 어울려 살아가는 행복한 고장으로 거듭났어요.
1: 예전의 작은 마을들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로 달라졌고 사람들의 생활도 훨씬 편리하고 행복해졌어요. 넓고 깨끗한 도로가 사방으로 뻗고 편리한 버스와 교통시설이 잘 갖춰져 어디든 안전하고 쉽게 다닐 수 있어요.
0: 곳곳에 푸른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공원과 산책로도 점점 늘어나 어른들은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고 친구들은 방과 후에 이곳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어요.
1: 우리가 다니는 학교도 정말 멋지게 변했는데요. 밝고 깨끗한 교실, 특색이 다분한 도서실, 각종 체육시설은 물론 서예와 과학실험, 인공지능 등 다양한 활동실까지 갖춰져 친구들이 공부하며 재능을 기르고 꿈을 키울 수 있어요.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새 연변 좋구나를 보내드립니다.

0: 연변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사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우리 고향은 천의 명소라고 할 수 있어요. 봄에는 진달래와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여름에는 푸른 숲과 맑은 강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하면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풍년이 찾아오고 겨울에는 또 하얀 눈이 내려 산과 들이 아름답게 변하고 우리는 눈싸움도 즐길 수 있어요.
1: 자연 풍경만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꿈과 열정을 가진 멋진 분들이 많이 계신 고향이기도 한데요. 농민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은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어 맛있는 연변잎살, 사과배, 김치, 냉면 같은 특산물을 내와 전국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어요.
0: 또 많은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 발전에 힘쓰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생태 관광 산업을 꾸준히 키워가며 우리 고향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요.
1: 무엇보다 연변의 가장 큰 자랑은 여러 민족이 따뜻하게 어울려 사는 모습인데요. 한족, 조선족, 회족, 만족 등 여러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우러져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의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데요. 명절이면 이웃끼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서로 축하 인사를 주고받으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죠.
0: 이 따뜻한 화합의 정신, 서로 나누고 돕는 마음은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연변 사람들의 소중한 마음인데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깨끗하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연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우리는 연변을 사랑합니다. 보내드립니다.

0: 친구들, 이런 변화와 발전은 그저 겉모습만 멋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따뜻한 마음과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고향에서 자란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할 일이에요. 구우산 명절을 계기로 고향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자고요.
1: 작은 배려와 따뜻한 정을 이어가면 우리 주변은 더욱 화목해지고 연변은 더욱 밝고 아름답게 빛날 거예요.
0: 오늘은 우리 연변의 역사와 발전 모습을 보고 고향 사랑의 소중함과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 민족 화합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옛 조상들의 따뜻한 정신을 이어받고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해서 이 고향 발진에 힘을 보태는 멋진 어린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따뜻한 마음을 늘 간직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호명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가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네, 지금 시간 아침 6시 3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 네. 고산맹자를 잘 셌지요? 예.
0: 네.
1: 오늘은 기회를 빌어서, 예, 연변의 맹이 칭호를 받은, 예, 박윤덕 주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0: 네.
1: 예, 박윤덕 주임은, 예, 근 50년에 가까운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리학원을 졸업하고 조약에는 도문시 중요원하고 연결시 중요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양천공 14년도에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현재는 우리 길태중 인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 오전마다 문진을 합니다. 이분이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신경내과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에 신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그리고 각종 원인으로 나타나는 현은증, 두통증, 완고성 실명증, 우울증, 조리증, 신경성 이면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 위염, 특히는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밀환성 위염, 그리고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의 결장염,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설사, 이러한 말죠. 소아내과 질병의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비뇨기 계통 질병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당뇨병 신병,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소변이 급하고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볼 때 절에 나는 이러한 병증에 방광염, 요도염, 뇌실금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상술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박윤덕 주임이 신경내과 질병 치료에 조예를 보인다는데, 이 방면에 대한 말죠. 상식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0: 네.
1: 신경내과 질병에 말죠, 걸리게 되면 어떠한 말죠, 임상 표현들이 나타나는가, 이걸 말죠, 우리 대화하게 되면 내가 아직까지는 말죠,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게 되면, 박윤덕 주임 같은 이런 신경내과 질병을 잘 치료하는 분들을 찾아서 확진을 받고 진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일단 신경내과 계통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분들이 다음과 같은 말이죠, 증세가 늘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머리가 늘상 어지러워 나는데, 심할 때는 맞아요, 눈앞이 아찔하면서 번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두통증으로 고생하는데, 긴장하게 되면 말이죠, 두통증으로 통증이 나타납니다. 긴장성 두통증이랍니다.
0: 네.
1: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편두통에 왕왕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요. 중이 친구하게 태양혈이 있는데 그 부위가 말죠. 자수를 아파납니다.
0: 네.
1: 어떤 분들은 머리를 말죠. 동요맨 것처럼 그렇게 아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뒷골이 뻗친다 하는데 이러면서 아픕니다. 그리고 신경내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특히는 뇌혈관 계통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늘상 사지가 맥이 떨어지고 감각이가 말이죠. 마모에 마비되는 것 같고 절연하고 어떤 분들은 또 바늘로 쏙쏙 지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각이 또 맞아 이상하게 번져지는 분들이 있어요. 몸에 말이죠. 개미가 맞아 근질근질 기어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따갑고 차고 이란 말이죠. 온도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특히 전에 계시는 분들을 본다 할 때 목에 말이죠. 누워 있다가 말이죠. 이 신경내과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따가운데 이분은 모른단 말인데
0: 네.
1: 화상을 입습니다. 된단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응당합니다. 예.
2: 여수간판 탈출인데 이렇게 거리가 아픔이 신경 압박된데 다리랑 게 자꾸 내 둘이 뻗치니 걸기 바빠가지고.
1: 예, 예.
2: 강철수고 주님한테 친구도 맞고 약도 먹고 이런 게 허리 아프는 것들 좀 많이 났고 허리 자꾸 다리 자꾸 내 둘이 뻗치는 게 많이 났습니다.
1: 예, 자발신경 더 있구만요. 예.
2: 오늘 가서 예약하자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우리 구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기 때문에.
2: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요즘 들어서 허리가 계속 아파가지고 옛날에 병원에 가보니까 엽수간판 탈출이라고 하는데.
1: 예.
3: 지금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대단히 힘들고.
1: 네.
3: 발꿈치에도 불을 붙이는 것처럼 모두 아픈데.
1: 네.
3: 그래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기도 대단히 힘들고.
1: 네.
3: 그래가지고 길태동면의 원장 선생님께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여러가지 치료를 해서 많이 나서줬습니다.
1: 예예 좋은 소식입니다.
3: 예, 그런데 잠이 잘 안 오던 것도 잠이 잘 오고 그리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1: 예.
3: 원장 선생님이 약을 더 쓰려고
1: 예.
3: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3: 수고하세요.
1: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0: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제전합니까?
1: 예, 맞습니다.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4: 저는 그, 대중의 박창호 선생님이 환자입니다.
1: 예, 예.
4: 위가 봐서 이미 세 번을 갔다가 약을 먹은 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예.
4: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가서 지었고 좀 온당하게 하려고 한 번 더 가려고 예약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세요. 예.
4: 네,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5: 저는 예, 아침에 깨어나면 머리 아프고, 예, 어지럽고, 예, 깨고, 눈물이 쫓으시 빠는데 가슴이 후들후들 떨리고 해서, 박영도 중이 약을 그냥 며칠 뒤에다 먹은 게, 예, 심장 이래 떨리는 그게, 어떤 술 떨리고
1: 예.
5: 머리술 아파서 오늘도 또 관련된 수인을 예약하려고 전화했습니다.
1: 예, 어제네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5: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0: 네, 설명 주시죠.
1: 예, 이 신경내과 질병에 걸리게 되면 또 말이죠. 정서상에서도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우울해 있고, 예, 늘상 초조해 하고, 예, 예,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쉽게 말이죠. 예, 성질을 냅니다. 예, 예, 우리 일을 배신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심할 때는 걸음걸이가 말이죠. 예,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예, 평형을 잡기 바쁘고, 예, 더 심할 때는 말이죠. 펜탄 현상도 있습니다.
0: 한쪽.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6: 저는 예, 머리가 아프고, 그거는 이렇게 뭐니까 흐릿허분하면서 어떨 때는 어지럽고, 정말 이게 걸음걸이 걸을 때 제 꼬꼬지 못 걷고, 어떤 때 삐뚤거리기도 합니다.
1: 예.
6: 그래가지고, 저기 뭐니까, 저기 박윤덕 선생님이 저기 첨약을
1: 예.
6: 몇 번 가다 저다 먹었는데
1: 예.
6: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6: 걸는데도 많이 가벼워졌고
1: 예.
6: 저기 뭔가 이 눈이 부 이렇게 안개처럼 낀 것처럼 그렇던 것도 많이 없어지고 가벼운 진감이 납니다.
1: 예.
6: 효과 영향 좋습니다. 그래서
1: 예.
6: 지금 좀 더 먹어보려고요.
1: 예, 어떠냐 오셔야 됩니다. 예,
6: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0: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7: 예, 선생님, 우리 딸이 이렇게 과민성 비염이 심해가지고,
1: 예.
7: 어제 옛날에 한국에 오랫동안 거기서도 치료를 많이 해도 안 되던 게, 어머니 이 방송 듣고 내 이 방송 자주 듣는단 말입니다.
1: 예, 감사합니다.
7: 그래서 그 뭔가 김태중이 그 피부과의 김두임 선생님이 이렇게 잘 치료를 한다 해서 거기 가서 예, 한 달 전에 가서 약을 가져다 이렇게 거기서 그런 한번 바르고 실험하고 좀 낯선 것 같아서 쓴 게 지금은 그렇게 콧물이 고소 줄줄 내려서 막 휴지 없이는 안 되고
1: 네.
7: 어디 나가기도 좋다 힘들었댔는데
1: 네.
7: 지금은 많이 좋아졌답니다.
1: 네.
7: 피부도 콧물이 줄줄 내려오고 재채기 나고
1: 네.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7: 예. 그래 좋아질 때 지금이 오늘이 또
0: 네.
7: 선생님을 보이고 약도 가져오자 그랬나.
1: 예. 어떠네요, 어제.
7: 그리고 친구분이 또 한 내 그런 친구 있어가지고 같이 가려고 오늘 두 분 예약해 주세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어제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저는 오란이병 환자인데, 1년에 발작을 서너 번씩 합니다. 한 번씩 발작할 때면 정말 위가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고 술 조금 먹어도 식구물이 올라오고 배가 네. 붓고 식도도 아프고 심지어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예.
8: 예.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잘하신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1: 예.
8: 그래가지고 선생님 댁 가서 청약을 4번 재다 먹었는데 지금은 정말 속도 편하고 위가 아프지도 않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잡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1: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8: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9: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응답합니다. 예.
9: 저는 예, 나 뭐고 그런지 저녁에 잠이 들기 힘들고 잠이 좀 들어서 잘까 하면 또 어둠이 말았고 또 어둠 누구 와서 또 잠들기 힘들어 그래서 또 잠자다 하면 또 어둠 말았고 이렇게
1: 예.
9: 소변과 잠이 여기 애를 맺으면 바로 자지 못한다.
1: 예.
9: 이튿날은 맥이 없고 예.
1: 예.
9: 그래 저기 운전 선생님 찾아가 보이자 그럽니다.
1: 예, 어둠에 오십시오. 예.
9: 예.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0: 예, 저는 콩팥이 좀 나빠가지고, 예.
1: 예.
10: 저녁에는 소변이 자꾸, 그 다음에 저 소변 볼 때 또 어떨 땐 저리고 이래 아프고도 하고, 이렇게 잠 자지 못하게가지고, 박용덕 주임한테 가서 섬약을 두 축 썼지만은
1: 네.
10: 소변도 좀 두드러지고 소변 별 때 저린 것도 많이 났고
1: 네.
10: 정신 상태도 낫고 해서 예, 박용덕 주임이 참약 좀 더 쓰려고 합니다, 지금.
1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10: 예. 예 감사합니다.
11: 예, 건강하세요. 예.
0: 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1: 예, 안녕하세요.
12: 예, 저는 입병 환자인데,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좀 그 용하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예. 그 오늘 한번 찾아가자고 그랬다.
11: 예. 오늘은 예.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12: 예.
11: 예.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예. 안녕하십니까.
11: 안녕하십니까.
13: 예. 길태중이 문진부입니까.
11: 예. 맞습니다.
13: 예. 예 나는 예. 근간에 그 최영희 주임 선생님 돼서 심호 맞고 다리 아프고 다리 처음엔 굴지 못했습니다.
11: 아 심했구만요.
13: 예, 그래 막 어떤 때는 집에서 화장실을 가다 일어나자면은 서지 못해 어떻게 됐습니다.
11: 그러니까
13: 지금 심 맞고 많이 나왔습니다.
11: 진단은 받았습니까?
13: 진단은 예, 지로월수 근육수축.
11: 예.
13: 예, 근육수축으로 인해서 다리 저림이 그렇던 게 후에는 또 예, 무슨 진단 받았는가 하면은. 어떤 연골이 다 쓰러져 수술해라 아, 했습니다.
11: 예.
13: 그래서 수술도 아예 하고, 침 맞고, 그 다음에 중약을 또, 예, 한 주일 썼습니다.
11: 예. 예
13: 오늘은, 예, 침도 더 맞고, 중약도 또 더 써보려고 예약하자고 그랬어요.
1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세요, 예.
1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11: 네, 안녕하세요.
14: 예, 안녕하십니까. 예. 거기, 그, 길태중이 박윤도 교수님을 예약하봤거든요.
11: 예, 무슨 정황입니까?
14: 예, 이렇게, 어지럽고, 예, 잠 못 자고, 예, 그다음에 맥이 없고, 밥맛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
11: 예, 예. 예. 예
14: 변비도 있고, 예.
11: 예.
14: 그래서, 소문 듣고 소리 박윤도 주임 선생님이 찾아가서, 중약을 한두 번 썼습니다.
11: 예.
14: 일 썼는데, 어서는 약이 다 떨어졌는데, 지금 많이 났습니다.
11: 예.
14: 위도 편안해졌고, 예. 그 다음에 잠도 요즘엔 좀 잘 잔다. 그리고, 예, 매기도 나고 하니까, 예. 요거 효과도 올 때 조금 더 쓰기 싶어서, 오늘이 예약해야 되니까.
1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14: 아, 예, 예, 예. 예. 저기 어떤 원인으로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신경적으로 그렇답니다. 예.
11: 예.
14: 설명해도 가니까 나에
11: 예.
14: 이렇게 예, 그 치료가 완전히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갑니다. 영 자세하고 얘기해주니까 나.
11: 예, 그렇죠.
14: 또 가자고 소리.
11: 예, 예. 그냥 시름 넣고 오세요. 어전에 예,
14: 오늘 김 예약해주셔요.
11: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0: 네.
14: 감사합니다.
11: 예.
0: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5: 안녕하십니까.
11: 예, 안녕하세요.
15: 예, 저는 일하다가 저리 허리를 다쳤는데
11: 예.
15: 돌아 눕기도 바쁘고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11: 예.
15: 그래 이 생방송 듣고 저리 길태중의 강철수 주임이 이런데 치료를 잘한다 해서 예. 그래서 강철수 주임한테서 치료를 받은 게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1: 예, 예, 예.
15: 오늘 또 치료 받으려고 강철수

0: 저희 뭐 예약합시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세요.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땀뿐 레기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동문이 하자 이른다.
1: 예.
3: 예, 난 올해 74인데.
1: 예.
3: 아, 전에 검사는 못 해봤습니다. 대검사는 못 가보고, 예.
1: 무슨 증상이었습니까?
3: 그래, 관절이 아프고, 뱀이 있고, 예.
1: 예.
3: 어떤데, 오순도 많고, 반에.
1: 예, 예.
3: 그래서, 아, 한 번은 멘트 온 적이 있었구만.
1: 예, 예, 예.
3: 그래서 거기 전에 검사 한두.
1: 아, 지금의 기계 검사는, 예, 우리 길태중인문진부에서 위주로 하지 않고요. 예, 다 중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예, 예.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진맥을 받으면 압니다.
3: 아,
1: 경험이 다 풍부한 분들이에요.
3: 예. 그 일이 청소 일이 된 만큼,
1: 예. 예, 박윤덕 주임을 찾으세요.
3: 예, 가서 걸으장에서 좀 힘도 내도.
1: 아, 걸지 못하는 정황이면 말이죠. 전화로, 예.
3: 걷고 밥도 많이 먹고, 걸는다 말고, 근데 그, 내 생각이 때문에 걸어도 맥없도 말고.
1: 예. 그러면 한번 와서 진맥을 받고.
3: 예, 예. 그럼 문의하고, 그 예약하고, 그걸 가야 됩니다.
1: 예, 예약은 됐습니다. 박윤덕 예. 주임을 찾으세요. 오전에.
3: 여기도.
1: 박윤덕, 예. 중년에서 퇴직했습니다.
3: 예, 조선분도.
1: 네, 예, 조선도 박씨인데, 예.
3: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예, 오전에,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아, 저는 예, 이 우울증 때문에 잠을 잠 못 자고, 저기 뭐니까 낮에는 흐리멍텅하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1: 예, 예.
4: 동약도 먹고 머리가 계속 뻥하고 예. 머리가 항상 무겁습니다.
1: 예, 예.
4: 맑은 정신이 가지 않고 예. 어쨌든 그래 머리 안에 무슨 산 무슨 바람이 찬 것처럼
1: 예, 예.
4: 항상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기 거기 팀이 소개라는 게 거기 박윤도 주임이가 무슨 연변의
1: 명의 예, 명의 칭호를 예. 받았습니다. 예.
4: 예, 그래 그분한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1: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4: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에, 신경내과 질환에 말이죠. 걸리게 되면, 에, 또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손을 말이죠. 좁혀라 하게 되면, 손가락이라든가 손목이라든가, 에, 바다다 이렇게 떨립니다. 예.
2: 네.
1: 에, 더 심할 때는, 에, 근육이 말이죠. 하늘로 저추에, 에, 부들거리는 현상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에, 자연히 말이죠. 어, 이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예, 우도양에 춤을 추는 이런 동작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다 말이죠. 신경내과 질병에 걸린 분들이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이 교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주의력이가 말이죠. 집중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 기억력이 몹시 떨어지고 예. 본래는 말이죠.

아주 말이죠, 예. 영민한 분인데 말이죠. 이 질환에 걸리게 되면 말이죠, 예. 아둔해집니다. 어째 옛날에는 빠리빠리 했는데, 연변말로 말하면, 요새는 어째 얼빤해진다, 예. 동작이라, 예. 무슨 동작을 하더라도 잘 되지.

0: 특히 촌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때 있습니다. 나는 말이죠, 연변병원 같은 이런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혹은 내 시립병원에 이런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폐 쪽을 많이 적어놓죠. 신경내과요, 소아내과요, 신장내과요, 심장내과요. 도대체 말이죠, 어느 과실을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을 말이죠 보여야 되겠는가. 이런 경우가 있죠. 예. 이 신경내과라 할 때는 주약에 말이죠 신경계통에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 예, 정확한 진단을 내드리고 타당한 치료를 해드리는 이런 과실입니다. 그러면 신경계통이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우리 인체내부에서 본다 할 때 중요한 조도를 하는 말이죠. 이력계통인데요. 조약에는 말이죠. 중추신경계통하고 주위신경계통으로 마저 구성됐습니다. 중추신경계통이라 할 때는 말이죠. 우리가 머리를 쓰는 말이죠. 뇌하고 척수에 이런 부분으로 조성되는데 무슨 작용을 하는가? 지금 말이죠 정보시대한데 传递信息 정보를 말이죠 접수하고 종합하고 전달하는 이런 말이죠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추신경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정보를 제때 말이죠 전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특히 보게 되면 우리 저 출혈성 병변이 그리고 계열성 병변, 그러니까 이제 출혈이라든가 조막막 하강 출혈이라든가 그리고 말이죠 노끈스라는 뇌 말이죠 경색 현상이 생기게 되면 정보를 제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는 말이죠 지체 공능 장애 사지를 말이죠 놀리기 바쁘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편탄이 옵니다. 반신불수에. 그리고 또 말이죠. 언어공능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말이죠.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말씀을 대방에게 전달해야 되겠는데 그대로 나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이죠.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위신경교통이라 할 때는 말이죠. 주약의 중추신경교통하고 우리 인체의 여러 가지 부위를 말이죠 연계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는데 이 교통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각이라든가 운동에 말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어째서 이 작용이가 이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 말인데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따갑거나 차거나 말이죠 이러한 말이죠. 네, 맞아요. 민감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의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은 국가 통일의 기반이고 민족 단결의 근본이며 정신적 힘의 영혼입니다. 2026년을 15호 계획의 시작의 해이자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 정식 시행되는 관건적인 해입니다. 전유상 하나 기치 선명하게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재반삽 주선으로 삼고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국 구축이라는 목표와 임무를 확고히 정했습니다. 성류꽃 활짝 핀 연면 공동체 브랜드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한 차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주 건설,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 건설 등 중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민족 단결 진보의 꽃이 연면 대지에 언제나 활짝 피고 가지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고 있습니다. 왕청엔 장영가도 강북사배구역 홍성류 문화관에서 주제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배구역은 민족단결 시범거리, 홍성류 문화관, 홍성류 생활관 등 한개 거리 두개 관 진지를 알심들로 구축을 하고 정책 선전 강의를 회실에서 거리와 골목으로 옮기고 편민봉사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융합시켰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배구역에서는 잔물이 가득 쌓였던 낡은 마당을 1000평방미터 규모의 민족단결 선전마당으로 개조하고 4000평방미터 유휴지를 민족단결 유원지로 조성했습니다. 사배구역은 또 따뜻한 마음 식당을 꾸려 독거로인들에게 수만 명 분량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왕청엔 강북사회구역에서 연결시 연홍사회구역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전주 189개 사회구역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상호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은 형태적 피복에서 효과적 관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더욱 광활한 공간에서 관광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누대로 되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에서 유일하게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점 도시로 선정이 된 연변은 33개 촉진 기지를 고품질로 조성을 하고 14갈래 다채로운 연변 중화민족 한가족 주제 로서를 발표하며 다채로운 연변 플러스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기슭의 안도현 두산촌 풍경구에서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에 심취돼 짙은 민속 풍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촌에는 레저 농업, 향촌 관광, 온천 휴가, 견학 교양, 민속 음식 숙박, 빙설 경제 등 다양한 경영 모식을 일체화한 전역 전계절 관광 목적지가 초보적으로 건설이 됐습니다.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 당지부석이 장자이입니다.
1: 精准布局了各种优质的产项目.
0: 다양한 좋은 산업 대상을 정밀하게 배치했죠. 두산촌의 루계로 1억 3,300만 원을 투입해 향촌진흥 견학기지와 공공봉사중심, 관광객 운영중심 등 1년의 중점 대상을 추진해 촌의 관광발전 경영모식을 완산하고 200여 명 취업 인원을 흡수하여 변경에 정착시키고 우리촌 건설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인정은 가장 깊은 차원의 인정이며 민족 단결의 뿌리이자 민족 화목의 영혼입니다. 연변 박물관에서 선보인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 문화 진회는 지금까지 근 150만 명 관람객을 접대했습니다. 연변 가마단의 장작 가무시 오색 아리랑은 첫 공연 이래 루계 공연 횟수가 근 100회에 달했고 민족 무용국 오설 장백은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종합공연 참가 작품에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런 공연과 작품은 여러 민족 문화가 교류와 상호 학습을 통해 빛을 발하겠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 터전을 더 튼튼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112개 학교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양 선행 학교로 명명을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양이 일상 교수와 교양 과정에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변 대지 곳곳에는 서로 융합되고 여러 민족이 성유시처럼 똘똘 뭉쳐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은 아름다운 생활을 함께 건설하고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리며 민족 단결을 함께 촉진하고 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일이면 인심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혈맥의 융합돼 반석처럼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0: 주민정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1: 산자 신정청사.
0: 세로중에서 연변은 단결을 근본으로 주한민족 공동조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실천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 분포는 방대한 역량을 응집하겠습니다.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 본보기를 전력 구축을 하고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세장을 힘차게 써내려가겠습니다.
2: 아래 당의 민족 사업 총대리론 및 실천 성과 집중 구현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찰을 논함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 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국가립법의 방식으로 당이 민족사업에서 거둔 중대리론과 실천 성과를 국가의지로 전환한 성공적인 실천입니다. 이는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석분평 청석의 중요사상의 진리의 힘과 실천적 위력을 충분히 보여줬으며 민족사업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튼튼한 사상적, 제도적, 법치적 보장을 제공해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이 시종 정확한 방향을 따라 전진하도록 확보했습니다. 법률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수단이고 훌륭한 법률은 훌륭한 관리의 전제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에서 포취한 중대한 정치 임무입니다. 이 법률은 민족 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청석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라는 이 중대 리념을 국가 의지로 전하고 18차 당대회 이래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성공적인 경험을 법률 규정으로 승격시켜 제도와 법률적으로 민족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보장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30여 년 내 처음으로 서원을 둔 법률로서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청석의 중요사상을 근본 준칙으로 삼고 이 중요사상의 핵심적 요의를 서원과 청칙 부분에 집중 구현했으며 각 장에 전면적으로 관통시켜 신실의 민족단결진보사업의 사량팔주라는 기본 골격을 뚜렷이 세웠습니다.
0: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한 연변주 무형문화재 플러스 민박 융합발전 교류보급활동이 2일 용정회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에서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세 갈래 무형문화재 플러스 민박 주제 관광 로선을 발표해 전주 특색 무형문화재와 민박 차원을 연결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조선족 문화체험의 새로운 선택을 제공했습니다. 활동에서 국내 문화관광 분야 유명 전문가와 학자, 업계 종사자, 우수 민박 운영자와 무형문화재 전승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제 연설, 우수 사례 공유, 업계 대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융합발전의 새로운 사로와 방법, 경로를 깊이 교류하고 연변문화관광산업 융합혁신발전 전망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운남성 보이시 사모구 로조청 창업촌락 운영자 왕하입니다. 이번 무형문화재 플러스 민박 활동에 참가하게 돼 아주 기쁩니다. 앞으로 연변에서 조선족 문화를 더 깊이 발굴하여 몰입식 연변 민박을 만들고 청년들의 창업을 많이 부추겼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창업자 중심도 많이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해란강반 민속온천 변경 자가운전노선, 한논의 새나라 변경 풍경체험노선, 장백산지역 산림건강양생레저노선 등 세 갈래 무형문화재 민박 주제의 우수관광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 노선들은 전주 무형문화재 자원과 특색민속, 자연생태와 변경 문화관광요소를 통합하여 관광객들에게 고품질 객거출행 선택을 제공했습니다.
2: 9.3 휴가 기간 우리주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활동이 펼쳐졌습니다. 광범한 문예일꾼들과 체육 애호가들은 열정적인 노래와 춤, 특색활동으로 관광객들에게 연변의 독특한 민족문화 매력을 보여주며 명절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3일 주체육국, 주민족사무위원회, 주교육국에서 주최한 2026년 연변주 제14회 민족식 씨름경기 결승전이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전주 각 현시와 할빈 대표팀에서 온 140여 명 선수가 참가했으며 성인조, 중학조, 소학조와 로인조 등 4개 조별 경기를 설치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치열

0: 극단 몸싸움을 벌이면서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경기장 주변에서는 관중들의 응원소리와 북소리가 한데 어우러졌고 우렁찬 함성이 민속원 상공에 울려퍼져 긴장되고 뜨거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참가 선수 최지성입니다. 저는 민족식 씨름을 5년 정도 연습했습니다. 민족식 씨름을 하면 몸을 단련할 수 있고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민속원 근회장에서는 화려한 민족 복장을 차려입은 공연자들이 발판을 딛고 힘을 빌려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이 공중으로 힘차게 솟구칠 때마다 주변 관광객들의 탄성과 박수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3일 정체로운 깜짝 공연이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서 펼쳐졌습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최근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명태 응원단이 등장했는데 활력 넘치는 응원 체조와 조선족의 신나는 춤사위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연변만의 특색 문화 관광 매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어 장고춤이 무대에 올라 현장 관중들이 가무의 고향 연변의 문화 저력을 몰입식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려객 홍유진입니다. 저는 해군에서 복무하다 올해 9월에 제대했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고 기쁘면서도 많이 아쉽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도 창립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다시 집에 돌아온 것 같아 아주 친근하고 감동적입니다. 왕창에서는 2026년 들판의 메아리 자치도 창립 기념일에 찬 향촌 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3개 특별 공연으로 나뉘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8월 30일에는 록음악 특별공연, 9월 2일에는 추억의 명곡 특별공연이 펼쳐졌는데 여러 전문악단과 공연팀이 정성을 다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왕청현 문화관 관장 손지강입니다. 우리는 왕청현의 여러 우수한 민간문예단체 종목을 선발해 이번 대형 공연을 펼쳤습니다. 왕청현 대중들과 함께 연변 조선족 자치도 창립 기념일을 경축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성체육국에서 주최한 2026년 도나 육정산 야외 도보 초청 경기가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길림성 포미에서 만 16세부터 65세까지의 도보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숲속 보행로를 힘차게 걸으며 자아에 도전하는 동시에 도나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마음껏 감상하고 도나의 깊고 요구한 문화 저력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1: 현재 우리 조의 각종 가을 알곡 작물은 나달이 여무는 성숙 관근기에 들어섰고 특색 공예 작물과 각종 과일도 잇따라 수확철을 맞고 있습니다. 각지에서는 과학적인 보존 관리에 나선 한편 농업과 관광의 융합 발전으로 향촌 진흥의 질 향상과 효익 증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화룡시에서는 벼, 옥수수 등 주요 알곡 작물의 작황이 좋습니다. 화룡시 농업농촌국에서는 농실을 다 잡고 봉사를 앞당겨 농업기술 일꾼들을 밭머리에 보내 물과 비료 관리, 배수, 침수 피해 방지, 병충해 예방 통제 등 관근고리를 둘러싸고 정밀화 기술 지도를 펼치며 가을 수확 전에 재반 관리 보호 사업을 세밀하고 착실하게 추진하여 가을 알곡의 풍장을 전력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룡시 농업농촌국 농업기술 보급중심 책임자 로단입니다. 현재 고온다우 기상 조건에 대비해서 화룡시 농업기술 중심에서는 광범한 농민들이 두 가지 면에 주의를 돌릴 것을 당부합니다. 먼저 도랑을 잘 소통시켜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감측을 강화해 병충해를 방지하는 것이죠. 우리 주 특색산업도 풍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용정시 덕신양 남양촌에서 빨갛게 익은 고추가 집중 수확과 가공 고봉기를 맞으면서 열기 넘치는 생산 현장이 가을철 향촌의 눈부신 풍경으로 되고 있습니다. 촌내 전문 합작사의 가공 작업자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싱싱한 고추가 세척, 선별, 건조, 절단 등 자동화 공정을 거쳐 고추 말랭이, 고추 가루 등 특색 제품으로 가공되고 있습니다. 표준화 가공을 통해서 농산물이 부가가치가 높은 특색 상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용정시 덕신양 남양고추 재배 전문 합작사 책임자 유영남입니다. 올해 우리 남양고추 재배 전문 합작사의 고추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고추를 가공한 후에 파란 고추 말랭이와 고춧가루를 만드는데 고추 말랭이는 한국에 판매하고 고춧가루는 주로 연

0: 연결 시내에 판매합니다. 도라시 과원이 들어서면 자홍색을 띤 탐스럽고 통통한 자두와 빛깔이 고운 능금이 상큼한 과일 향기를 풍깁니다. 천민들은 과수 사이를 오가며 과일을 따면서 기쁨 넘치는 풍장의 전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당지에서는 천혜 기후 우세에 의탁을 해 특색 과수 재배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집마다 과원이 있습니다. 당지 과수 농가들은 과일을 따서 판매하는 동시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과일 따기 체험을 즐기게 하고 있습니다. 황금가을의 연변대지는 알곡이 넘치고 경치가 아름다우며 주민들의 생활에 더 윤택지고 있습니다. 우리조 각지들에서는 알곡 생산 토대를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특색 부민 산업을 육성을 하여 다원적으로 효과를 높이면서 신시대 향촌진흥의 풍작 다반지를 힘차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전이 5일 저녁 6시에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주 상무국과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이 함께 경기 관람 더하기 계열 해민 활동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은 강인한 경기 작품과 뛰어난 체력, 조직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5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에서 연변 대표팀은 홈에서 정규 시즌 1위인 대련 대표팀을 맞이합니다. 관람 체험을 향상시키고 소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 상무국과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경기 관람 더하기 계열 회민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경기 전과 중간 휴식 시간에 대형 북공연, 가요 연창, 특색 응원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며 대련에서 온 출연진도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경기장 밖에는 특색 시장이 조성돼 삼꽃 냉면, 한정 삼계탕 등 연변의 유명 먹거리와 문화관광 상품이 전시됩니다. 관람객은 입장권 부분으로 주내 20개 중점 관광지를 무료 또는 절반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니온페이 APP를 통해 식사, 숙박, 출행, 관광, 구매, 오락, 우대 패키지와 1원 냉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0: 5일 저녁 6시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연변 대표팀 대 대련 대표팀 경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는 저녁 5시 25분부터 경기 전 다채로운 공연과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한편 이날 저녁 7시 연면 용정 크시안팀은 원정에서 무소 5구팀과 맞붙게 됩니다. 당일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날 경기를 실황 중계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영화 서태문이었습니다.
2: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주 정원경제 실천 성과와 미래 발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왕청현 배초구진 중흥촌에서는 입살 재배를 기반으로 재배 가공 판매를 아우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이루면서 산업으로 향촌진흥에 힘을 실어주는 경로를 탐색했습니다. 배초구 병원은 연변의 8대 핵심 입살 생산기지 가운데 하나로 수질이 깨끗하고 토양이 비옥합니다. 중흥촌은 주요 재배구역에 위치해 있지만 전에 입살 정밀 가공 능력이 부족해 량질의 배율을 주로 극곡 상태로 외지에 판매해 부가가치가 낮았습니다. 자원을 활성화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초구진에서는 현대화 입살 가공기지인 왕청현 간전농작물 재배 전문 농장을 세웠습니다. 2019년에 생산에 투입된 이 농장은 하루에 100톤을 가공할 수 있는 현대화 입살 가공 생산 라인을 갖추고 도화향 2호, 송갱 22호 등 량질의 뼈 품종을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한 입살은 국가량질뼈 1급, 2급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간전농장 상표를 등록해 현지 브랜드의 시장 인지도를 안정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현재 배초구진의 뼈 재배 총면적은 865헥타르에 달하며 그중 간전농장의 표준화 재배 면적은 380헥타르에 이릅니다. 완전한 입살 산업사슬은 촌집체의 안정적인 경영성 수입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진의 재배농가의 알곡 품질 향상과 소득 증대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극곡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던 단일한 모식에서 벗어나 정밀 가공으로 입살의 부가가치를 크게 높였으며 자체 생산 판매에서 표준화 재배 정밀 가공 브랜드화 판매에 이르는 전면적인 승격을 실현했습니다. 내일 전 왕청현에서는 귀주대학 교수 장련생을 왕청현 향촌진흥 발전전략 고문으로 초빙하는 개혁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장련생은 귀주대학 박사생 지도교수이자 국가만인과학기술혁신선도인재로 장기간 해충생물예방치료 곤충생태학 및 자원곤충산업화개발연구와 응용 등 분야를 연구해왔으며 여러 개의 과학 연구기술이 전국 량식생산구역에 착지 보급되었고 농업친환경발전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학술연구 수준과 풍부한 실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초빙 기간에 장련생은 국가농업친환경발전치리자원과 접목하고 왕청현의 콩옥수수벼 3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자문, 기술적 인도, 대상견인 등 사업을 펼쳐 왕청현의 흙토지 보호와 경작지질 향상을 기반으로 다지고 농업 생산 방식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며 향촌의 전면 진흥과 농업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예정입니다. 일전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한 G331 1생1세 월청만 풍경구가 정식으로 개업했습니다. G331 국도 1314km 지점에 위치한 이 풍경구는 변경 풍경과 낭만적인 사랑을 주제로 하고 관광 촬영 레저 체험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료에 따르면 도문시 중점 변경 문화관광 대상인 이 풍경구는 일생일세의 낭만적인 내포에 이탁해 변경 풍경 민속문화 혼인연애 주제를 요소로 역사 플러스 민속 플러스 혼인연애를 아우르는 몰입형 문화관광 새 시나리오를 조성합니다. 풍경구는 청년군체의 감성 소비 취향을 겨냥해 경관 요소와 창의적 요소가 설계됐습니다. 해당 대상은 우리주 혼인연애를 주제로 한 문화관광업 생태의 시장 공백을 메우고 연인 및 청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필수 방문지를 제공하며 G331 연변 구간의 복합형 문화관광 새 시나리오를 더해줄 전망입니다.
음식 양봉 산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규모를 키우고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증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최근 주 농업농촌국 축산본소는 기술팀을 조직해 변경 현시에서 량질의 왕벌을 무료로 나누어주고 양봉 기술 방문 지도 봉사를 펼쳤습니다. 주농업농촌국 축산본소에 따르면 이번에 훈춘도문 활용령정 안도 등 다섯 개 변경 현시에 루게로 252마리의 우량종 왕벌을 나누어 줬습니다. 왕벌 품종은 극동, 흑벌, 송단 2호, 카르파티아, 카니올라, 황환계, 동북 흑벌 등 여섯 개 우량 품종을 포함하며 모두 길림성 양봉과학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선정 육종한 것으로 우리 주 산간 기후와 양봉 환경에 적합합니다. 우량종 발급은 시작에 불과하며 기술을 실질적으로 보급하고 생산량을 안정시키며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양봉산업은 우리 주 변경향촌의 독특한 부민산업으로 다음 단계의 주축산본소에서는 상시적인 기술하향 방문지도 봉사를 펼쳐 우리 주 양봉산업이 조방형 양봉에서 표준화, 우량종화, 량질화로 전환 승격되도록 추동하고 작은 꿀벌이 변경군중이 소득 증대와 치부를 이끄는 황금 날개가 되게 할 방침입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마당은 비록 작지만 대천지를 품을 수 있고 방치된 땅에서도 부귀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네, 근래 정원경제는 국가향천지능전략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부민산업으로 2023년 조항 1호 문건의 국가전략으로 포함된 이후 분산적이고 자발적인 소농 모델에서 정책의 뒷받침을 받아 전역에 보급되고 다원화로 발전하는 고품질 발전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주 정원경제 실천 성과 어떠하며 미래 발전 전망 어떨까요? 네, 오늘은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의 윤철우 박사님을 모시고 정원경제를 둘러싸고 우리 주의 실천 성과와 발전 전망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정원경제라면 바로 뜨락경제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정원경제 현황에 대해 말씀 주시겠습니까?
1: 네, 정원경제의 개념은 일찍 우리나라 그 경제학자인 우왕원이 1984년에 처음 제출한 것입니다.
0: 네.
1: 바로 농민이 집드락을 기지로 가정에서 생산 경영을 주체로 하면서 자신과 그 사회에 상응한 농산물로 봉사를 하는 그런 경제 형식입니다.
0: 네.
1: 지난 40여 년간 드락 경제는 남방, 연해, 내지에서 빨리 시작되었고 그 발전이 빠릅니다.
0: 네.
1: 우리나라 정원 경제를 보게 되면 최근 내내 그 발전이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네. 그 2023년 중앙 1호 문건에서 처음으로 국가 전략에 포함된 것을 시점으로 정책 주도 전력 보급 모델 다원화의 그 고품질 발전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0: 네.
1: 네. 2025년이 그 시장 규모는 약 850억 원에 달하며
0: 네.
1: 분산된 개별 농가에서 규모화 집단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그렇다면 우리 주 정원 경제 발전 현황 어떠합니까?
1: 네, 우리 주 정원경제도 이런 정책적인 지도하에 시작되었으며
0: 네.
1: 우리주는 정원경제를 그 향천지능이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0: 네.
1: 기재혁신과 정책지원을 통해 규모화, 특색화, 다원화된 발전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0: 네.
1: 우리주 정원경제를 보게 되면 설계가 명확하고 정책 보장이 튼튼합니다.
0: 네.
1: 우리 주에서는 발전 사상을 정원 경제 발전 사상을 담가하여 변력 연동 리익 연계 모델 장신을 통해 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아울러 소액 신용 대출 으로 그 보조금을 대체하는 등 금융정책이 강렬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이미 누적 소액 신용대출 발급액은 1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그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0: 네.
1: 농가 참여도가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0: 네.
1: 2025년 전주 그 전체 정원경제 규모는 2만 천무에 달해 동기에 비해 2%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발전 모델이 다원적으로 융합되었습니다.
0: 그렇네요.
1: 우선 재배, 축산, 유주인 그 겨울버섯, 고추, 모기버섯 재배와 네. 가금사육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0: 네.
1: 왕창현 서유자촌 겨울버섯 프로젝트 예상 판매액은 생산액은 4만 건이며
0: 네.
1: 빈곤 타출 그 가구의 소득 증대를 직접적으로 견인하였습니다.
0: 네.
1: 초량진에서는 3년 연속 빈곤 타출 가구에게 그 병아리를 지급하였습니다.
0: 네.
1: 다음 그 정원 플러스 혁신 모델인데
0: 네.
1: 정원 불고기 농가 체험 등 정원을 보급하여 향촌 공원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켰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정협위원이 제의로 수공예 와 그 정원 경제를 융합하여
0: 네.
1: 특색 브랜드를 육성하였으며
0: 네.
1: 농가 연계, 이익 공유와 생산 판매를 연계한 이런 기업 플러스 전집단 플러스 농가 주문 농업에 의하여
0: 네.
1: 판매 통로를 확보하였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제1석이 홍보대사, 라이브 판매, 클라우드 슈퍼마켓 플랫폼을 활용해 판매 채널을 높였으며
0: 네.
1: 2025년 소비지원 제품 판매액이 3,618만에 달하였습니다.
0: 그렇네요. 우리 정원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 주 농업, 농촌 해당 부문과 각 현시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내놓아 정원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지요?
1: 예, 우리 주 농업 농촌국과 향신진흥국에서는 일찍 2023년 4월에 연합으로 정원 경제를 발전시킬 때 관한 실시 방안을 내놓았으며
0: 네.
1: 재빈곤 발생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상응한 목표 임무를 명확히 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바로 중앙 1호 문건이 그 전면 포체에 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예,
1: 일부 현실에서는 재정한 좋은 방안을 정원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서 특색이 있고
0: 네.
1: 성과가 돌출하여 전형으로 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일부 현실을 보게 되면 정원 경제 발전이 규범화되고
0: 네.
1: 규모화되고 있으며 양식업을 주선으로 하는 농가 정원 경제가 좋은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안도현의 경우 정원경제 발전이 비교적 빠른데 현, 향 두 부문에서는 정원경제 발전에 많은 중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0: 네.
1: 안도현에서는 안도현이 그 산업 항목 발전 수익금을 정원경제 발전을 또 지원하고 있는데
0: 네.
1: 1차 성적인 보조금으로 먼저 건설하고 후에 지불하며
0: 네.
1: 정원경제 플러스 소액 담보 대출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정원경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 네.
1: 목전 안도현 정원 경제 항목은 전현 180개 행정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0: 네.
1: 정원 경제를 발전시키는 농가가 1만 1천여 호에 달합니다.
0: 네.
1: 우리 주를 보게 되면 안도현 명월진 봉립촌이 그 곰취 종식업,
0: 네.
1: 도나시 강남진이 팽패모 종식업,
0: 네.
1: 도나시 그 관지진이 호수향 사양,
0: 네.
1: 왕청현 배초구진이 고추 재배 등 그
0: 네.
1: 향진 촌톤으로 대폭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그 정원 경제는 농민 수입 증가에 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네. 그리고 안도현을 보게 되면 이도 백화진이 그 두산촌이
0: 네.
1: FAO 유엔 식량 농업기구 시범촌으로 선정되는데
0: 네.
1: 우리 주 정원 경제의 그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네.
1: 다음 정원 경제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0: 네.
1: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안도현에서는 장백산 그 흑토지라는 그런 상표를 등록하고
0: 네.
1: 적극적으로 광범한 농호들을 이끌어 상표를 면비로 그 사용하게 하여 농산물 부가가치와 시장 경쟁을 높이고 있습니다.
0: 네.
1: 근년에 안도 령림 부추, 령증시 로투구진 오얏,
0: 네.
1: 도나 초리구 전병 등 그 정원 경제 브랜드가 나왔는데
0: 네.
1: 지금 시장에선 수요가 넘쳐나 공급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네.
1: 그 다음으로는 농업과 관광이 결합된 향촌 전원 정원 그 민박업이 빠른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안도현 그 만보 홍기촌,
0: 네.
1: 화룡 광동촌,
0: 네.
1: 도나 소석산,
0: 네.
1: 훈촌 맹릉촌 등 민속 그 특색 관광이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1: 이외에도 연길 도나 등 현시에서는
0: 네.
1: 주변이 그 촌, 툰의 농가 뜨락을 충분히 이용하고 확장하여
0: 네.
1: 그 제3방과 합작해서 건설된 조선 민속 특색이 갖춘 그런 특색 민박과 민박 관련 항목으로 수입을 창출해 정원 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우리 조항 1호 문건을 그 기초로 해서 지금 나라적으로도 정원 경제 발전에 많은 조치를 따라 세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이 정원 경제 발전에 관련해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요?
1: 네, 지금 그 정책 등급이 뚜렷하게 제고되고 있습니다.
0: 네.
1: 2023년 처음으로 중앙 1호 문건에 수록되어
0: 네.
1: 빈곤 탈출 지역이 발전을 장려했으며
0: 네.
1: 2025년에는 지역 실정에 맞춰
0: 네.
1: 민가 그 뜨락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0: 네.
1: 농민 소득 증대의 그 중요한 통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0: 그렇네요.
1: 2026년에는
0: 네.
1: 감숙 고랑, 흥룡강 집현,
0: 네.
1: 길림 연변 등 여러 지역에서 전문적인 장려 보조 방안을 내놓았으며
0: 네.
1: 재배업, 사양업, 수공예, 문화관광 등 여러 가지 그 업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규모와 보급 범위가 빠르게 확정되고 있습니다.
0: 네.
1: 전국 그 빈곤 탈출 인구 취업 규모가 3,300만 명을 달하여
0: 네.
1: 또 그 배경 속에서는 그 민가 뜨락 경제가 현지 취업이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우리 주 그 투더진 등 사례를 따르면 그 한진에서 700가구 이상을 동원하여
0: 네. 네,
1: 10만 평방미터 이상이 그 재배의 면적을 확보하고
0: 네. 네,
1: 가구당 연간 3,000원에서 4,000원이 그 소득 증대를 예, 실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또한 모델이 끊임없이 진화 그 승급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 전통적인 작은 그 채소밭
0: 네.
1: 소규모 사양장에서
0: 네.
1: 민가, 뜨락,
0: 네.
1: 플러스 무형 문화 유산, 민박, 전자상 거래, 주문식, 이런 융합 형태로
0: 네.
1: 변화하고 있으며,
0: 네.
1: 한 마을, 한 품목이 그런 집단 효과가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또한 그 합작사, 플러스 기어, 플러스
0: 네.
1: 농가 형식이 생산 판매 연계 메커니즘도 점차 성숙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1년이 저치를 취한 데서 우리 뜨락 경제 발전, 정원 경제 발전이 좋은 현황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에서 정원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어떤 우세가 있는지요?
1: 네, 첫째는 그 유리한 그 조건과 비교 우세가 있습니다.
0: 네.
1: 정원 경제의 발전은 빈곤 해탈 공략 전 성과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0: 네.
1: 빈곤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치하고 천민들이 수입을 효과적으로 높이며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해 살기 좋은 매력 향촌을 건설하는 데 유리하며 더 나가서 그 흥변 부민 변방 공고에 이롭고 우리 주 그 향촌 건설 지능 전략과 농업 농촌 현대화를 조력하여 새로운 그 경로 새로운 증가를 이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0: 네.
1: 여기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2022년 9월 농업농촌부 국가향촌진흥국에서는 빈곤 해탈 지역을 고무 경계하여 고차원의 정원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그런 지도 의견을 발부하였는데
0: 네.
1: 여기에는 정원경제의 그 고질량 발전으로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고 창업하여
0: 네.
1: 향촌 그 특색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농민 수입원을 늘리는 중요한 경로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0: 네.
1: 2023년 중앙 1호문건에서는 처음으로 빈곤 탈퇴 지역에서 조건이 되는 농가에서는 정원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그 고무 경제한다라고
0: 네.
1: 밝혔습니다.
0: 네.
1: 이에 맞춰서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뜨락경제 발전을 지지하는 문건을 내놓아 정원경제 발전이 새 시대 새 여정이 중요한 의사 일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0: 네.
1: 둘째는 그 형식 발전에 따른 추세라고 봅니다.
0: 네.
1: 2022년 공무원 방공청에서는 량식 생산을 온당하게 발전시키자는 그런 관련 문건과
0: 네.
1: 2024년 중앙 1호 문건 등 중요한 그 정책 문건에서
0: 네.
1: 경작지를 농작물로 생산하는 위에 다른 작물 심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0: 네.
1: 이런 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작지를 이용한 그 재배업과 종약재 재배업, 식경궁 등 여러 가지 네. 재업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0: 네.
1: 이런 형세의 측면에 어떻게 해야 하고 출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연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드라게 종약재 재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0: 네.
1: 재배업으로 하는 새로운 출구를 실현하였습니다.
0: 그렇네요.
1: 네. 실제로는 정원경제 발전은 그 농민 수입 증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 주에서는 농민 수입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0: 네.
1: 그 정원경제를 적극 발전시켜 농민 수입을 높이고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그 경작지에 따른 그런 그 재배업으로 수입을 올리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0: 네.
1: 지금은 그 토지 그 면적이 어느 정도 고정되다 보니 수입도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하여 농가의 그 뜨락을 이용해 정원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그 하나의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우리 주를 보게 되면 농가 뜨락 면에서는 조건이 우람합니다.
0: 네.
1: 우선 농가마다 거의 그 500평방미터 이상이고 어떤 그 농가에서는 그 한 두모 정도 밭이 있다 보니까 그 네. 발전 공간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0: 네.
1: 통계에 따르면 그 전주 22만 3천여 호 가운데서 토지를 이전한 농가가 10만 400 호에 이르고 총 농허의 그 44%를 차지합니다.
0: 네.
1: 전주 농어의 뜰락 경제는 지금 뜰락 경제 면적은 지금 4,586 헥타르인데 지금 유효 면적이 1,000 헥타르에 달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농촌에 남아 있는 노동력으로 뜰락 경제 발전에 한몫할 수 있는 근데 특히 그 간단한 그 재배업 양식업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0: 네.
1: 네. 우리조는 농업 특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그 기여하고 있으며
0: 네.
1: 이미 선두 기업을 형성하고 있고
0: 네.
1: 농업 산업화 기업이 1,400여 개이고
0: 네.
1: 그 가운데 그 선두 기업이 300여 개가 있습니다.
0: 네.
1: 네. 한마디로 그 농촌 그 집체 경제가 그다지 부단히 그 발전 장대하고 있는데
0: 네.
1: 그 수입은 루게로 7억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레저 농업과 향촌 관광에서 그 성급 이상 기업이 63개,
0: 네.
1: 주급 이상 일촌 일품 시범촌이 62개,
0: 네.
1: 지역 중 그 브랜드 기지가 18개,
0: 네.
1: 물류 종합 그 봉사 중심이 800여 개이며 현 향급 3급 전자상 공중 공공보사 그 봉사 중심이 85개 있습니다.
0: 그렇네요. 그렇다면 우리주 정원 경제 발전에서 어떤 모식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 네, 정원 경제 발전에서 인력, 재력, 물력, 생산, 공급 판매 등 몇 개의 그 핵심적인 문제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0: 네.
1: 특히 그 농호, 중개인, 기업, 시장, 정부 등 리익 해당 부문을 통합하여
0: 네.
1: 여러 부문이 참여하고 배합하면서 리스크를 함께 감당하고 리익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산업 사슬 링크 메커니즘 기제와 리익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데
0: 네.
1: 산업 사슬 모식은 다른 한계 모식보다도 자체 실정에 맞는 그런 정원 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0: 네.
1: 여기서 그 몇 가지 그 참고 가치가 있는 모식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0: 네.
1: 첫째는 바로 선두기업 모식은 선두기업 모식인데
0: 네.
1: 회사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허입니다.
0: 네.
1: 두 번째는 그 전자상 그 플랫폼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허이고
0: 네.
1: 세 번째는 그 중개인 조직과 플러스 농허입니다.
0: 네.
1: 그리고 네 번째 모식은 상업 슈퍼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허이고
0: 네.
1: 다섯 번째는 법인 플러스 농허 이런 모식입니다.
0: 네.
1: 여섯 번째는 관광회사 플러스 농허이고 일곱 번째는 노동력이 없는 이런 비어있는 그런 농허 이 집을 이용한 이런 농허와 제3자 간이 그 플러스 모식입니다.
0: 네.
1: 이런 모식들을 취할 수 있는데 반드시 여기에서 중시를 돌려야 할 것은 자체 실정에 맞게 그런 정원경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0: 그렇네요. 네, 금방 정원경제 발전에 필요한 모식들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정원경제의 쾌속적인 그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특색을 돌출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 네, 정원경제 발전에서 립체식 그 재배 양식업이 그런 종합 개발을 돌출이 해야 합니다.
0: 네.
1: 농가뜨락이 그 농가뜨락이 그 지상 지하 및 정원 공간을 충분히 이용하여
0: 네.
1: 적극적으로 립채식 재배업 양식업을 발전시켜 밭에는 과일나무를 심고
0: 네.
1: 중약재를 재배하며 그 과수원에서는 포도나 이런 기타 그런 과수를 재배하고
0: 네.
1: 또한 그 밑에서는 달기나 게사의 벌들을 키워서
0: 네.
1: 그리고 또 검정기 보수를 재배해 그 드라기 그 립채식 개발 리용을 다그쳐 정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함으로써
0: 네.
1: 종합적인 생산액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0: 네.
1: 예를 들면 한 농가에서 마당에 50그루의 과일나무를 심고
0: 네.
1: 닭을 사용하고 또한 그 과일 저 수확량으로 한 근에 뭐 40 저 한 번에 40근 놓쳐도 한 근에 30 3원일 경우에는 그 1년에 과손에서만은 6천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또 도달을 판매할 수도 있고
0: 네.
1: 여러 가지 부가적인 수입을 올려서 많은 그런 경제적 효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0: 네.
1: 또한 과일 나무 밑에는 버섯을 자료할 수도 있고
0: 네.
1: 그것을 이용하여 버섯 재배로 하고
0: 네.
1: 또 거기에서 기타 그 토닥 사용까지 합치면
0: 네.
1: 정원 경제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 효익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0: 네.
1: 이렇게 우리 주 농촌 마을에서는 정원 경제 발전 모델을 양성해서
0: 네.
1: 정원이 녹음이 우어지고 꽃향기,
0: 네.
1: 과일향기가 그윽한 그런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려놔야 한다고 봅니다.
0: 네.
1: 네. 다음은 그 선도기업이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0: 네.
1: 정원경제 발전에서 선도기업은 떠날 수 없습니다.
0: 네.
1: 선도기업에서는 그 농민들에게 원자재를 공급해주고
0: 네.
1: 가공과 같은 산업사슬을 제공해서 그 정원경제와 산업사슬이 그 효과적인 결합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더 많은 수입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0: 네.
1: 다음으로 그 판로 해결을 단출한
0: 네.
1: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0: 네.
1: 정원경제 발전에서 시장 수요를 중심으로
0: 네.

0: 주문식 그런 모식을 통해 기업에서 회수하고 농호들이 자체로 판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1: 네.
0: 그 판로 문제를 해결해 정경 경제의 그 계속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한 그 품질 관리를 돌출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1: 네.
0: 품질은 생명이고
1: 네.
0: 품질 관리는 관건입니다.
1: 그렇죠.
0: 정경 경제의 발전에서 농산물이 품질 제1 책임자는 농민입니다.
1: 네.
0: 때문에 농민들에게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
1: 네.
0: 장기적인 효과를 보장해 줌으로써
1: 네.
0: 시장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1: 네.
0: 이외에 그 산업 모식 장신을 돌출함과 아울러
1: 네.
0: 전형적인 그런 시범화의 길을 두드러지게 하며 규모화, 산업화, 그런 표준화, 브랜드화, 주문화, 시장화, 차별화, 조직화 등 여러 가지 전략을
1: 네.
0: 돌출함으로써
1: 네.
0: 그런 정원 경제의 그 계속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정원 경제 발전에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예. 당이 그 20차 대회에서는 향촌 진흙 전량을 전면적으로 포치해 그 향촌 특색 산업을 발전시켜 농민 수입 성과 경로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 네.
0: 정경경제 발전은 농업, 농촌 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1: 네.
0: 고도로 집약화된 그런 경제업태로 발전 잠재력이 있고
1: 네.
0: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1: 네.
0: 때문에 우리는 그 정원경제 발전에서 연변 특색이 농민 수입 증가의 길을 개척해
1: 네.
0: 향촌 진흥이 새로운 경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1: 네.
0: 첫째로는 조직 경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
1: 네.
0: 발전 전략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1: 네.
0: 정원경제의 발전은 하나의 종합적이고
1: 네.
0: 개통성이 강한 공정으로
1: 네.
0: 농업 부분에만 의거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각급 그 당위 정부의 그 고도의 중시와 강유력한 추진, 정책적 추진하에 각 현시 정원경제를 향촌 진흥 전략과 농민 수입 증가의 중요한 돌파구로 삼아야 합니다.
1: 네.
0: 하나는 그 사업적인 그런 전략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네.
0: 이것은 큰 국면을 돌보는 전략적 문제로 꼭 지켜야 할 그런 규정과 지침입니다.
1: 네.
0: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향촌 진흥 전략을 조력하는 것을 목표로 농민 수입 증가를 핵심으로 하는 그 농업 농촌이 새로운 산업을 배역하고
1: 네.
0: 산업 사슬 새 코스를 동력을 하는 농업 현대화 발전을 촉진하며
1: 네.
0: 시장을 주도하는 농민이 주체가 되어 정원 경제를 계속적이고 빠른 발전을 이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정원 경제 발전에서는 반드시 네. 여러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네.
0: 하나는 그 정부의 인도하에 시장을 주도로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1: 네.
0: 정부에서 계획하고 정책을 내놓고
1: 네.
0: 조직하는 그런 경로로 정원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1: 네.
0: 다른 하나는 실사구시적으로 당지 실정에 맞게 분류하고
1: 네.
0: 추진해야 합니다.
1: 네.
0: 우리 주 그 자원 우세에 입각해서
1: 네.
0: 우리 주 실정으로부터 출발해 실사구시적으로 향촌 농가에 이르기까지 그 재배업이 적합하며
1: 네.
0: 재배업을 추진하고 사양업이 적합하면 사양업을 추진하는
1: 네.
0: 그리고 관광업이 적합하면 관광업을 추진함으로써
1: 네.
0: 촌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네. 일촌일품, 일향, 일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1: 네.
0: 정원경제의 규모화, 산업화, 집약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전형을 수립하고
1: 네.
0: 시범을 선도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1: 네.
0: 정원경제 발전에서 그 전형을 선정해 촌민들이 이끌어 질서 있게 발전시키며
1: 네.
0: 조건이 좋은 촌, 툰, 향진을 시범으로 해서 그 시범호가 시범촌을 이끄고
1: 네.
0: 시범촌이 시범진, 시범현을 이끄면서 정원경제를 크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1: 네.
0: 이와 함께 그 종합적인 정책으로 부축 력도를 강화해서 정원경제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중점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1: 네.
0: 발전 모식을 창신해 연변 정원 경제의 계속적이고 고질량적인 발전을 구축해서 또한 거기에 산업 사슬을 구축해야 합니다.
1: 네.
0: 우리 주 그 정원 경제 발전에서
1: 네.
0: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지키고 있는.

0: 되고 있는데
1: 네.
0: 우리도 실정에 맞춰 거기에 네. 맞는 여러 가지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여기에서는 뭐 재배업, 양식업, 네. 관광민박업, 네. 수공업, 네. 뭐 서비스업 등 네.

0: 작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농가 뜨락을 그 수입으로 증가하는 하나의 경로로 해야 합니다.
1: 네.
0: 양식업에서는 가금, 소, 양, 토끼, 꿀벌 등 경제동물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런 양식업으로서 일촌 일품을 형성해 작은 정원으로 큰 경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관광 민박업에서는 왕홍 도시로 알려지고 있는 그 J331도로 연선 관광업이 좋은 발전 기회를 틀어지고 주변구 주민과 정원 민박, 가정 료관, 향촌 관광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정원 경제와 문화 관광 사업이 융합시킴으로써 관광 공기 관광객들이 방을 얻기 쉬운 관광객 바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또 남아도는 민박으로 정원 경제를 조력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봉사업에서는 농가락, 레저 농업, 정원 경제 등 특색 유람업을 전개하여 농촌 정원이 도시 작은 텃밭, 화원, 작은 농장으로 건설해 개성화, 차별화된 시장 수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농촌 농업 발전이 실증으로부터 출발해 농기계술이 양식 기름 가공, 식품 가공업, 전자상물류 등 봉사업을 전개하여 작은 정원으로 하여금 큰 봉사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업태를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방금 요근철우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정원 경제의 거시적 현황을 상세히 짚어주시고 우리 주 자원 우세와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의 발전 강점을 심층 분석해 주셨으며 특색 부각 모델 도입 및 대책 방안 등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각 부분에 유력한 정책적인 지원 아래 연변의 모든 농가 마당이 더 찬란한 빛을 발하고 연변 향촌지능과 고품질 발전에 원천적인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합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2: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4: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